0: 급변화했잖아요. 앞으로 10년, 20년 되면 더 많이 급변할 거고, 여러분이 아시는 뭐 4차 산업의 뭐 인공지능이나 그다음에 뭐 자율주행, 그다음에 3D 프린팅 이게 되면 아마 10년, 20년은 굉장히 급격하게 변화하는데 우주도 굉장히 급변하게 변할 거거든요. 아마도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게 될 것 같습니다.
1: 미래의 과학자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0: 우선 제가 우주 마사지를 하다 보니까 우주에 관심을 가지고 좀 이쪽으로 많이 오시면 저희는 우주 용토라고 그러는데 정말 할 일이 되게 많거든요. 우주 자원이나 우주 관광이나 또 어떤 우주라는 거는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인간 호기심을 작용하잖아요. 그런 호기심도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주로 많이 와서 우주에 대한 어떤 그런 걸 많이 하면 좋겠는데 먼저 자기가 좋아하고 관심이 있는 어떤 분야에 대한 어떤 그 생각들을 또 꾸미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걸 많이 꾸며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런 꿈만 꾸는 게 아니라 뭐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뭐 캠프나 그런 과학관들 많이 가서 그걸 접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야 꿈을 실현시킬 수 있기 때문에 행동이나 실천을 따라야 생각합니다. 불가능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어제의 꿈은 오늘의 희망이고 내일의 현실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꿈을 가지고 도전하세요.

0: 친구들 안녕.
1: 난 제니.
2: 난 민준이야.
1: 오늘도 우리랑 같이 재밌는 단어 공부해보자.
2: 다들 준비됐지?
3: 똑똑 선생님 알려주세요.
4: 안녕 여러분, 똑똑 선생님이에요. 오늘 배울 단어 함께 만나볼까요? 오늘 배울 단어는 바로 갈등이에요. 갈등이란 말은 무슨 뜻일까요?
5: 의견 같은 게 달라가지고 싸움 같은 게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4: 맞아요. 갈등은 한자어인데 복잡하게 얽힌 칡과 등나무처럼 서로 의견이나 생각이 달라 부딪히는 것이란 뜻이에요. 칡과 등나무는 기둥이나 나무를 타고 자라는 덩굴 식물입니다. 칡은 왼쪽으로 감아 올라가는 습성이 있고 등나무는 오른쪽으로 감아 올라가는 습성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둘이 한 곳에서 만나면 서로 아주 단단히 뒤엉켜 자란다고 해요. 서로 다른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 부딪히는 모습이 절대 자기 뜻을 굽히지 않는 칡과 등나무 같아서 갈등이라는 말을 쓰게 된 것 재밌죠? 누나와 형 사이에 갈등이 생겼어요 라든지 가족 여행을 가기 전에 갈등을 해결해야 해요 이렇게 쓸 수 있는 말이에요. 친구나 가족과 직접 갈등을 겪었거나 주변에서 갈등을 목격한 적이 있을까요?
5: 그 저희 반에서 단체 대화방을 만들었는데 그게 심한 말이 자꾸 오가가지고 선생님께서 알아가지고 다 지우라고 하셨어요.
4: 아, 단체 채팅방 안에서 친구와 친구끼리 갈등이 생겼구나.
6: 핸드폰 게임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친구가 저한테 어렵게 얻은 아이템을 그냥 달라고 해서 그리고 그 친구가 그 아이템을 주지 않으면 그 게임에서 친구를 하지 않겠다고 해서 제가 마음이 아팠어요.
4: 자, 그러면 이쯤에서 갈등에 어울리는 오늘의 짝꿍 단어 한번 만나볼까요? 갈등에 어울리는 짝꿍 단어는 해결. 해결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제니?
5: 어떤 문제나 아니면은 아까처럼 갈등이 일어날 때 서로 의견을 맞추거나 아니면은 먼저 사과를 한다거나 그래서 해결을 하게 되는 거죠.
4: 해결은 어떤 문제나 사건을 풀거나 잘 처리함이란 뜻이에요.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해와 양보가 필요해요. 라든지 감정은 항상 어려운 사건을 척척 해결해요. 이렇게 쓸 수 있는 말이지요. 친구들 아까 얘기했던 갈등 어떻게 잘 해결됐나요?
5: 사라지고 나서 선생님께서 부모님 없이는 단체 채팅방을 하지 말라고 하셔서 그 단체 채팅방을 만들 때 한 명의 부모님을 초대해요.
4: 아, 지혜로운 방법이네요.
6: 어쩔 수 없이 마지막에 주고 사이좋게 지내자고 하고 끝내요.
4: 그런데 민준이가 어렵게 얻었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늘 주기만 하면 민준이 마음이 어때요?
6: 힘들게 얻은 거긴 한데 친구한테 주고 나서 다시 얻으면 되는 거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4: 우리 민준이는 마음도 정말 부자네요. 그러면 우리 함께 여러 가지 갈등 상황을 해결하는 법을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나와 가장 친한 친구 두 명이 싸웠는데요. 서로 자기와 놀자고 하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5: 가위바위보를 해서 놀자고 하거나 아니면은 둘 다 안 논다고 해요.
4: 아, 그렇구나. 가위바위보. 선생님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네요.
6: 만약에 친구들이 저랑만 놀고 싶다고 하면은 그때는요, 어떻게 하냐면은 제가 그때 썼던 비밀 기술이 있어요.
4: 뭔가요?
6: 만약에 여자애 두 명이 저한테 놀자고 했어요. 그러면은 남자 화장실로 간 다음에 쉬는 시간이 끝날 때까지 남자 화장실에 있다가 쉬는 시간이 끝나면 반으로 와서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둘 다 안 놀 수 있잖아요.
4: 우와, 천재다. 갈등이 생겨도 어른들보다 더 지혜롭게 해결하는 것 같아요. 참 잘 들었습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한 발 물러나 문제를 해결할 줄 아는 똑똑 친구들 됩시다. 그럼 오늘 배운 갈등과 해결 두 단어로 글짓기를 한번 해볼까요? 똑똑 공책을 꺼내고
3: 꺼내고
4: 펼쳐서
3: 펼쳐서
4: 오늘 배운 두 단어로 글짓기를 해볼까요?
3: 네.
7: 갈등. 복잡하게 얽힌 칡과 등나무처럼 서로 의견이나 생각이 달라 부딪히는 것. 해결. 어떤 문제나 사건을 풀거나 잘 처리함.
4: 우리 친구들이 어떤 멋진 글을 썼는지 한번 볼까요?
3: 네.
4: 우리 민준이부터 발표해 볼까요?
6: 아이스크림을 먹을 때 딸기 맛과 수박 맛 중에서 항상 갈등한다. 누나는 민준이의 어려운 수학 문제를 해결해 준다.
4: 좋아요. 우리 민준이는 간단한 띄어쓰기들을 잘 붙였으면 더 좋은 문장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6: 네. 네.
4: 제니, 발표해 주세요.
5: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심해졌다. 경찰 아저씨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4: 우리 제니가 갈등과 해결로 좋은 문장을 잘 썼어요. 오늘 갈등과 해결 두 단어를 배워보았어요. 이제 어떤 상황에서 이 단어들을 사용하는지 알겠지요?
3: 네!
4: 좋아요,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새로운 어휘로 또 만나요. 친구들, 안녕!

0: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꽂던 피터. 저런, 감전되고 말았어요.
1: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전기기구는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1번, 플러그를 잡고 뽑는다. 2번,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뽑는다. 정답은 1번.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단단히 잡고 뽑아야 해요.
0: 한 콘센트에 너무 많은 플러그를 꽂으면 과열로 인해 화재가 날 수 있어요.
1: 로보카폴리랑 꼭꼭 약속!

0: 거기 있나요?
1: 오늘도 그림남매와 함께 재밌는 속담과 관용어를 배워봐요.
0: 오늘은 어떤 속담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1: 라라에게 물어보자.
0: 그래.
2: 라라야, 알려줘.
3: 똑똑. 친구들 안녕.
2: 안녕.
3: 자, 오늘의 속담은 라라, 가 길면 밟힌다. 라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는 무엇일까?
0: 있다.
1: 뭔데?
0: 치마.
4: 치마가
1: 치마?
4: 길면 밟혀. 엘사 치마가 엄청 길잖아.
1: 그렇지.
4: 뒤에 사람들이 막 걸어오다가 밟으면 어떡해.
1: 그러게.
4: 생각.
1: 생각?
4: 생각을 엄청 길게 하다가 신호등이 된지도 모르고 걷다가 버스한테 밟힌 거지.
1: 그럴 수도 있겠다. 아니면 머리가 길다도 되지 않을까? 머리카락이 라푼젤처럼 샥 긴 거야. 그러면은 누가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탁 밟으면 어떡해.
4: 그럼 걸려 넘어지겠지?
1: 그러니까.
3: 좋은 생각이야. 그럼 어디 한번 오늘도 재미있게 그려봐요.
2: 좋아.
3: 윤슬아.
0: 어.
3: 윤슬이는 왜 생각이라고 생각했어?
0: 왜냐하면 생각이 길니까 무슨 한 생각을 하면 너무 생각을 길게 해서 신호등이 빨간불인 것 못 보고 횡단보도를 걷다가 버스한테 밟힌 거지.
3: 아, 한 가지 생각을 너무 오래 하면 그렇게 위험해질 수 있다는 뜻이야?
0: 응, 맞아.
3: 그럼 윤슬이는 그렇게 한 가지 생각을 오래 해본 적 있어?
0: 어떤 사람이랑 싸우는 걸 상상했거든. 근데 막 손톱이 엄청 긴 거야. 그래서 여기 얼굴이 칼칼까봐 왠지 조심스러웠었는데 손톱을 부러뜨렸어.
3: 그런 재미있는 상상을 너무 오래 하다 보면 위험해질 수도 있다라는 건 거지?
0: 응.
3: 그럼 우준이는? 우준이는 왜 머리라고 생각했어?
1: 혹시 라푼젤이란 동화 알아? 라푼젤이라는 머리가 되게 긴 공주가 있었는데 공주가 탑 안에 갇혀있는 거야. 그 동화를 보면서 라푼젤이 만약 숲속을 걸어가다가 어떤 사람한테 머리를 밟으면 되게 아플 거라는 생각도 했었어. 머리가 길어서 탐스럽고 예뻐 보이지만 그게 가진 또 다른 단점이 있다?
3: 아, 예쁘고 좋아 보이는 것에도 단점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뜻인 거야?
1: 맞아, 맞아.
3: 그렇구나. 그럼 우준아.
1: 응?
3: 우준이가 지금 얘기하는 머리가 길면 밟힌다라는 말을 일상생활에서 어떨 때 쓸 수 있을까?
1: 친구가 굉장히 좋은 물건을 가지고 다른 친구들한테 막 자랑을 하고 다닐 때, 야, 머리가 길면 밟힌다는 속담도 있잖아. 그것도 단점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렇게 맨날 자랑하고 다니지 마.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3: 그렇구나. 좋은 상황이네. 좋아. 그럼 과연 오늘의 정답 어떻게 생각했는지 한번 얘기해볼까요?
2: 그래. 좋아.

0: 난 이렇게 그랬어. 이 사람이 머리가 길어도 너무 긴 탓에 여기 지나가던 사람한테 밟히고 만 거야.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길어서 굉장히 예뻐 보이고 탐스러워 보여도 단점은 하나씩 있다는 뜻 아닐까?
1: 난 이렇게 그렸어. 여기 어떤 여자 사람이 보이지? 여기 옆에 주머니가 있잖아. 거기에 막 무엇을 너무 많이 생각하느라 빨간불인지도 모르고 횡단보도를 건너버린 거야. 그래서 버스나 차에 밟혀버린 거지. 그래서 옆에 있던 사람들이 막 수근수근해서 와, 저 사람 생각이 너무 길게 해서 막 버스나 차에 막 밟혔대. 막 이러면서 막 말하는 거야. 막 속삭이면서. 그래서 난 이렇게 그렸어.
2: 좋아. 과연 오늘의 정답은 무엇이었을지 라라가 알려줄게.
0: 뭐였을까?
2: 뾰로롱.
3: 뾰로롱.
2: 오늘의 속담은 꼬리가 길면 밟힌다야. 꼬리는 동물의 꽁무니나 몸뚱이의 뒤끝에 붙어서 조금 나와 있는 부분이야. 동물들은 꼬리로 많은 일을 하는데 원숭이나 고양이는 꼬리를 이용해 몸의 균형을 잡고 치타나 사자는 달리다가 방향을 바꿀 때 꼬리를 사용하지. 또 개들은 꼬리를 흔들거나 곤두세워 감정을 표현해. 이러한 꼬리는 모양이 정말 다양해. 뭉툭하게 짧은 꼬리도 있고 길게 늘어진 꼬리도 있지. 만약 우리가 긴 꼬리를 가지고 있다면 어떨까? 친구에게 장난을 치려고 꽁꽁 숨어도 긴 꼬리가 있어서 걸리고 말 테고 못된 짓을 해도 금세 들키고 말 거야. 꼬리가 길면 밟힌다라는 속담은 나쁜 일을 몰래 한다고 해도 여러 번 계속되면 결국에는 들키고 만다는 뜻이야. 한두 번은 남들 모르게 나쁜 짓을 할 수 있지만 계속하다 보면 언젠가는 들키게 되어 있으니 바른 행동을 습관으로 들이는 게 좋겠지? 만약 엄마가 하루에 한 개만 먹으라고 한 사탕을 두 개, 세 개씩 먹다가 들켰을 때 엄마는 이렇게 말씀하실 거야. 꼬리가 길면 밟히는 거야. 엄마는 벌써 눈치채고 있었단다. 라고 말이야.
1: 아, 오빠랑 진짜 비슷했다. 뜻은 달라도 머리카락이 꼬리로만 다려졌으면.
0: 그게. 그래도 거짓말은 나쁜 거니까 꼬리가 밟히지 않도록 거짓말을 하지 말자.
1: 그래. 오늘의 속담은
3: 꼬리가 길면 밟힌다.
0: 남모르게 한 나쁜 일이 여러 번 반복되면 결국에는 들킨다는 뜻.
1: 그럼 우린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2: 재치와 유머가 담긴 속담과 관용어. 뜻을 정확히 알고 알맞은 상황에서 사용한다면 우린 모두 똑똑 문해력 박사. 뾰로롱.
4: 우와, 이거 진짜야?
5: 에이, 설마. AI겠지?
4: 오, AI로 만든 거네.
6: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제비가 마지막 숨을 거둔 그 순간 납으로 된 왕자의 심장이 딱 하고 갈라졌어요. 행복한 왕자.
1: 친구들, 왜? 오늘의 이야기는 좀 슬픈 이야기일 것 같아. 다들 휴지 준비했지? 나 구슬이도 준비 완료.
0: 도시에서 가장 높은 곳에 화려한 왕자 동상이 있어요. 루비가 박힌 칼자루에 사파이어로 빛나는 눈, 황금빛으로 반짝이는 동상이었죠.
2: 궁전에서 평생 즐겁게 살다가 아름다운 동상이 되다니 왕자는 얼마나 행복할까? 맞아, 정말 행복해 보여.
0: 어느 날 따뜻한 나라로 날아가던 제비가 왕자 동상에 내려앉았어요.
1: 오늘은 여기서 하룻밤 묵어야지. 아, 차가워! 갑자기 웬 비람? 빗방울이 아니라 눈물이잖아. 왕자님, 왜 울고 계세요? 눈물 때문에 날개가 젖었잖아요.
3: 내가 살아있을 땐 눈물이 뭔지 몰랐단다. 궁전에서 아무 걱정 없이 살았거든. 그런데 이제 알게 됐어. 궁전 밖에는 슬퍼하는 사람이 많다는 걸. 그래서 눈물이 멈추지 않는구나.
0: 왕자는 제비에게 부탁했어요.
3: 귀여운 제비야, 몸이 아파 열이 펄펄 나는 한 아이가 있어. 그런데 아이 엄마가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건 물 한 잔뿐이야. 내 칼자루에서 루비를 떼어내 아이 엄마에게 전해주겠니?
0: 제비는 가기 싫었지만 한 번만 부탁을 들어주기로 했어요.
1: 아이야, 얼른 나으렴. 고마워.
0: 이제 약을 살 수 있게 됐어. 아이와 아이 엄마의 행복한 얼굴을 보고 제비는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다음 날 왕자는 또 부탁했어요.
3: 귀여운 제비야, 추운 다락방에서 젊은 작가가 먹을 게 없어서 며칠째 굶고 있단다. 작가에게 내 오른쪽 눈에 있는 사파이어를 전해주겠니? 그렇게 해주면 내가 참 행복하겠구나.
4: 어? 귀한 보석을 누가 두고 간 걸까?
0: 왕자는 그 다음 날에도 부탁했어요.
3: 도랑에 성냥을 빠뜨린 성냥팔이 소녀가 아버지에게 혼날까봐 울고 있단다. 내 왼쪽 눈에 있는 사파이어를 소녀에게 전해주겠니?
1: 와, 예뻐라.
0: 두 눈을 모두 나눠준 왕자는 앞을 볼 수 없게 되었어요. 제비는 왕자를 보며 결심했죠.
1: 왕자님을 두고 나 혼자 따뜻한 나라로 떠날 순 없어. 왕자님 곁에 남아야겠어.
0: 어느 날 왕자가 제비에게 말했어요.
3: 내 몸은 얇은 황금으로 덮여 있어. 귀여운 제비야, 금박을 모두 벗겨내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지 않겠니? 이게 내 마지막 부탁이란다.
1: 형, 이것 봐! 하늘에서 황금 눈이 내려!
5: 우리도 이제 막을 먹을 수 있어!
0: 기뻐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은 왕자는 마음이 행복했어요. 몹시 추운 겨울날, 따뜻한 나라로 가지 못한 제비는 점점 죽어가고 있었어요. 제비는 왕자 어깨로 간신히 날아가 부탁했어요.
1: 왕자님, 저는 추운 곳에선 살지 못해요.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해도 될까요? 왕자님 곁에서 그동안 행복했어요.
3: 고마운 제비야. 나도 네가 있어서 행복했단다.
0: 천천히 입을 맞추고 제비가 마지막 숨을 거둔 그 순간 납으로 된 왕자의 심장이 딱 하고 갈라졌어요.
2: 보석 하나 없는 왕자라니. 왕자가 아니라 거지로군.
6: 폭이 흉하니 용광로에 녹입시다.
0: 그런데 신기하게도 납으로 된 왕자의 심장은 펄펄 끓는 용광로에 녹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이상하게 여기며 제비를 버린 쓰레기 더미에 툭 던져버렸죠. 그 모습을 보고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왔어요. 천사는 죽은 제비와 왕자의 심장을 소중히 안았어요. 아낌없이 사랑을 준 왕자의 심장과 제비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소중하기 때문이지요.
7: 너무 슬프다.
8: 왕자가 그 용암에 타오른 게 제일 슬펐어.
9: 나도 좀 슬펐어.
10: 제비는 왜 그만두지 않고 계속 왕자의 심부름을 했을까?
8: 그 왕자한테 그 마음을 느꼈으니까 그거를 자기가 힘들긴 해도 왕자가 간절히 원하는 건데 그래서 그 자기도 그 열심히 노력하는 거지.
11: 제비도 사람들을 좋아주는 착한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것 같아.
10: 그렇구나. 그럼 친구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나보다 어려운 누군가를 위해서 나누어준다면 무엇을 줄 거야?
12: 나는 우리 집에 있는 장난감을 줄 거야. 장난감이 많거든. 막 돈이 막 없을 수도 있으니까 애기 막 밥 주는데 돈을 다 쓰잖아 거의. 그러니까 장난감도 살 돈이 없으니까 장난감을 주는 게 좀 나을 것 같아.
13: 기부를 하거나 1,000원씩 10,000원씩 이렇게 누구한테, 그럼 그걸 이용해서 사람들이 좋은 걸 할 수 있잖아. 그 작은 게 변화를 할 수 있으니까.
10: 와, 진짜 멋진 생각인데? 친구들과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 구슬이 마음까지도 따뜻해지는 것 같아.
14: 나도.
10: 친구들, 나눔과 행복에 대해서 생각해보길 바랄게. 이야기도 배우고 생각도 나누는 시간 함께해줘서 정말 고마워. 친구들은 오늘부터 똑똑 문해력 박사야. 안녕!
15: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또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0: 더워도 소풍은 즐거웠지?
1: 너무너무 즐거웠어. 누나, 우리 또 소풍 가자.
0: 그래, 좋아.
1: 좋았어, 그럼 출발.
0: 아니, 지금 말고 다음에.
1: 아, 지금 말고 다음에? 그럼 누나 약속 꼭 지켜야 돼.
0: 알았어. 그럼 다음에 또 소풍 갈 때 써야 하니까 이 돗자리는 창고에 두고 올게. 호떡이 너는 남은 음식들 좀 냉장고에 넣어줄래?
1: 응, 알았어 누나. 자, 뭐가 남았을까? 어? 어, 과자가 남았네. 냉장고에. 자, 또 뭐가 남았지? 어, 포도도 남았네. 이것도 냉장고에. 또 뭐가 남았지? 어? 우와! 아이스크림도 남았는데 다 녹았잖아.
0: 뭐? 아이스크림이 녹았어?
1: 이거 어떡하지 누나?
0: 다시 냉동실에 넣으면 꽁꽁 얼지 않을까?
1: 우와, 역시 우리 누나 천재야. 자, 그럼 녹은 아이스크림은 다시 냉동실로.
0: 좋았어.
1: 다음 날. 어? 누나, 어제 냉동실에 얼려놓은 아이스크림 꽁꽁 얼었다. 맛있게 먹자. 자, 누나.
0: 고마워. 우와, 진짜 꽁꽁 얼었네.
1: 꽁꽁 얼어서 더 맛있겠지. 아!
2: 식중독균, 식중독균, 식중독균.
0: 어? 식중독균 딱지가 깜빡인다.
1: 어? 뭐라고? 이 아이스크림을 먹으려고 하는데 왜 갑자기 식중독균 딱지가 깜빡이는 거냐고. 왜? 아이고. 딱지가 저절로 움직인다.

0: 그러셨습니까?
1: 응? 내가 리스테리아 대왕님이라고?
0: 아니잖아. 리스테리아 대왕님인 줄 알고 깜짝 놀랐네.
2: 수박 아이스크림 3! 너 장난칠 거야?
1: 대왕님이 아니라 수박 아이스크림 3이라고?
0: 너 왜 그래? 우리 수박 아이스크림이잖아.
1: 아, 그럼 내가 녹았다가 다시 꽁꽁 언 수박 아이스크림 속으로 들어온 건가? 식중독균 딱지가 깜빡여서 들어온 건데 왜 여기로 온 거지?
3: 리스테리아 대왕님 납시오!
1: 리스테리아 대왕님이 도대체 누군데?
4: 에헴! 아직도 나를 몰라! 대체 뭣들하는가?
5: 어허! 무엄하다!
6: 당장 리스테리아 대왕님께 예를 갖추지 못할까?
1: 저요?
0: 야! 수박 아이스크림 3!
2: 뭐해! 당장 엎드려!
1: 알았어! 그런데 왜 엎드려야 되는 건데?
0: 왜긴 왜야? 여기 수박 아이스크림 왕국은 저기 저 리스테리아 대왕님이 접수했잖아.
2: 그래서 우리 대왕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고.
7: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3: 꽁꽁 파!
2: 꽁꽁! 와, 우리가 꽁꽁 얼었다.
0: 우린 수박 맛을 내는 아이스크림이고 저분들은 우리를 꽁꽁 얼려주던 얼음맨이었어. 얼음맨님, 더 꽁꽁 얼려주세요.
3: 더 꽁꽁? 좋아!
7: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3: 꽁꽁 파워!
2: 꽁꽁! 우린 정말 행복했지. 그런데...
8: 자, 받아라! 이야!
1: 이야! 오! 네, 받아라!
8: 와우! 이거는...
9: 어? 뭐지?
10: 녹이고 싶다고. 녹이고 싶으면 녹여야지. 이글이글 쨍쨍.

0: 이글이글 쨍쨍 이글이글 쨍쨍
1: 나 왜 이러지? 녹는다! 나도 녹는다! 우리가 녹는 걸 정길에게 알리지 마라!
2: 얼음맨, 갑자기 왜 녹는 거예요? 얼음맨이 녹으면 우리도 녹는다고요.
3: 적들은 또 누군데요?
0: 식중독 균!
3: 하이스! 그 무시무시하다는 식중독 균이요?
2: 겁먹을 거 없어. 우린 아이스크림이라서 차갑잖아. 식중독 균이 절대로 들어올 수가 없을걸? 아마도?
3: 그런가? 그럼 다행이지만
2: 잘은 아마도
4: 뚝. 안녕하십니까?
2: 누구세요?
4: 저는 리스테리아 균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같이 살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리스테리아 균이라면 식중독균이야!
2: 아, 천장나가 천장!
4: 갈구!

0: 어라.
1: 가여운데 잠깐이라도 살게 해줄까?
0: 그럴까? 아, 근데 우린 아이스크림이라서 차가워. 차가우면 식중독균은 살 수가 없잖아.
2: 얼음냉이 녹으면 아이스크림도 우유랑 주스랑 비슷하잖아요. 그럼 저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제발요.
0: 그렇지. 아, 근데 아이스크림을 다시 얼리면?
2: 그럼 그때 떠날게요. 제발 여기 있게 해주세요.
1: 그래, 그럼 되겠네.
0: 아, 그럼 조금만 있다가 가던가.
2: 고맙습니다.
3: 드디어 들어왔다. 녹은 아이스크림은 다시 냉동실로.
0: 아이스. 호떡이가 우리를 다시 냉장고에 넣으려나 봐.
1: 그럼 얼음맨님들도 다시 꽁꽁 얼겠네.
4: 꽁꽁.
0: 그럼 우리도 다시 꽁꽁 얼겠네.
1: 아이스.
0: 근데 쟤는 어떡하지?
2: 나는
4: 꽁꽁 하! 다시 왔다!
0: 하이스! 얼음맨이 꽁꽁 얼었다!
1: 우리도 꽁꽁 얼겠네! 근데 아까 들어왔던 식중독균은 어디 갔지?
0: 혹시 꽁꽁 얼어서 죽은 거 아니야?
3: 죽긴 내가 왜 죽어!
0: 너 왜 그래?
1: 너무 추워서 이상해진 거야?
3: 너라니 무험하다!
1: 왜 이렇게 세?
3: 앞으로 이 수박 아이스크림은 이 리스테리아 대왕님의 차지다. 알겠나? 대답이 없어. 안 되겠군. 얼음맨들, 너희들은 이제 나의 신하가 되어라. 리스테리아!
4: 네, 리스테리아 대왕님, 명을 따르겠습니다.
1: 얼음맨님들이 이상해.
0: 더 이상한 건 저 식중독균이 안 죽는다는 거야. 꽁꽁 얼면 다 죽는다고 했는데.
3: 난 영하 20도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지.
0: 가여운 척 하더니
1: 우리를 속인 거야?
3: 너희들이 속은 거지. 얼음맨들, 지금부터 나를 시원하게 해라. 그리고 아이스크림, 너희들은 먹을 것을 당장

0: 다시 꽁꽁 얼렸는데도 죽지 않았다는 거야.
1: 듣는 식중독균 기분 나쁘네. 너 뭔데? 아이스크림 삼. 이 리스테리아 대왕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이야.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줘.
0: 그래.
1: 어?
0: 보여줘. 보여줘. 보여줘.
1: 그래. 좋다.
2: 나의 이름 리스테리아.
3: 식중독균, 식중독균.
2: 아이스크림에 사는 리스테리아.
3: 꽁꽁 얼려도 그랬다가 없지.
2: 녹았다가 다시 얼린 아이스크림을 먹어봐.
3: 먹어봐.
2: 뒷목 버근.
3: 버근.
2: 근육맨을 쓰러뜨려.
3: 유발, 근육통.
2: 토해라.
3: 유발, 구토, 유발.
2: 설사해.
3: 부지지.
2: 아이스크림 식중독을 일으키는 리스테리아.
3: 지독한 식중독균.
0: 열겠냐? 안돼! 리스테리아균, 네가 상상하는 그런 일은 절대 벌어지지 않을 거야. 왜냐고? 한번 녹은 아이스크림은 절대 먹지 않을 거니까. 우와! 리스테리아균 최고 딱지다!
1: 어우, 눈부셔! 저 녀석을 당장 잡아라!
4: 어디로 사라졌지?
5: 놓쳤습니다!
1: 아, 그럼 당장 잡아! 당장!
5: 예, 예, 예.
0: 누나! 아이스크림은 녹으면 식중독균이 생길 수가 있대! 그래서 꽁꽁 얼려도 위험하대!
6: 어우!
0: 아깝지만 버려야 해! 친구들도 녹았다가 다시 얼린 아이스크림 먹으면 안 돼.
6: 아이스크림을 한꺼번에 많이 먹어도 안 돼.

0: 이길 수 있어.
1: 꽁꽁 얼려도 죽지 않아서
2: 식중독 일으켜.
0: 녹은 아이스크림
1: 다시 얼려 먹으면 안 돼.
2: 절대 안 돼.
0: 아이스.
3: 뮴에서 키즈 스마트 오메가3 구미를 드립니다. 뿌띠엔에서 키즈 성장기 유산균 케어 세트를 드립니다.

0: 자외선 전쟁. 와, 호떡이 더는 지치지도 않는구나.
1: 근데 누나, 집이 왜 이렇게 어두워?
0: 그러게, 왜 이렇게 어둡지? 어? 아, 선글라스! 선글라스 때문이네!
1: 아, 선글라스! 그럼 벗으면 되지. 누나 얼굴 좀 봐! 엄청 웃겨!
0: 네가 더 웃기가 돼! 눈 주위는 하얗고 볼은 빨개!
1: 누나 볼도 빨갛거든! 빨개! 아, 따가워!
0: 왜 이렇게 따가워?
1: 왜 이렇게 따갑지?
2: 자외선! 자외선! 자외선!
0: 어? 자외선 딱지가 깜빡인다!
1: 왜 갑자기 자외선 딱지가 깜빡이는 거냐고! 왜?
0: 아이고, 나도 모르겠어! 무슨 일인지 직접 가보자! 근데 이걸 어디에 붙이지? 오! 여기가 좋겠다! 얍!
1: 얍!

0: 누나, 여기가 어디야?
1: 피부 마을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2: 신이 피부세포들이구나.
3: 어서 와.
0: 어? 누구세요?
2: 딱 보면 몰라.
4: 예쁜 얼굴,
5: 고운 얼굴을 자랑하는 우리는
6: 피부세포야.
0: 아우, 피부세포라고요? 아닌 것 같은데.
2: 너희들도 피부세포면서 피부세포를 못 알아보면 어떡하니?
7: 전쟁에 당한 거 누린다. 너네들 왜 그래? 정신 차려.
1: 네? 전쟁이요?
0: 전쟁이 왜 난 거예요? 전쟁이 왜 난 거냐고요? 왜요? 왜요? 왜요? 왜요? 왜요? 왜요?
8: 뭐? 또 전쟁이 났어? 히스타민도 안 내보냈는데? 피부세포! 또 너희들 때문이지?
7: 아니요. 아, 전쟁이 난 게 아니라 신이 피부세포들한테 아까 있었던 전쟁 얘기를 해주려고 했는데
2: 그때 비만세포님이 나오신 거예요.
8: 난 또 뭐라고? 신이 피부세포! 잘 들어. 저 말썽쟁이 세포들처럼 자외선 왕자를 불러들이면 안 된다!
1: 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0: 어? 화살이다! 무슨 화살이지?
1: 뭔데?
9: 자외선 왕자, 자외선 화살은 어찌 된 것이냐?
10: 맞다. 아, 내 자외선 화살, 아, 그 저기에 놓고 왔나 봅니다. 다시 찾으러 가마라.
9: 레이야, 또 인간 세상에 내려가서 호되게 당하려고?
10: 그죠?
8: 오이! 신이 피부세포들이구나! 어서 오렴!
11: 안녕하세요, 비만세포님!
4: 예쁜 얼굴,
5: 고운 얼굴을 자랑하는 우리는
6: 피부세포야!
8: 오, 그래, 그래! 아, 참 곱구나! 아주 예뻐, 예뻐!
6: 저희도 알아! 까르르 까르르!
12: 자외선 왕자가 와도 저희는 두렵지 않아요.
13: 왜?
12: 예쁘니까?
13: 고우니까?
7: 아, 그리고 자외선 왕자님 소문만 번지르르 하고 별거 없던데요?
6: 까르르 까르르!
8: 아니, 누가 그런 말을 하더냐?
2: 썬블록 왕자님이요.
7: 선크림 공주님도 그러셨어요.
8: 자외선 차단제 가문의 최고의 실력을 가진 두 분! 너희들 두 분을 만나고 온 거야? 두 분을 만나야 고운 얼굴, 예쁜 얼굴을 유지할 수 있을 텐데.
6: 아, 맞다! 아, 만났다!
9: 이글이글 쨍쨍! 이글이글 쨍쨍!
1: 아, 맞다! 자외선 차단제 안 발랐다! 얼른 바르자!
0: 귀찮은데? 그래도 누나가 원한다면 발라주지!
1: 어? 선크림이랑 선블록이랑 안 가지고 왔다!
0: 괜찮아! 하루 정도 안 발라도!
1: 그럼 얼른 놀러 가자!
0: 가자!
1: 가자!
12: 오늘은 됐고 내일 만나줘 뭐.
7: 설마 하루 안 만났다고 자외선 왕자가 우리 괴롭히러 오겠어요?
6: 자외선 왕자 별거 없대요.
10: 레이야? 자외선 왕자가 별거 없다? 가만두지 않겠다. 이글이글 쨍! 아니지. 내가 직접 가서 본때를 보여주마. 피부세포들! 딱 기다려. 하스!
5: 예쁜 얼굴,
1: 고운 얼굴,
6: 샤방샤방! 아, 눈부셔! 누구세요?
10: 나?
8: 침입자다! 침입자가 나타났다!
10: 침입자라니? 나, 왕자야. 자외선.
8: 세포! 전쟁의 신 히스타민이여! 당장 출동하라!
6: 허! 전쟁의 신 히스타민님이 출동한다고요?
14: 나 전쟁의 신 히스타민. 침입자를 잡으러 왔다.
10: 침입자가 아니라 자외선 왕자라고.
14: 자외선 왕자라면 쪼기 하늘에서 내려온?
10: 그렇다.
6: 허! 진짜요?
13: 엄청 뜨겁고
6: 강해서
13: 피부 세포들을 못살게 괴롭힌다는
7: 그 자외선 왕자님이라고요?

0: 별거 아닌 자외선 왕자라고 하지 그래? 그래서 너희들에게 본때를 보여주려고 왔다. 까맣게 태워주지. 이글 이글.
1: 어허! 이 히스타민이 있는 한 그럴 수 없지.
2: 비상! 비상! 자외선 왕자가 피부 마을에 나타났다!
3: 뭐야? 자외선 왕자가 피부 마을에 나타나? 자외선 왕자의 이글이글 쨍쨍 화살이 스치기만 해도 피부 세포들은 까맣게 타버릴 텐데. 빨리 가서 피부 세포들을 지켜야 돼.
1: 아무리 자외선 왕자라 하더라도 이곳은 이 전쟁의 신 히스타민이 지키는 곳. 진입자는 용납할 수 없다.
0: 히스타민 가소롭군. 난 피부 세포들을 괴롭히러 온 거야. 너랑은 상관없으니까 저리 비켜.
1: 상관이 있고 없고는 내가 판단한다. 당장 나가!
0: 이글이글 쨍쨍! 날 공격했겠다. 이 전쟁은 네가 먼저 시작한 거다. 끝장은 내가 내주마.
1: 얼마든지.
0: 이글이글 쨍쨍! 야!
1: 오, 자외선 왕자. 만만치 않군.
0: 만만치 않은 게 아니라 이런 걸 월등하다고 하는 거야.
2: 이럴 수가. 전쟁의 신 히스타민이 자외선 왕자에게 밀리고 있어.
0: 히스타민, 이번엔 끝장을 내주마. 자외선 화살을 받아라. 이글이글 쨍쨍!
4: 어? 이상하네?
5: 화살에 맞았는데 안 아파.
2: 멜라니 세포님이 피부 세포들을 대신해서 자외선 화살에 맞았어.
3: 피부 세포들 괜찮냐?
4: 네, 저희는 괜찮은데.
5: 멜라닌 세포님이 까맣게 타버렸어요.
3: 너희들을 지켰으니 난 괜찮다. 난 죽은 개가 되겠지. 깨끗.
4: 멜라닌 세포님!
0: 멜라닌 세포 따위가 날 막을 수 있을 것 같아? 히스타민, 이번엔 정말로 끝장을 내주마. 이글이글 쨍쨍!
1: 그럴 순 없지!
2: 세포들이 탔다 탔어!
5: 예쁜 얼굴이!
4: 고운 얼굴이! 까맣게 탄에 탔어!
1: 자외선 왕자, 내 구역을 엉망진창으로 만들다니! 각오해라, 폭탄이다!
0: 자, 이글이글 쨍쨍! 자!
3: 이럴 수가.
4: 깨끗하.
2: 히스타민이 쓰러졌다. 그럼 안 되는데. 큰일 나는데.
1: 넌 또 뭐야?
3: 난 통증의 신 프로스타글라딘이다.
1: 뭐?
3: 프로스타글라딘. 따끔따끔 통증을 맛보아라! 통증은 멈추지 않는다. 따끔따끔 와끌와끌.
6: 그러니까 자외선 왕자님이랑 히스타니님이 싸워서 피부 마을이 이렇게 된 거라고요?
7: 자외선 왕자 때문에 이렇게 탔고.
2: 멜라닌 세포님이 지켜주신 덕분에 이 정도로 끝난 줄 알라고!
6: 그리고 자외선 왕자님 때문에 통증의 신 프로스타글란딘님이 나타나서 피부가 막 따끔따끔 화끈화끈 했던 거예요.
4: 왜 자외선 남자를 무시해서 화나게 만드냐고요? 왜요?
7: 우리가 아무리 무시하고 화나게 했어도 선물로 왕자님만 만났어도
5: 선크림 공주님만 만났어도 이렇게 타진 않았을 텐데.
6: 선블록 왕자님이랑 선크림 공주님이라면 자외선 차단제를 말하는 건가요? 그러고 보니 아까 수영장 갔을 때 자외선 차단제를 못 챙겨가서 못 발랐는데.
4: 누나, 자외선 차단제가 이렇게 중요한 거였어? 앞으로는 우리 꼭 바르자.
6: 그래, 그리고 앞으로 자외선 왕자가 심술이 심한 날에나 햇빛이 쨍쨍한 낮에는 나가서 놀지 말자.
4: 그러자, 누나.
6: 오? 자외선 최고 딱지다!
0: 내 자외선 화살을 찾으러 반드시 다시 가마.
8: 갈 거면 썬블록 왕자, 선크림 공주가 없을 때 가거라. 가서 또 당하지 말고!
0: 네, 아바마마, 반드시 복수하고 말겠습니다.
8: 이글이글!

0: 꾸리꾸리 통통통 꾸리꾸리 통통통 예전대로 얍!
1: 통통이의 마법 때문에 뽀로로가 아기가 돼버렸어요. 크롱은 아기 뽀로로와 잘 지낼 수 있을까요? 아기 뽀로로가 잠에서 깼나 봐요.
2: 크롱 크롱 크롱 크롱.
1: 저런, 아기 뽀로로가 오줌을 쌌네요. 날이 밝았어요. 저기 친구들이 뽀로로 집으로 가고 있네요.
3: 조금
4: 뽀로로 작품인 것 같은데.
5: 그러게.
6: 크롱, 우리 왔어.
7: 크롱.
4: 뭐 하는 거야?
6: 뭐야야, 크롱 크롱.
8: 뽀로로랑 놀아주고 있었구나.
9: 너 크롱.
6: 장난꾸러기인 건 크롱을 꼭 닮았네.
9: 크롱 크롱 크롱 크롱.
5: 뽀로로 괜찮아, 착하지.
4: 진짜 아기 같네.
10: 뭐야?
4: 뭐야, 난 장난감이 아니라고.
6: 뽀로로가 심심한가 봐.
11: 그러게.
5: 해리, 같이 놀아주는 게 좋겠어.
4: 뭐? 아휴, 알았어.
8: 해리, 조금만 참아.
10: 뽀로로가 좋아하네.
4: 내가 그렇게 놀아줬는데 또 울어.
5: 이번엔 왜 그러지?
10: 그러게.
6: 아, 잠깐만 기다려봐. 자.
5: 우와.
10: 잘 먹는다.
8: 대단해, 에디.
6: 에헴, 아기가 울 땐 다 이유가 있는 법이야. 그렇지. 뽀로로도.
11: 에디, 아기잖아.
6: 알았어.
10: 크롱.
8: 뽀로로, 이거 봐, 붕붕이야.
10: 뭐야?
8: 자, 간다. 슝. 잘했어. 이제 이쪽으로 굴려봐.
10: 으요요.
8: 그럼 다시. 자.

0: 키티, 좀 쉬어. 이제 내가 놀아줄게.
1: 포비가 아기 뽀로로와 집 밖으로 나왔어요.
2: 뭐야?
0: 그럼 출발합니다.
2: 더 빨리 뽀야.
0: 더 빨리? 알았어. 자. 잠깐만.
2: 뭐야?
0: 저는 못.

0: 못하겠어.
1: 호비. 뽀로로, 이제 나랑 놀자. 야. 자, 다 그렸어. 어때? 알았어. 자. 아휴, 아기 보는 게 이렇게 힘들 줄이야.
2: 통통이가 빨리 와야 되는데.
3: 맞아.
2: 크랑. 야야야. 내가 갈게.
3: 나야.
2: 뽀로로, 안 돼.
1: 로디, 어떡해. 얼굴이 엉망이 됐네.
2: 괜찮아. 자.
4: 이번엔 크롱이 아기 뽀로로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어요.
1: 재밌나봐.
5: 다행이야.
1: 크랑.

0: 얘들아, 안녕.
1: 뽀로로가 자고 있어.
0: 아, 뽀로로를 되돌리는 마법을 찾았어.
1: 정말?
2: 다행이다.
1: 그만.
3: 통통아, 이번엔 확실한 거지?
4: 잘 됐죠.

0: 그럼 시작할게.
1: 그럼 들려요?
0: 자, 그럼 꾸리꾸리 통통통, 꾸리꾸리 통통통, 커져라, 얍! 어떻게 된 거지?
2: 제대로 알아온 거 맞아?
1: 나야?
0: 이 주문이 아니야. 다시 해볼게. 꾸리꾸리 통통통 꾸리꾸리 아!
1: 똥똥아, 괜찮아?
0: 괜찮아.
1: 나야?
0: 원래 모습으로 얍!
2: 뭐야, 그랑!
3: 후롱, 왜 그래?
2: 후롱, 집이 이게 뭐야? 너 또 장난친 거야?
4: 바야야,
2: 이런다고 봐줄 줄 알아?
4: 봐야야, 그만, 그만.
2: 정말이지. 알았어.
0: 아, 집은 내가 고쳐줄게. 꾸리꾸리 텅텅텅. 꾸리꾸리 텅텅텅. 원래 모습으로.
5: 통통이가 친구들을 전부 아기로 만들어버렸네요.
1: 또또나 어떻게 된 거야?
5: 어서 원래 모습으로 돌려주세요.

0: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건너요.
1: 어? 빨리 건너야 해. 잠깐만.
0: 멈추기. 초록불이 깜빡거릴 때는 건너지 않아요. 건너는 중에 빨간불로 바뀌어 위험할 수 있어요.
2: 언제 바뀌지?
1: 위험해!
0: 물러서기. 길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초록불을 기다려요.
1: 자, 얼른 건너자. 토끼야, 잠깐만.
0: 확인하기. 길을 건너기 전에 왼쪽, 오른쪽 차가 멈췄는지 확인하고 길을 건너요.
1: 뭐 하는 거야?
0: 손들기. 손을 들고 운전자나 차를 보면서 길을 건너요.
1: 흰색만 밟는 거야.
3: 토끼야, 하지 마.
0: 장난치지 않기. 횡단보도에서는 장난도 뛰는 것도 안 돼요. 횡단보도 바깥으로 걷는 것도 위험해요.

0: 뽀로로와 친구들이 축구를 하고 있어요.
1: 자! 야!
2: 내가 가져올게. 자. 어?
3: 패티, 공 던져줘.
2: 저기.
3: 어? 뭐지? 오리 같은데? 어?
4: 이쪽으로 오는 것 같은데?
5: 뻐근해. 너희는 여기 사는 거야?
6: 응.
5: 이런 데에서도 누가 사는구나.
6: 나는 루피야. 그리고 친구들.
7: 안녕. 그런데 넌 누구야?
5: 난 퀵이야. 넌 좀 신기하게 생겼는데.
7: 나는 로봇이야.
5: 로봇? 다들 반가워.
8: 그런데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거야?
5: 나는 여행 중이야.
3: 여행? 재밌겠다.
8: 그럼 여름섬에도 가봤어?
5: 여름섬? 거긴 못 가봤지만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녔어.
8: 지금은 어디로 가는 중이야?
5: 그게... 오래 날아와서 말할 기운도 없다.
4: 그럼 우리 집에 가서 뭐라도 좀 먹자.
5: 정말? 고마워.
4: 고맙긴 뭘.
0: 호비는 퀵을 집으로 데려왔어요.
4: 여기가 우리 집이야.
5: 우와, 신기하다.
4: 일단 들어가자.
5: 어? 우와, 이런 집에 사는구나.
8: 푹신푹신해. 넌 어떤 집에 살아?
5: 우린 여행을 다녀서 이런 집이 없어.
8: 우리? 다른 친구들도 있어?
5: 그게...
3: 어? 이건 뭐야?
8: 우와! 뭐 하는 거야? 빨리 내려가. 그건 내 집이라고.
5: 미안. 아, 됐다.
8: 어떡해. 몰라. 더 엉망이 됐잖아.
5: 작아서 장난감인 줄 알았는데.
4: 자.
8: 우와, 맛있겠다.
4: 베리야.
8: 응?
4: 너도 빵 좀 먹어.
8: 그럴까? 참 맛있겠다.
5: 잘 먹을게. 맛있다. 너희는 왜 안 먹어?
8: 퀵 많이 먹어.
5: 고마워.
3: 내가 정말 많이 고팠나 봐.
5: 그렇게 며칠 동안을 날아서 남쪽 나라에 갔는데 너무너무 더워서 날개가 땀으로 다 젖을 정도였다니까. 하지만
8: 시간이 늦었네. 나 가봐야겠다.
6: 그럼 나도.
9: 우리도 가볼게.
5: 다 가는 거야?
6: 응. 얘들아, 잘 자.
4: 다들 잘 가.
9: 오늘 반가웠어, 퀵.
5: 안녕.
9: 안녕.
4: 퀵은 이제 어디로 갈 거야?
5: 글쎄. 어우, 춥다. 들어가자. 아까 어디까지 얘기했었지?
4: 그것보다.
8: 와, 장미끈. 그 사이에 친구들이 다 돌아갔네. 퀵도 이제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5: 그게 정신없이 말하다 보니 밤이 되어버렸네.
4: 퀵, 오늘은 여기서 자고 가.
8: 정말? 어차피 지금은 너무 어둡잖아.
5: 그렇긴 하지.
8: 나도 그만 잘게.
4: 해리, 잘 자.
8: 안녕.
5: 우와. 고마워. 편하다.
4: 많이 피곤했나 보네.
5: 무슨 소리야?
8: 코고는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
4: 그래서 나도 못 자고 있어.
8: 퀵, 조용히 좀 자. 좀 조용히 하라고.
4: 괜찮아, 해리.
8: 살았다.
0: 퀵이 코를 고는 소리 때문에

0: 해비와 해리는 잠을 설치고 말았어요. 다음 날 아침이 됐어요.
1: 안녕, 퀵.
2: 안녕.
1: 퀵, 떠난 줄 알았는데 아직 안 갔구나.
2: 어제 포비네 집에서 잤거든.
1: 그랬구나. 포비랑 해리는 안 왔어?
3: 크랑크랑.
1: 저기 온다. 안녕.
4: 그런데 어? 아침부터 좀 피곤해 보이는데.
5: 잠을 잘 못 잤어.
1: 퀵이 코를 심하게 고려서.
2: 그런데 이게 뭐야?
1: 시소야. 한번 타볼래?
2: 아? 고마워. 좋아. 그럼 시작한다.

0: 어? 왜 그래?
1: 난 그만 갈게.
2: 우리 저쪽으로 가자.
3: 그랑 같이 가.
0: 왜 내리는 거야?
4: 그럼 우리 둘이 탈까?
3: 나도 다 탔는데.
4: 미끄럼틀 타자.
5: 퀵, 이제 출발해야 하는 거 아니야?
0: 또 늦어지면 안 되잖아. 그런데 실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
1: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고?
6: 여행 중이라고 했잖아.
0: 맞아, 여행 중이었어. 가족들과 함께 따뜻한 남쪽으로 날아가고 있었는데.
4: 바라밤바라밤바라밤바라밤바라밤바라밤바라밤바라밤. 조용히 좀 해.
0: 정신이 하나도 없어. 심심해서 그러지.
7: 나 그만 떠들고 정신 차리고 잘 쫓아와.
1: 네.
0: 너 때문에 혼났잖아. 쉬. 알아서 잘 가고 있는데.
4: 어? 저게 뭐지?
0: 저것 좀 봐. 어? 다들 어디 갔지?
4: 어? 저기다.
0: 뭐야, 같이 가! 바람이 너무 세잖아! 이야, 간신히 살았어. 그런데 여긴 어디지? 다들 어딨어? 엄마! 아빠!
4: 가보자!
0: 그래서 여기 오게 된 거야. 솔직하게 말하지 못해서 미안해. 난 이제 가볼게.
5: 퀵.
0: 어?
5: 멀리 가니까 우리 집에서 조금만 더 쉬었다가.
0: 고맙지만 그냥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1: 잠깐만이라도 들렀다 가.
0: 잠깐?
1: 응.
4: 그럴까?
5: 자, 다들 예쁘게 서보세요.
1: 됐다. 퀵, 더 환하게 웃어봐.
4: 김치!
5: 됐다. 하나, 둘, 자. 우와. 어디 보자.
0: 잘 나왔겠지 뭐.
4: 눈 온다.
1: 저건?
0: 뭐지? 뭐가?
7: 퀵!
1: 퀵! 엄마! 퀵!
6: 엄마!
8: 어디 갔었어?
1: 걱정했잖아.
0: 다 날 버리고 갔으면서 무슨 걱정!
1: 무슨 소리야? 우리가 널 얼마나 찾았는데.
7: 어? 괴오리다! 폭풍이 불 거야. 모두 날 따라와.
0: 저기 좀 봐. 다들 어디 갔지?
9: 어머, 키가 너 어디 갔니?
8: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있었는데.
9: 막내가 없어졌어요.
7: 뭐라고요? 돌아가서 퀵을 찾자. 퀵, 어디 있니?
1: 퀵!
0: 어딨어?
1: 어제부터 지금까지 널 찾으려고 계속 돌아다녔어.

0: 모르고.
1: 퀵은 어제 저희랑 같이 있었어요.
2: 퀵을 도와줘서 고맙다.
3: 가족을 다시 만나서 정말 다행이다.
0: 크랑크랑.
4: 다시 출발하자.
0: 나 때문에 늦어져서 어떡해.
5: 지금부터라도 정신 차리고 잘만 쫓아오면 갈 수 있어.
3: 갈 수 있지? 응.
1: 퀵. 방금 찍은 사진이야. 선물로 줄게.
0: 고마워. 잘 나왔네. 난 이제 가볼게.

0: 엘리베이터에서 장난을 치던 피터.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1: 로보카 폴리 안전스쿨.
2: 엘리베이터에 갇히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직접 문을 연다. 2번, 비상버튼을 눌러 구조 요청을 하고 기다린다. 정답은 2번. 직접 문을 열면 떨어질 위험이 있으니까 구조 요청을 하고 침착하게 기다려야 해요.
0: 엘리베이터 안에서 과격한 장난을 치면 멈출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해요.
1: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0: 내가 말했을 텐데 준. 우리 카센터는 비행기 취급 안 한다고.
1: 딱히 수리를 부탁한 건 아니잖아요. 새 동료를 소개하러 온 것뿐인데.
2: 난 마하 7에 손 떨어내면 초음속 엔진이 탑재돼 있어. 구석진 동네 수리공에게 맡긴 몸이 아니란 말이야.
0: 당장 데리고 나가.
1: 에드 아저씨도 참 박해졌다니까.
3: 타이건 사건 이후로 와일드카드 보시라면 진절머리 난 게 아닐까? 뭐? 왜? 내가 어때서? 뭐?
2: 하지만 듣자 하니 이미 당신네 메탈 카드봇들이 꽤나 저 수리공을 괴롭히신 듯한데 남탓 시간이 너무들 하시는군.
3: 아, 아니라고는 못하겠어.
1: 그래도 꼭 그렇게까지 말해야 했어, 나이트 그리폰.
2: 난 거짓말을 못하는 타입이라 그쪽이 감당하셔야지.
3: 짜증나!
1: 준!
4: 어? 베라랑 짐 아저씨?
5: 역시 여기 있었구나. 참새도 안녕.
0: 자, 뭐?
4: 무슨 일이야?
6: 준, 이거 좀 봐봐. 마을 곳곳에 이상한 낙서가 나타났어.
5: 우연부터 수상하지 않아?
4: 그냥 누가 장난친 것 같은데.
6: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고. 이건 주차장에 설치된 CCTV 영상인데. 봤지?
4: 응?
6: 자, 여기 이렇게 보면 이거!
5: 모양이나 크기가 딱 메탈 카드봇 같지 않아?
3: 이건 와일드 카드봇이다.
6: 오, 역시 그쪽인가?
3: 돼지 사냥꾼을 상징하는 라피드족의 문양이야. 이런 곳에서 또 보게 될 줄이야.
5: 역시 너희 찾아오길 잘했네.
3: 이 낙서는 우리에게 뭔가를 전하려는 것지도 몰라.
4: 짐 아저씨, 사진들이 찍혔던 장소로 우리를 데려가주세요.
6: 물론이지.
2: 낙서란 시시하다.
6: 좋아, 여기서 우회전하고 그대로 직진하면 곧 나와.
3: 알겠어요.
6: 오라, 언제부터 통행금지가 된 거지? 할 수 없지, 다른 길로 가자.
3: 응? 여기도 막혔어요.
6: 이게 어떻게 된 거지?
7: 이게 어떻게 된 거지?
8: 길이나 막혀보다 나 참여하지. 하늘로 섭외해야 되나 어째야 되나.
3: 누구냐? 모습을 드러내라.
4: 블루카 뭐야?
8: 궁금하다. 보여줄까? 보여줄까 말까? 보여줄까 말까? 기분이다. 이 누나가 한번 봐준다. 잘 봐봐래.
4: 뭐야 넌?
8: 반갑습니다. 카트락 합니다. 인생 모토가 끝까지 놀자. 모터신인 여러분들도 즐거운 시간 되셨습니까?
5: 저 상태가 왜 저래?
3: 탁키! 응? 마을의 낙서도 니즈시군.
8: 아이고, 사가비어는 눈이 궁디에 달렸나. 그게 우리 낙서고, 내 이름이다 아이가. 탁키 아이가 탁키.
4: 사인이었냐?
6: 지금이야말로 셔터 찬스.
8: 아저씨 좋은 것 같고 있네.
3: 내 카메라! 주인에게 돌려줘!
8: 침대! 지주! 아이고, 루카봐. 극해가 되겠나. 흑품이 나올라 간다.
3: 나라라?
8: 여성이 모르면 간첩이제. 윤희 아이가 윤희.
5: 어떻게 저래?
3: 저석은 사냥꾼이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사이에 몸감을 사냥하지. 저 녀석은 내가 더 잘 알아. 내가 잡겠다.
4: 알았어. 부탁해.
8: 어? 뭐니 아이가? 과연 그림이랑 같이 있노?
3: 오, 다키가. 그런데 본다. 이번에야말로 나의 숨은 이름도 도망치지 못해.
8: 아, 그래, 그래. 꼭 좀 잡아둬.
3: 짜증!
8: 진짜 없겠다.
3: 주먹을 마구 휘두르기만 하는 게 다가 아니야, 타이건. 너 그게 뭐냐? 진짜 잘 어울린다.
9: 너도 잘 어울려.
8: 둘이 메스터 팬 아이가 내 잘했지?
5: 그냥 가지고 놀고 있네.
4: 하나도 도움 안 되잖아, 타이거.
8: 네네네, 짜증나게 심심해, 얄밉게. 어, 잘 살게. 짜증나면 내 형 차가 없는지 해봐라.

0: 어디로 쭉?
1: 야이지 엄마로 저게 이것이 또 만났네요. 우리 엄마입니다. 요새 늦으네요. 새 사셨어요. 예쁘다네. 나 재미없다. 누구 잘 치면 아이가 먼저 들어가 그래.
0: 사라졌어.
1: 어떻게 가능하냐고.
2: 아무래도 녀석은 스텔스 모드를 쓰는 것 같아.
0: 스텔스 모드?
2: 섀도우 X랑 플래시벡터도 썼던 모습을 감추는 능력이요. 그 둘을 상대했을 땐 모습이 사라져도 그림자는 그대로니까 간파할 수 있었는데.
3: 그 판단은 틀렸어, 짐.
2: 솔레이유?
3: 타키는 모습을 감춘 게 아니야. 초고속으로 이동한 것 뿐이지.
2: 뭐라고?
1: 어떻게 안 거야?
4: 다 보이신 거지? 타키의 움직임이 말이야.
2: 보인다고?
3: 동작 하나하나 전부.
0: 초인적인 동체 시력이잖아.
1: 근데 붙잡지 못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야?
3: 이제 방법을 찾아야지.
5: 그래도 너희 덕에 쫓아다닌다고 될 게 아닌 건 확실해졌지.
2: 근데 구경이나 하고 있었냐?
6: 네, 편집장님.
7: 지금 뭐 있는 거야, 짐? 자동차 연쇄 전복 사고야.
6: 네?
0: 네?
8: 도로에 차들이 뒤집히고 있다니.
2: 타키 때문인가? 네? 이게 뭐야? 설마 이것도 타키 짓이라고?
9: 녀석의 속도는 순간적으로 내는 폭발적인 힘덕 뿐이지 짐승의 힘까지 더하면 충분히 가능해.
2: 왜 폰카드 말이지?
10: 일단 사람들을 도와주자.
2: 어?
11: 준! 블루카!
2: 메가트로!
11: 고마워. 사실 이 정도쯤은 혼자서 치워버릴 수 있는데 사람들이 다칠까봐. 네가 그 블라블라지 않은 녀석이군.
12: 블레이온이다.
10: 소개는 나중에 하고 어서 사람들을 도와주자.
1: 뭐하노? 집 안 가나?
2: 타키!
10: 그만 멈춰! 사람들이 곤란해하잖아.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지?
1: 너무 진지해서 무섭네. 얘기는 재밌으니까 하지. 재미없이 사는 거가 억수로불쌍하다. 반면 재미를 아는 나는 해무나.
2: 솔레이유, 너 저 녀석 움직임이 보인다.

0: 됐지? 뭐라도 좀 해봐!
1: 알았어. 블레이온, 세다. 화염은 쓰면 안 돼.
2: 알고 있어.
3: 뭔데? 처음 보는 친구네. 안녕하세요.
2: 난 이 녀석들이랑 달라.
3: 누가 문어봤나? 알았대. 대신 너도 못해 보이고 한성깔 하는 것 같네. 내가 스페셜하게 진정 파워로 쏘아줄게.
4: 괜찮지?
2: 상관없어.
3: 고맙게. 어? 내가 도와줄게.
2: 어? 이 녀석이.
3: 경치롭게.
1: 블레이언, 뭐 하는 거야?
2: 난 신화 동시에 되었어!
3: 맞지, 맞지? 그럼 다시 해봐!
1: 으야! 발명이 느려!
2: 네 지시가 늦은 거야!
5: 거봐, 움직임이 보여 발전하니까.
2: 공격이 닿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어!
0: 대체 어떻게 상대하는 거야?
6: 재미없어.
3: 마케노!
6: 재미가 없다고! 승부할 거면 좀 같은 급끼리 붙던지 해야지. 일방적으로 한쪽이 유리한 게 재밌을 리 없지.
3: 내가 재미를 모른다는 얘기가.
6: 힘끼리 주먹 대결, 날개끼리 공중 대결, 속도라면 경주 대결. 재밌는 대결이란 이런 게 아니겠어?
1: 동요하고 있어.
7: 재미란 자존심을 건드렸어. 와일드 카드 옷이라면 승부욕에 한 번도 숨길 수 없지.
1: 그래?
6: 서로 다른 너희한테 가장 공평한 대결 종목을 제안하지. 바로 댄스 배틀이다.
3: 댄스 배틀.
6: 심사는 나 그리고 모타운 댄스클럽 회원들이 맡을게. 승자는 패자에게 원하는 걸 요구한다. 어때?
3: 난 좋다.
0: 완전히 넘어갔는데.
8: 평화롭고 좋네.
5: 나도 한때 춤 좀 췄지.
1: 알겠어. 좋아, 블레이온 춤을 추는 거야.
2: 싫다.
1: 터키를 막을 방법은 춤뿐이야. 내 말 들어.
2: 난 절대 춤추지 않을 거야.
5: 맥 빠지네.
6: 그러고도 와일드카드 못 전사냐? 고리타분의 대명사 스타가디언도 춤출 줄 안다고.
9: 이거 쑥스럽군.
3: 댄스 배틀 안 하는 기가.
0: 그럼 이 녀석과의 대결은 어때?
7: 응? 나보고 춤추라는 건지.
0: 아니, 경주 대결로.
3: 경주?
0: 메가트럭커 말이 맞아. 스피드는 스피드끼리 대결해야 재밌는 거 아니겠어? 그렇지?
7: 틀린 말은 아니지. 뭘 좀 아시네.
3: 속도로 내를 이길 수 있다 생각하는 기가. 재밌네. 좋아, 대결이다.
6: 치, 댄스 배틀이 좋은데.
9: 이 덕분에 타키의 폭주를 막은 걸지도 몰라.
1: 블레이온, 우리 관계는 뭐지?
10: 용서해 줘, 솔레이오.
7: 여긴 서로 속도를 뽐내기엔 너무 좁아. 장소를 옮기는 건 어떠실지.
3: 좋다.
5: 이 난리는 어떻게 할 거야?
6: 에휴, 내가 수습하고 있을 테니까 다녀와.
0: 고마워. 그런데 어디로 가지?
6: 레이싱을 할 거면 내가 좋은 데를 알지.
3: 속이 뻥 열리네.
11: 대륙을 가로지르는 77번 도로야.
0: 내가 트럭커 녀석 이런 데 다 아네.
9: 트럭이라면 무조건 알아야 한다고 했었지.
3: 속도 대결을 하는데 딱 맞는 장소군.
1: 승리의 조건이 뭐지?
12: 저 멀리 산을 찍고 다시 여기로 먼저 돌아오는 자가 승리하시는 거지.
9: 다케, 네가 지면 우리와 함께 가는 거야.
3: 알았다, 알았다, 알았어. 시작하자.
6: 준.
0: 어? 나이트 그리폰, 세너.

0: 갈 수 있어? 저 참새가 그렇게 빨라?
1: 나이트 그리폰의 최대 속도는 마하 7이랬어. 초음속이라 해볼만해.
2: 하지만 훨씬 가볍고 눈에 안 보일 정도로 움직이는 쿠키도 만만치 않아.
3: 준비해!
2: 역시 타키가 압도적이야.
1: 금방 따라잡을 거야.
0: 핸더문에 보여?
4: 아, 타키가 훨씬 앞서고 있어. 따라잡기
0: 물러가네. 어다가 어다가.
5: 게임은 막 시작했다고.
4: 야, 타키가 갑자기 느려졌어.
5: 휴.
4: 나이트 그리폰 바퀴를 앞질렀어.
1: 좋았어.
5: 어, 역시 빠르셔. 하지만 버틸 수 있을까?
4: 다시 타키가 앞질렀어.
1: 아깝다.
0: 역시 무린가?
3: 아니, 승산이 있어. 어,
1: 그래?
3: 말했잖아. 타키의 속도는 순간적이라고. 저렇게 길고 오래 달리는 건 너도 보고 올 거다.
5: 어? 너무 무리하지 않으시는 게?
0: 니가 많이 쉬어라.
5: 자, 너의 몸은 이제 버틸 수 없으셔. 헬벳을 인정하고 메탈 브레스의 주인과 함께하는 것은
0: 어? 그러면 맘대로

0: 소원이라도 빌었어?
1: 무슨 얘기지?
0: 이곳 사람들은 별똥별의 소원을 빌면 이뤄진다고 믿거든. 너라면 무슨 소원을 빌 거야?
1: 와일드 카드 봇이 이 행성에서 평화롭게 지내게 해달라고 하려나. 넌 무슨 소원을 빌 건데?
0: 나? 내 소원은 뭘까?
1: 마침.
0: 아니, 저건 별똥별이 아니야.
2: 충격이시라면 여기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야.
3: 준! 뭔가가 떨어진 모양이야.
4: 가보자!
5: 조심해. 고생 많으십니다.
4: 솔레이유!
0: 준!
4: 저거 내가 생각하는 그거야?
0: 마키나 행성의 탈출 포트가 틀림없어.
3: 저 탈출 포트는?
4: 대체 누구였던 거야?
1: 저게 탑승객인 듯하고.
5: 그러니까 이기고 탈출 포트에 타고 있던 메탈 카드봇이라고? 단순한 굴착기가 아니란 말이지?
4: 네, 근데 몇 번을 불러도 반응을 안 하네요.
6: 추락할 때 충격으로 망가져버린 거 아니야?
7: 싸움을 걸면 깨어날 거야!
8: 나도 끼워주시?
1: 어? 지금 농담할 때가 아니다.
4: 에드 아저씨, 제대로 봐주고 있는 거 맞아요?
9: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고 있거든?
0: 신경 쓰지 말고 봉인해버리면 되지 않아?
4: 솔레이유, 자고 있는 사이에 누가 멋대로 비좁은 방에 가두면 넌 어떨 것 같아?
0: 마음을 닫아버리겠지.
4: 그치?
3: 준, 메탈 브레스로 스캔을 해보는 건 어때?
4: 아, 그게 있었지? 이 상황 언젠가...
10: 데이터 조회 완료. 와일드 카드봇, 코드네임 솔리드건.
3: 뭐?
1: 솔리드건이라고?
7: 이 녀석이?
0: 누군지 알아?
3: 마키나에성 대삼림지들을 지배하는 모노혼족의 족장이야.
4: 족장?
2: 이상하시군. 내가 아는 그의 모습은 뿔로 바위를 꿰뚫고 망치로 돼지를 뒤흔드는 자인데 그러게 크기가 아담하셔.
9: 겉모습이 다르단 거야?
4: 하지만 얘가 그렇다는걸요.
0: 메타브레스의 정보에 오류가 있을 리 없어.
3: 솔리드호는 혼자서 스타가디언 한계부대를 괴멸 직전까지 몰아넣은 무시무시한 와일드카드봇 전사야. 그 부대에는 나도 있었어. 하지만 당시 나의 상관인 플레임 노바덕에 녀석이 폭주는 간신히 저지되었고.
4: 플레임 노바가?
3: 결국엔 체포되어 트리온 감옥에 봉인됐지.
9: 아니, 걔가 예의긴 한 거야.
4: 왠지 이 상황이 낯설지 않단 말이지.
11: 경감님, 차량 들어옵니다.
5: 통과시켜.
4: 크레스트!
12: 역시 여기 모여있었네. 안녕하세요, 경감님.
0: 오빠.
12: 솔레이유.
4: 뭘 씻고 온 거야?
12: 아, 저건...
13: 그건 나중에. 지난밤에 떨어진 유성 때문에 왔어.
12: 추락한 유성은 전부 세 개였어.
4: 세 개?
0: 나도 중간에 세 갈래로 갈라지는 걸 똑똑히 봤어.
12: 그 유성 중 하나가 모우타운에서 서쪽으로 25km 떨어진 지점에 낙한 모양이야.
5: 분석이라고 보고를 받긴 했는데 그것도 탈출 포트인 모양이군.
12: 네,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3: 처음 발견한 탈출 포트는 헤비 아이언이 타고 온 것과 같아.
4: 어쩐지 낯이 익더라니.
0: 헤비 아이언? 그 트레일러?
10: 걔가 타고 지구에 찾아왔을 때도 탈출 포트가 분리됐었어.
4: 맞아. 그 녀석 왠지 몸도 나뉘어져서
14: 내 몸뚱아리 내놔
4: 이러고 막 쫓아오고 결국 내쳤고. 잠깐, 이거
3: 우선 탈출 포트부터 확인해야 해. 서두르자.
4: 어? 골든 경감님.
5: 이게 그건가?
15: 네. 어젯밤 캠핑족들이 호수에 유성이 떨어지는 걸 목격했다길래 인양해봤는데요.
4: 역시 그 탈출 포트랑 같아.
0: 어서 안에 확인해보자.
5: 처음에 떨어진 것과는 다른 녀석 같은데.
10: 데이터 조회 완료. 와일드 카드봇, 코드네임 솔리드건.
4: 역시.
0: 어떻게 된 거지? 같은 이름이야.
1: 이봐, 넌 누구지? 정말 솔리드건인가?
5: 이 녀석도 묵비꾼 행사 중이군.
12: 준. 헤비 아이언은 물론 플레임 노바도 데우스 마키나의 심기를 건드린 바람에 네 개로 분리돼 봉인되어 있었어. 만약 솔리드온도 같은 경우라면
4: 세계의 별똥별은 솔리드혼에 분리된 몸통?
0: 그렇다면 본체는 어디에 있는 거지?
5: 뭐지?
4: 이건 북치는 소린가?
2: 이 소리는
7: 이 소리를 들으면 피가 끓는다고!
4: 다들 갑자기 왜 그래?
9: 누구야? 이런 대낮에 북치는 녀석이?
0: 이게 무슨 북소리인데?
6: 모노원족에 전해내려오는 전투의 드럼이야.
4: 뭐? 네, 에드 아저씨.
9: 존, 무슨 이상한 북소리가 들리더니 굴착기가 멋대로 뛰쳐나가 버렸어.

0: 몸이 깨어난 거다.
1: 어? 이 녀석 움직이고 있어!
2: 잠깐만!
0: 어디에 가려는 거야?
3: 저기 봐!
2: 어, 저 녀석!
0: 녀석의 몸통들이 여기로 집결할 모양이다.
1: 골든 경감님, 어서 사람들을 여기서 피난시켜주세요.
4: 알겠어. 여러분, 어서 여기 피하시죠. 너희는!
2: 저희는 든든한 친구들이 있으니까 괜찮아요. 어서 가세요.
4: 그래, 무사히 하자.
2: 타이건, 굴착기를 맞춰줘.
0: 불러주길 기다렸다고.
2: 펜더몬의 타이건을 도와줘. 네,
0: 맡겨놔. 시간,
1: 우선 차.
2: 저게?
0: 나도 좀 끼워주실까?
2: 응, 크레인카를 맡아줘.
5: 이제야 모여 지각질탄 이 모습도 끝이야.
2: 저 녀석이 솔리드온의 본체?
1: 녀석들이 모르게 둬선 안 돼.
5: 스타크라비아, 이거 이거 먼저 온 손님들 이렇게나 말할 줄이야. 내가 우주를 너무 오래 떠든 것 같아. 어때? 난 자유를 손에 넣었어. 이 새로운 땅에서 마음껏 날뛸 수 있는 건 변함없어!
2: 저게 완성된 모습? 큰일이다.
0: 우리 국장님께서 귀한 몸을 되찾아 버리셨네. 그래!
2: 돌레이오스! 달반 펜더몬의 세금!
6: 여긴 네가 날뛰던 마키나 해성의 대사명이 아니야! 이제 맥한 파는 것과 싸울 필요도 없다고!
5: 이런 나의 판소리 종족들에게 듣다니 피해미가 다 될걸!
0: 우린 여전히 맹수지만 이곳에서의 새로운 싸움도 나쁘지 않다고!
6: 여기 있는 녀석들과 있어 보니 알게 됐어!
5: 이 녀석들이야, 저 소인들과 그 심한 스타가 몇 말이야!
2: 나이트 그리폰! 대동!
7: 날뛰고 싶은 마음은 10분 이해하지만
2: 그리모드 탄륜!
7: 환경이 바뀌었으니까!
5: 참이 털겠는지 힘이 묻지 않군. 그리웠던 야생의 힘을 일깨워볼게.
7: 이것도 지난 행실의 업보인가?
5: 고작 이 정도였나? 다 덤벼!
1: 솔레이, 내가 가겠어.
2: 너 혼자서는 안 돼. 지금, 응? 블루탑! 블루탑! 블레이, 세력! 블루탑, 허구! 블레이, 형, 다리를 노려!
5: 제! 와일드 카드봇이 저 소인들과 스타 가디언에게 고분고분을 하니 내 수가 없고!
1: 이 지구는 마키나 행성이 아니야! 그런 구분은 이제 의미 없어!
5: 새로운 땅에서 와일드 카드봇이 평화로울 수 있다면 그 방법이 거칠지라도 뭐든 해볼 거다! 평화 같은 소리야!
3: 와일드 가디, 가디언 쉴드!
1: 제법이고, 와일드 가디, 그건...
8: 아스타겔란이 나의 웨폰 카드를 본떠서 만들어주었다. 원본만큼은 아니지만 방어는 나한테 맡겨.
2: 저게 뭔가 했더니...
9: 오빤 메탈 브레스도 없는데 어떻게...
3: 우리에겐 그건 필요하지 않아. 마음으로 이어져 있으니까.
9: 마음으로?
8: 스타 가디언을 필요로 하는 고향은 사라졌어. 난 이곳에서의 새로운 인연을 지켜나갈 거다.
5: 나는 트리온 감옥에 갇히고 우리 모아의 돼지가 사라지는 날까지 끝내 동료들을 볼 수 없었어. 이 분함을, 이 분노를 영전히 처벌한 말이야! 아웃레이지 호흡!
2: 오메가 히트! 플레임!
8: 솔리드, 여전히 강하고

0: 강해진 건 너도 마찬가지야, 블루캅. 블레이온의 공격에 정신 팔려있으니 지금이 기회야!
1: 알겠어! 저는! 조금만 더 버티죠, 블레이온! 제가!
0: 알파볼트 캐논!
1: 자!
0: 썬더 하울! 스매시!
1: 썬더 하울! 내가 미련하게 돌 줄만 하는 줄 알았고. 가만, 너 짐승의 힘을 한번 경험했나? 살아남았다니 대단한데. 어쩐지 우리와 같은 냄새가 난다 했어. 기분 나쁘게. 하지만 본능을 따르지 않고 주인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건 옛부터 변함이 없을 스타일 아니야. 낯선 땅에 소인 꼬마한테 아주 잘 길들여줬어.
0: 길들인 게 아니야. 우린 친구라고.
1: 에어스 마키나의 보물을 들고 있는 이상 오로지 명령하는 자, 복종하는 자만 있을 뿐이야. 친구 땅이 없네. 불쌍하군. 우드를 떠돌다 이런 척박한 땅까지 와서 주인을 잘못 만난다게 이 모양 이 꼴이라니. 나라면 내 동지들을 이렇게 만들지 않았을 거다. 난 모론드의 최후의 족된 썰리리호. 이 새로운 땅을 와일드 가는 곳이 더 자유롭다고 만들겠다.
0: 블루카!
2: 전!
1: 그라운드!

0: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1: I thank you. Long enough.
0: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2: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3: English. 시뻘건 화염이 아파트를 집어삼켰습니다.
4: 공동주택 화재가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이런 화재 시 피난계단을 이용하면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데요. 피난계단, 어떻게 관리하고 계실까요? 화재나 지진 등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설계된 피난계단.
5: 아, 뭐야 이거?
4: 소방시설법은 피난시설과 방화구액, 방화시설에 물건을 쌓거나 장애를 주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데요. 화재 시 피난을 방해해 다칠 위험이 있고 불길이 옮겨붙을 위험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유 공간처럼 활용하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나와 내 가족, 이웃을 살릴 수 있는 안전한 피난 계단을 만들어야겠습니다.

0: 마그마 대폭발! 슈트도 뺏기고 이제 다 끝났어!
1: 마그마 X가 저렇게 강해진 이유가 뭔가요?
2: 그건 너희들이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해서 원인을 알아냈어. 마그마 X는 메가시티 지하에 있는 마그마로부터 열 에너지를 직접 공급받는 거야.

0: 그러면 에너지가 무한하다는 얘기잖아요.
1: 그래. 더 큰 문제는 마그마 코어라는 그 장치가 마그마를 끌어올려 메가시티를 불태울 방아쇠라는 점이다.
2: 잠깐만요. 그럼 결국 그것만 막으면...
0: 마그마 X도 약해지고 메가시티도 구할 수 있겠네요?
3: 맞아. 그리고 그 위치는 폐쇄된 골드문 연구소의 지하에 있어.
4: 당장 가자!
1: 잠깐! 슈트 없이 맨몸으로 가는 건 너무 위험하다.
0: 그래도 가야 해요.
4: 맞아요! 슈트가 있든 없든 우리는
5: 다이로봇이니까요!
1: 좋다. 마리 팀장.
3: 아, 여기 제시동 장치야. 슈트에 부착하면 K가 바꿔놓은 코드를 원래대로 돌려줄 거야.
1: 최후의 한 명까지 구한다. 출동이다.
5: 네!
4: 이제야 방해꾼이 왔군요. 에로제트!

0: 우리도 가자! 타이탄 액션!
1: 지방울 만한 게 계속 피하기만 하고!
0: 마무리는 맡겨줘요!
1: 알겠어! 부탁할게!
0: 타이탄

0: 시작해볼까? 라이트닝 어택! 어림없다고! 레스큐! 마그넷! 이크로! 성공이야! 잠깐만! 땅이 이상해! 어?
1: 와, 엄청 크잖아.
0: 숫자는 우리가 많아.
2: 그런 걸로 이 마그마 더블엑스의 열기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나? 운이 좋군.
1: 제이, 내가 움직임을 막아볼게. 같이 공격하자.
0: 좋아, 간다.
2: 내가 그런 걸 피할 것 같으냐? 마그마 익스플로전! 뜨거운 마그마 맛을 보니 어떠냐?

0: 순간으로 코드를 조작해 놓은 거야.
1: 내 손.
0: 어째 점점 이 안을 닮아가네. 마리 팀장님이 주신 제시동 장치를 사용해.
2: 성공이야!
3: 시스템을 재시동합니다. 완료까지 60초.
1: 뭐? 60초나? 시간 안에 끌 수 있을까?

0: 보니라 이제 시작되겠군.
1: 이러다 진짜 불바다가 되겠어. 서두자.
2: 어? 야, 멈춰. 거기 함정.
3: 제시동 완료.
1: 됐어! 살았다! 빨리 마그마 코어를 부수자!

0: 뭐야? 왜 폭발하지 않는 거지?
1: 마그마 에너지 전송 중단. 출력이 떨어집니다.
0: 뭐라고? 마그마 코어가 파괴된 건가?
2: 자, 그럼 이제 우리 차례야. 응, 다 같이 공격하자. 에어로 소화 미사일.
0: 그런 공격쯤이야.
3: 야, 레스큐 슈커.
2: 타이탄 슈터.
0: 출력이 떨어졌군. 이대로 끝나지 않는다. 뭐야?
3: 레스큐 슈커!
2: 타이탄 펀치!
3: 레스큐 밴디지!
0: 개, 정말 귀찮군!
2: 레스큐 마그넷! 자, 그럼 마무리! 간다!
0: 일단 고!
2: 이제 끝이다. 아빠, 안돼.
4: 아빠. 어? 아빠라고?
1: 케이가 제이의 아빠라니.
0: 제이, 알고 있었니?
4: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렇게 난리가 났었는데. 그래도 제가 파이어로보 활동하는 걸 본다면 아빠가 바뀔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0: 네가 파이어로보가 된 건 몰랐다. 미안하다.
4: 이제라도 바뀌면 돼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0: 아직 어리구나. 나 혼자 바뀐다고 세상이 바뀌는 건 아니란다.
3: 당신 말대로야. 인간은 실수를 반복하고 재난은 또 일어나겠지.
5: 하지만 우린 눈앞의 생명을 절대 포기하지 않아.
2: 그게 파이어로보니까.
6: 제이야, K가 네 아빠라는 걸 왜 말하지 않았니?
7: 그래, 괜히 너에게 몹쓸 짓을 한 것 같구나.
4: 에이, 뭘요. 제가 선택한 건데요. 이런 제 모습을 봤으니 이제 아빠도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희 눈앞의 생명을 포기하지 않으니까요.
5: 어? 제이, 너 우리 흉내 내는 거야?
3: 아휴, 하여간 못 말려.
8: 화재 발생, 화재 발생.
6: 너희들 다시 출동할 수 있겠니?
2: 당연하죠. 우린 파이어로보라고요.
7: 최후의 한 명까지 구한다. 출동이다.
9: 출동 파이어로보.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건축물 붕괴 안전 우리 건물의 안전은 저 경비펜수가 지키겠습니다만 만약에 건축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엘리베이터 홀 계단식과 같이 당기는 힘이 강한 벽체가 있는 곳으로 임시 대피해주세요. 대피 도중 낙하물이 떨어질 수 있으니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이동해야 합니다. 둘째, 비상구나 관광기가 설치된 장소처럼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를 찾아 조심조심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만약 건물 안에 갇혔다면 첫째, 입과 코를 가려 먼지 흡입을 최소화합니다. 둘째, 규칙적으로 벽과 파이프를 두드려 내 위치를 알리세요. 셋째, 휴대전화의 전파는 뇌물자 탐색에 도움된다는 점. 휴대폰 배터리 절약을 위해 일정 시간만 켜두기로 약속. 건물 밖에 있을 경우 건물과 멀리 떨어진 넓은 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세요. 불시에 찾아오는 건물 붕괴 사고. 저 경비펜수가 말씀드린 내용만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 지킬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그럼 안전!

0: 오랜만이야, 송수지.
1: 세미야, 어떻게 여길...
0: 그냥 헤어질 때 작별 인사는 해야 하잖아. 그동안 걱정도 원망도 많이 했지만 내가 다 용서할게. 나한테 미안한 마음 갖지 말고 잘 살아.
1: 넌 그동안 하나도 편한 게 없구나, 남샘이. 언젠가 널 떠나게 되면 이유를 꼭 말해달라고 그랬지?
0: 어? 응.
1: 정말 듣고 싶니?
0: 당연하지, 수지야. 난 어떤 이야기라도 받아들일 준비가
1: 다... 넌 너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어린애야.
0: 뭐?
1: 넌 기분을 견디는 법을 모르는 사람이지. 마음이 무거워지면 곧바로 어딘가 쏟아버려.

0: 그래야 직성이 풀려.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볼 순 없었니? 하루에 몇 번씩 매일 네 불평불만을 들어야 하는 사람 기분을.
1: 난 너와 대화하는 게 좋았던 것뿐이야, 수지야.
0: 그건 대화가 아니었어. 정리 안 된 쓰레기들을 나한테 버리고 간 거지.
1: 그럼 난 누구한테 얘기해? 친구한테도 못하면 그런 얘기 누구한테 하냐고!
0: 글쎄, 일기장이라도 쓰던지.
1: 진짜 어이없네. 아니, 그렇게 싫었으면 진작 말하던가. 그렇게 와다다 말할걸. 내가 안 물어봤으면 어쩔 뻔했어. 언젠 강아지 같아서 좋다더니 거짓말쟁이. 걔가 또 나한테 뭘 했는지 알아요? 전에는
0: 한 번이라도 생각해볼 순 없었니? 하루에 몇 번씩 매일 네 불평불만을 들어야 하는 사람 기분을.
2: 63세가 된 세미 회원님은 오늘 어쩐지 조금 어른이 된 것처럼 보였다.
1: 유리 회원님, 이번 휴게소 말고 다음 휴게소로 가요. 튀김우동은 거기가 찐이야.
2: 아, 네, 물론 아주 조금.
3: 부장님! 부장님! 이것 좀 보세요! 세미 회원님이!
2: 세미 회원님이 왜요?
3: 너튜브 크리에이터가 되셨어요!
2: 드디어.
1: 오늘의 주제! 애지중지 키운 아들놈이 지 여친에게 주인님이라고 부르는 걸 본 애미의 심정은? 그거?
2: 영원히 말할 수 있는 곳을 찾으셨군요.
4: 아니야, 꼬마 직원한테 가서 주문할까?
5: 우리도 이제 적응을 해야지. 언제까지 피할 수는 없는 기다. 있어봐라.
4: 빨리 해라, 언니야.
5: 아, 알았다.
6: 72번 손님, 불고기 버거 20개 포장 주문 나왔습니다.
5: 여기저기 죽어도 이마이나 남은 걸 어쩌겠노. 어디서 탄 냄새가? 아들아요, 불났습니까?
7: 아닙니다. 설탕 시럽을 태워서요. 놀라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5: 남자의 품격이 뭔가 했더만.
8: 오늘 실습한 요리로 점심 먹긴 안 되겠네요, 회원님들.
5: 저 혹시 괜찮으시면 이거.
4: 남자의 품격? 그 핫한 독신남들 많다카던데. 어떻든 언니야.
5: 핫한 독신남 다 얼어 죽었네. 쭈그랑 방탱이들 뿐이더만. 응?
7: 실례합니다. 지옥길 선생님 계십니까?
5: 아까 요리교실.
7: 이목원이라고 합니다.
5: 요를 어찌 알고 찾아왔는겨. 말 안 해줬는데.
7: 아, 그야. 워낙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5: 내가요?
7: 이거 햄버거에 대한 탄냄입니다. 맛있게 드세요.
5: 잠깐! 날도 좋은데 벤치 가서 같이 묵읍시다. 아니,
9: 은행 금리라는 게 정말 짜네요. 고작 특별금리 0.5% 더 준다고 가입하라는 게 어찌나 많던지. 아휴.
2: 뭐?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소은 씨가 만기까지 적금 채우는 걸 성공하면 둘이 은행 특별금리 1%를 얹어드리죠.
3: 헐, 대박. 정말이죠, 부장님?
2: 만기일에 바로 계좌로 쏴드리는 둘이 은행만의 파격 이벤트.
9: 그럼 만기일이... 아, 벌써...
2: 어릴 때 은행 주인이 꿈이었는데 이렇게 잃어버는군요. 걱정 마세요. 둘이 은행은 망해도 이자는 철저히 지급해드립니다.
3: 부장님, 너무 웃겨요.
9: 근데 부장님, 오후에 사장실 회의인데 복장이...
2: 무슨 소리예요? 오늘 그날이지 않습니까?
9: 그날요?
2: 유니버스 대청소의 날.
3: 안 돼! 사장실 닦을 귀한 성수를 쏟으면 어떡해요?
10: 제가 다시 떠오겠습니다. 네? 이게 무슨 물인지 알고 떠온다는 거예요? 무려 새벽 봉틀 때 동쪽 나무에 고인 성스러운 이슬을 모은 물이라고요. 우리 부서에서 1년 내내 모은 물인데 이거 이제 어쩔 거예요?
3: 죄송합니다.
11: 진짜 어이없어. 도사 하나 때문에 저게 무슨 꼴이야. 대기업 맞아?
12: 그거 알아? 회사 건물 썩어가는데 이사 안 가는 것도 그 도사 때문이래.
11: 헐, 진짜?
13: 자, 이거 받아, 고부장.

0: 출생연도에 생산된 와인. 늦어서 미안하군.
1: 아닙니다, 사장님. 생일이 한참 남아서 민망하지만.
0: 고부장, 개해면 미월생 아닌가?
1: 아, 그건 주민등록상 생일이라서요. 진짜 생일은 따로...
0: 언제?
1: 네?
0: 고드리 부장, 몇 월 며칠 며칠에 태어났냔 말이야!
1: 제 생일은...
2: 여기요. 부장님 진짜 생년 월 일 시 눌러주세요.
1: 자요.
2: 유리만 고두리 두 사람의 궁합은 상극!
1: 이게 대체 뭔 소리입니까?
2: 한마디로 어? 사장님은 물, 부장님은 불! 그것도 엄청 큰 불이라 물을 다 말려버린다나.
1: 소은 씨는 대기업이 미신 타령한다고 몰하더니 폰에 이런 앱도 깔려있군요.
2: 친구가 보내준 거예요. 아무튼 사장님은 배추동 도사 말이라면 쩔쩔 매시는데 이러다 우리 프로젝트가 무너지기라도 하면...
1: 무너지긴 왜 무너집니까?
3: 어떻게든 그 아이 진짜 생시를 알아내서 글자합을 맞춰봐야 해.
0: 하지만 도사님 지금까지 잘해온 걸 보면...
3: 그 또또또 아니란 소리!
4: 내 경고 무시하다가 또 그때처럼 화당하고 싶나?
0: 죄송합니다, 도사님.
4: 그 아이와 자리를 만들어 주게. 내 직접 알아낼 테니까.
2: 술이라니. 이런 얕은 술을 쓸 줄이야. 절대 취하시면 안 됩니다, 부장님.
1: 걱정 마세요, 소은 씨. 유통업계 경력 15년. 취하지 말아야 하는 자리에선 절대 취하지 않습니다.
5: 도사님! 너무 웃겨!
2: 절대 안 취한다면서요, 이 주정뱅이!
4: MZ니까 어떻게 하는지 알지요? 어디서부터 시작!
2: 여기서 술 취한 사람 접어!
4: 이야, 어디서 광역 공격인가? 다들 하나씩 접으라고!
0: 오이 못 먹는 사람 접어? 대체 뭡니까, 도사님? 당신만의 그 노하우가
4: 여기서 12월에 태어난 사람 쳐봐.
1: 그니까 내 생일이 언제더라?
5: 안 돼요, 부장님.
1: 12월 25일.
4: 아하, 그게 자네 생일인가?
1: 이건 예수님 생일.
2: 아유, 아유, 우리 부장님 너무 취하셨다.
1: 오늘은 임기응변으로 넘겼지만 이대로 포기하진 않을 것 같네요. 택시 불러줄게요. 집 주소 불러요.
2: 네, 부장님. 토리동 토리오...
1: 오성씨! 아니, 뚫지 마요! 일어나요, 오성씨!
2: 그러니까 여긴...
5: 앞구르기를 하면서 봐도 부장님 집이잖아!
1: 인사불성이라 제 집에 두고 갑니다. 지각하지 마세요.
2: 비서 자격 상실이야. 또 실수한 거 있나? 기억을.
4: 지금 여기 있는 게 실수잖아.
2: 나 때문에 부장님은 회사에서 주무셨을 텐데 대충 씻고 얼른 가서 사과드리자. 이 배...

0: 회사 티, 회사 책, 회사 컵, 회사 뷰? 부장님 괜찮으신 걸까? 아, 오지랖은 노노. 부장님은 이렇게 사는 게 행복이신 거야. 암 그렇고 말고 이렇게라뇨. 이거 60대까지 계획을 다 세워두셨네. 남의 사생활을. 하지만 떨어진 걸 붙여주는 정도는. 부장님은 은퇴 후에 뭘 하고 싶으신 걸까? 김밥 체인점? 편의점은요?
1: 아들, 사장님이 또 홍삼 보내셨더라. 감사하다고 인사 꼭 드리고 항상 회사에 충성 충성.
2: 손이 네 역할이 중요한 거 알지? 고부장 신상 작은 거라도 알아내면 바로 공유, 오케이?

0: 둘이 어? 엄마 잠깐 와봐.
1: 아, 나 한동안은 화분 못 사.
0: 아니 그게 아니라 자기도 사주 한번 보라고.
1: 사주?
2: 40 남은 딸내미가 시집은 갈런지 시집 안 가면 일은 성공할런지 경기는 나빠지는데 명태는 안 당할런지 생년월일만 불러봐. 쫙 하고 읊어드립니다. 오늘만 무리요.
0: 아이고야, 솜씨가 날로 좋아지네요. 오늘은 밸런스까지 딱 잡히가 있네.
3: 아유, 다행이다. 있죠, 오길 씨. 실은 나 그동안 먹는데 크게 관심 안 두고 살았어요. 당신은 참 취향도 희한하다. 남의 밥 먹는 영상은 왜 봐?
4: 그러게, 꼭 맛있는 거 함께 먹는 것 같아서 자꾸 보게 돼.
3: 하루 세 끼나 기회가 있었는데 모두 놓쳤다는 걸 알았을 땐 너무 늦었더군요.
4: 짜증나는 게 뭔지 알아요, 보? 지금 제일 먹고 싶은 게 지긋지긋하게 먹었던 불고기 버거라는 거야. 나 죽으면 하늘나라 가서 보게 당신이 먹방 좀 찍어주라.
3: 그래서 내 남은 여생은 매일 맛있는 거 해먹으며 살려고 해요. 함께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도 좋고요.
0: 내는요, 여생이라는 말이 제일로 싫어요. 젊은 놈들이 내만 보면 지도 남은 여생은 내처럼 취미나 즐기며 살고 싶다 이카는데 와, 남의 인생을 지 맘대로 남은 인생이라 카노. 살아있으면 다 현생인 거지. 그러니까 내 말은, 이모근 씨, 내랑 같이 현생 한번 제대로 살아볼래요?

0: 혹시 작은 까만 보석 가지고 있는 사람 있어요?
1: 암흑보석이요? 이상한 악당들이 그랬어. 암흑보석 내놓으시지.
2: 전 그런 거 없어요.
3: 저도요.
4: 저도요.
0: 좋아요. 혹시라도 암흑보석을 보게 되면 선생님한테 꼭 이야기하기. 꼭.
5: 그래. 오늘은 꼭 흠모기쌤한테 사실대로 말씀드리자. 꼭.
6: 5화 비밀 비밀 비밀.
7: 야, 야, 개매나. 그렇게 많이 보고 있으면 나오던 똥도 쏙 들어가거든.
0: 알았어. 야, 근데 좀만 빨리 싸우면 안 되냐? 나 지각하게 생겼어. 오, 사랑아.
5: 어? 한번 개쌤.
0: 사랑이 왜? 뭐 할 말 있어?
5: 저 번개쌤
4: 지구 위에 기미로 잔뜩 껴놔.
5: 암흑보석이 이렇게 재밌는데 번개쌤한테 꼭 들어야 하나?
4: 그게 강아지 이름이 뭐예요?
0: 어, 얜 핑키야. 아유, 또 엄청 쌌네.
4: 귀엽다. 핑키야, 또 만나. 쌤, 이따 봬요.

0: 사랑이가 하려던 말이 그 말이 아닌 것 같은데.
1: 자자,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줄 이야기는 짜자잔, 바로 임금님께는 당나귀 귀. 자, 임금님에게는 아주 커다란 비밀 하나가 있었어요.
2: 아, 아무 뽀서 어떡하지? 누구한테 좀 털어놓고 싶다.
3: 비밀말에서 시원했겠네.
2: 이한테 말해볼까?
4: 왜? 뭔데?
2: 무슨? 김태평, 나 너한테 비밀 하나.
4: 비밀? 눈치챘구나. 나 비밀 있는 거.
2: 뭐? 너도 비밀 있어?
4: 그 비밀이 좋아하는 친구가 생겼다는 사실이란 건 말할 수 없지만.
2: 아, 그럼 좋아하는 친구가 누군지 대답 못하겠네?
4: 당연하지. 그게 한지구라는 건 절대 말할 수 없지.
5: 엉덩이가 촉촉해. 뭐지?

0: 됐고 내 비밀도 좀 들어주다.
1: 나 사실 암흑 보석을.
0: 에? 어디 갔어?
1: 와, 김태평 저렇게 빠는 거 처음 보네.
0: 뿐이다.
1: 어?
2: 죄송합니다, 조그마왕님. 저렇게 쌩쌩 달리길래 우린 조그마가 암흑 보석을 가지고 있는 줄 알았지 뭡니까?
3: 잠깐. 좀 전으로 돌려보지.
4: 네, 조그마왕님. 잠깐만요. 여기.
3: 멈춰. 왔대. 왔대.
4: 네.
3: 저 촌스러운 뾰족머리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2: 아직도 저런 머리를 하는 사람은?
3: 번개맨밖에 없지!
2: 번개맨과 한번개...
4: 같은 미용실에 다니는 걸지도?
2: 그럴지도?
3: 그게 아니지! 저 둘 같은 사람일 수도 있지!
4: 그런 거였구나!
3: 만약 저 뾰족머리가 번개맨이라면 우리의 작전도 달라져야 하지. 당장 알아보도록.
5: 찍찍.
4: 네, 네. 조그마왕님.
6: 개맨이가 혼자 다니지 말라고 했지만 미모 관리하려면 햇빛 좀 받아줘야 한다고.
0: 어? 핑키!
6: 나한테 귀엽다고 했던 친구잖아!
0: 핑키, 너 왜 나와 있어? 혼자 막 돌아다녀도 돼? 알았어. 너 혼자 나온 거 한 먹일 때만 내 비밀로 해줄게. 내 비밀도 말해줄까? 사실 나 지금 엄청 신기한 거 갖고 있거든? 근데 그거 어찌 할지 모르겠어. 그 엄청 신기한 게 뭐냐면 아니야. 아, 내가 집에서 그것만 갖고 올게. 기다려.
6: 엄청 신기한 거? 그게 뭐지?
5: 잡았다! 하나! 올라가!
4: 됐다!
2: 알지?
5: 모르지? 멀리 멀리 가지!
6: 니들 뭐야?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2: 자몽몽이, 이제 우리의 계획을 말해주지. 우리가 이렇게 멀리 왔으니 한복녀는 너를 찾을 수가 없지.
4: 하지만 만약 한번개가 번개맨이라면
2: 저 능력을 발휘해 여기 찾아오겠지.
6: 개맨아, 도와줘.
7: 아, 퇴근. 어? 이게 무슨 일이야? 핑키야, 위험해! 이제!
0: 어? 핑키! 핑키 토리잖아! 누가 핑키를 데려갔나 봐! 아, 핑키야, 어딨어? 핑키! 어? 핑키 소리. 도둑이야.
7: 핑키야.
0: 핑키야.
7: 핑키야.
0: 핑키야.
7: 쏴! 핑키!
0: 핑키!
7: 금방 갈게! 기다려! 괜찮아?
6: 개미나, 난 괜찮아.
7: 어떻게 된 거야?
6: 아까부터 놈들이 안 보여. 이상한 짓을 꾸미고 있을지 몰라.
0: 어? 동계맨?
7: 나와! 알지 모르지. 또 너희들이야? 이번엔 또 무슨 속셈이야?
2: 사람 잘못 봤지? 나는 꽁지.
8: 나는 팔찌. 그럼 이만.
7: 뭘 속겠니? 감히 소중한 내 친구를 함부로 데려가? 절대 용서할 수 없어. 예. 넌 그냥 둘 수 없지.
9: 예?
8: 잠깐!
9: 짜잔! 업그레이드 레인보우 똥 폭탄! 번개맨 항복하시지? 안 그럼 이 강아지 얼굴에 똥 폭탄을 묵직빡치기 묵직빡치기 터뜨릴 테지!
6: 남의 똥 냄새는 싫다고!
7: 어쩌지?
2: 얼른 우리 앞에 무릎 꿇으시지.
9: 어? 안 해? 좋아. 그럼
2: 오, 사, 삼,
9: 이.
0: 안 돼. 알지, 핑계 바뀌어라.
9: 업그레이드 레인보우 똥 폭탄.
7: 이거는 어떻게? 피키! 괜찮아? 다행이다.
2: 일단 도망가서.
7: 괜찮아?
2: 너 어제 뭘 먹은 거야?
7: 다행이다. 대신! 자, 우리도 이제 집에 가자. 자. 설아가. 너 여기는 어떻게 언제부터 여기 있었니? 설마 다 봤어?

0: 돼지랑 나랑 자리 뿅 바꾼 거 그거 어떻게 한 거야?
1: 몰라. 그거 내가 한 거 아니야. 어, 사랑해. 다 봤으면 어떡하지? 어.
0: 네가 안 했다고 그럼 누가? 아, 설마 사랑이가?
2: 한봉기 쌤, 애들 간식 부탁해요.
3: 사랑아, 그거 알아? 봉기 유치원에 엄청난 비밀.
4: 하, 내가 번개맨이란 비밀?
3: 내가 아무보다 갖고 있던 비밀? 무슨 비밀? 태평이가 있지.
4: 하, 내 얘기가 아니구나.
3: 휴, 내 얘기가 아니구나. 비밀? 무슨 비밀?
5: 지구야, 이거 태평이한테 비밀인데 태평이가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바로
3: 하늘아! 그러면 안 돼. 친구 비밀은 지켜줘야지.
4: 사랑이가 저렇게 생각하니 다행이네.
3: 번개쌤, 전 빵 두 개 먹어도 되죠?
4: 어?
3: 전 특별히 빵 두 개 먹어도 되잖아요. 그쵸, 번개쌤. 아니, 번개는?
6: 빵은 하나씩 먹는 게 규칙인데?
7: 맞아. 왜 너만 두 개 먹어?
6: 그런 거 없어.
3: 번개쌤, 하나씩 맞죠?
6: 규칙이잖아요.
4: 사랑이가 다 봤어. 내가 번개맨인 거 다 봤어.
3: 나도 세웠던 사줘.
7: 억울하면 나보다 크든가?

0: 눈이 내려요.
1: 오, 레이, 멋진데? 스키 탈 줄 알아?
0: 그럼, 지구에선 겨울이 되면 스키를 탔어. 스키는 좀 위험하지 않아?
1: 아니야, 매. 얼마나 재밌는데. 나도 스키 진짜 좋아해.
0: 스키, 스키! 나도 타고 싶어.
2: 전혀 몰랐네. 다들 이렇게 스키를 좋아했어?
3: 안녕, 기가빌더. 지구는 겨울이라서 사람들이 썰매랑 스키를 탄다고 하는데 화성에서도 재밌게 겨울을 즐길 방법 없을까?
0: 그래, 펑펑 눈 내리는 스키장을 지어볼까?
2: 레이, 정말 좋은 생각인데. 자, 그럼 준비됐어?
4: 아, 준비됐어.
0: 난 스키는 좀 무서운데.
2: 한번 타보면 너도 진짜 좋아할 거야. 자, 그럼 기가빌더 출동!

0: 내가 또 전문이지. 수학 천재 루루.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눈부신 아티스트 레이. 내 손을 거치면 모든 예술이 된다고. 블록쌓기 챔피언 마이티.
1: 자, 쌓고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0: 그리고 하늘을 나는 스타 스키. 몸집은 작아도 큰일을 해내지.
2: 기가 막히다 출동.
3: 자, 그럼 화성에서도 겨울을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타워와 스키장을 만들어볼까?
0: 우주에서 가장 멋진 슬로프를 만드는 거야.
3: 화성 첫 번째 스키장을 만들어볼까?
2: 그래, 아미! 그래.

0: 마음에 든다니 뿌듯한데.
1: 얘들아, 빨리 내려가자. 이따 봐, 기가빌더 팀.
0: 우리도 스키 타러 가볼까?
2: 좋아!
0: 이렇게 몸을 숙이고 차례대로 한 발짝 한 발짝씩 밀면 앞으로 나갈 수 있어.
3: 그럼 이따 봐.
1: 나 잡아봐라.
4: 생각보다 슬로프가 훨씬 더 가파르잖아. 못 내려가겠어. 살려줘!
0: 빨리! 잡았다. 괜찮아.
4: 아빈, 난 숲길을 못하겠어.
0: 정말? 그래도 한 번만 타보자. 좋아. 다시 올라가자.
4: 다들 스키 타는 게 너무 재밌는 것 같아.
5: 우리는 터보와 드더지들. 과학은 하나의 게임이지. 누구보다 먼저 화성을 연구해서 명성을 손에 넣겠어. 네, 새로운 발명품 눈덩이 발사기가 역시 성공했어. 에? 저게 뭐야? 눈을 만드는 타워잖아. 나보다 먼저 만들었다고? 이게 말도 안 돼. 지금 저길 놀러 가겠다고? 불난 집에 부채질해? 아하, 그거 좋은 생각인데. 당장 눈 만드는 타워로 출발!
1: 드디어 눈사람 완성!
0: 와, 진짜 멋진데?
6: 뭐야, 나 아까 왔다.
1: 얘들아! 나 눈사람 만들었어. 와서 볼래?
3: 내가 먼저 도착했어.
1: 아니거든. 저, 얘들아.
3: 볼 때 둘이 동시에 들어온 것 같아.
4: 내가 만든 눈사람 볼래?
1: 누가 제일 빠를지 궁금한데. 얘들아, 차량까지 빨리 가기 시합해 볼래?
3: 좋아.
1: 가자. 얘들아, 잠깐만.
0: 괜찮아? 우리도 같이 내려가 볼까? 한번 타보면 또 타고 싶을걸?

야, 두더지들아, 잘 감시해.

0: 드릴러 드릴러를 끌고 어딜 가는 거야? 도보 살려!
1: 빈, 내 옆에 꼭 붙어 있어야 해.
2: 나만 믿어. 걱정하지 마.
1: 어? 어? 저게 뭐지? 어?
2: 어? 얘들아, 빨리 옆으로 피해! 다들 괜찮아?
3: 어. 저 거대한 눈덩이는 대체 뭐야?
4: 포보 녀석들이야. 이대로 내려가면 식물 안을 다 엎치겠어.
2: 우리가 막아야 해. 기가 길다 변신.
5: 기가 길다 변신.
6: 호키봇 변신 완료.
7: 마이티봇 변신 완료.
8: 레이봇 변신 완료.
2: 멈춰 세워줘. 레이, 루루, 마이티는 스릴러 드릴러를 막아줘.
5: 그래!

0: 멈춰! 이런 걸 원한 게 아닌데!
1: 두더지들아, 거기서!

0: 좋아, 눈싸움 결투다!
1: 멈출 수 있는 건 오직 너뿐이야.
2: 어? 난 스키 타본 적도 없는데.
1: 넌 할 수 있어.
0: 마이티 달려줘!
2: 그럼 한번 해볼게. 됐다. 이거 생각보다 재밌는데?
1: 잘했어, 마이티. 이제 앞쪽 언덕에서 점프해.
2: 뭐? 점프하라고? 두 눈 부릅뜨고 다리에 힘주고 자, 간다!
3: 우리가 눈덩이를 막았다!
4: 아까 보니까 스키 진짜 잘 타더라. 우리도 리프트에서 다 봤어.
5: 스키가 이렇게 재밌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
1: 잘 봤지?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기 없기.
5: 그래, 맞아. 한 번 더 타고 싶어.
4: 마이티, 얘들아, 경주하자. 준비, 출발!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 해보고 싶고 사교육 분야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이곳은 푸른 코발트빛 지중해. 우리는 이탈리아 연안의 사르데냐에 도착했지요. 저 달리는 말을 좀 보세요. 이 말은 이곳의 연례축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죠. 사실 이 섬은 말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야생에는 이런 멋진 동물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철저하게 독립적입니다. 이들은 지아라 말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오래전 이들의 조상이 야생으로 방사되면서 숲속에 자리를 잡은 거죠. 여름이 되면 지아라 말은 그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큰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도사리고 있는 위험한 여행을 떠나기도 하죠. 이제부터 긴장감이 가득한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봅시다. 사르데냐는 지중해에 있는 이탈리아 반도의 서쪽에서 약 400km 거리에 있습니다. 섬 중앙에 있는 지아라 고원은 평균

해발 500m 높이로 솟아있죠. 이 48제곱킬로미터의 자연 황무지는 관목지와 숲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이곳은 약 600마리 말의 고향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상한 모양의 호르크 참나무들도 있습니다. 지하라 말물입니다. 이 말은 무리가 어디로 가는지 볼 수 있죠. 수컷은 갈기가 긴 것이 특징입니다. 암컷의 갈기는 눈에 띄게 짧죠. 이 인상적인 갈기는 수컷을 더 크고 강하게 보이게 합니다. 늠름한 기세로 이동하지만 이 말의 어깨 높이는 130cm에 불과하죠. 대부분의 경주마와 비교했을 때 이 품종은 놀라울 정도로 작아서 조랑말로 오해받기도 합니다. 지하라 말은 가족 단위로 지내죠. 우두머리인 수컷이 서너 마리의 암컷과 그들의 새끼까지 약 10마리를 돌봅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우두머리는 연장자 어미죠. 이 어미는 먹이와 물을 구할 곳을 알기 때문에 다른 구성원들이 따르는 겁니다. 맨 뒤를 따르고 있는 건 아비말입니다. 이게 진정한 서열일지도 모르죠. 지하라말 가족은 보통 반경 1km 이내에 정해진 영역 안에 머뭅니다. 대체로 풀을 뜯으면서 보내지만 이들이 어김없이 방문하는 중요한 장소가 있죠. 바로 빗물로 가득 찬 연못입니다. 말은 땀을 흘려 체온을 조절하기 때문에 많은 양의 수분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들의 영역에는 항상 연못이 있습니다. 숲속에서 외로운 말 한 마리가 나타났죠. 거느리는 가족이 없는 수컷입니다. 이 무리를 장악하려고 온 거죠. 아비말은 뭔가 잘못된 것을 감지합니다. 그리고 분노했죠. 달갑지 않은 침입자를 향해 돌진합니다. 젊은 수컷이 먼저 공격하지만 아비말은 때를 기다립니다. 아비말은 목을 심하게 물렸죠. 하지만 달아나는 건 젊은 수컷입니다. 상대가 예상했던 것 이상이라고 판단한 거죠. 그런데 또 다른 수컷이 다가와서 무리의 한 암컷에게 접근합니다. 이번에도 아비말이 도전자에 맞섭니다. 최고 속도로 젊은 수컷을 쫓아내죠. 이런 일은 끝나지 않을 것만 같습니다. 무리의 우두머리 수컷은 가족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죠. 마침내 우린 진정한 우두머리가 나서는 걸 봅니다. 자주 하는 동작은 발차기죠. 지하라말의 뒷다리 근육은 특히 강합니다. 발차기를 적시에 했을 땐 치명적일 수 있죠. 여기서는 우두머리가 힘을 과시합니다. 상대는 이것을 당해낼 수가 없죠. 무리를 지키기 위해 우두머리는 접근하는 모든 수컷과 계속 싸워야 합니다.

봄이 되면 지하라 고원이 여러 가지 야생화로 장식되죠. 아쿠아틸리스 매화마름이 연못 위를 뒤덮고 있습니다. 고원 기슭의 밀밭과 목초지가 파릇파릇한 초록빛으로 반짝이죠. 지하라 말도 새 생명을 맞이합니다. 갓 태어난 망아지가 첫걸음을 떼죠. 망아지는 태어나자마자 일어서지만 다리는 아직 무척 흔들립니다. 어미는 멀리서 지켜보죠. 새끼가 도움 없이 걷도록 격려하는 겁니다. 그 보상으로 어미의 젖을 먹을 수 있죠. 많은 암컷이 4월에 새끼를 낳습니다. 미래에 도움이 될 발차기 연습을 미리 해보는 것만큼 좋은 것도 없죠. 이것이 지하라 고원의 숲에서 이 생명체가 살아남은 방법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들이 원래 여기 살았던 건 아니란 거죠. 이들의 정확한 기원은 불확실한데 한 이론에 따르면 2500년 전에 아프리카에서 데려온 농장 동물이었다는 겁니다. 그 후에 더 크고 강한 말이 도입됐을 때 더 작은 지하라 품종은 야생에 방사됐죠. 하지만 곧 농부들의 수확물을 먹어치우는 위협적인 존재가 됐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이들을 쫓아내기 시작했고 말들은 농사를 짓기에 부적합한 외딴 곳의 땅인 지하라 고원에 정착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 바위 투성이의 환경에서 대체로 걱정 없이 지냈죠. 하지만 건기에는 혹독한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연못이 말라버리죠. 새끼들에게는 특히 힘든 시기입니다. 한때 물이 풍부했던 곳을 떠나서 어쩔 수 없이 이동해야 하죠. 다른 무리도 이주하고 있습니다. 모두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 같죠. 우린 고원에 남은 마지막 연못으로 향하는 이들을 추적했지만 이 연못마저도 크게 줄어들었죠. 다른 무리가 잇따라 도착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말은 땀을 흘려 체온을 조절하죠. 더운 여름에 충분한 물을 찾지 못한다면 죽게 될 겁니다. 보통 지하라 말무리는 정해진 영역 안에서만 살지만 절박한 시기에는 협력 방안이 필요합니다. 연못은 다른 영양분도 제공하죠. 봄에 흰 꽃을 피우는 아쿠아틸리스 매화마름은 값진 별미입니다. 말들은 그들의 활력을 회복할 수 있지. 이 연못

이 수컷의 전략은 천천히 이들을 몰아서 자기 쪽으로 데려오는 거죠. 하지만 발각됐고 우두머리 수컷이 다가옵니다. 젊은 수컷은 쫓기고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두머리들은 쉴 틈이 없죠. 이번엔 젊은 수컷이 새끼를 데리고 있는 암컷을 괴롭힙니다. 외치뷰하죠. 발각됐습니다. 이 우두머리는 침입자에게 바로 돌격하죠. 그리고 자기 영역을 지킵니다. 우두머리는 격렬하게 물을 튀기며 상대를 공격하려 하죠. 그리고 발차기를 하자 침입자도 반격합니다. 또다시 물을 튀기죠. 우두머리는 몇 가지 동작을 결합합니다. 진정한 대장이죠. 하지만 젊은 수컷은 혈기가 왕성합니다. 젊은 수컷은 몸을 세우고 우두머리의 목을 물어뜯죠. 이것은 일반적인 싸움 기술입니다. 우두머리는 가까스로 공격을 저지하고 우위를 점하죠. 그리고 젊은 수컷에게 위세를 부립니다. 그걸로 끝이 났죠. 우두머리는 모든 도전자를 상대해야 하는데 또 다른 도전자가 나타났습니다. 발차기만으로도 젊은 수컷을 물러나게 할 수 있죠. 하지만 그건 속임수였습니다. 우두머리의 공격이 빗나갔죠. 그때 젊은 수컷이 다가가서 목을 뭅니다. 목의 아랫부분은 말의 약점이죠. 그곳을 물린 상대는 무력해집니다. 우두머리는 확실히 허를 찔렸고 어쩔 도리가 없죠. 승자가 정해졌습니다. 하지만 대담하지 못한 우두머리는 그 현장에서 떠나버렸죠. 그의 가족은 이제 새로운 우두머리에게 넘겨졌습니다. 아비말은 기분이 좋진 않겠지만 지는 것이 장기적 전략일 수도 있죠. 어쨌든 연못에 도착한 후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기운을 되찾을 때까지 일부러 물러난 걸지도 모르죠. 이곳에서는 새로운 싸움에서 승리해 가족을 되찾는 게 흔한 일입니다. 수컷은 기껏해야 5년에서 6년 정도만 우두머리로 지낼 수 있는데 에너지 소비가 정말 많은 일이죠. 사르데냐 섬, 여름이 절정입니다. 해변은 해양과 바다를 즐기는 여행객들로 가득하죠. 하지만 지아라 고원의 모두가 잘 지내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촬영하던 해, 이 지역에서는 5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을 겪었고 대부분의 연못이 말라버렸죠. 극심한 굶주림의 징후가 나타납니다. 목에 많은 벌레가 붙어있지만 이 말은 떨쳐내려 하지도 않죠. 망아지는 서있기도 힘듭니다. 가뭄이 길어지면서 피해가 속출.

라고 있죠. 바싹 마른 땅에는 먹을 것이 거의 없습니다. 먹을 수 있는 초록색 잎은 모두 코르크 참나무 잎이라 말이 먹기엔 너무 딱딱하죠. 어딘가에서 물이나 풀을 찾을 수 있을까요? 말들은 계속 방황합니다. 가뭄이 최악에 달했을 무렵, 촬영팀은 숲에서 쓰러진 어른 암컷을 발견했죠. 암컷은 일어나려 애쓰지만 남아있는 힘이 없습니다. 수유 중인 어미는 쉽게 탈수돼 모든 에너지를 잃을 수 있죠. 이 어미 말도 아마 새끼를 기르기 위해 최선을 다했을 겁니다. 다음 날, 한 망아지가 암컷에게 다가가죠. 이 암컷의 새끼일 겁니다. 새끼는 쓰러진 어미를 부드럽게 재촉하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죠. 그 해에는 무려 130마리의 말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아라 말은 혹독한 환경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하죠. 하지만 우린 다른 선택을 내린 말들을 발견했습니다. 이들은 고원의 끝자락까지 왔죠. 그 아래로 쭉 내려가면 광활한 목초지가 있습니다. 이들은 언덕을 내려가기 시작하죠. 이들이 찾을 수 있는 유일한 영양분을 얻기 위해 건조한 고원을 떠나는 겁니다. 하지만 말들은 가파른 경사를 내려가는데 익숙하지 않죠. 전체 몸무게가 앞다리에만 쏠려 있습니다. 게다가 단단하고 평평한 발굽은 부드러운 바위 위를 걷기엔 적합하지 않죠.

이제 언덕을 반쯤 내려왔습니다. 마침내 풀을 먹게 됐죠. 오랜만에 먹는 먹입니다. 하지만 곧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죠. 풀을 뜯는 양떼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목동은 말들을 발견하고 그들을 쫓기 위해 소리치죠. 결국 이들은 풀밭을 황폐화시키는 성가신 존재로 여겨집니다. 말들은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죠. 내려오는데 너무도 힘들었던 비탈길을 다시 올라가야 합니다.

0: 화싹 마른 구원만이 그들을 기다리죠. 하지만 사르데냐에서 사람과 말의 관계가 늘 나쁜 건 아닙니다. 이 말들을 위해 건초를 마련해주는 농부도 있죠. 지아라마를 특별히 아끼는 이도 많습니다. 수의사와 자원봉사자들이 아프고 다친 말을 치료해주죠. 이것은 모두가 평화롭게 지낼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마침내 오랜 기다림이 끝났죠. 사르데냐에 가을 장마가 찾아왔습니다. 반가운 비는 말의 갈기와 평원을 모두 적시죠. 말들은 축축한 이끼를 갉아먹습니다. 풀의 싹도 영양분을 제공하죠. 지아라 고원은 곧 초록빛 풀로 풍성하게 덮일 겁니다. 이 말들은 수십 년 만에 가장 혹독한 여름을 견뎌냈지만 그건 이제 지나간 일이에요. 지아라마는 인간과 자연 모두의 영향을 받아왔죠. 그리고 이들은 매번 강인함과 열정으로 어려움에 맞서왔습니다. 새로운 세대가 탄생하고 발차기를 할 때 우린 다시 한번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 생각하게 되죠.
1: 기후위기 시대 여름철 에너지 절약 실천 요령. 탄소 배출을 줄이지 않는다면 앞으로는 매년 폭염 기록이 깨지는 극단적인 더위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름이면 폭증하는 에어컨 사용은 역설적으로 폭염을 장기화하는데요. 현명한 에너지 사용은 탄소 배출을 줄여 폭염과 기후위기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똑똑한 에너지 절약, 다 함께 실천해볼까요? 에어컨의 냉방 온도는 26도 이상으로 설정합니다. 공기가 원활히 배출되도록 에어컨 필터와 실외기, 실외기 주변을 청소합니다. 전력이 많이 사용되는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는 전기 사용을 자제합니다. 대기전력 차단 멀티탭 등을 사용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전기를 줄입니다. 에너지 효율 1등급에 가까운 가전제품을 사용하고 LED 조명 등 고효율 조명으로 교체합니다. 스마트 플러그 등 IoT 센서를 사용하여 외출 중 불필요하게 작동하는 전자기기의 전원을 차단합니다. 함께 실천하는 탄소 중립, 뜨거워지는 여름을 식혀주세요.
2: 중학생 때 좋아했던 과목은?
3: 영어.
2: 가장 낮게 받은 시험 점수는?
3: 17점 수학.
2: 좋아했던 책의 제목은?
3: 책. 책은 안 읽어가지고.
2: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는?
3: 러브장 썼다가 아빠한테 걸려가지고 아빠한테 머리끄댕이 잡혔었대.
2: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3: 해주고 싶은 말은 없고 안아주고 싶어요. 그냥 말 없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대모사 진짜 잘하는 성우 김보민입니다.
2: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3: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너무 어리니까 제가 제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서 전 좀 빨리 성인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 제 뜻대로 안 되니까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니까 그 시간을 견디는 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사실 뭐 학업에 대한 고민은 없었고.
2: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3: 어쩔 수 없어. 열심히 지금을 즐겨. 나도. 네.
2: 학생 때 꿈은 뭐였어요?
3: 저 성우였어요. 네, 중학교 때 성우 꿈꿨었어요.
2: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3: 사실 저는 성우를 이루기 위해서 학생 때 노력한 거는 없었어요. 정말 말 그대로 저도 그거를 이룰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나는 그냥 결국엔 적성에 맞는 그냥 내 성적에 맞는 뭔가 돈벌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 사실은 중간에 제가 다른 직업을 선택했었거든요.
2: 끝까지 꿈을 포기하지 않고 이룰 수 있었던 계기가 있나요?
3: 근데 이제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그래 내가 뭐 적성에 맞는 게 있고 또 좋아하는 게 있고 잘하는 게 있고 그 중에서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건 뭐지? 내가 뭔가를 하면서 즐거웠던 게 뭐지? 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이제 성우가 다시 떠올랐던 거고 중간에 성우를 그만두고 싶었을 때 아 그냥 내 그 전공을 살려서 다른 직업을 알아봐야 되는 걸까? 사선책을 한번 생각해볼까? 근데 그 길을 간다고 해서 내가 그걸 쉽게 할 수 있어? 그것도 아닌데? 어차피 인생 한 번 사는 건데 그런 기왕이면 내가 좋아하는 거

0: 좋아하는 거니까 내가 더 열정을 가질 수 있고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더 기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한번 여기로 한번 가보자. 정말 진짜 열심히 해서 그때도 안 되면 내가 후회가 진짜 이만큼도 안 남을 정도로 했다면 그런데도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래도 일단 해보자. 어차피 인생이 쉬운 거 없으니까. 그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1: 성우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기본 덕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0: 기본 덕목은 아무래도 발음 발성 연기력.
1: 성우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0: 발음 발성 연기력과 그리고 다양한 경험.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하고 연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인생 경험 있잖아요. 그리고 평소에 좀 많은 것들 좀 관찰하고 느끼고 노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성우가 되고 나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뭔가요?
0: 그 입사하자마자 했던 일들인 것 같아요. 바로 그냥 대본을 성우님 지금 이거를 녹음하실 수 있습니까? 사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게 이런 것 때문이구나. 왜냐면 계속 지망생으로 살다가 처음에 와서 스팟을 짧은 스팟이었지만 그 짧은 시간 안에 제가 딱 집중해서 그걸 해내야 된다라는 게 저한테 익숙하지 않았던 일이었어서 아 그래 난 이제 프로지 하면서 그때 어떻게 막 그냥 정신없이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1: 10년, 20년 후 성우라는 직업의 미래는 어떨까요?
0: 사실은 어떤 분들은 10년, 향후 10년이 이제 성우가 없어질 직업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결국에는 아무리 기술이 좋아지고 뭐 변한다고 해도 분명히 이 AI가 할 수 없는 이 사람의 감정, 이 오로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이거는 저는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누군가는 계속 그걸 그리워하고 또 찾지 않을까 해서 저는 향후 10년, 20년 계속 이 성우라는 직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성우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해주세요.
0: 성우는 다채로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무지개 같은 직업입니다. 너를 지금 힘들게 하는 그런 어려운 부분들은 너의 이 앞으로의 기나긴 인생 여정에 있어서 정말 사실은 진짜 이 모래 하늘 정도도 안 되는 정말 그런 일이거든. 그러니까 너무 그걸 크게 생각하지 말고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지금 너무나도 잘하고 있고 너 자신을 믿고 너가 하고 싶은 일을 꼭 했으면 좋겠다.
2: Hi, today we're gonna see lots of feelings.
3: I do not know what feelings are, but I am excited to hear about them.
2: Well, Grover, being excited is a feeling.
3: Oh, I knew that.
2: Now, there are other feelings like happy, sad, angry,
3: surprised,
2: frustrated. Come on, let's find out more about feelings today on Sesame Street.
3: I feel proud to have helped you, Elmo. You are welcome.
2: Thank you, but okay.

Tango, let's investigate.

0: 모두 잠든 야심한 밤에 산을 오르는 사람들. 바쁜 걸음에도 끊임없이 뭔가를 찾는데요. 이 밤에 이들이 산을 오르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점점 더 궁금해지는 소년의 정체와 이들의 산행 목적.
1: 애벌레다.
0: 에? 요걸 잡으러?
1: 곤충이 집 하러 왔는데 지저보다가 애벌레가 나와가지고 애벌레 보고 있어요. 되게 약간 귀엽게 생겼어요. 말랑말랑해서.
0: 곤충이면 다 예쁘고 사랑스럽다는 오늘의 주인공 곤충 박사 김선엽 군입니다. 이곳은 선엽 군의 곤충 사랑이 시작된 곳입니다. 국내외의 다양한 곤충 표본과 살아있는 장수 풍뎅이와 사슴벌레 등을 볼 수 있는 곤충 박물관이죠.
1: 곤충 싸움 대회가 열리는데 이제 거기서 맨날 1등을 하는 장수 풍뎅이가 이 친구예요. 신비한 특징은 여긴 등껍질이 공기 중에 있는 물의 양에 따라서 색깔이 변해요. 이 친구들이.
0: 작년부터 주말마다 여기서 곤충 해설사로 활동하고 있는 선엽 군. 사람들에게 곤충에 대해 알려주는 일이 즐겁다는데요.
2: 선엽이를 만난 지 한 7년 정도가 됐어요. 학교 들어가기 전에 여기를 손님으로 온 거죠. 일주일에 3번, 2번 이상을 마음대로 들락들락 하는 아이입니다.
1: 사슴벌레 남자는요, 이렇게 뿔이 크게 두 개가 나 있어요.
3: 뿔이 두 개가 나 있어요?
1: 그리고 여기 남자들의 턱은요, 싸움 용도고요. 여자들의 턱은 이제 나무를 뜯어가지고 안에 알을 넣기 위한 용도예요.
3: 어떻게 이렇게

0: 다잘 알지?
1: 제가
0: 책 보고
1: 체크하고 많이 기르다 보니까 괜찮아요.
2: 집에서도 곤충 키우는 게 있어요?
1: 네, 사막이나 역시나 사슴벌레 종류들을 집에서 많이 키우고 있어요.
3: 어머나, 아니 어떻게 키우고 있는 걸까요? 때마침 집에는 박물관에서 돌아온 선협군을 기다리는 물건이 있었습니다. 곧장 택배 상자를 가지고 방 한켠에 놓인 계단을 올라가는데요. 바로 이곳이 숨겨진 공간, 다락방입니다. 선협군이 곤충들과 함께하는 곳이죠. 물에서 사는 수소곤충부터 풀벌레까지 다양한 종류의 곤충들을 키우고 있답니다.
1: 중학교를 이제 가려고 이사를 해야 되는데 곤충들 둘 경우에 제가 필요하다고 부모님께 얘기를 했거든요. 좀 큰 공간. 그래서 찾아보다 보니까 아빠가 이런 곳이 있다. 4층 빌라인데 4층 위에 복층이 있다 해서 여기 네 방으로 쓰는 거 어떠냐.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쪽으로 이사 오자 해서 이쪽 방을 쓰게 된 거예요.
2: 이 공간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말하셨을까요?
1: 유토피아.
3: 드디어 포장을 뜯는데요. 과연 어떤 물건이 있을까요?
1: 사마귀도 넣었네.
3: 아, 인터넷으로 구매한 곤충입니다.
1: 어디 갔어?
3: 어머나, 이놈 잘도 도망가는데요? 꼭 더 놀아달라고 하는 것 같죠?
1: 너무 예쁘게 생겼죠? 나가 얘는 보고 있어.
4: 택배 온 거야?
1: 어.
4: 저번에 시킨 거?
1: 어. 점프를 잘하지.
3: 엄마는 아직도 무섭기만 한데요.
4: 아, 야, 거기 어떡하려고. 누구야? 아니, 있어. 하지 마. 번쩍번쩍 뛰는 거라서, 예, 네, 어떤 무서웠고요. 저 사슴벌레 이런 거는 그 뛰진 않더라고요.
3: 선협이가 수년간 곤충을 키운 덕에 그나마 엄마도 이제 조금 적응한 거랍니다.
4: 지네가 알을 낳아가지고 그 새끼를 깠는데요. 굉장히 많이 뺐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탈출을 했는지 탈출을 해서 베란다에서 한 마리씩 한 마리씩 나온 적이 있었고요. 시간이 지나니까 좀 통 같은 거 이렇게 덮게 제가 아이가 없어도 덮어놨다가 아이 오면은 그때 하고 아니면 이제 집게로 저도 잡게 되더라고요.
3: 새로운 친구들의 보금자리를 마련해 준 뒤 냉장고에서 뭔가를 꺼낸 선협군. 어? 웬 젤리? 아, 선협군이 먹는 간식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요.
1: 이 젤리 먹이에요, 얘네. 곤충 먹을 때가 수액 같은 성분인데 그 수액하고 비슷한 건데 이제 먹을 수 있게 되는데 저희한테 무해예요.
3: 이틀에 한 번씩 먹이를 챙겨주고 또 사육통에 톱밥도 자주 갈아줘야 하는데요. 특히나 선협군에겐 각별한 사슴벌레죠.
1: 사슴벌레 애들이 보는 맛이 좀 많이 나고 이제 볼 때도 약간 멋있고 그래가지고 그런 점들 때문에 사슴벌레를 많이 좋아해요.
3: 현재 두 종류의 사슴벌레를 키우는데요. 하나는 왕사슴벌레, 또 하나는 넓적사슴벌레입니다.
1: 넓적사슴벌레 이렇게 뿌리 굽고 왕사슴벌레 약간 뿌리 둥글고 곡선, 각자 있자고 곡선으로 돼 있어요.
3: 이제 여러분들도 구별할 수 있겠죠?
1: 네, 예뻐요.
3: 어린 시절부터 유독 곤충과 생물에 관심이 많았던 선협군. 그러다 7살에 사슴벌레를 키우면서 곤충에 빠졌답니다.
4: 유치원에 놀이터에 나가면 다른 애들은 다 미끄럼 타고 놀았는데 얘는 땅바닥 쳐다보고 있고 나뭇가지 쳐다보고 있고 나뭇가지에서 매미 허물을 찾았다고 가져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걔 그 표정이 너무 행복한 표정이었어요. 또 살다 보니까 본인이 행복한 일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0: 그래서 아이가 좋아하고 한다면 밀어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구나 생각을 해서.
1: 곤충을 키우는 게왜 좋아요? 뭘 좋아하는 게왜 좋냐고 하면 대답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자기가 좋아하는 건 그냥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요. 뭐 때문에 좋다고 하면 핑계거리가 하나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핑계거리가 생기면 다른 것 이거에 반대되는 것 때문에 싫어질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다 좋습니다. 그냥 이 곤충이라는 게 좋아요.
2: 그날 오후 수납장에서 플라스틱 통을 챙겨든 선엽군. 뭘 하려는 걸까요?
1: 요 이제 곤충 잡아놓은 통이에요. 지금 온도 올라갔으니까 한번 나오나 보려고요, 한번.
2: 채집은 곤충 사육의 또 다른 즐거움. 특히 6월 들어 각종 곤충들의 활동이 시작되면 가족들도 덩달아 바빠집니다.
0: 주말 같은 때는 같이.
2: 가족 나들이가 된 곤충 채집.
3: 가급적이면 집에 있을 때 따라주려고 그러고 많이 하죠.
1: 같이 다니시면 재미있으세요.
3: 얘 위주로 하니까 뭐 그렇게 뭐 저는 재미라기보다는 그냥 추억을 쌓는 거죠, 뭐.
2: 오늘은 어떤 추억을 만들까요? 한참 후 날이 저물어 도착한 한 야산. 야행성 곤충을 채집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합니다.
1: 잘 되지?
3: 응, 잘 돼.
1: 실패는 많은 공기를 마실 수 있고, 다음에 채집하려면 자연에 있는 애들을 제가 한번 직접 잡아서 키워볼 수 있는 기회가 한번 생겨요. 최대한 사슴벌레 잡으러 가는데, 없으면 뭐 여치 같은 거 있으면 좀 죽고 해야죠.
2: 6월이 되면 활동하기 시작하는 사슴벌레. 과연 오늘 채집할 수 있을까요? 먼저 서식지부터 찾는데요.
1: 어디?
2: 수액은 사슴벌레의 주먹이. 특히 참나무 수액을 가장 좋아하죠.
1: 수액이 있으면 여기 한 사슴벌레가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제 사슴벌레가 수액을 먹기 때문에 이 근처에 오죠. 그럼.
2: 야행성이라 낮에는 나무 밑동에 숨어 있다. 밤에 먹이 활동을 한다는데요. 얘들아, 대체 어디 있니?
4: 저도 곤충 좋아해서 채집할 땐 오빠는 잘못 찾는데 저랑 엄마가 잘 찾거든요. 그럼 오빠가 잡아요.
1: 이거 나 핸드폰으로 찍어놔야 되나?
2: 채집은 못해도 곤충 찾는 데는 도사인 엄마가 이번에도 실력 발휘를 했는데요.
1: 이쪽으로 와서 이거 블로그 타이밍.
2: 바로 여왕벌을 찾은 거죠. 그런데 그때?
1: 뭐 있어?
2: 사슴벌레의 채집이 만만치 않습니다.
3: 참나무는 많은데 아직 날씨가 그래서 그런지 없어.
1: 바다에 오면 고기만 잡는 게 아니라 소라도 잡아야 되니까 딴 것도 봐.
2: 결국 종목 변경. 이번엔 풀벌레 잡기에 나섰는데요. 바로 한 마리가 포착됐습니다.
1: 여친가? 여친 같은데요, 이거? 근데 이거 좀 열어봐.
2: 이어 계속되는 곤충 채집.
1: 바구니요. 여기 여치하고 바구미하고 나이 정도면 만족하거든.
4: 나는 만족하지.
1: 어차피 오늘 사슴벌레가 없을 거란 말이야.
3: 6월 말쯤에 한번
4: 다시
3: 더
4: 오자.
3: 와서 그때 가면은 여기는 많을 거야.
2: 사슴벌레 채집은 다음으로 미뤘지만 오늘의 성과도 그리 나쁘지 않습니다. 가족의 추억이 또 하나 쌓였으니 말입니다. 그날 밤, 늦은 시간임에도 곤충에 대한 선엽군의 열정은 지치지도 않습니다.
1: 갈색 여치거든. 여치가 대부분 초록색 빛깔을 띠고 있는 반면에 약간 얘는 몸통이 좀 갈색이고 배면 쪽이 살짝 초록색입니다.
2: 집에 오자마자 채집한 곤충의 종류부터 확인하고 사육할 곳을 만들어 주는데요.
1: 내려가자.

0: 왠지 오늘 이 밤이 길 것 같습니다. 다음 날 곤충과 함께 시작하는 선엽군의 아침.
1: 이게 미러미예요.
2: 이거는 징그럽지 않아?
1: 별로 안 징그러워요.
0: 사실 미러엄은 사마귀, 여치, 기랍잡이 등 육식성 곤충의 먹인데요.
3: 많이 먹고 빨리 커서 얼른 새끼를 낳아서

0: 주방으로 온 선엽군이 준비하는 것은?
1: 이거 튀겨 먹으려고. 이거 걸레. 밀어.
0: 못마땅한 엄마의 눈초리를 뒤로하고 요리를 하려는데?
2: 야, 나무젓가락. 네.
0: 그렇게 엄마와의 작은 실랑이 끝에 요리를 시작합니다. 요리가 거의 완성될 무렵 마치 하이에나처럼 이를 지켜보던 동생. 소금간을 하고 먹으려는 선혁군에게 잽싸게 달려듭니다.
3: 시연아, 같이 나눠.
4: 아니, 나도 먹어야 되는데
0: 다시 한번 젓가락을 들고 2차 공격 끝에 밀웜 튀김을 함께 먹는 동생. 정말 맛있게 먹는데요?
4: 엄마랑 아빠는 저희가 안 줘요.
3: 왜?
4: 저희 둘도 싸우거든요. 서로 자기가 먹겠다고.
1: 곤충은 미래의 식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먹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0: 미래의 식량을 맛볼 기회 놓치지 말고 주문 전화 주세요. 그 사이 엄만 프라이팬을 깨끗이 닦습니다.
5: 가끔씩 튀겨 먹고 또 더 튀겨서 학교 친구들한테 나눠준다고 또 튀겨서 가져가기도 하고 그냥 빠졌다고 봐야죠.
0: 그야말로 선엽근에 못 말리는 곤충 사랑입니다. 한바탕 소동 끝에 찾아온 평온한 저녁. 하지만 선엽군의 머리엔 온통 곤충 생각뿐인 것 같습니다.
6: 그 장내 세균과 함께
0: 인터넷 동영상을 보며 곤충에 대한 정보를 얻고 있는데요. 아이고, 보기만 해도 그렇게 좋아?
1: 요즘 제가 즐겨 보고 있는 채널인데 그 여기서 이제 뭐 새우 키우기 그런 거나 아니면 바퀴벌레 이런 거 같이 좀 특이한 생물 있잖아요. 좀 우리가 쉽게 접하지 못하는 생물? 뭐 이런 거에 대한 정보를 좀 많이 얻는 편이에요.
0: 특히 이 소개 글이 공감 간다는데요.
1: 동물 관련 진로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저와 함께 성장해 나가는 곳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0: 요즘 진로로 고민 중인 선엽군. 곤충을 연구한다는 크리에이터에게 메일을 보냅니다.
1: 곤충 분류학자가 되고 싶으니까 전분한테 한번 조언을 구해보고 싶어요.
0: 답장이 오길 기대해봅니다.
1: 분류라는 게 뭐에 계속 여기서 연구를 가른다는 거잖아요. 그게 약간 재밌는 것 같아요. 어떤 곤충을 찾아서 제가 연구를 해서 이게 학술적으로 이제 같이 있고 어떤 종이다라고 판단이 되면 거기서 제가 이름 하나 짓고 싶어요.
0: 그렇게 하루하루 꿈이 연그러 가던 어느 날 아침 일찍 선엽군이 외출 준비를 합니다. 잠도 잘 못 잔 것 같은데 무슨 일일까요?
1: 오미노 크리에이터님 만나러 가요.
0: 와, 정말요? 며칠 전 곤충 크리에이터인 오미노 씨에게 답장을 받았답니다. 그렇게 성사된 만남 기대되는데요.
1: 다녀오겠습니다.
0: 오민우 씨가 일하고 있는 경기도의 한 수목원. 이곳에서 생물을 관리하고 생태를 복원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막상 이곳에 오니 긴장한 선엽군.
7: 친구가 선엽이구나.
8: 안녕하세요.
7: 반갑다.
0: 곤충 분류학 전공자에서 최근 곤충 크리에이터로 활동 범위를 넓힌 오민호 씨입니다.
7: 저쪽으로 가서 보자.
1: 네.
0: 이곳에서 선엽군이 제일 처음 찾은 곳은 역시나 곤충 생태관.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눈길을 끈 건 바로 물방개입니다. 우리나라 하천에 서식하는 대표적인 수서곤충이죠.
9: 앞에 맨 앞다리가 가늘잖아.
1: 네.
9: 그럼 암컷이야. 근데 수컷 같은 경우는 앞다리에 이렇게 동그랗게 빨판이 있어서
1: 달라붙기 쉽게 있죠.
9: 암컷 등에 달라붙기 쉽게 그렇게 수컷은 달라붙어.
0: 동글동글 물속 귀염둥이네요.
9: 가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강원도에 가기만 하면은.
0: 다음은 사슴벌레 차례.
10: 우리나라 사슴벌레 여기 장수풍뎅이 다 모아놓은 거거든.

0: 이거 아저씨가 다 잡은 거.
1: 다 잡은 거.
0: 왜? 이것도 제일 잡고 싶은 거 혹시 있어?
1: 잡고 싶은 거는 여기 꼬마 에거스라는 친구.
0: 꼬마 아, 에거스.
2: 우리나라 서남 해안 일대에 서식한다는데 선협군도 나중에 꼭 잡아요. 이번엔 계곡으로 향합니다.
0: 반딧불이가 요 물에서 이제 올라와서 어른벌레가 될 시기에는 네. 땅에다가 이제 번데기방을 짓거든.
1: 네.
0: 무사히 성충이 될 수 있도록
1: 네.
0: 오늘 그 상륙지를 좀 꾸며줘 볼 거야.
1: 네.
2: 반딧불이의 생태 환경을 조성한 곳이죠.
0: 그 모래를 한번 뿌려줘 볼까요?
1: 셀린 방송.
0: 경사면을 이렇게 완만하게 줘놓으면은 여기서 물에서 잘 올라올 수 있게 이렇게 유도를 해주는 거지.
2: 그리곤 황토를 뿌려 곰팡이가 생기는 걸 방지하고 이끼를 덮어 천적의 눈에 띄지 않게 합니다. 여기에 물을 뿌려주면 상륙지 완성.
0: 그러니까 여기 그 반딧불이 애벌레인데
2: 다슬기를 먹이로 수중 생활하는 애벌레는 물가 주변에 놓아줍니다.
1: 이러고 흔히 볼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일단 얘네가 탈 수 있다는 거에 만족감 들고 제가 한번 해봤다는 것도 조금 해봤다는 것도 좀 만족감이 듭니다.
2: 이곳 여름밤을 아름답게 밝혀줄 반딧불이 애벌레들아 잘 자라렴. 어느덧 이야기꽃을 피운 선엽군과 오민우 씨.
1: 근데 우리나라 분류학하는 사람 별로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죠?
0: 많지는 않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분류학자가 많지 않은 게 더
1: 네.
0: 기회는 될 수가 있어. 내가 이제 할 수 있는 게 더 많아지는 거잖아. 곤충을 네. 좋아하는 거랑 실제 곤충 학자로서 그런 학문을 하는 거랑은 굉장히 좀 다른 일이야. 어떻게 보면 내가 좋아하는 일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게 될 때가 있는 거지.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선협이가 그거를 이겨내려면은
1: 네.
0: 스스로가 좋아하는 곤충 그다음에 생물을 잡고서는
1: 네.
0: 내가 좋아서 하고 싶은 걸 그냥 하면 돼.
1: 네.
0: 그렇게 해 나가면은 좋은 학자가 될 수 있을 거예요.
1: 네, 감사합니다.
2: 선협군의 진로에 대한 고민에 많은 도움이 될 듯하네요.
1: 나중에 같이 유튜브 영상 하나 찍을 수 있나요?
0: 유튜브?
1: 네.
0: 그래, 한번 찍자.
2: 며칠 뒤. 곤충 박물관에서 다시 만난 선협군. 그런데 오늘은 곤충 해설사가 아닌 일본어를 배우러 온 건데요. 우리나라보다 곤충 수입이 자유로운 일본. 그래서 일본에 가면 더 많은 곤충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1: 일본 곤충 서적이 되게 좋아요. 우리나라에 번역본이 있긴 한데 번역본이 나오려면 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바로 읽을 수 있게 배우고 있는 거예요.
2: 결국 1호 공부도 이 곤충과 관련된 책들을 보기 위해서인데요. 그야말로 365일 24시간을 곤충 생각만 하는 선협군입니다.
3: 너무 한 분야에 있으니까 다른 쪽을 안 보려고 하는 거죠. 부모 욕심에는 좀 다양하게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돌렸으면 그분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
1: 한 가지만 관심 갖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확실히 일단 집중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적이잖아요. 인생을 살아갈 때 도구가 다른 거죠. 약간 망원경은 멀리 있는 걸 볼 수 있는 거고 현미경 가까이 있는 걸 자세하게 보니까 저는 약간 현미경을 가지고 있는 거죠.
2: 드디어 오민우 씨와 영상을 찍기로 한 날.
1: 조금 남은 것 같아요.
2: 둘이 함께 만들어갈 오늘의 영상 주제에는 이곳. 죽당천입니다.
0: 오늘 이 하천에
1: 네.
0: 사는 생물들 관찰하면서
1: 네.
0: 유튜브 영상 한번 같이 찍어보죠.
1: 네.
2: 이름명 구피천이라 불리는 이곳은 독특한 생태를 보이는 곳인데요.
0: 자, 셋 한번 인사하는 거야.
1: 네.
0: 하나, 둘, 셋.
2: 드디어 안녕하세요. 촬영 시작합니다.
0: 네, 축사. 안녕하세요. 네, 저희 오늘 구피천이라고 불리우는 이 화천에 나와봤는데요. 여기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작년에 언론에도 많이 소개가 되었고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열대어가 365일 살고 있는 그런 하천이거든요. 한번 채집해보고 또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잡을 뜰채인데 이게

0: 수곤충 주로 잡는 뜰채거든.
1: 정말 이곳에 열대어가 있을까요? 본격적인 채집에 나섰는데요. 과연 뜰채에는 뭐가 잡혔을까요?
0: 우와. 오우. 이거 봐.
2: 구피 너무 많아.
0: 한 번만 떴는데 구피 엄청 많이 나왔다. 지금 원래 여기서 나오는 건 소드테일 구피라고 해서
2: 네.
0: 어이고 이렇게 아니 또 있어요 여기. 그렇게 이제 범통잡이같이 꼬리가 두 갈래로 갈라졌다고 해서 소드테일 구피라고 이제 그렇게 하는 종류들인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펜시 구피, 막구피라고 하는 애들보다는
2: 네.
0: 좀 다르게 생겼어. 그래서 누군가 인위적으로 풀어주기 맞는 것 같거든.
1: 인근 공장에서 나오는 온폐수로 하천물이 겨울에도 따뜻하게 유지돼서 열대어인 구피가 번식할 수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이곳에 다른 수소곤충도 있을까요?
2: 나는 이제 건져봤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1: 이번에도 좀 잡았나?
2: 수소곤충 없어요. 제가 좀 내가 못 잡는 거일 수도 있는데 뭐가 잡혔나요?
0: 잠깐만
3: 요거는 잡아서 이 작은 통에 한번 넣어보고.
1: 역시 전문가네요.
3: 들어갔네? 그럼 이따 들어가지.
1: 오, 잘 보이지도 않는 요런 것들을 찾아냈네요.
3: 짧은 시간 동안 오늘 구피천 여기 탐어랑 채집을 좀 해봤는데 수소곤충 조금 잡은 게 있는데 그걸 가지고 들어가서 과연 어떤 종류의 곤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현미경으로 본 이 곤충의 모습은 어떨지 정말 궁금합니다. 아, 긴 꼬리가 인상적인데요. 수소곤충을 분류해놓은 도감을 찾아보니
0: 얘는 이제 등검은 실잠자리, 아직은 좀 어린 친구.
1: 등검은 실잠자리 애벌레였군요.
4: 여태까지 구피천 탐사를 한 김선엽,
5: 오민우였습니다.
4: 감사합니다.
5: 감사합니다.
1: 무사히 영상 촬영 종료.
3: 선엽아, 이거 오늘 준비한 게 좀 있거든. 선엽이 주려고.
4: 네.
3: 제일 좋아한다고 하는 사슴벌레 있었잖아.
4: 네.
3: 그거 뭐였지? 그
4: 뮬러리였나?
3: 뮬러리 말고 우리나라 사슴벌레 중에.
4: 에거스.
3: 그렇지.
4: 네.
3: 그래서 에거스를 준비했어.
4: 와우.
3: 여기 있으면 이제 한 쌍이 있거든.
4: 우와.
3: 한번 산란 받아보면 재밌을 것 같아.
4: 반갑습니다.
1: 어머, 선엽군 좋겠다.
3: 밖에서 이제 선엽이가 하는 질문들을 보면은 정말 그 생물 쪽 진로에 관한 신념이 어떻게 딱 선 것 같고 선엽이를 얼른 키워갖고 제가 같이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때까지 됐으면 좋겠네요.
4: 너무 좋았어요. 어떤 게 약간 같이 뭘 할 수 있고 저한테 뭐지 모르는 거 알려주시는 거에 대해서 많이 좋았어요.
1: 오민우 씨와의 만남 후 꿈이 더욱 확실해진 선엽군. 이번엔 새로운 도전을 해보는데요. 바로 SNS 활동입니다. 자신이 채집하고 키우는 곤충들에 대해 영상 기록을 남겨볼 생각인데요.
4: 지금 유튜브 한번 올려볼까 해서 연습 겸으로 편집 중이에요. 유튜브를 하다 보면 그 약간 제가 예전에 했던 거에 기록이라고 할 수 있죠. 재밌는 기록.
1: 이게 잘 되면 영상으로 곤충 도감도 만들어 보겠답니다. 인터넷에 첫 게시물을 올린 선엽군. 앞으로도 파이팅! 그저 곤충이 좋다는 김선엽군. 그래서 곤충과 함께하는 오늘이 더 행복하답니다.
4: 제가 제 자신을 생각할 때 저는 약간 현미경처럼 한 곳만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곤충에 대해서 좀 더 몰두하고 집중하고 좀 더 많이 사육해보고 공부하고 해서 곤충을 더 잘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1: 곤충을 향한 그 열정과 꿈 앞으로 더 마음껏 펼쳐나가길 응원합니다.

책을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0: 와 진짜 그냥 무인도다. 와.
1: 어 됐다 됐다.
0: 빨리 많이 캐야 돼. 그 우리 안 그러면은 우리
2: 점심
0: 점심 굴러봐야 돼. 풀이 나와야 되는데.

0: 얘들아, 무인도에서 살아남는 거 이거 쉽지 않은 것 같아. 이게 괜히 무인도에서 살아남기가 괜히
1: 무인도 살아남기가 약간 종합적인 그거잖아요.
0: 그러니까
1: 우리 그동안 한 거 좀 생각해 보면서 뭔가 할 수 있는 거 없을까?
2: 오, 낚싯대.
0: 우리가 그동안 했던 거.
1: 아니면 우리 그
0: 우리 낚싯대 되게 좋다.
1: 손전등 어디 있지? 손전등? 아까 받은 거?
0: 손전등 여기.
1: 손전등 안에 건전지로 한번 해보면 붙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3: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좀 색다른 방법 하나가 나왔어요.
1: 짜잔! 어? 검종이.
0: 아, 검종이.

0: 어, 됐나?
1: 된다고요?
0: 된다, 된다.
1: 진짜?
0: 연기 났어. 어, 지금 타고 있어.
1: 계속 잡고 있어야겠다.
0: 타고 있어, 타고 있어, 타고 있어.
1: 아,

0: 근데 불이 붙어야 되는데.
1: 바람이.
0: 바람 때문에 그런가? 아, 지금 종이랑 접촉이 떨어졌구나. 이게 원리가 생각해보니까 이 알루미늄 저항 때문에 열이 발생해서 그 열이 뒤에 있는 흰 종이에 옮겨지면은 그게 불이 되는 건데 이게 지금 알루미늄이랑 종이랑 떨어져 버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 붙다 마른 것 같거든요?
1: 아, 아쉽다. 어떻게?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0: 돼요? 어? 안 되잖아. 내가 봤을 때 되게 얇게 해야 될 것 같아.
1: 완전 얇게?
0: 네. 어렵다.
1: 진짜. 껌종이가 너무 약해가지고 종이가 자꾸 떨어진다. 괜찮아. 또 할 수, 또 하면 돼. 이거 오늘 할 때까지 우리 이걸 안 하면 밥을 먹을 수 없기 때문에.
0: 계속.
1: 순간.
0: 근데 이게 잘 안 겹쳐가지고. 후.
1: 자.
0: 여기에 한쪽을 올려주세요. 그리고 얘를.
1: 오!
0: 잠시만요, 자. 이게.
1: 두근두근.
0: 하나.
1: 두근두근.
0: 하나. 셋. 오! 오!
1: 오! 오!
0: 됐다!
1: 오! 됐다!
0: 셋. 오! 오!
1: 오! 오!
0: 됐다!
1: 오! 됐다!
0: 오! 됐어! 드디어!
1: 됐다!
0: 됐다! 됐다!

0: 불 붙었어!
1: 어, 불이다! 됐어요?
0: 어, 드디어. 진짜로 굉장히 힘들구만.
2: 종이 아까 그거 어딨지?
0: 어? 살려야 돼, 살려야 돼.
2: 커널 계속 가져야 돼. 커널 계속 가져. 오.
0: 여기서 위쪽에, 위쪽에.
2: 좋아, 좋아, 좋아. 좋아.
0: 오.
2: 잔다.
0: 됐어요?
2: 잔다.
0: 오.
2: 잔다.
0: 됐어요?
2: 잔다.
3: 됐다, 됐다. 선생님, 시간만에
2: 됐어. 홍급이 한 적이 없어.
4: 진짜 너무 행복해가지고, 와, 진짜 가장 무인도에 와서 가장 힘들었지만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5: 근데 사실 안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마법처럼 돼버렸어요.

0: 입벌렸지 이거.
1: 어? 어 그러네. 우와, 하나 둘씩 우와. 하나 둘씩 열린다.
2: 맛있겠다.
0: 해 먹어볼게.
3: 진짜 갑자기 배가 배에서 진동이 울렸어.

0: 맛있어. 간이 딱 돼.
1: 진짜?
0: 딱 돼. 먹어봐. 맛있어요. 그치?
1: 오, 괜찮다.

0: 스타 큐. 네, 저희가 여기는 어디죠?
1: 무인도요.
0: 그렇습니다.
2: 무인도이죠.
0: 네, 네, 무인도에서 저희가 첫 끼로 조개를 잡고 굴을 잡고 네. 그리고 꽃게, 소라, 개를 잡고 소라도 잡고 네, 해서 맞아요. 제가 불을 피워가지고 첫 끼를 해결했는데 근데 너무 배고프죠?
2: 맞아요. 사실 좀 아쉬워요.
0: 그렇죠.
2: 너무 허전해 아직.
0: 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끼니를 이렇게 때울 수는 없습니다.
2: 당연하죠.
0: 그래서 우리가 저녁은 근사하고 정말 배부르게 그렇게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2: 네.
0: 저희가 이제 준비한 게 있죠.
2: 그럼요. 저희가 이제 낚싯대를 가져왔으니까 그다음에 여러 재료들을 가져왔으니까 통발도 만들고 해서 직접 물고기를 낚아봅시다.
0: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저희의 저녁 기대해주세요. 그러면 통발부터 만들어봅시다. 네. 사실 형은 예전에 아빠랑 계곡 같은 데 놀러가면은 이거 만들어가지고 맨날 물고기 잡아가지고 매운탕 끓여먹고 그랬거든. 잘 잡혀 이게.
1: 여기 큰 물고기도 잡혀요?
0: 큰 물고기도 잡혀. 근데 이제 좀 구멍을 조금 크게 하거나 아니면 좀 큰 통으로 하면은
1: 아,
2: 큰 통.
0: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사실은 쌈장 같은 거 이렇게 넣으면 그러면은 물고기들이 그거를
2: 그 향 타고 오는구나.
0: 와가지고
2: 딱 그게 없는 게 좀 아쉽네. 자, 첫 번째 스텝 이렇게 페트병의 위쪽을 절단해서 네, 절단을 해줍니다. 일단.
0: 여기도 어. 여기 들어.
2: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여기 너무 좁기 때문에 이 위에 부분도 잘라줘야 돼요.
0: 조심. 네. 여러분 항상 칼을 쓸 때는 조심조심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 이제 거꾸로 끼워주세요. 그 정도면 될 것 같아.
0: 했어?
1: 네, 했어요.

0: 끝! 통발 끝!
1: 나는 이걸 만들어야겠다. 손을 이렇게 뭉쳐서 잘라주시면은 작은 구멍이 생기게 돼요. 얘를 여기에 통과시켜서 이제 이 막대기랑 묶어줍니다. 한번 묶고 안 풀리게 다시 한번 이렇게.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가 너무 이렇게 헐렁해서 처지지 않게
2: 이 정도면
3: 이 정도면 된 것 같아.
1: 오,
3: 자, 좋아.
0: 완성. 되게 잘 됐다.
3: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통발과
1: 족대.
3: 족대를 만들었습니다.
1: 네.
3: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바다에다가 설치를 해놓고
0: 네.
3: 족대로
1: 건져보고
3: 낚시까지.
1: 낚시대로. 네. 그러면 다 가지고 그럼 저쪽 바위 있는 데로 저쪽? 가서 할까요?
3: 그래. 네. 가자. 회의 챙겨갈게. 네.
1: 와, 근데 진짜 지금 경치가 대박이야.
4: 해변이 이렇게 곡선으로 돼 있는 게 진짜 예쁜데.
3: 그치. 이게 무인도에서 살아남기인데.
1: 그렇죠.
3: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살아남겠어? 아, 파이팅 해가지고 우리 물고기 한 마리를
0: 한 마리라도 잡았으면 좋겠어요.
3: 그래, 한 마리
0: 한 마리라도 만족해요.
4: 좀 큰 거 한 마리.
3: 그래.
4: 이왕이면 큰 거 한 마리.
3: 광어 막 이런 거.
0: 아무거나 잡혀도 좋을 것 같아서.
4: 그런 거면 진짜 더할 나위 없고.
3: 그지. 야, 얘들아, 근데 우리 통발 이런 데다가 설치하는 게 낫지 않아?
0: 그러면
3: 이게 뭔가 물 살짝 고이는데.
0: 여기요. 이렇게. 됐다.
3: 좋아, 좋아.
0: 네.
3: 괜찮은 것 같아. 좋아.
0: 형, 이제 낚시하러 가자.
4: 낚싯대로 낚시합시다.
3: 우와. 오. 괜찮네.
0: 여기서 하면 되겠죠?
3: 오. 좋다.
0: 저 언더 트렁이 달게요.
3: 이 친구로.

0: 근데 그래도 힘들긴 해도 탁 트이니까 되게 좋다.
1: 그지?
2: 아, 다 닦였어요.
3: 아, 안 돼! 아이고.
0: 오!
4: 아, 잠깐만, 저기 돌이 돌밖에 없어. 안 돼!
0: 뭐야, 걸렸어? 돌에 잘못 걸린 거 아니야?
4: 아니야! 그러지 마.
0: 안 돼! 어, 맞았다.
4: 됐다, 됐다. 오, 다행이다.
0: 오, 믿기 살았어. 다행이다.
4: 오, 다행이다. 자, 다시.
0: 오, 오, 짱 멀리 갔네.

0: 어, 뭐 걸렸어요. 잡혔다고? 어디? 코나! 당긴 다음에 해야 돼. 잡았다가. 도와주셔요. 어, 야, 잠깐만.
1: 아니, 맞아.
2: 야, 잠깐만. 야, 맞아. 진짜야!
1: 어? 뭐 잡혔어요?
2: 야, 잠깐만. 여기 가고 있어. 야, 코나!
0: 네.
2: 쟤 계속 도망가!
0: 그냥 여기서 당겨있는데요? 어떡해요?
2: 야! 맞는 것 같아! 저 바닥
0: 바닥거려! 저기 있죠?
2: 어! 야! 잠깐만! 저기! 야!
1: 저거 혹시 막 방어 이런 거면 대박인데?
2: 야! 저... 야! 안 돼! 안 돼! 안 돼! 놓쳤나 봐!
0: 어?
2: 안 돼! 안 돼! 안 돼! 놓쳤나 봐! 아깝다! 와 진짜!
0: 어! 미키 먹었다!
3: 와.
2: 그래, 저기 방금 아까.
0: 저거 방금 저기도 진짜.
2: 저기 가.
0: 어제 잡힌 거죠? 헐, 재밌다. 한 번 더 해야지.
3: 아, 아깝다.
4: 야, 그래도 희망이 있다.

0: 톡톡. 아무도 없어요?
1: 배고파. 배고파! 배고파!
0: 아, 우리, 아.
1: 야, 낚시 왜 이렇게 어려워, 얘들아.
0: 분명히 자료조사 할 때만 해도 광어나 우럭 이런 게 많이 잡힌다고 했거든요. 근데 하나도 안 잡히는 거예요. 저녁은 굶어야 되나 하면서 좀 답답했죠.
1: 일단은 동생들이 너무 배고파하는 게 너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도 잡고 싶고 막 낚시 막 바늘 걸리고 막 낚시도 안 되고 하니까 그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얘들아, 우리는 낚시가 안 맞나 봐.
0: 통발이나 확인해보자.
1: 가자, 가자.

0: 근데 아까보다 물이 되게 많이 빠진 것 같아.
1: 그죠, 물이 되게 지금 그치? 아까 차 있던 데가 다 빠졌네.
0: 그래, 우리가 아까 저기서 맨 처음에 했었는데
2: 되게 느릿느릿하게 빠지는

0: 것 같아. 되게 빨리빨리 엄청 빨리 빠져요.
1: 그러니까
2: 이것을 바로 조수 간만의
1: 차라고 합니다. 바로 달의 인력으로 인해서 바다 해수면이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는 것이지요.

0: 족대로 저 조그만한 물고기들 다 잡아주세요.
1: 한 번만 있겠다. 대나만 한번 해볼게요.
0: 저 다 잡겠다.
2: 어디가 어디가?
0: 다 도망갔다.
2: 야 어디가?
0: 성준아 다 도망갔다.
2: 와 얘네 똑똑하네.
3: 다 도망갔어.
2: 어디 갔어?
0: 이야 원래 이렇게 몰아줘야 되는데.
2: 아
3: 이렇게 할게 여기서.
2: 거기서.
3: 간다 간다. 오 한 마리 한 마리 한 마리 한 마리 잡았어요.
2: 오
3: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2: 오 여기.
3: 아 한 마리 잡았어요.
2: 신기하다 신기하다.
3: 한 마리 잡았다. 근데 한 마리 안 돼. 더 잡아야 돼.
0: 봐봐. 아 우리 그냥 잡아?
3: 네.
0: 한 마리만 한 마리만.
3: 야. 얘들아 여기 여기 좀 발로 밟아봐. 얘들아 여기 발. 그렇지. 일로 하나 둘 셋. 오 잡았다 오 잡았다.
2: 세 마리 세 마리 세 마리
3: 세 마리 세 마리 세 마리 딱 한 마리씩 먹으면
2: 되겠다. 오케이.
0: 와우 개 들어갔어. 와우 개 들어갔어.
2: 진짜?
0: 오 나 깜짝 놀랐잖아 나 지금.
3: 몇 마리?
0: 오 많아 많아.
2: 진짜?
0: 세 마리 있어 세 마리.

0: 일가족이 다 잡힌 것 같은데?
1: 한 마리 더 있어요. 자,
2: 헐. 되게 커.
3: 몇 마리? 다섯 마리 잡았어. 여섯 마리. 다섯 마리, 다섯 마리 잡았어.
4: 지금 물고기가 네 마리가 있고요. 그리고 개가 다섯 마리.
3: 근데
0: 솔직히 좀
3: 부족한 것 같아. 내가 생각하기에는 저녁도 왠지 우리 조개 먹어야 될 것 같아. 조개를 그러니까 일단 혹시 모르니까 조개를 일단 캐자. 캐고
0: 그래요. 뭐 잡힌 게 없는데.
3: 뭐가 있어? 자, 잡았어. 자, 잡았어.
0: 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우리 이 정도면은 슬슬 그만 잡아도 되지 않을까요?
3: 그럴까? 얘들아, 벌써 날 떴어.
0: 우와. 해랑 달이랑 바통 터치했네요.
3: 나는 해 뜨는 것보다 회 뜨고 싶어, 회. 해 먹고 싶다고. 회 좀 뜨고 싶다고.

0: 아유, 고생했어, 고생했어, 고생했어. 고생했어.
1: 우리가 원래 저녁 때는 응. 물고기를 잡으려 했는데.
0: 그니까.
1: 와, 왜 안 잡히지?
2: 점심이랑 똑같아 했어요.
0: 큰일 났어.
1: 앉자, 앉자.
3: 진짜 나는 진짜 많이 잡을 줄 알았거든, 사실.
2: 저도 사실.
1: 생각해보니까 그게 지금 우리가 물고기 잡으려고 했던 시간이 물 빠지는 시간이었어가지고.
3: 그렇지.
1: 그것 때문에 더 안 잡힌 것 같아.
3: 근데 우리 물고기 잡긴 잡았잖아.
1: 근데 이게 이렇게 어린 애들은.
2: 원래 방생해주는 게 정이죠. 사는 정.
3: 맞는 거지. 저희 혹시 물고기 잡았는데.
2: 이거 풀어줘야 될 것 같아요.
1: 제발.
3: 저희가 물고기는 잡긴 잡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좀 어떻게 좀 라면 같은 거라도 주시면 안 돼요?
4: 몇 마리 잡았어요?
3: 저희 네 마리 잡았습니다.
1: 네 마리요.
4: 저희 네 마리 잡으셨으니까 네. 방생해주고
1: 네네네 네. 네.
4: 세 분이시니까 네. 여기랑
1: 라면
4: 하나씩.
1: 와! 오, 나이스!
3: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와, 감사합니다.
3: 아, 진짜요? 그러면 우리 잡아온 거 미니게랑 조개랑 있으니까 우리 이거 넣어서 해물라면 먹으면 되겠다.
1: 네, 좋다. 해물라면. 오늘 저녁 메뉴는 해물라면.
3: 해물라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라면.
0: 와우. 라면. 팩트.
1: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지, 그럼. 생각해보니까 우리 물이 없어.
3: 아까 그거 다 먹었어?
1: 다 먹었어.
2: 아까 조개 만드는데 썼어요.
1: 그러면 잠시만.
2: 이거 부셔 먹어야지?
1: 그냥 이렇게 부셔서?
3: 물을 생각해.

0: 이렇게 하면
1: 몇 방울 생겼다.
0: 그지? 지금 조금씩 맺히고 있어요.
2: 오, 그죠, 그죠, 그죠.
3: 내려온단 말이야.
2: 오, 진짜 많다.
1: 우와.
2: 오,
0: 하나가 아니었어. 맞는 것 같아요. 오, 진짜 예쁘다.
1: 여기가 좀 올라가기 좀 편한 것 같아.
0: 여기 좀 조심해야겠고.
1: 오, 나왔어, 나왔어. 잠깐만.
2: 여기서부터?
1: 와, 진짜 크다. 대박. 이렇게 커 원래 둥글레가?
0: 와, 진짜 크다.

0: 곰철수님 택배요.
1: 어?
2: 어? 이게 뭐예요?
1: 드디어 왔군. 야, 글로벌 디스플레이 기업에서 우주 최초로 개발해 10개만 한정 판매하는. 바로 드글드글 안경.
2: 드글드글 안경?
1: 이걸 쓰면 손에 세균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있지. 방금 손을 씻었는데도 세균이 남아있군.
2: 저는요?
1: 물론 세균이 있다. 사람들 손에는 보통 6만 마리의 세균이 살고 있거든.
3: 어? 핫초코 두 잔 주세요.
1: 핫초코 마시기 전에 손을 깨끗이 씻겠다고 약속하면요.
4: 알겠어요.
3: 씻을게요.
1: 그럼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야, 안녕하십니까?
2: 문정민님 오셨습니까?
5: 예. 내가 오늘 뭘 살게요? 바로 르꼬르동 볼로 출신 스타 파티셰가 만든 뽀롱뽀롱 마카롱.
2: 오, 유명한 거예요?
5: 아유, 그럼요. 무려 3시간이나 기다려 사왔는걸요. 어? 이것도 맛있어 보이고. 아유, 이걸 먼저 먹어볼까? 이야.
1: 저 손엔 세균이 6만 마리가 아니라 600만 마리쯤 있겠어.
5: 나는 이거. 자, 곰초이도 먹어봐요. 아!
1: 잠깐. 아! 곰통령님, 손 언제 씻으셨죠?
5: 야, 손이요? 어디 보자. 곰곰곰. 와, 오, 맛있겠다. 와, 어쩜 이렇게 예쁘게 생겼을까? 아,
6: 아까 가게에서 이것저것 구경하다가
1: 세균 1차 획득.
5: 자, 여기
6: 마카롱을 사고는
1: 세균 2차 획득.
5: 감사합니다. 아이, 저 근데 서비스 하나 안 주시나요? 룰루룰루,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아, 오늘도 맛지군.
1: 자, 세균 3차 획득.
6: 곰돌이 옆에 사무실에 갔다가
5: 오늘도
1: 세균 4차 획득.

0: 어, 동아 씨, 어?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복도에서 동아 씨 만나 인사하고 세균 5차 획득. 그리고는 바로 여기로 왔네요.
2: 그러니까 손은 한 번도 안 씻으셨군요.
0: 아, 예. 뭐가 잘못됐습니까?
2: 곰통령님 손에 세균이 드글드글합니다.
0: 에? 세균? 안 보이는데?
2: 이 드글드글 안경을 쓰면 다 보입니다. 당장 손 씻으세요.
0: 에? 참나. 에? 에? 알았어요.
2: 어서요.
0: 철수님도 깐깐하기는 참. 에이. 됐다. 아이, 깜짝이야!
2: 아직도 손에 세균이 드글드글 하군요.
0: 그럴리가요? 물로 씻었는데요?
2: 물로만 씻는 건 소용 없습니다. 자, 올바른 손 씻기 방법 함께 보실까요? 먼저 손에 물을 적시고, 비누를 묻혀 충분히 거품을 낸 후, 손바닥끼리 마주대고 싹싹 문지릅니다. 손바닥으로 손등도 싹싹 문지릅니다. 손깍지를 끼고 손가락 사이도 싹싹 문지릅니다. 손가락을 마주잡고 싹싹 문지릅니다. 엄지손가락을 빙글빙글 문지릅니다. 손끝을 손바닥에 싹싹 문지릅니다. 자, 이제 물로 잘 헹궈주면 올바른 손 씻기 방법 모두 아시겠죠? 곰통령님도
3: 아니 어디 간 거야?
0: 그렇게 손 씻다가 마카롱을 언제 먹어?

0: 마카롱! 난 맛보지도 못했는데!
1: 죄송해요, 공동장님. 먹다 보니까 공장님 꼴도 몰랐고 나도.
2: 주문하시겠습니까? 네.
0: 이게 다 철수님, 아니 철수님의 저 안경 때문이야.
2: 핫초코 드시기 전에 손꼭
0: 부숴버릴 거야.
2: 아시겠죠?
0: 철수님.
2: 곰통령님, 아까 손 씻다 말고 어디로?
0: 야,
2: 어? 이런.
0: 야,
2: 아직도 손을 안 씻으셨군요.
0: 예. 아이, 그 안경 쓰고 제 손의 세균을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요. 정말 세균이 많으면 손을 씻겠습니다.
2: 좋습니다. 자.
0: 어디 정말 세균이 많은지 한번 볼까?

0: 모닝 핫초코 한잔 하자. 내 안경. 좋아, 됐어. 아니, 이게 왜 의자에? 안 돼.
1: 아이고, 제가 실수로 안경을 의자에 떨어뜨렸는데 그새 그걸 깔고 앉으셨네.
0: 안경아,
1: 아이 좀 잘 살펴보고 앉으시지.
0: 이게 뭐야?
1: 아이고, 우리 절수님 이제 손에 세균 검사도 못 하시겠네.

0: 그 왜 다 증상이 똑같지?
1: 그러게.
2: 아이고. 아이고 기운 없어.
1: 곰돌이님도?
2: 아니 다들 얼굴에 빨간 반점이? 이게 무슨 일이죠? 병원에 갔더니 음식물을 통해서 세균에 감염된 것 같다고 하던데.
1: 우리가 다 같이 먹은 건 딱 하나예요.
3: 마카롱.
4: 네, 알겠습니다. 마카롱 가게에 확인한 결과 다른 손님들은 이런 증상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먹은 마카롱에만 세균이 있었단 건데.
2: 아니 어째서 우리가 먹은 마카롱에만 세균이 있었던 거죠? 대체 왜?
4: 어쩌면 어제 곰통령님이 여기저기서 손에 묻히고 온 세균들.
2: 예뻐라.
4: 손을 씻지 않아 손에 그대로 남아있던 그 세균들이 마카롱에 묻어 병을 일으킨 거 아닐까요?
2: 그 생각은 못했네요. 제가 손을 씻었어야 했는데. 정말 미안합니다, 여러분.
4: 지금도 곰통령님 손에 세균이 드글드글 하군요.
2: 지금도요? 그 안경이 어떡해.
4: 똑같은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원 플러스 원 상품이라서요.
2: 말도 안 돼.
1: 곰통령님, 얼른 손 씻고 오세요.
3: 빨리요.
2: 아유, 나 이거 참. 무슨 안경이 원 플러스 원이야.
4: 꼭 비누로 씻으십시오. 여러분도.
2: 좋아, 내 손에 세균 녀석들 다 없애버리겠어. 자, 우리 함께 깨끗한 손 씻기 시작해볼까요? 자, 먼저 손에 물을 적시고 비누를 묻혀 충분히 거품을 낸 후 손바닥끼리 마주대고 싹싹 문지릅니다. 손바닥으로 손등도 싹싹 문지릅니다. 손깍지를 끼고 손가락 사이도 싹싹 문질러줍니다. 손가락을 마주잡고 싹싹 문지릅니다. 엄지손가락을 빙글빙글 문지릅니다. 손끝을 손바닥에 싹싹 문지릅니다. 이제 물로 잘 헹궈주면
3: 우와, 깨끗해.
1: 친구들도 이렇게 씻어봐. 안녕.

0: 물에 빠질 수도 있으니 조심 또 조심.
1: 여기 재밌겠는데?
0: 폭포 주변에서는 놀지 않기. 회전하는 물에 빨려 들어갈 수 있어요.
1: 토끼야, 추워?
0: 추우면 물 밖에서 쉬기. 30분에서 1시간에 한 번씩 쉬다가 다시 놀아요.
2: 뜨거운 물을 들던 루시.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3: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화상을 입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찬물이나 식염수로 열기를 식힌다. 2번, 물집이 생기면 터뜨린다. 정답은 1번. 찬물이나 식염수로 열기를 식히고 깨끗한 거즈로 상처 부위를 감싸줘요.
2: 불 근처에선 뛰지 말고 뜨거운 음식은 식혀서 먹어야 해요.
3: 로보카폴리랑 꼭꼭 약속!

0: 아니, 여기가 어디지? 토토키께!
1: 곰기 여왕, 사건이 발생했다!
2: 당장 본부로 오도록!
0: 와, 사건! 지금 간다! 무슨 일이야, 토토끼께?
2: 곰끼, 이번엔 피리 부는 마법사 사건이야.
1: 마법사의 피리 소리를 듣고 집집마다 강아지들이 뛰쳐나갔대.
3: 아, 나도 그 사건 잘 알지. 이 곰끼도 하다가 따라갈 뻔했다고. 아니, 그 따라갈 뻔했다고 뻔.
2: 곰끼, 너 집 나간 강아지들 구출할 수 있겠어?
1: 또 피리 소리에 하고 따라가는 거 아니야?
3: 그렇지 않다. 이 곰끼 요원 정신 똑바로 차리고 강아지들을 구출하겠다. 자, 어디 보자.

0: 비리부는 마법사! 강아지들은 어딨나?
1: 오호. 나를 찾아오는 손님에게는 음악으로 인사해야지.
2: 아, 감미롭다. 아, 좋다. 아, 좋다.
0: 아, 정신 차려, 곤개!

0: 거기 거기 거기 구엠아이 내가 바로 거기 컴백 1,2,3,4,5,7,9,10
1: 듣기 싫어 그만
0: 차하하하하 강아지들은 어디 있나
1: 동굴 동굴 깜깜이 동굴에 있어
0: 아하 땡큐 자차 하 여기가 깜깜이 동굴인데 어 제대로 찾아왔군 차 하지만 이 동굴 문을 그냥 열었다가는 강아지들이 모두 뛰쳐나와 도망갈 수 있어 그러니 강아지들을 무사히 구하려면 강아지들의 수만큼 이동장이 필요해 토토끼끼 집 나간 강아지들이 모두 몇 마리지?
2: 집 나간 강아지는 흰 강아지 21마리 그리고
3: 까만 강아지 3마리야
0: 아하 그러면 21 그리고 22 23 24 강아지들은 모두 24 24마리 아하 그렇다면 이동장도 24개 필요하군 얼른 찾으러 가야지 엥? 웬 야옹 야옹? 토토끼께 무슨 일이야?
2: 곰끼 방금 들어온 소식인데
3: 피리 부는 마법사를 강아지만 따라간 게 아니래 고양이들도 따라갔대
0: 어쩐지 고양이는 모두 몇 마리인데
2: 고양이는
3: 12마리
0: 하 그렇다면 강아지 24 여기에 고양이 12를 더하면 30 그리고 6 36 강아지와 고양이는 모두 36마리 아하 이동장도 36개 필요하겠군 얼른 가져오자 하! 아, 웬 찍찍 아, 토토끼께 설마 동굴 안에 생쥐도 있는 거야?
3: 어떻게 알았어?
2: 생쥐들도 마법사를 따라갔대 마법사를 따라간 생쥐는 모두
3: 23마리
0: 어? 아, 잠깐 그러면은 강아지랑 고양이 36마리에 생쥐가 23 모두 몇 마리인 거야 아 정말 모르겠다 모르겠어
2: 그래 36에 23을 더하는 거 정말 정말 헷갈리지
3: 맞아 그런데 이럴 때 사용하면 아주 좋은 방법이 있어 바로
4: 세로로 계산하기
3: 36에 23을 더해야 할 때 숫자를 세로로 맞추고 1의 자리수는 1의 자리수끼리 10의 자리수는 10의 자리수끼리 더하는 거야 이렇게
2: 6 더하기 3은 9 30 더하기 20은 50
3: 정답은
4: 59
3: 좋아 한 문제 더 76 더하기 21은
2: 1의 자리끼리 더하면
5: 6 더하기 1은 7
3: 10의 자리끼리 더하면
5: 70 더하기 20은 90
2: 그렇지
3: 정답은
5: 97
3: 와우
2: 잘했어 요원들 검기 너도 이렇게 세로로 계산해봐
0: 아하 알겠어 토토 깨깨 하 자자 개와 고양이 36 더하기 생쥐 23은 59 이동장은 모두 59 59개 필요해.
3: 이렇게 곰끼는 59마리의 동물들을 무사히 구출할 수 있었지.
0: 갈수록 대단해지는 곰끼 요원 활약에 나 자신도 놀랄 지경인걸. 세로로 계산하기를 잘하면 누구나 곰끼처럼 될 수 있다. 능, 그, 나.

0: 빨간 개미 25, 파란 개미 3, 모두 더하면 몇 마리?
1: 25, 그리고 26, 27, 28!

0: 11 더하기 22, 10끼리 더하면 10, 10, 10, 30, 낱개를 더하면 3, 3, 10, 3.
1: 모두 33마리. 분홍 괴물 56, 초록 괴물 12, 모두 더하면 몇 마리?
0: 6 더하기 2는 8, 50 더하기 10은 60, 68.

0: 나 슈퍼맨 오늘은 반드시 무시무시한 문제로 곰끼를 혼내주고 우주를 정복하겠다.
1: 차! 차하하하!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어서 문제 낳느라 슈퍼맨!
0: 곰끼! 문제가 어렵다고 질질 울지나 말거라! 슈퍼 슈퍼 문제! 어때? 문제가 너무 어렵지? 막 울고 싶지?
1: 너무 쉬워서 기분 나빠서 울고 싶다.
0: 이게 쉬워?
1: 그래, 이건 바로 오늘 배운 세로로 계산하기. 요원들, 할 수 있지? 5 더하기 3은?
2: 8.
1: 50 더하기 20은?
2: 70.
1: 그래서 정답은?
2: 78.
1: 어떠냐, 우리 요원들의 실력에?
0: 곰끼, 나 좀 울어도 되겠나?
1: 얼마든지.
0: 당원을 입고 무심을 향해 돌아온다. 슈퍼 슈퍼 뿅.

0: 기본기 본기
1: 후에봐
0: 이제 최고요 원
1: 럭키
2: 렛고
1: 1,2,3,4,5,6,7,8,9,10
2: 오케이
1: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면
0: 곱기
1: 누구나 누구나 누구나
2: 곱기
1: 누구나 누구나 누구나
0: 우주 최고 요원 그래 바로 너
3: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4: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3: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로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5: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 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0: 사진 쿤타.
1: 기대하시라. 새로운 마법팀 상상의 날개를 펼쳐줄 아이들의 마법팀. 무엇이든 원하는

0: 우리도 만들었어요.
1: 정말요?
0: 마법 3D 펜이 너무 재밌어서 로블리를 위해 선물을 만들었어요.
1: 아니, 선물이라니.
0: 짜잔!
1: 어울리나요?
0: 우와, 로블리 정말 멋져요.
2: 잘생겼다 로블리.
1: 그럼 지금부터 만들기 시간 시작.
2: 짜잔! 공룡 완성!
0: 멋진 칼라똥이네.
2: 뭐? 잘 봐! 뭘로 보인다고?
0: 칼라똥.
2: 이런 거 없어도 잘 놀 수 있거든.
0: 우리 너무 잘 만든 것 같아. 쭈삐쭈삐쭈삐쭈.
3: 군타도 함께하면 좋았을 텐데.
0: 됐어, 혼자 잘 놀고 있겠지.
2: 아, 너무 재밌다. 너무 재밌어서 그만할래.
4: 야, 거기 너. 뭐 잊은 거 없어?
2: 누구야?
4: 여기야, 여기. 어? 네가 방금 던졌잖아.
2: 던졌다고? 설마 네가 말한 거야?
4: 같이 놀기로 해놓고 잊어서 버리기야.
2: 대체 어떻게 된 거야?
4: 어디 보자. 무슨 일이야? 너무 축 처져 있잖아.
2: 그게...
4: 걔야! 누가 널 무시해? 아니면 뭔가 재밌는 게 필요해? 널 위해 뭐든지 만들어줄 수 있지. 공룡, 괴물, 자동차, 로봇, 할만해. 이건 가짜가 아냐, 진짜. 진짜 살아 움직이지. 어때, 내가 필요해?
2: 필요해.
4: 네가 원하는 걸 들어줄 테니 너는 내 부탁을 들어줘.
2: 부탁?
4: 이렇게 우리가 한 몸이 되는 거야.
2: 정말 멋진데?
4: 그럼 약속한 거다.
2: 응? 울트라 마법 3D 펜 등장! 야! 아직 놀라지 마. 내 슈퍼 울트라 마법 3D 펜은 살아 움직이게 해준다고.
0: 거짓말! 그건 그냥 마법을 부린 거잖아.
2: 그럼 진짜 마법을 보여줄까? 군피, 타피, 군타츄! 짜잔!
0: 말도 안 돼!
2: 말이 안 되지! 내가 직접 보여주는데!

0: 무슨 화난 거야?
1: 얘들아, 도망가! 제발 그만!
2: 야, 친구들을 괴롭히면 어떡해?
3: 널 무시했던 녀석들이야. 친구가 아니라고.
2: 친구가 아니라고?
4: 그렇고 말고, 내가 너 대신 못된 녀석들을 혼내줄 테니 넌 계속 만들면 돼.
2: 그래도 친구들이...
0: 군타 공룡 좋다 핀.
2: 핀핀.
5: 그래,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4: 약속한 거 잊었어?
3: 이미 늦었단다.
2: 얘들아, 도와줘!
1: 이상한 마법 3D 펜은 어디서 가져온 거야?
2: 몰라, 내 마법 3D 펜이 말을 걸더니 갑자기 변신했어.
1: 군타, 그런 마법 3D 펜이 세상에 어딨어?
3: 왜 없어?
4: 이 녀석도 안 되겠네. 일단 도망이다.
1: 도망치긴 놔줄 것 같냐?
3: 메롱 메롱 메롱.
2: 너 꼼짝 마.
1: 안 되겠어? 마법템이 잘못됐을 때 해결할 방법이 어딘가 써있을 거야. 제5장 마법템의 고장편. 그래! 찾았다! 어디 어디? 어?
6: 함부로 만지지 말고 로블리에게 문의할 것?
1: 그게 뭐야! 로블리가 알면 엄청 혼날 거야! 다른 방법 없어?
2: 어? 나한테 좋은 수가 있지. 받아라!
3: 어? 간지른 거야?
2: 아니, 저 녀석 엄청 단단한 몸이야.
1: 군타, 이건 말랑이 공이잖아.
6: 사라졌어. 어?
1: 교실을 나가는 적은 보이지 않는데.
3: 채, 실패야.
4: 여기로 어떻게 빠져나간다.
7: 딸! 딸!
1: 바로 그거야! 얘들아! 지금이 바로 마법을 쓸 시간이야! 주니! 도니! 마법의 히어로! 주핏 주핏 주핏 주! 주니! 도니!
2: 못 찾겠네. 공놀이나 해야겠다.
0: 공놀이 핑!
4: 에휴, 벌써 난 다 잊은 거냐?
1: 군타, 너 정말 공놀이만 하려는 거야?
2: 아이고, 깜빡했네.
0: 실시다 핑!
2: 이 녀석아, 맛 좀 봐라.
4: 오케이.
3: 잔기를 부려봤자 소용없다구.
1: 넌 못 알아듣지? 봉이가 뭐라고 하는지.
4: 알아들어서 뭐 할 건데.
1: 너는 이제 도간에 든 지뢰.
4: 뭐라고?
2: 자, 반.
1: 주피 주피 주피 주. 가져라!
0: 어쩜 너무 예쁘게 만들어졌어.
1: 얘들아, 지금이야! 봉이, 멋진 작전이었어.
8: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이죠? 교실은 또 왜 이래요? 설마 실내에서 축구라도 했나요?
1: 그게 그러니까...
2: 죄송해요. 제 마법 3D 펜이 원하는 걸 뭐든지 들어주겠다고 해서...
8: 아니, 마법 3D 펜이 왜 저렇게 변했죠? 그리고 원하는 걸 다 들어준다니 그걸 믿었다고요?
2: 저 녀석이 좋은 친구가 되어준다고 해서 약속을 해버렸어요.
8: 네? 약속까지? 그렇게 쉽게 속아 넘어가면 어쩌잔 말인가요? 안 돼요, 안 돼, 속아선 안 돼. 달콤하게 속이는 말을 믿으면 안 돼. 절대 안 돼요. 달콤한 말로 여러분을 꼬셔요. 그러다가 확! 안 돼요, 안 돼, 속아선 안 돼. 친절한 사람 말도 절대 믿으면 안 돼. 절대로!

0: 악당으로 변한 마법 3D 펜은 제가 가져가도록 하지요. 아, 그리고 저도 아는 사람의 칭찬이라고 쉽게 믿지 않는답니다.
1: 나를 찾아줘.
0: 클레이 장난감이 아직 안 왔답니다.
2: 클레이 장난감이 없다니.
0: 금방 도착할 거예요. 내 공구도 같이 오기로 했는데 난 이렇게 씩씩하게 기다리고 있잖아요.
3: 무블리는 작업실에 공구가 엄청 많잖아요.
4: 처음 만져보는 장난감 클레이. 조물조물 말랑 궁금해 클레이.
5: 보기 기다란 거북이 만들어볼까.
6: 날개 달린 고양이를 만들어볼까.
7: 했지만 언제쯤 할 수 있을까.
0: 알았어요. 제가 무슨 일인지 당장 알아보고 올 테니 마법 장난감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고 있어요.
8: 축하 축하해.
1: 그런 의미 아니라고.
0: 딜리 씨, 대체 어디 있는 건가요? 찾았다. 네, 저긴 비밀의 숲 근처잖아.
9: 감긴 걸 했지. 빨리 마법 유치원에 가야 하는데 몸이 왜 이러지? 감기가 떨어지질 않네. 안 되겠어. 빨리 배달하고 가서 쉬어야겠어. 왜 앞으로 안 가지? 야, 이게 뭐야? 나죠? 나한테 왜 이러는데?
0: 딜리씨, 딜리씨가 위험해. 그래, 구조 신고. 조아시티 구조되죠?
10: 네.
0: 지금 비밀의 숲 근처에서 사고가.
10: 네, 사고가 발생했다고요?
0: 비상, 비상. 딜리씨가 위험에 빠졌어요.
11: 딜리가요? 왜요?
0: 딜리씨가 비밀의 숲을 지나다 무언가에 붙잡혔다고요. 구조대는 모두 출동해서 갈 수가 없대요.
3: 아! 그럼 내 조물조물 클레이.
2: 눈치 챙겨라.
12: 노블리, 우리가 구하러 가요.
2: 맞아요. 우리 모두 딜리를 구하러 가는 거예요.
0: 하지만 비밀의 숲 근처까지 갈 방법이. 명심해요. 너무 크게도 너무 작게도 안 돼요. 네. 한 대씩 차례대로 네 번을.
2: 그래.

0: 피추 피추 피추 가져라.
1: 로블리 아까 뭐라고 했어요?
2: 아, 아니에요. 주리톤이 최고.
3: 이러면 우리가 꼴찌잖아.
0: 꼴찌다 핀.
3: 그럼 지름길로 가서 1등하면 되지.
0: 1등하자 핀.
4: 너희들 배달 물건에 손대지 마. 너희 누군데 남의 걸 훔쳐.
5: 우리 몰라.
3: 그래 몰라.
5: 우리는 어둠의 거미들. 너희들의 물건을 훔치지. 네 것은 내 것, 내 것도 내 것. 훔친 물건들로 뭘 하냐고. 모두 어둠의 세력으로 만들어버리지. 물론 너도 마찬가지야. 야!

0: 지혜로운 녀석들이라고. 아니, 어둠의 세력으로 만들 먹잇감이 늘어난 거지.
1: 뭐?
2: 안 돼!
3: 콘타, 여기 무섭다. 뭔가 나올 것 같다, 빈.
2: 무섭기는 괜찮을 거야. 저기 봐요.
4: 거미죠? 거미. 딜리시. 딜리시. 아무래도 딜리시가 정신을 잃은 것 같아요. 빨리 구해야겠어요. 모두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해요. 하나, 둘.
2: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0: 베이그, 그렇게 힘들이 없어서야. 얘들아.
4: 올라오고 있어요. 힘내요.
5: 빨리 딜리를 구해야.
6: 아, 힘들어. 아무것도 못하겠어.
0: 그거 잘 됐군. 어? 모두 잡아서 데리고 가주마.
7: 모두
0: 녀석들 제법 있잖아. 이러다 이길 줄 알았냐?
7: 뭐라고?
0: 어림없는 소리. 이대로 한 시간만 지나면 너희들도 곧 우리와 같은 어둠의 세력이 될 거거든.
2: 뭐야, 늦어버려서 언제 나가나 생각하고 있는데 이러다 다 잡혀버리면 어떡하라고.
3: 어떡하냐, 빈.
2: 설마 우리가 구해야 하나?
3: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다, 빈.
7: 안 돼! 야. 징그러운 거미 말고 나비 같은 건 안 돼? 차라리 잠자리, 매미, 기왕이면 기어다니는 것보다는 날아다니는 게 좋은데.
0: 저런 녀석이 우리 편이 돼도 괜찮을까? 어쨌든 조금만 기다려라, 어둠의 새벽 새싹들아. 뭐냐, 처음 보는 녀석인데. 뭐라는 거야?
2: 역시 나 없으면 안 되지. 핀핀이 시간을 끄는 사이에 우린 도망칠 준비를 해야 한다고.
0: 잠깐. 너희 녀석.
7: 멈춰. 모두 도망쳐.
0: 나를 속여!
7: 메리, 거울 공녀!
3: 이러다 다 잡히겠어! 모두 흩어져!
0: 녀석들을 쫓아!

구한다고.

0: 저건 어둠의 기운?
1: 됐다! 딜리를 구했어!
0: 아취! 아무리 힘들어도 언제나 배달을 끝내줘서 고마워요, 딜리씨.
2: 고마워요, 딜리!
3: 자, 그럼 배달 물건이 무엇인지 살펴볼까?

0: 놀이터에서 놀아요.
1: 오늘은 뭐 할까? 미끄럼틀 탈래? 좋아! 잠깐만!
0: 내려놓기. 가방, 줄넘기, 장난감은 놀이기구에 끼어 다칠 수 있어요. 확인하기.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나이와 키에 맞는지 확인하고, 맞지 않다면 이용하지 않아요.
1: 멋있겠는데?
0: 올라가지 않기. 난간에 매달리거나 놀이기구의 지붕에 오르면 떨어져 다칠 수 있어요.
1: 거기서!
0: 두 손으로 꼭 잡기. 한 손으로 매달리거나 잡으면 다칠 수 있어요.
1: 안 돼, 토끼야!
0: 차례 지키기. 친구와 부딪혀 다칠 수 있으니 천천히 순서를 지키며 놀아요.

0: 골든보이의 위험한 배달.
1: 여기가 어디지?
0: 무슨 일이야?
2: 어서와, 공지. 너 정말 많이 달라졌다.
1: 골든보이? 여긴 뭐하는 곳이야?
2: 여긴 골든큐브, 골든보이의 기지지.
1: 골든큐브? 왜 날 여기로 데려왔어?
2: 우주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걸 내가 구해준 거거든. 어쨌든 넌 무척 강해졌어. 내 파트너가 될 만큼 말이야. 오늘부터 나와 함께 온 세상을 구하는 영웅이 돼보자고. 어때? 멋지지 않아?
1: 온 세상을 구하는 영웅?
2: 그래, 맞아. 지금이 딱 좋은 기회야. 너도 봤잖아. 월드 우주본부는 고장났고 슈퍼윙스 배달도 전부 중단됐어. 그러니까 우리가 전 세계 아이들한테 택배를 배달할 기회라고. 슈퍼윙스는 잊혀지고 우리가 진짜 영웅이 되는 거지.
1: 내가 영웅이 된다고? 전 세계 어린이들한테 사랑을 받는 호기처럼?
2: 물론이지. 그리고 슈

0: 워프윙스는 영원히 사라지게 될 거야. 어때? 나랑 손잡을래?
1: 좋아.
0: 좋았어. 그럼 기지도 새롭게 바꿔보자고. 골든 AI, 이곳을 배달본부로 변신시켜.
2: 네, 주인님. 배달본부로 변신 시작.

0: 보기 멋지다.
1: 골든 AI, 배달 임무를 알려줘.
2: 오늘 배달할 장소는 브라질의 아마존 정글에 위치한 수상 마을입니다. 그곳에 사는 루아는 보트를 무척 갖고 싶어 하죠. 아마존에서 보트는 아주 중요한 이동수단입니다.
1: 브라질의 아마존 정글이라고? 그 정도는 식은 죽 먹기지. 골든 AI, 택배를 준비해줘.
2: 네, 주인님. 택배 준비.
0: 우와! 골든보이! 내가 직접 그 택배물을 운반하고 싶은데 그래도 될까?
1: 오! 좋아! 네가 갖고 가.
0: 우와! 고마워, 골든보이!
2: 아마존 정글에는 위험한 동물이 많습니다. 제규어와 악어도 있고, 특히 아나콘다는 세계에서 가장 큰 뱀으로 길이가 7m에 이르는 개체도 있죠. 조심하셔야 합니다.
0: 세상에서 제일 큰 뱀이라고? 그럼 혹시 다른데 배달할 곳은 없어?
2: 슈퍼윙스 호기가 슈퍼 영웅이 된 건 임무를 거부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1: 예, 치! 호기 얘긴 꺼내지도 마! 나한테도 이 정도는 누워서 떡 먹기라고. 어서 가자, 꽁지야.
0: 알았어.
1: 첫 번째 배달 장소, 아마존으로 출발!
3: 안녕하세요. 다녀오셨어요?
4: 여기 받으렴, 루아. 네가 부탁한 거야.
5: 또 신세를 졌네요. 항상 고마워요.
4: 천만에요. 언제든 필요하면 얘기하세요.
3: 우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이에요.
5: 잘 됐구나. 그리고 말이야, 이제 이웃 사람들한테 부탁 안 해도 돼. 앞으로는 직접 장을 보러 가면 되거든.
3: 우리도 보트가 생기는 거예요?
5: 그래, 맞아. 이제 곧 슈퍼윙스가 우리 보트를 배달해 줄 거란다.
3: 슈퍼윙스? 정말 멋져요!
6: 그게 정말이야!
3: 정말 꽁지를 찾은 거야? 맞아. 꽁지가 아마존 정글에 있는 걸 조금 전에 확인했어. 휴, 진짜 다행이다. 꽁지한테 무슨 일이 생겼을까 봐 걱정했는데.
7: 하지만 조심해야 해. 거기 혼자 있는 게 아니야. 골든보이랑 같이 있어.
8: 골든보이?
1: 됐다! 수상마을에 거의 다 왔어.
0: 기다려, 루아! 슈퍼꽁지의 첫 번째 배달이! 우와! 어? 이런!
1: 뭐야! 떨어뜨렸잖아! 나무가 왜 이렇게 많아? 눈 크게 뜨고 찾아봐!
0: 찾았다! 곰이다!
1: 어? 어디가? 공지야! 왜 갑자기 달려가는 거야? 공지야! 어?
0: 제규어!
1: 안 돼!

0: 않았네.
1: 하마터면 재규어한테 잡힐 뻔했어. 뭐해? 뭐가 무섭다고 숨고 그래? 저 택배벌을 가져와야지.
0: 뭐? 난 저 뱀 근처에도 안 갈 거야.
1: 걱정하지 마. 아나콘다는 독이 없어. 잘 봐. 안 무섭게 생겼지? 아나콘다는 독이 없는 뱀이라니까. 그러니 위험하지 않다고. 내 말 안 믿는 거야? 영웅이 그렇게 겁을 먹으면 어떡해?
0: 아나콘다가 가까이 오는 걸 싫어할 수도 있잖아.
1: 그렇다면 좋은 생각이 있어.
2: 꽁지는 흔적도 안 보여.
3: 그치만 위치는 여기가 맞는데.
4: 여기야, 슈퍼맨! 이쪽이야! 이쪽! 에바! 드디어 슈퍼윙스가 왔어!
2: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5: 그럼! 그리고 에바는 우리말로 야호라는 뜻이란다.
3: 만나서 반가워, 슈퍼윙스. 난 루아고, 이분은 우리 아빠셔. 안녕!
6: 만나서 반가워.
3: 난 준비됐어? 어서 줘!
2: 뭘 달라는 거야?
5: 어? 배달하러 온 거 아니었니?
3: 네? 저흰 배달 임무를 받은 게 없는데요.
5: 이런. 당연히 슈퍼윙스가 배달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고?
2: 이상하네요. 저희 대신 누가 배달을 하기로 한 거죠?
6: 말도 안 돼. 설마 골든보이랑 꽁지가?
2: 맥스, 여기서 기다려. 아리랑 내가 찾아볼게.
0: 이게 정말 통할까?
1: 당연하지.

0: 뭐야, 어? 조심해야지. 어?
1: 안녕, 친구.
2: 안녕.
0: 이건 내가 해결할게. 다크 골든 주막 발사. 뭐야? 안 돼. 골든 주먹은 먹으라고 준 게 아니라고.
1: 어? 꽁지 목소리 같은데?
3: 가보자.
1: 해준 거야? 구지형 러프 올가미 액션!
0: 지금이 바로 기회야. 택배벌을 찾아오자.
1: 뭐? 친구들이 위험한데.
0: 우리가 걱정할 게 아니잖아.
4: 골든보이의 위험한 배달.
1: 어떡하지? 꼼짝을 안 해.
3: 잠깐만. 제발 아나콘다. 우리 엄청 많아.

0: 좋아. 그럼 이 골든 주먹 꽤 쓸모가 있겠는데? 골든 부위를 살짝 골탕 먹이기 딱 좋겠어. 우리가 가져가자. 갑자기 왜 저렇게 화가 난 거지?
1: 가서 확인해보자.
0: 골든보이의 택배물? 골든보이가 실수로 알을 가져갔나 봐.
1: 루아가 위험할지도 몰라.
2: 어서 가서 되돌려야 해.
0: 서두르자.
3: 아빠, 배달은 언제 올까요? 빨리 새 보트 타보고 싶은데.
4: 조금만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보자꾸나.
5: 걱정하지 마, 루아. 슈퍼윙스가 갔으니까 금방 택배를 찾아서 돌아올 거야.
2: 택배 왔습니다.
3: 너희는 누구야?
6: 내 이름은 골든보이. 책으로 눈부시게 빛나는 황금빛 한살이지.
7: 그리고 난 슈퍼꽁지. 세상에서 제일 빠른 기차야. 이제부터 모든 택배 배달은 우리가 맡아서 할 테니까 우리만 믿어.
5: 역시 너희들이었구나. 너희가 슈퍼윙스의 임무를 가로챈 거였어.
6: 넌 끼어들지 마. 너한테 배달 온 거 아니니까.
3: 나 엄청 오래 기다렸어. 슈퍼윙스는 늘 제 시간에 오는데.
6: 슈퍼윙스는 그만이죠. 이젠 우리가 배달 히어로니까.
7: 뭐, 우리가 좀 늦긴 했지만 첫날이라서 그래.
3: 알았어. 그럼 이제 택배를 받을 수 있을까?
7: 아, 맞다. 택배. 물론이지. 내 첫 임무는 이로써 완료. 여기 받아.
3: 이건 택배볼이 아닌 것 같은데.
6: 잠깐. 이게 대체 뭐지?
3: 내가 보기엔 알이야. 이건
6: 여기까지 따라온 거야?
5: 타세요, 어서.
7: 왜 저렇게 끈질긴 거야?
8: 집이 위험해. 저 정도 충격은 못 버텨.
3: 그럼 진정할 거야. 서둘러. 어서 집을 잡으러 가자, 맥스.
1: 우리 왔어.
0: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
1: 알을 찾아왔어. 돌려주면 아나콘다도 진정할 거야.
0: 좋아.
7: 안 돼. 제발 잡아먹지 마.

0: 여기 있다간 햄버거가 될 거야. 와, 수공지 어서 피해.
1: 저러다 떨어지겠어.
0: 지금이 도망칠 기회야. 어서 서둘러.
1: 그냥 두고 갈 순 없어.
0: 뭐? 슈퍼

0: 내가 왜 이러고 있는 거야?
1: 어? 저게 뭐지?
2: 앞에 폭포가 있어. 그럼 우리 집은 어디에?
3: 안 돼, 설마.
2: 뭐라고 있는 거지? 또 무슨 문제를 일으키려나 봐.
1: 어서 가서 막아야 해. 보기 스피드.
0: 보기?
1: 멈춰, 골든보이.
0: 으아, 올라가. 뭐야, 왜 이래? 우린 아무 잘못도 안 했다고.
2: 맞아. 빙글빙글 감아서 붓기 액션.
0: 꽁지야, 우리 그냥 가자, 빨리.
2: 이 말썽쟁이들 같으니. 꽁지야, 너까지 이렇게 나올 줄은 정말 몰랐어. 진짜 실망이야?
1: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0: 뭐래, 우린 집이랑 뱀을 구해줬다고. 그렇게 못 믿겠으면 너희가 알아서 해.

0: 집을 들자.
1: 에바!
2: 역시 슈퍼윙스 최고!
3: 채! 왜 항상 슈퍼윙스만 최고인 건데? 정말 못 봐주겠네. 못 참아! 공지야, 우리가 진짜 영웅이 누군지 보여주자. 합체 시작!
4: 슈퍼 공지 힛!
1: 와! 포기!
3: 잘했어, 슈퍼윙스!
1: 안 돼! 그렇지! 이 주먹을 이용하자!
5: 포기, 아비, 나도 도와줄게.
1: 맥스, 잡아!
5: 골든보이, 네 주먹 가져가야지. 받아! 로켓 발사기, 발사!
3: 잠깐! 우와!
5: 그거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 골든보이.
1: 루안의 집도?
5: 아나콘다도 모두 안전하게 구조 완료!
1: 에바!
6: 바다, 알 때문에 많이 속상했지?
7: 이제 네 차례야, 루아. 택배 받을 준비 됐어?
6: 우와, 드디어! 정말 오래 기다렸는데! 우와, 보세요, 아빠! 드디어 우리 보트가 생겼어요!
2: 봤지? 배달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란다. 역시 슈퍼윙스는 최고야!
5: 하지만 슈퍼윙스도 명예 홍보 대사 친구들의 도움이 필요해.
6: 슈퍼윙스, 명예 홍보대사?
0: 맥스, 준비됐어?
5: 물론이지.

0: 이거 받아, 루아. 우릴 도와준 보답으로 널 슈퍼잉스 명예홍보대사로 임명할게.
1: 내가 슈퍼잉스 명예홍보대사? 우와. 집이 원래대로 돌아왔어요.
2: 대박.
0: 좋았어. 우린 이제 돌아가 볼까? 안녕, 루아.
1: 안녕, 슈퍼윙.
3: 좋아, 가자.
0: 왜 그래, 아리? 무슨 문제 있어?
1: 아까 내가 꽁지한테 너무 심하게 말했나 봐. 그럴 생각은 아니었는데. 다시 만나서 꽁지랑 얘기를 나눠야겠어.
0: 그럼 골든보이 기지로 가야 하는데 괜찮겠어?
1: 응.
3: 골든큐브 위치는 내가 알고 있지.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3: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심폐소생술 방법.
4: 야, 보통 심정지 환자 중에 60%가 남자래.
5: 어쩌라고?
4: 일반 인이라도 심폐소생술 하면 생존율이 1.7배나 차이 난다는데?
5: 우리가 심폐소생술 할 일이 있겠냐? 게임 오버.
4: 야! 야!
3: 환자의 어깨를 두드리며 질문을 해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고 반응이 없다면 119에 신고를 요청합니다. 환자의 얼굴과 가슴을 10초 이내로 관찰하여 호흡을 확인합니다. 호흡이 비정상적이라면 두 손을 포개 후 깍지를 껴 손바닥으로 가슴 압박 30회를 실시합니다. 이때 가슴 압박점은 가슴뼈 아래쪽의 중간 부분입니다. 환자의 호흡이 회복되었으나 의식이 없다면 옆으로 돌려 눕혀 기도가 막히는 것을 예방합니다.
5: 덕분에 살았다, 야.
4: 밥 한 번 사.

온몸을 아프게 하고 매일 해결해야 하는 일 때문에 내 시간도 없이

0: 이건 제 남동생 조지고요. 이분은 제 엄마예요. 그리고 제 아빠고요. 페파 피그. 뻐꾸기 시계.
1: 새벽입니다. 페파 엄마 아빠는 아직 자고 있죠.
0: 엄마 아빠 잠꾸러기 일어나요.
2: 뭐?
0: 일어날 때 됐잖아요.
2: 날 들으면 아직 멀었는데 페파 너 지금 몇 시인 줄 알고 깨운 거니?
0: 몰라요 아빠. 우리 방 시계 고장 났어요.
2: 오 저런. 그럼 아빠가 가서 고쳐줄까? 아, 이 오래된 뻐꾸기 시계였군.
0: 이게 왜 뻐꾸기 시계예요?
3: 이 안에 작은 새가 들어있거든. 나무로 만든 뻐꾸기가.
0: 근데 왜 난 한 번도 못 봤지?
2: 엄마 아빠가 태엽을 안 가본 지 한참 됐으니까 그렇지.
3: 뻐꾸기가 좀 시끄럽거든.
0: 다시 감아주세요. 우리도 볼래요.
2: 네, 알겠습니다.
1: 아빠가 뻐꾸기 시계에 태엽을 감았어요.
2: 됐다.
1: 바늘도 제 시간에 맞추고요. 조금 있으면 9시가 됩니다.
0: 아빠, 이제 뻐꾸기 볼 수 있어요?
2: 조금 있다 나오니까 그때 보렴.
0: 그 뻐꾸기 어떻게 생겼어요?
2: 그게 어떻게 생겼더라? 머리를 앞뒤로 움직였지, 아마 이렇게. 날개도 파닥파닥 대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렇게 울지. 뻐꾸!
0: 뻐꾸!
3: 우리 조지가 아주 시끄러운 뻐꾸기가 됐네.
0: 안에서 무슨 소리 나요? 와! 안 됐다, 조지. 넌 뻐꾸기 못 봤지. 방금 나왔는데 얼마나 신기했는지 알아? 이러더라. 뻐꾹! 근데 넌 못 봤지롱.
2: 괜찮아, 조지. 다음에 뻐꾸기가 나올 때 보면 되지.
3: 좀 기다려야 돼. 뻐꾸기는 한 시간에 한 번씩 나오거든.
0: 한 시간은 어떻게 기다려요? 뭐해, 조지? 누나랑 밖에 나가 놀자.
1: 조지는 들은 척도 안 했어요. 뻐꾸기를 보고 싶었거든요. 이제 10시가 다 됐습니다. 조지는 거의 한 시간 동안 뻐꾸기를 기다렸죠.
0: 조지, 정말 안 나올 거야? 공룡이 심심하대. 얘도 너랑 놀고 싶대. 공룡.
1: 조지가 또 뻐꾸기를 놓쳤네요.
3: 괜찮아, 조지. 또 걱정 말고 누나랑 나가서 놀아. 뻐꾸기 올 때 되면 엄마가 큰 소리로 부를게.
0: 간다, 조지. 받아.
1: 이제 곧 11시가 됩니다.
3: 페파, 조지, 뻐꾸기 올 때 됐다.
0: 뭐해, 조지? 빨리 와. 또 뻐꾸기 놓치겠다.
1: 조지는 온 힘을 다해 빨리 뛰었습니다.
0: 조지, 너도 뻐꾸기 봤구나.
4: 뻐꾸, 뻐꾸.
1: 페파랑 조지는 뻐꾸기 흉내를 냈죠.
0: 뻐꾹! 뻐꾹! 뻐꾹!
1: 이제 잘 시간입니다.
0: 뻐꾹! 뻐꾹!
1: 페파랑 조지는 너무

0: 돌려서요.
1: 빠꾹!
0: 돌다 금방 잠이 들었죠.
1: 뭐예요? 벌써 아침이에요?
2: 아니, 잘 시간이라 운 건데.
1: 근데 뻐꾸기에 어디 아파요?
2: 뻐꾸기도 너희들처럼 졸려서 자나 보지 뭐.
3: 잘 자.
2: 잘 자라, 우리 예쁜 아들, 딸.
1: 조지, 누나가 뻐꾸기 쌩쌩하게 만들어줄까? 아빠처럼 태엽을 감으면 될 거야.
0: 엄마, 아빠도 금방 잠이 들었죠.
1: 있죠, 엄마. 아빠, 우리가 뭐 하나 보여줄 게 있어요. 우리가 뻐꾸기 낫게 했어요.

0: 88 가족이 스케이트를 타러 왔습니다.
1: 이거 진짜 재밌겠다.
0: 88랑 조지는 스케이트를 처음 타보죠.
1: 잘 들어 조지, 넌 어려서 스케이트 잘 못할 거야. 누나 잘 보고 따라해.
2: 엄마 아빠 닮았으면 둘 다 금방 잘 탈걸.
1: 그쵸, 제가 특히 더 닮았어요.
3: 일단 스케이트 빌리러 가자.
0: 아이스링크에선 모두 스케이트를 신죠.
4: 수고가 많으십니다.
5: 네, 어서 오세요.
3: 스케이트 네 켤레만 빌려주실래요?
5: 여기 있습니다.
1: 고맙습니다.
5: 재밌게들 타세요.
0: 양 수지도 왔네요. 코끼리 레베카랑 강아지 데니, 얼룩말 조이, 고양이 캔디, 코끼리 에밀리, 조랑말 페드로도요. 친구들은 모두 스케이트를 잘 타네요. 팔파도 스케이트를 탈 거예요.
1: 우와! 안녕 얘들아.
6: 안녕 페파. 네.
1: 너 오늘 스케이트 처음 타러 온 거지? 맞아. 내가 어떻게 타는지 가르쳐줄까? 아니, 안 그래도 돼. 내가 이런 것도 제대로 못 할까 봐 그러니? 알았어, 그럼 가자. 참, 왜 이렇게 미끄러워. 내가 이제 스케이트 타러 오나 봐라. 다신 안 타.
2: 우리 딸이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 원래 처음엔 다 그렇게 넘어지면서 배우는 거야. 아빠 지금도 넘어지는데? 한번 볼래? 아이쿠, 미끄러워. 오호.
1: 아빠 뭐 하세요?
3: 조지, 엄마랑 스케이트 타러 갈래?
1: 싫어.
0: 처음 타는 거라 조지는 좀 겁이 났나 보네요.
2: 조지는 내가 볼 테니 당신은 페파 스케이트 타는 것 좀 가르쳐줘요.
3: 스케이트도 별거 아니야. 그냥 발을 쭉쭉 미는 느낌으로 앞으로 나가면 돼. 쭉쭉 민다. 알았지?
1: 쭉쭉 민다. 쭉쭉 민다. 이거 되게 쉽다. 이제 나 혼자 타볼게요, 엄마. 쭉쭉 민다. 쭉쭉 민다.
2: 우리 딸 아주 잘 타는데.
1: 봤죠, 봤죠? 나 스케이트 타는 거.
2: 우리 딸 어쩜 저렇게 잘 탈까?
3: 당연하죠. 누가 가르쳐 줬는데요. 천천히 가, 페파. 그러다 부딪히면 어쩌려고.
1: 걱정 마세요, 엄마. 저 스케이트 진짜 잘 타요. 근데 어떻게 멈춰요?
3: 맞다. 페파한테 멈추는 법을 안 가르쳐 줬네.
1: 나 멈추는 거 못하거든. 비켜.
2: 스케이트 타는 건 엄마한테 배우고 넘어지는 건 아빠한테 배웠구나.
1: 네, 아빠 닮아서 저도 잘 넘어지죠. 조지, 너도 누나랑 스케이트 타보자.
7: 싫어.
1: 한번 타봐. 재밌어. 내가 가르쳐줄게. 에헴, 처음에는 뭐부터 하냐면. 조지, 어디 가? 누나한테 타는 법 배우고 타야지.
0: 이럴 수가. 조지한테 이런 재능이 숨어 있었군요.
1: 우와, 저기 조지 좀 봐. 제법인데 조지. 이번엔 누나가 멈추는 법 가르쳐줄게.
3: 우리 아들 멋진데?
2: 어쩜 이렇게 스케이트를 잘 탈까?
1: 그래, 내가 봐도 아주 잘 타더라. 처음 배운 것 치고는.
3: 얘들아, 다 같이 타러 갈까?
1: 네!
2: 좋지!
0: 페파랑 조지는 스케이트가 좋았어요. 스케이트 타는 건 모두가 좋아했죠.
1: 난 우리 엄마 아빠한테 스케이트 배웠고, 조지 넌 나한테 배운 거다!

0: 카카랑 조지가 마당에 놀러 남았어요. 마당의 풀은 깎은 지 오래돼서 아주 길게 자라 있었죠.
1: 따라와, 조지.
2: 조지, 어디 있어? 대답해, 안 보여.
1: 조지, 꼭꼭 숨어라.
0: 카카랑 조지는 서로 보이지 않았죠. 카카랑 조지는 키 큰 풀밭에서 노는 게 좋았습니다. 아빠가 신문 보러 마당으로 나왔어요.
3: 아, 난 이렇게 화창하고 한가한 날이 좋더라.
0: 팔팔 아빠는 한가한 날을 좋아하죠.
4: 아, 당신 정말 너무했어요. 우리 집 마당꼴이 이게 뭐예요?
3: 우리 집 마당이 뭐가 어때서 그래요?
4: 저 풀이요. 풀 좀 깎아야겠어요.
3: 왜? 난 좋기만 하구만. 자연스럽고 좋은데 뭐하러 깎아?
1: 엄마, 아빠, 우리랑 키 큰 풀밭에서 놀아요. 되게 재밌어요.
3: 그럴까? 그럼 아빠랑 이 통통볼 갖고 놀자.
2: 우리 공 어딨어?
0: 공이 키 큰 풀에 묻혀서 안 보이네요.
2: 어떡해, 공 못 찾겠다.
3: 저 풀을 다 깎아야지 안 되겠네.
4: 네, 잘 생각했어요.
3: 그럼 제초기 갖고 나올게. 내가 제초기를 여기 어디에 뒀는데? 아, 여기 있군.
0: 아빠가 풀 깎는 기계를 찾아냈어요.
4: 그렇게 녹슨 걸로 괜찮겠어요?
3: 이게 뭐 어때서? 내가 금방 깎아줄게. 두고 봐요. 녹슨어서 그런가? 왜 안 깎이지?
4: 그럼 내가 아버님한테 전화드릴까요? 아버님 제초기 좀 빌려달라고요.
3: 번거롭게 뭐하러 전화드려. 내가 더 세게 밀면 금방 다 깎을 텐데.
0: 이 제초기로는 어림도 없어 보이네요.
3: 안 되겠는데? 아버지한테 전화 드려야겠네.
5: 여보세요, 페파 할아버지네 집입니다.
4: 아버님, 전데요. 풀 깎는 기계 있으면 좀 빌려주세요.
5: 오, 하하. 알았다, 어머마. 네, 지금 바로 갖고 가마. 이따 보자. 우리 배씨를 몰고 가야겠구만.
0: 할아버지가 제초기 차를 몰고 팔파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5: 뭐냐, 얘들아, 나왔다. 풀이 얼마나 길게 자랐기에 전화를 다 해?
3: 풀이 자란 것도 자란 거지만 제초기가 이래서요.
5: 알았다, 아범아. 우리 배씨로 하면 금방 하니까 걱정 마.
1: 이 풀 깎는 기계 이름이 배씨예요?
5: 뭐냐, 인사 나눌래?
1: 안녕, 배씨. 할아버지, 우리도 배씨 타봐도 돼요?
5: 아, 그럼 되고 말고. 옆에 다렴.
1: 네, 할아버지, 출발하세요.
5: 할아버지가 저 키 큰 풀 금방 다 깎아줄게. 꽉 잡아라, 출발한다.
0: 배씨로 깎으니 정말 금방 깎이네요.
1: 우와, 이거 재밌다.
5: 어떠냐? 이제 다 됐지?
1: 할아버지, 저건 안 깎아요?
5: 어허, 그렇구나. 이게 뭐지?
1: 어? 우리 통통볼이다. 공 찾아주셔서 감사해요, 할아버지.
3: 아버지 덕분에 풀도 다 깎았네.
5: 내가 했나 뭐? 우리 배씨가 다 한 거지.
3: 이제 공 찾았으니까 공놀이 계속할까?
1: 잡아봐요, 아빠.
0: 풀이 짧으니까 공이 아주 잘 튀었어요.
3: 잡아봐, 조지.
1: 아버지.
5: 잡았지.
1: 치과 가는 날.
0: 파파랑 조지는 매일 아침 양치질을 합니다. 오늘은 파파랑 조지가 치과에 가는 날이에요.
4: 파파, 조지, 오늘 치과 가는 날인 거 알지?
1: 오늘은 바쁜데 다른 날 가요. 곰돌이랑 소꿉장난. 출근하기로 했어요.
2: 네, 우리 오늘 바빠요.
3: 검사만 받고 오는 건데 뭐 튼튼하고 깨끗한 이 갖고 싶으면 가자.
1: 알았어요, 아빠. 조지, 너도 누나처럼 이 깨끗이 닦았어?
0: 조지는 오늘 처음 치과에 갑니다.
3: 둘 다 아주 깨끗이 잘 닦았구나. 의사 선생님이 보면 좋아하시겠다.
0: 치과에 온 페퍼랑 조지는 순서를 기다리고 있어요.
1: 기다리는 거 너무 심심해.
3: 이것 봐, 여보. 이 잡지 아주 좋은데. 여기에 감자에 대한 게 다 나오잖아.
4: 페퍼 어린이, 조지 어린이, 검사밖에 안으로 들어오세요.
2: 야호!
0: 코끼리 선생님이 치과 의사세요.
6: 우리 페퍼 왔구나. 그동안 양치질은 잘했니?
1: 네, 꼬박꼬박 했어요.
6: 잘했다. 자, 누구 먼저 볼까?
1: 저요, 선생님. 제가 얘 누나니까요. 잘 보고 배워, 조지.
6: 와서 이 의자에 앉으렴. 꽉 잡으시고. 입 좀 크게 벌려줄래?
1: 아...
6: 좋아, 조금만 더 크게. 아...
1: 아...
6: 옳지, 그대로 가만히 있어라.
0: 코끼리 선생님은 작은 거울로 페퍼 입속을 보죠.
6: 그동안 단 거 많이 먹어서 이가 썩은 건 아니겠지, 페퍼?
1: 단 거 아파요, 아파요.
0: 원래 입을 벌리고 말하면 제대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1: 아파, 이거는 아파요.
6: 옳지, 이제 다 됐다. 이가 아주 깨끗하구나, 페퍼.
3: 아빠 닮았나 보아요.
1: 이제 그 이상한 분홍물 마셔요, 선생님?
6: 그래, 삼키면 안 되는 거 알지? 그냥 헹구고 뱉기다.
1: 조지, 이제 너 올라가. 싫어.
0: 조지는 검사받기 싫었어요.
4: 혼자 앉기 싫으면 공룡 안고 올라갈래? 그러면 무섭지 않겠지, 조지?
1: 공룡.
6: 어서 와라, 공룡아. 만나서 반갑다.
1: 진짜 공룡도 아닌데요, 뭐. 이건 장난감이에요.
6: 꽉 잡으렴. 우리 조지도 아주 잘하는구나. 자, 이제 선생님한테 이 좀 보여줄래?
0: 조지는 선생님한테 이를 보여주기 싫었죠.
1: 뭐해, 조지. 입 벌려야지. 이렇게 크게. 아!
6: 아! 옳지, 그대로 가만히 있어요. 다 됐습니다. 아주 깨끗하고 튼튼한 이를 가졌구나, 조지.
1: 조지 이도 저처럼 튼튼하고 깨끗해요? 아...
6: 그래.
0: 조지는 깨끗한 이가 자랑스러웠어요.
1: 조지, 분홍물로 입 헹궈야지.
6: 아이쿠, 이런. 이거 왜 이래?
4: 왜 그러세요, 원장 선생님?
6: 조지 이는 아주 깨끗한데 이 공룡 이빨 좀 봐요. 왜 이렇게 더럽죠?
1: 조지, 너 이제 큰일 났다. 저 공룡 때문에 의사 선생님 엄청 화나셨어.
6: 화난 거 아니야, 페파. 이를 깨끗하게 하는 게 내 일인걸 뭐. 물 분사기 좀 줄래요, 간호사님?
0: 선생님이 물로 공룡 이빨을 깨끗하게 닦았어요.
6: 연마기도 주실래요, 간호사님? 시끄러워도 조금만 참으렴.
0: 노란 이빨을 하얗게 만들고 있어요.
1: 분홍, 분홍.
6: 그래, 조지, 알았어. 공룡 입도 분홍색 물로 깨끗하게 헹궈주자.
4: 어디 볼까? 와, 공룡 이빨이 정말 하얘져서 눈이 다 부시네.
1: 공룡.
2: 어떡해, 도망가자.
0: 조지는 좋아하는 공룡이 깨끗한 이빨을 갖게 돼서 더 기분이 좋았어요.

0: 산에 사는 메아리.
1: 어린이집에서 버스를 타고 소풍을 갑니다.
2: 여러분, 여러분 모두 조용히 해주세요.
3: 빠진 친구는 없는지 확인해 볼게요. 페파랑 조지 나와요.
4: 여기요.
3: 레베카랑 리처드도요.
5: 여기요.
3: 수지 있나요?
6: 여기요.
7: 네.
3: 다음은 조이 차례.
8: 여기요.
3: 다음은 데니.
9: 여기요.
3: 그리고 에밀리.
10: 왔어요.
3: 마지막은 페드로.
1: 페드로가 아직 안 왔네요.
11: 늦어서 죄송해요.
3: 헤드로, 버스 놓치면 어쩌려고 이제 와요?
12: 정말 죄송해요, 선생님.
3: 그래도 떠나기 전에 왔으니 됐어요.
13: 모두 올라타세요. 네.
1: 이모토키가 버스를 운전하죠.
13: 그럼 출발합니다.
14: 소금 차이가 나와.
2: 어린이 여러분, 모두 조용히 해주세요.
3: 오늘은 굉장히 높은 산으로 소풍을 갈 거예요.
14: 맞네!
3: 도시락 싸오라고 했는데 다 싸왔나요?
14: 네, 선생님, 여기요!
11: 근데 선생님, 도시락 지금 차 안에서 먹어도 돼요?
3: 페파, 도시락은 산에 올라가서 먹도록 하세요.
11: 페파, 너 오늘 도시락에 뭐 싸왔어?
15: 난 빨간 사과,
11: 내 건 녹색 사과인데
15: 바꿔 먹을까, 우리?
11: 그래.
3: 페파, 수지, 지금 뭐 하고 있죠?
15: 수지가 도시락에 뭐 있나 보자고 했어요.
11: 페파가 우리 사과 바꾸자고 했어요.
3: 그랬군요. 근데 도시락은 나중에 먹자고 했죠?
14: 네, 선생님.
1: 버스가 드디어 산 밑에 왔습니다. 정상으로 가는 길은 아주 가팔랐죠.
13: 버스야, 힘내. 넌 할 수 있어.
14: 버스야, 힘내! 파이팅!
1: 파파랑 친구들이 드디어 산 꼭대기에 왔습니다.
3: 어때, 얘들아? 경치 좋지?
15: 와! 와! 와! 와!
11: 누가 말한 거예요?
3: 이건 네 메아리 소리란다.
11: 메아리가 뭔데요?
3: 메아리는 산에 올라가서 크게 소리치면 자기 목소리가 돌아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열을 내 히후, 열을 내 히후, 열을 내 히후.
15: 열을 내 히후, 열을 내 히후.

0: 메아리 놀이도 재밌죠?
1: 도시락 먹으러 가자.
0: 팔팔은 도시락을 좋아해요. 모두 도시락을 좋아하죠.
2: 오리들은 왜 안 오지? 우리가 소풍 가는 데마다 졸졸 따라다니잖아.
3: 산에 오리가 왜 있어? 오리들은 이 높은 데까지 못 와.
2: 어? 안녕, 오리들아. 너희도 이 빵 좀 뜯어줄까?
0: 오늘은 운이 좋아서 오리들이 빵을 잔뜩 얻어먹었죠. 그런데 너무 급하게 받아먹었나요?
1: 아이고, 저런.
4: 얘들아, 집에 가자. 모두 버스에 타세요.
0: 집에 갈 때가 됐습니다. 모두 산에서 즐겁게 놀았죠.
1: 우리 노래 부르면서 갈까요?
2: 빙봉 노래하면 안 돼요, 선생님?
1: 어허.
5: 네, 선생님. 그거예요. 빙봉 노래예요.
1: 알았어요.

0: 중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1: 실패는 있어도 후회는 하지 말자.
0: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1: 자전거.
0: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1: 중2병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중2병이 나쁜 것 같진 않아요.
0: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1: 은색 반짝이는 바지를 입고 춤을 췄던 거?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책 읽어. 그리고 좀 더 놀아라. 네, 안녕하세요. 수의사이자 동물 행동 트레이너 설채연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중학교 때는 연애 고민을 좀 했죠.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절 안 좋아해줘서. 네. 그거 이외에 뭐 저는 학습에 대한 고민 그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1: 지금은 그 연애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내 생애 전부인 것 같지만 진짜 아무 일도 아니다라는 걸 꼭 얘기하고 해주고 싶어요. 네. 저도 그랬거든요.
0: 학창 시절 꿈은 뭐였어요?
1: 처음에는 치과의사도 꿈이었고요. 그러다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가면서 그때부터 꿈이 수의사가 됐었어요.
0: 수의사라는 꿈을 갖게 된 계기가 있나요?
1: 그냥 부모님이 치과의사 좋다 막 이래서 치과의사라는 꿈을 가졌다가 어? 나는 왜 치과의사를 하려고 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별 이유가 없더라고요. 근데 동물은 워낙 좋아하니까 어? 동물을 좋아하고 그러면 이 친구들을 치료하는 일이 상당히 재밌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엔 그런 생각으로 되게 단순하게 수의사라는 직업을 꿈으로 가졌었어요.
0: 진로를 선택하는데 부모님의 반대는 없었나요?
1: 요즘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는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지금과는 또 많이 달랐어요. 수의대의 위상이나 느낌이. 저 때는 막 그런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소똥구멍에 손 집어넣는 사람, 뭐 그냥 뭐 개 파는 사람,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수의사의 위상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을 때고, 나중에 행동학 공부를 할 때도 수의사가 무슨 행동학을 하냐 이러면서 되게 반대하셨는데, 뭐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으니까 했죠. 그래서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 네.
0: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뭘까요?
1: 말을 못하는 동물을 치료한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왜냐면 얘네는 자기를 낫게 해주는 대상이란 걸 몰라요. 그래서 많이 물리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말 못하는 동물을 고쳤을 때 우리가 치료해줬을 때 동물이 이제 행복해지고 그걸 보는 보호자가 같이 행복해질 때 또 훨씬 더 큰 보람을 느껴서 네, 장점이자 단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0: 수의사란 한마디로 어떤 직업일까요?
1: 되게 어려운 직업입니다. 하지만 아주 보람있고 흥미로운 직업.
0: 수의사가 되고 이룬 성취는 무엇이 있나요?
1: 뭐 아직 다 이루지는 못했지만 뭔가 올바른 반려견 문화를 만들기 위한 첫 발은 내딘 것 같아요.
0: 10년, 20년 후 수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1: 처음에 수의대 들어갔을 때만 해도 저희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수의대 간다라고 하면 별로 안 좋아했었고 수의사 선생님이 아니라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도 진짜 많았고 근데 지금은 제가 너무 기분이 좋은 게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데리고 얘 꿈이 수의사예요. 선생님 꼭 만나보고 싶대요. 라고 왔을 때 전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그만큼 지금 한 20년 사이에 수의사라는 직업의 지위나 그런 것들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10년, 20년 후에 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수의사가 되고 싶은 학생이 있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1: 되게 아쉬워요. 이게 되게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하고 공부보다도 더 중요한 요소들이 있을 텐데 어쩔 수 없이 이 교육과정 안에선 특히 뭐 수의사나 이런 면

너가 있는 직업을 하려면 지금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얘기밖에는 지금은 그거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얘기밖에는 못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우리 친구들 되게 힘들고 저보다 더 치열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있겠지만 저는 그냥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지금 있는 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도 그랬잖아요. 좀 더 놀아봤었으면 좋겠다고. 좀 더 행복한 방법을 많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0: 정비사!
1: 왔구나! 어서 들어와! 오늘은 밖에서 일할 거야. 길을 정리하려고. 차고, 트럭이랑 자전거를 위해서. 그리고 필요한 건 이거야! 안전보깔 같지 않아? 도로를 고치고 있다는 표시야. 왜냐하면 오늘 할 건 바로 도로 정비사거든. 나랑 같이 도로 정비사 놀이 하지 않을래? 좋다고? 아우! 우리 길을 안전하게 만들자. 같이 말이야. 아, 이런 게 없어도 괜찮아. 아무거나 써도 돼. 슝, 슝, 슝. 길에 푹 파이거나 울퉁불퉁한 데가 보이니? 여기야! 여긴 이렇게, 여긴 이렇게, 또 여긴 이렇게. 됐다! 자, 이제 로드롤러가 간다! 매끈해졌지? 가자! 이제 밖에 나가서 해볼까? 도로 정비사 놀이! 아우, 아우, 아우! 로드롤러로 길을 반듯하게 만들어보자!

0: 안녕 오지, 안녕 데이지, 안녕 비씨. 우린 도로정비사 놀이 중인데 움푹 파인 곳을 같이 메워볼래?
1: 좋아!
0: 좋아, 비씨. 운전은 네가 해줄래?
2: 자, 여기 불찾기 도착이요. 그게 바로 나야. 윙! 뚜룩, 뚜룩, 뚜룩.
3: 그럼 난 표지판 할래. 차를 멈추라는 신호야. 근데 표지판이 없는데 어떡하지?
0: 아무거나 써도 돼.
3: 표지판, 표지판. 멈춰. 가도 돼. 표지판이야. 멈춰. 우와, 된다. 이 길은 지금 공사 중입니다.
2: 여기 흙이 왔어요.
0: 빵빵. 신기롤러 지금 나갑니다.
2: 삐삐삐삐.

0: 이건 어쩌다 생긴 거지?
1: 몰라. 아무튼 흙이 더 필요하겠는걸.
0: 잠깐만 비씨, 크레인으로 꺼내줄게.
1: 윙. 드럭드럭드럭드럭드럭드럭드럭드럭드럭.
0: 으. 윙. 찌. 힙. 힙. 힙. 힙. 으악. 뿌. 뿌. 앞이 안 보여. 안 보인다고. 비씨 어디 있어?
1: 비비.
0: 반대쪽.
1: 비비.
0: 너무 멀어. 아니, 조금만 더. 와! 뒤로 가, 뒤로!
1: 으아, 알겠어. 그럼 이렇게.
0: 으아, 이제 어때?
1: 자, 간다!
0: 비. 좋아! 비씨를 잡았어! 끌어올려! 우와, 잘했어!
1: 우와, 안녕, 비씨.
0: 응, 이제 지나가도 돼.
1: 와! 너 구덩이잖아. 이런 게 왜 자꾸 생기는 거지?
2: 난 모르지. 구덩이를 메우려고 땅을 팠는데 또 다른 구덩이가 생겨서 그걸 메우려고. 어우, 구덩이를 만든 게 바로 나구나. 아무튼 흙을 더 파야겠어.
0: 잠깐, 안 돼!
1: 아, 참, 그렇지.
0: 잠깐만, 내가 꺼내줄게. 삐, 삐, 삐.
2: 자, 이걸 잡아. 준비 완료.
0: 자, 그럼 출발. 길이 아직 엉망이야. 이 큰 구덩이를 먼저 메워야 해.
2: 흙으로 메우면 또 구덩이가 생기는걸. 알잖아. 구덩이 위에 뭐 놓을만한 게 없을까?
0: 맞아! 다리 같은 거! 정비사 친구들, 손상환경으로 한번 찾아보자. 혹시 다리로 쓸 수 있는 길쭉한 물건이 보이니? 저거야! 통나무! 다리를 가져올게!
2: 난 타르를 만들게! 풀처럼 딱 달라붙게 해주는 끈적이 같은 건데 다리를 고정할 때 쓸 거야!
0: 오지! 나 좀 도와줄 수 있니? 알았어! 금방 올게! 표지판이 대신 지켜줄 거야! 좋아! 세세 밀자. 준비됐지? 됐어. 하나, 둘, 셋!

조심해! 통나무가 도망간다! 오! 딱 좋은데? 예! 어떡해! 미시차가 끈끈한 타르에 붙었어! 저기 봐!

0: 화장실 가고 싶다고 지금 말이지. 와! 정비사 친구들, 화장실 비상사태 발생이다.
1: 타르를 깨뜨려서 빗실을 풀어줘야 해. 얘들아, 모두 드릴 준비!
0: 너희도 해봐! 우리랑 같이 드릴로 파보자!

0: 고맙긴. 길을 잘 가도록 돕는 게 우리 일인걸.
1: 길을 잘 가도록 도왔다고? 와, 해.

만나게. 그럼 또 만나. 얘들아 같이 가. 들어와. 야, 오늘은 집을 멋지게 새로 칠할 거야. 그리고 필요한 건 이거야. 페인트북 같지 않아? 벽을 칠하려고 쓱쓱. 왜냐하면 오늘은 바로 페인트공이 될 거거든. 할 거지? 좋다고? 아우! 그럼 아주 멋지게 색칠해보자. 알았지? 아, 이런 게 없어도 괜찮아. 아무거나 써도 돼. 쓱, 쓱. 오, 초록색이네. 너흰 무슨 색으로 칠하고 싶어? 아, 그렇구나. 가자! 이제 밖에 나가서 해볼까? 페인트공 놀이! 집을 칠하러 가보자!

0: 하는 중인데 같이 할래?
1: 나도 나도 신난다.
0: 여기 우리가 쓸 페인트야. 나도 페인트공이야. 그리고 페인트가 잘 말랐는지도 확인해. 난 딱 보면 알거든. 볼래? 다 말랐어.
1: 내 집이니까 색칠해도 돼. 나처럼 만들어줄래? 밝고 재미있고 아주 특별하게.
0: 응, 알았어. 그거 너한테 주는 깜짝 선물이야.

붓이 없는데 어떡하지? 아무거나 써도 돼. 페인트 붓. 이건가?

쑥쑥쑥

0: 이씨는 다 말랐네.
1: 그리고 벽 하나를 다 칠했어. 이제 한 면만 더 칠하면 돼.
0: 근데 보라색이 다 떨어졌는걸.
1: 그럼 만들면 돼. 우리한테 있는 색깔을 섞으면 보라색이 나올 거야. 보라색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한지 아님?
0: 안 돼! 거기 들어가면 어떡해! 거긴 남의 집이잖아!
1: 뭐지? 네가 해냈어! 보라색이 됐다고!
0: 우와! 한번 섞어보자! 됐다! 데이지 보라색이랑 똑같아!
2: 유후! 뭐야? 이리 돌아와! 안 본다니까!
1: 좋아, 페인트공들! 이제 칠해보자! 데이지를 데려오자.
0: 잠깐만. 일단 페인트가 다 말랐는지 볼게.
2: 우와, 축축해, 축축해. 우와, 우와.
0: 이제 어떡하지?
1: 이제 페인트를 다시 칠해야지. 이쪽이야. 천천히.

0: 진짜 다행이야.
1: 안 봤어. 난 안 봤어.
0: 어떡해. 데이지 꼬리 때문에 온통 노란색이 묻었어. 빨리 다시 덮어야 해.

0: 잘 됐는지 확인해보자. 벤츠공 친구들 모두 손상 안경 준비. 아직 손봐야 할 곳이 더 있을까? 저기야! 쓱쓱 됐어. 다 말랐는지 봐줄래?
1: 아직 다 안 말랐어. 하지만 부채질을 하면 더 빨리 마르지 않을까?
0: 그럼 해보자.
1: 엽들아,
0: 받아라. 얍! 자, 이것도 얍!
1: 그리고 이것도 얍! 너

0: 데이지한테 보여주자.
1: 뭘 보여주는데?
0: 아니야.
1: 안 보여준다고? 알겠어.
0: 어떡해, 이제 어떡해. 이걸 이렇게 하면 어떨까? 그리고 이렇게. 또 이렇게. 데이지도 좋아하겠지, 그치?
1: 준비 다 됐으면 좋아할게.
2: 좋은 게 아니야.
1: 마음에 쏙 들어. 예! 햇살처럼 환하고 재밌는 데다. 내 얼굴이잖아. 나랑 진짜 똑같아. 이걸 보니까 나 봐. 빙빙 돌고 싶어. 유후! 멋지게 참 잘 칠했다.
0: 와, 잘 칠했다고? 우리가 해냈어.
1: 아!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0: 수능 국어의 기본, 윤여정의 개념의 나비효과.
1: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횡단 중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사고 원인은 대부분 운전자 부주의였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반드시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해야 합니다. 폭이 좁은 이면도로일수록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는 절대 금지입니다. 아이들이 사각지대에 놓여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3초 이상 정지 후 출발해야 합니다. 위반 시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통학버스 승하차 시 바로 옆 차로의 운전자는 일시정지 후 서행해야 하고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방향 운전자도 일시정지해 안전을 확인해야 합니다. 속도를 늦추고 바라보면 많은 것들이 보입니다.

0: 경남 고성의 한 식당. 벌써 손님들로 가득합니다.
1: 몇 사람이요? 들어서 저 안에 들어가서 저 안에.
2: 할머니의 손맛.
3: 집에서 할머니가 해주는 그런 맛이에요.
1: 받아봤어.
0: 주인 할머니의 허락이 있어야 입장이 가능한 이곳은 회백반집입니다.
4: 회사장님이네. 특이하게 회까지 얹어주니까 더 맛있네.
1: 실근 자세 좋자.
2: 아이고, 오늘 언제 좋아하는 거 알고 막 많이 받아주네.
0: 후박하지만 기쁜 할머니의 손맛은 기본이고 넉넉한 인심과 정은 서비스입니다.
1: 우리는 음식을 몇 개가 먹고 내가 그만 되는 대로 한다. 애들 뭐 그런 것도 모르죠. 그만 대충한다. 하다가 반찬 떨어지면 장사 안 하고.
0: 강원도 홍천의 또 다른 식당. 여름이면 붐비는 이곳. 음식의 정체는?
5: 막국수요.
1: 막국수 먹으러 왔어요.
5: 여기 사장님 손맛이 너무 맛있어갖고 막국수가 다른 집보다 훨씬 맛있어요.
6: 맛있게 드세요.
0: 이곳의 히든 메뉴, 막국수와 찰떡궁합 감자전.
7: 감자전은 두꺼워가지고 그리고 또 바싹 익혀서 속은 촉촉하니 아주 그냥 일품입니다.
8: 이분 테이블에 막국수 4개!
0: 주문 즉시 시작되는 반죽. 힘들어도 주문이 들어올 때마다 새로 반죽합니다.
2: 많이 넣으면 이거 해놓으면 딱 맛이 없어요. 이것도 금방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 맛있지.
0: 손이 많이 가더라도 막국수에 들어가는 모든 재료는 할머니가 매일 직접 만드십니다.
2: 손들이 맛있다 맛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고 그게 보람 있는지 몰라요.
0: 경북 영주의 100년 된 고택에서 할머니가 끓여내는 소머리 국밥.
9: 무슨 아니 그 우리 대한민국 사람 입에 딱 맞는 그러한 국밥입니다.
0: 하루 딱 3시간만 영업. 준비한 음식이 소진되면 영업도 끝이 납니다.
1: 국물이 담백해가 좋아요. 맛이 좋아요.
10: 네? 여기 사장님도 욕심이 없어요. 재료도 안 아끼고.
0: 재료 준비부터 조리, 서빙까지 모두 혼자서 하십니다.
1: 맛있으시고요. 제가 만드는 거, 음식 만드는 거하고 치우는 거하고 제가 혼자 다 하고 있습니다. 힘들어도 뭐 손님들이 뭐 즐겨 잡수니까 좋잖아요.
0: 7순이 훌쩍 넘은 연세에도 따뜻한 음식을 정으로 차려내시는 할매 밥집을 찾아가 봤습니다. 할매 밥집을 찾아 처음 도착한 곳은 경상남도 고성입니다. 그런데 식당 앞이 벌써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11: 근데 이렇게 줄을 서고 있네요.
4: 그러니까요. 여기 뭐 유명하다고 해서 한번 와봤는데 그렇네요.
1: 몇 사람이요? 지금 들어서 저 안에 들어가서 저 안에.
8: 몇 사람이요? 몇 사람?
1: 8명. 들어서 4명 들어서.
0: 들어오라는 할머니의 허락을 받고 입장하니 가게 안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1: 받아봤어.
0: 메뉴는 고민할 것도 없이 딱 하나, 회백반입니다.
4: 아이고, 이야, 한삼차림이네. 뭐 이게 전부 다 그 시골의 그 가정식 백반이고, 그래서 알 수 있습니다. 거기다 이제 이렇게 특이하게 회까지 얹어주니까 더 맛있네.
0: 회를 필두로 제철 생선구이와 양념게장에 나물, 달걀 지짐, 구수한 된장국까지 쟁반 가득 넘치게 담겨 나옵니다. 그중 뭐니 뭐니 해도 가장 인기 있는 반찬은 단연 회인데요. 생선과 해물, 나물까지 차려 나오는 이 푸짐한 밥상이 단돈 만 원입니다.
12: 만 원에 해도 맛볼 수 있고 쉽지는 않은데.
13: 철 따라 다르고 하니까 이번 오자마자 색다른 맛이 나고
12: 향수가 있어가지고 옛날 엄마가 해주는 맛 그런 거를 참 그리워하거든. 근데 그런 거 보면은 식당도 할머니들이 하는 음식이 맛있어.
0: 이분이 바로 주인 할머니십니다.
14: 안녕하세요. 동해면 초등학교 앞에 식당입니다. 식당 운영하고 있는 전희순입니다. 여기는 내가 일하는 부엌입니다. 아침부터 혼자서 내 혼자서 다 일을 하고 내가 만들고 있습니다. 아, 오늘 생선 고기 많이 들어오네. 고기 많이 들어서 오늘.
12: 최고로 많이 들어왔다.
14: 많이 들어왔다.
12: 큰 거보다 작은 게 뼈하고 같이 썰어 넣으면 더 맛있어.
14: 내 솜씨가 예쁜데 어쩌깁니까? 내 하는 대로 자,

0: 죽어 가 있어. 맛있겠다. 죽어 가 있어.
1: 다음 날 새벽 5시 식당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벌써 준비 중이십니다.
2: 어머니 왜 이렇게 일찍 나오셨어요?
3: 아, 일찍 나오는 거는 내가 혼자서 음식을 해야 되는 때문에 네. 아니 일찍 나와 해야 돼.
2: 음식을 몇 개나 하셔야 되는데요, 어머니?
3: 우리는 음식을 뭐 몇 개가 없고 내가 그만 되는 대로 한다요.
1: 그날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차려냅니다.
2: 국 끓이시려고요?
3: 아닌데.
2: 그럼요?
3: 나물 대신데 나물.
1: 혼자서 하려니 아침부터 마음이 바쁩니다.
3: 이 나물이 두릅이에요, 두릅.
2: 손님들이 오늘 와서 뭐 먹을지 모르겠네요.
3: 우리 집에는 딱 정식만 밥만 딱 하거든, 정식만. 근데 사람들이 이제 암소란.
1: 메뉴가 없는 밥상. 일명 할매 오마카세. 오늘의 반찬은 두릅나물 무침입니다.
2: 나물은 그냥 그때그때 나는 걸로 하시는 거예요?
3: 무침.
1: 반찬은 그때그때 구할 수 있는 제철 재료로 준비합니다. 살짝 삶아낸 두릅은 찬물에 헹궈 물기를 짠 후에 깨와 참기름을 넉넉히 넣고 버무려주면 고소한 향이 일품인 두릅나물이 뚝딱 완성됩니다.
2: 일찍 나와서 일하는 거 안 힘드세요?
3: 힘이 들어도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놓지. 손님들 자꾸 오는데 내가 오라겠네. 안 오면 안 하겠네.
1: 다음에 준비한 음식은 된장국입니다. 소쿠리에 된장을 곱게 풀어낸 후에 국물에 뭔가를 푸짐하게 넣습니다.
2: 이건 뭐예요?
3: 딱턱.
2: 딱새우는 왜요?
3: 된장국인데 옛날부터 우리 엄마가 딱속 된장국을 끼리 주더라고. 네. 그래서 내가 내도 끼리 봐야지. 네. 그래 끼린 게 되던데 뭐.
1: 이 근처 어촌 마을에선 예전부터 갯가재 된장국을 먹었다는데 이게 또 별미랍니다.
2: 비법 같은 걸 주세요, 언니?
3: 비법은 없지. 비법이 어딨노? 그냥 그만 내가 그만 이름 만든다니까 비법 그런 건 없고.
1: 사실 별다른 비법이랄 게 없습니다. 그냥 예전부터 어머니가 집에서 해주시던 방식 그대로 매일 신선한 재료를 준비해 성심껏 밥상을 차려내는 게 전부입니다.
3: 그만 뭐 내가 옛날에 은기 살아가지고 은기 살아서 그 요새는 일 장사도 잘 되고 환경이 좋지 내가.
1: 두툼하게 부쳐낸 달걀 지짐이는 손님들이 좋아해서 매일 상에 올리는 단골 반찬 중 하나입니다. 큼직하고 투박하게 부쳐내서 그런지 제일 먼저 접시가 비워지곤 합니다. 음식은 혼자 하지만 재료 준비는 남편이 도와줍니다. 혼자 감당하기엔 워낙 손이 많이 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남편의 손이 좀 불편해 보입니다.
2: 손이 좀 불편하세요, 아버님?
4: 손 때문에 네. 서울에 안병원에 가서 수술해가 왔어요. 고기 잡을 적에 뭐 어떻게 찔리는가 그건 모르겠는데 여튼 고기 빼서 생기는 균이래.
1: 평생을 업으로 사셨는데 1년 전 손을 다친 이후로 바다에 못 나가고 있습니다.
3: 여보세요. 거기 가지러 갈게. 예, 아버지. 양국 고기 가지러 오라요. 가서.
2: 고기 가지러 가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4: 여기 작은 사람이 네. 고기를 가져가라 굶겠네. 네. 그래서 가지러 가는 거죠.
1: 원래는 할아버지가 잡아온 생선으로 회백반을 냈지만 요즘엔 배를 못하는 형편이라 동료 어부들에게 사오고 있습니다.
4: 지금 업판장이 없으니까 팔 데가 없어. 그 사람들이 지름을 떼어가면서 고기를 잡는데 지름값이라고 하라고 잡으면 얼마나 더 주는 거지.
1: 식당 근처 항에 도착했습니다.
5: 뭐 주신 거예요?
6: 그 지금 숭어.
1: 막 잡은 싱싱한 숭어입니다.
5: 고기도 어때요? 상태가 좀?
4: 좋아. 고기 다 살아있잖아.
1: 매일 갓 잡은 고기를 어부에게 직접 공수해오니 신선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선 손질도 할아버지 담당입니다.

0: 본격적인 손질이 시작됐습니다.
1: 손질 얘를 이제 껍데기 벗겨가지고 씻고가지고 속도 씻어서 사시면 썰어준 데까지.
0: 생선을 반으로 갈라 내장을 제거하고 기계에 올리는데요. 뭘 하는 걸까요?
1: 껍질 벗기는 기계.
2: 껍질 벗기는 기계야?
1: 이게 아니고 사실은.
0: 할아버지는 생선을 탈피기에 올려 껍질을 벗긴 후에 깨끗하게 씻어 주방으로 가져갑니다. 회 준비가 끝났으니 이제 구이입니다. 기본 반찬으로 회가 나오는데도 할머니는 구이도 잊지 않고 꼭 상에 올립니다.
3: 생선장도 만들어야 돼요?
4: 내 집은 그런 것도 모른다. 고마 대충한데. 하다가 반찬 떨어지면 장사 안 하고.
0: 매일 잡히는 생선 양이 다르니 차이가 있긴 하지만 최대한 넉넉하게 구입해 준비합니다. 이번엔 간장 양념장을 준비하시는데요. 이건 어디에 쓰이는 걸까요?
4: 고기 구워가지고 그래서 따라 양념을 골라줍니다. 이렇게 주는 게
0: 새벽 5시에 주방에 나와 오픈 시간인 오전 11시까지 좁은 주방에서 혼자 음식을 준비하느라 앉을 틈도 없이 내내 바쁩니다.
4: 우리 옆집 아저씨, 또 요일한 아줌이는 저 우리 동네 아줌이.
0: 점심시간에만 오신다고 하네요.
5: 바쁘니까 요 대신 때문에 어쩌라고 계속 짜줍니다.
0: 반찬 준비를 모두 마치고 마지막 작업은 언제나 회 썰기입니다.
3: 왜 하필 이거 회를 낸 거예요?
4: 회는 옛날에 우리 아저씨 고기로 많이 잡았다 아이가. 그래가지고 회를 쫓겨서 썰어줘서. 썰어줘 난께는 그걸 보고 그러는 거 사람이 더 많이 오는 기라. 그래 그러대.
0: 회까지 이렇게 산더미처럼 썰어놓으면 드디어 장사 준비가 끝납니다. 이제 오픈 8분 전입니다.
3: 이제 장사 시작하시는 거예요?
4: 예. 사람들 시에 쳐들어요.
0: 할머니의 예언대로 오전 11시 정각이 되자 손님들이 가게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4: 저 두 사람이 앉아서. 저 같이 앉으면 됩니다. 같이 쳐드릴까요?
0: 손님이 많아 이곳에선 합석이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음식을 내기 위해 미리 쟁반에 담아 준비해놓은 반찬을 서둘러 테이블로 옮깁니다.
4: 아, 아니, 밥은 사람 그런 얼음에 앉아주고
6: 와, 이게 왜 그랬냐.
0: 처음 오는 손님은 반찬으로 나온 회에 놀라다가도 금세 그 맛에 빠져듭니다.
7: 자연산 회에다가 그래도 가격도 싸고.
8: 닭치가 들어가니까 진짜 시원해.
4: 실건 자세 좋자.
5: 아이고, 오늘 언니 좋아하는 거 알고 막 많이 받아주네.
9: 1인당 만 원인데 다른 데가 뭐 회하고 생선하고 다 안 나오거든요, 나물하고. 얘는 골고루 다 나옵니다. 반찬도 많고. 엄청 쌉니다.
0: 푸짐한 회 백반을 단돈 만 원에 맛볼 수 있는 데다 할머니의 손맛까지 소문이 나면서 준비한 음식들이 금세 동락이 일쑤입니다.
4: 반찬이 뭔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반찬 안 돼요, 얘는.
7: 반찬은 어디서 왔는데?
4: 아무리 멀리서 서울이나 미국에서 오도 안 돼요. 반찬이 없는데 어찌 죽이고.
10: 멀리서 오셨는데 이게 못 드시고 가셔서 어떡해요?
11: 어쩌겠어요. 다음에 와야죠.
0: 혹시나 또 기대하고 들어오는 손님이 있을까 서둘러 영업 마감 안내를 붙입니다.
3: 벌써 마감이에요?
4: 아.
3: 벌써? 지금 1시밖에 안 되는데요?
4: 1시간 드시고 반찬 얼마 안
12: 하네. 잘 먹갑니다. 잘 먹갑니다. 가시죠.
0: 빠르면 1시, 늦어도 서너시경이면 문을 닫습니다. 그렇게 폭풍 같은 시간이 지나고 손님들이 모두 돌아간 후에야 늦은 식사를 합니다.
3: 배고프셨죠?
4: 배 안 고파도 밥을 먹어야 돼, 그래, 밥 때가 되면.
1: 맛있다. 빨리 밥 먹어.
0: 고될 법도 한데 할머니는 70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일할 수 있어 행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4: 되게 힘든 게가.
3: 아까 안 됐다, 아이고 다리야.
4: 아니, 힘은 들어도 되게 힘든 게가. 자살 하면 되니.
3: 그래도 연세가 있으신데 힘들잖아요.
4: 힘들어도 한다. 아들, 딸, 시집장계 다 보내고. 이제 버리면 아들, 딸 용돈 주고, 막, 내 손자들 돈 용돈.

0: 돈 팍팍 주고 뭐 그래 사는 게지 뭐 딴 게 뭐 있노. 걱정 없다.
1: 할매 밥집을 찾아 이번에 찾은 곳은 강원도 홍천입니다.
2: 네, 어서 오세요.
1: 식당 안으로 연신 들어오는 손님들. 어느새 가게 안에 손님들로 가득한데요. 도대체 무슨 음식을 먹으러 온 걸까요?
3: 뭐 드시러 오셨는데요?
4: 막국수요. 여기 막국수. 저기 사장님 손맛이 너무 맛있어갖고 네. 막국수가 다른 집보다 훨씬 맛있어요.
1: 이곳의 대표 메뉴는 시원한 육수와 구수한 메밀면의 조화가 매력적인 막국수입니다. 이분이 주인 할머니십니다.
5: 안녕하세요. 요거는 소성면 막국수호는 최복순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우리 부엌이에요.
1: 이분은 함께 일하는 아드님입니다.
5: 감자전 잘하고 있어?
6: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5: 감자전 몇 개나 만들었어?
6: 27개.
5: 많이 만들었네. 힘들겠다. 우리 며느리예요. 여기 홀 보고 있어요. 오늘 손님 얼마나 왔어?
7: 한 70몇 명 왔을 거예요.
5: 고생했네, 오늘.
7: 다 같이 고생하면 되죠.
5: 그래도 이 홀이 더 힘들어, 네. 주방보단. 오늘도 나랑 아들, 며느리 막국수 맛있게 해서 손님 접대하려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8: 막국수 나왔어요.
1: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6월부터 9월까지가 가장 바쁜 시기인데요. 하루에 팔려나가는 막국수가 200그릇 이상일 때가 많을 정도로 바쁘답니다.
9: 아주 진짜 맛있습니다. 메밀 함량이 많으면은 메밀이 이렇게 좀 딱딱 끊어지거든요. 근데 메밀이 딱딱 끊어지는 게 함량이 상당히 좀 많은 것 같습니다.
8: 자, 감자전 왔어요. 네.
1: 이곳에서 막국수만큼이나 손님들이 많이 찾는 메뉴는 감자전입니다. 신선한 감자를 직접 갈아 두툼하게 부쳐내는데 자극적이지 않고 고소해 곁들임 메뉴로 인기가 좋다네요.
10: 아, 감자전이 아니고 피자 같아요. 너무 맛있는데요. 두툼한 게.
11: 감자전이 진짜 부드럽고 파삭하고 되게 맛있네.
8: 주문 들어왔어요. 2분 테이블에 막국수 4개.
1: 주문이 들어오자 할머니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익숙한 손길로 반죽을 시작하십니다.
12: 이건 뭐예요?
5: 이거 국수를 거 반죽하려고요. 메밀가루. 이제 여기다가 돼지감자 네. 가루 조금 둘려고.
1: 돼지감자는 맛뿐 아니라 혈당을 낮추는 역할도 합니다.
5: 이거 메밀이 9대면 이거 돼지감자 1 이렇게 섞으면 돼요.
1: 반죽은 미리 만들어 두지 않고 주문이 들어오면 즉시 시작하는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5: 많이 넣으면 이거 해놓으면 맛이 없어요. 이것도 금방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 맛있지.
1: 미리 해놓은 반죽은 잘 끊어지기 때문에 번거롭지만 그때그때 해야 한다네요. 10분 정도 충분히 치댄 반죽을 계면기에 넣어 막국수 면을 뽑아 바로 삶아줍니다.
5: 끓는 데 1분. 건질라 그래요.
12: 왜 1분이에요?
5: 1분이면 익으니까. 오래되면 또 오래돼도 안 돼요.
1: 잘 삶아낸 면은 곧바로 차가운 물로 직행. 면발의 찰기를 살리기 위해 찬물에서 두 번 꼼꼼하게 헹궈야 합니다. 그리고 물기를 뺀 후에 그릇에 정갈하게 담은 뒤 오이채와 콩나물, 무채, 양념장을 차례로 올려줍니다. 여기에 고소한 맛을 더해줄 땅콩 소스와 참기름을 두르고 황태 무침까지 얹어주면 할머니표 메밀 막국수가 완성됩니다. 완성되기가 무섭게 손님상으로 쉴 새 없이 나갑니다.
5: 네, 점심엔 외지에서 많이 모여서 그래 바빠요, 점심엔.
12: 아, 점심이 제일 바쁘시군요. 네,
5: 점심에 제일 바빠요. 휴대폰 보고 맛집이라 해가지고 점심에 열로 다.

0: 바보예요.
1: 할머니는 점심시간 내내 동분서주신데 주방 한켠의 아들은 미동도 없이 한자리에 서 있습니다.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걸까요?
2: 아버님은 주방에서 뭐 담당이세요?
3: 저는 감자전 담당입니다.
2: 감자전? 네. 감자전만 하시는 거예요, 아버님?
3: 네, 네. 미리 하나면 색깔도 변하고 네. 맛이 확 차이가 나요, 이게.
2: 아, 그럼 주문 들어오면 그때그때 네. 가는 거예요?
3: 그렇죠.
1: 감자전은 손이 참 많이 가는 메뉴입니다. 감자를 일일이 강판에 갈아 체에 받쳐 물기를 꼭 짜내고 돼지 감자 전분을 넣고 잘 섞어 반죽을 만듭니다.
3: 감자는 혈당을 높이기 때문에 돼지 감자 전분 들어가면 혈당을 낮추거든요. 맛도 쫄깃하고 좀 따끈하고 맛있죠.
1: 이제 달궈진 팬에 반죽을 올리고 노릇노릇하게 구워냅니다.
2: 감자전 지금 하나한테 감자 몇 개 들어가는 거예요?
3: 한 1kg 정도 들어가요.
2: 1kg요? 그렇게나 많이 들어가요?
3: 얘는 물 빼고 나면 얼마 남지가 않아요. 제가 서울에 가서 먹어봤는데 둘이 먹기는 조금 부족하더라고요.
1: 할머니네 감자전의 특징은 감자를 많이 넣고 두껍게 부쳐내는 겁니다.
2: 만드는데 시간 좀 걸리겠는데요?
3: 한 15분 걸리죠. 감자가 두꺼워가지고 다른 일을 못해. 감자전만 해야지.
1: 그래서 다른 일은 제쳐두고 쉴 틈 없이 불 앞을 지키며 감자전만 부쳐낸답니다. 두툼한 감자전이 맛있게 완성됐습니다.
4: 드릴게요. 네.
5: 맛있겠다.
6: 네. 두껍네.
4: 맛있게 드세요.
1: 또 이 감자전이 막국수와 같이 먹으면 궁합이 그렇게 잘 맞는다네요.
5: 막국수는 이게 매미향이 짙어요. 확 풍겨오고 감자전은 이게 다른 집은 좀 얇아가지고 너무 바삭거리기만 한데 이 집은 두꺼워가지고 그리고 또 바싹 익혀서 겉바 속촉.
1: 그래서 언제나 손님들로 붐빕니다. 야, 양념까지 싹싹 드십니다.
2: 어머니, 싹싹 긁어 드셨는데요?
0: 너무, 너무 맛있다고 얘기해.
7: 너무 맛있어요.
1: 양이 부족한 분들을 위해 살이 추가는 무료라네요.
8: 막국수 드시다가 양이 부족할까 봐 그래서 면사리 더 드리거든요. 배불리 드시고 가셔야 되잖아요.
9: 진짜 맛있게 드셨어요.
8: 네, 감사합니다.
10: 막국수 3개에 3만 원이고 감자전이 13,000 원이니까 43,000 원인데 생각보다 굉장히 싸게 나온 것 같은데요.
8: 네, 감사합니다.
10: 잘 먹었습니다.
8: 네, 안녕하세요. 네,
10: 고맙습니다.
11: 잘 먹었냐.
1: 점심 장사를 마치고 그날 오후 할머니가 밖으로 나오셨는데요.
0: 이거
1: 바구니까지 챙겨 들고 어딘가로 가십니다.
2: 할머니 어디 가시는 거예요?
0: 율무 뽑으래요.
2: 율무 뽑으러?
0: 어.
2: 어디로요?
0: 여기 밭에 있어요. 우리 밭 여기 있어요. 율무 많이 심어놨어요.
2: 아, 텃밭이 있으세요, 어머니?
0: 네. 상추, 뭐 배추 다 여기다 심어놓고 고추 뭐. 이거 다 우리가 심은 거예요. 저거 옥수수, 배추, 오이, 당콩 뭐 이거 다 심었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1: 기본 반찬으로 내고 있는 열무김치를 그때그때 만들기 위해 텃밭에서 직접 길러 사용합니다.
0: 이거 심은 지 아마 한 보름?
2: 보름 만에 이렇게 자랐어요?
0: 지금 날 더우니까 뭐 빨리 커요. 이거 다 먹으면 저거 또 심었잖아요.
1: 보통 보름에서 20일 정도 자란 여린 열무로 김치를 담기 때문에 수확 시기를 고려해 일주일 간격으로 나눠 심고 있습니다.
2: 근데 이거는 왜 사다 안 쓰시고 직접 이렇게 재배해서 하시는 거예요?
0: 파는 거 어디요? 조그만 거 있어요. 이거 조금만 예리해야 맛있잖아요. 이거 파는 거 다 옥새가지고 맛이 없어요. 뽑다가 미처 못 먹으면 늙혀요. 늙혀가지고 육수 만들어요.
1: 반찬뿐 아니라 막국수 국물로도 열무김치를 사용하는데 육수용은 4, 50일 정도 충분히 키워 쓴다네요.
0: 요 애리는

0: 그것만 남주는 게 더 받는 것보다 더 기분 좋아요. 맛있다 그러면 막 기분이 좋아서 그냥 퍼주는 거예요. 그냥. 자, 이제 그만하자. 예. 이거면 되니까. 예.
1: 열무는 뽑자마자 바로 김치를 담는데요. 보통 얼마 만에 한 번씩 담그시나요?
0: 예, 이 정도 뽑으면 5일 가요, 5일.
2: 5일?
0: 예, 5일 먹어요.
1: 이제 열무를 절여줍니다.
0: 양념 이제 준비하면 씻어서 무치면 돼요.
1: 열무가 절여지는 동안 양념을 만드는데요. 사과와 고추, 생강, 그 외에도 파인애플까지 다양한 과일을 넣고 곱게 갈아서 준비하는데 단맛을 내는 비결이랍니다. 다음엔 마늘도 갈아줘야 합니다. 할머니가 큰 통을 가지고 오시는데요.
0: 까나리 액젓.
1: 까나리 액젓까지 추가해서 믹서기에 재료를 갈아줍니다. 고추도 함께 갈아 준비해둡니다. 갑자기 냄비를 들고 오시는데요. 안에 들어있는 이건 뭘까요?
0: 이거 보리쌀 밥을 해가지고 갈았어요. 고추씨 두고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1: 메밀로 쓴 풀에 고추씨를 섞어 김치에 넣는 것이 할머니 김치의 비법이라고 합니다.
2: 이게 맛의 비법이면 가르쳐주면 안 되잖아요.
0: 뭘 안 돼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마음이 그냥. 다 잘 되면 좋지 뭐. 그 뭘 와 먹는 사람들이 이걸 하겠어요?
1: 아낌없이 비법을 내어주는 할머니. 식당이 사랑받는 비결은 비단 음식 맛뿐이 아닌 것 같습니다.
0: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허리 아프다.
1: 사실 75세 할머니가 하기엔 식당 일은 그리 녹록한 노동은 아닙니다.
0: 됐다. 아, 그래요. 이젠 뭐 나이가 많은지 허리도 아프고 팔도 아프고 지금 억지로 해요.
1: 어머니가 힘에 부친다는 것을 아는 아들이 2년 전부터 식당 일에 합류해 일을 돕고 있습니다.
2: 아드님이랑 같이 일하는 게 좋아요?
0: 좋아요. 남보단.
2: 어떤 점이 제일 좋아요?
0: 아, 힘들까 봐 힘든 건 다 하니까.
2: 아이고, 저요? 뭐 감사하죠. 왜요? 나이 드셨는데 더 주시겠다고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데 좀 감사하지.
1: 절인 열무에 양념을 부어줍니다.
0: 이렇게 양념 한 거 여기다 이제 비비면 끝이에요.
3: 아, 조금씩 해서 비비는 거예요?
0: 네.
1: 손이 많이 가고 힘든 일인데도 열무 김치를 사서 쓰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0: 이 열무를 사서 쓰려면 맛이 또 없고 이거 한번 하면 막 힘든데 손들이 맛있다 맛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고 그게 보람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힘들어도.
1: 할머니의 정성이 듬뿍 들어간 열무 김치가 완성됐습니다.
4: 우리 만두 먹으러 왔어.
5: 오, 어서 오세요.
4: 갑자기 만두가 생각나서 만두 먹으러 왔어요.
5: 갑자기 네, 만두가 드시고 네, 싶었어요.
1: 겨울철 별미로 내놓는 음식이지만 만두 맛을 잊지 못해 찾는 이웃들이 많아 가끔 이렇게 모여 만두를 빚곤 합니다. 그런데 피도 밀대로 직접 미신다네요.
2: 만두 피로 손으로 이렇게 하세요?
0: 네, 이렇게 해야 맛있어요.
2: 하나씩이요? 다? 일일이?
1: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수작업입니다.
6: 더 쫄깃하다고 이렇게 하면 만두 피가 더 쫄깃해요. 손으로 밀면.
2: 예, 예, 예.
1: 오른손으로는 반죽을 밀고 왼손은 피를 돌려가며 고르게 만들어줍니다.
0: 아, 그래요. 길이 없을 때 지내야 뭐 다 이렇게 손으로 하죠. 네. 오래 걸려요. 오래 걸려요. 맛있긴 해요.
1: 메밀로 만든 만두피 위에 돼지고기와 묵은지, 두부, 숙주나물을 넣은 소를 넉넉히 얹고 모양을 잡아 빚어냅니다.
4: 먹으라 오라 소리 안 해도 먹고 싶으면 와가지고 그냥 다 먹고 가면은 어르신이 그냥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니까 좋죠.
1: 사실

0: 겨울철에도 만두를 빚는 날이면 동네 분들이 와서 일손을 보태주곤 하신답니다. 다 같이 둘러앉아 완성한 만두를 찜통에 넣고 본격적으로 찌기 시작합니다.
1: 아, 한 10분 정도 지어야 돼요.
2: 10분?
1: 예, 예. 피가 이거 우리가 빚어서 조금 도톰해서 예, 조금 시간 조금 더 드려야 돼요.
2: 아, 예, 예.
1: 자, 만두 됐나 한번 보자고요.
0: 뚜껑을 열자 잘 익은 메밀만두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찜통째 꺼내서 기다리던 이웃들의 테이블로 향합니다.
3: 아이고, 맛있게 잘 찔렸나?
1: 맛있다.
3: 내가 직접 만들어서 그런가 맛있어 보이네. 더 맛있어 보이네.
1: 우와.
3: 와, 엄청 맛있게 잘 쪄졌네. 맛있게 먹읍시다.
4: 하나 맛있는 거 하나 드세요.
3: 뜨거워요. 이런 만두를 어디서 맛을 봐요? 딴 데 가면은 이렇게 맛있는 만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빚어드리고 만두도 얻어먹고 가져도 가고. 아이, 재미죠. 너나 먹는 재미죠. 돈만 벌려고 그러는 거 아니고. 예, 이렇게 해서 맛있으면 또 다음에 또 많이 빚어가지고 팔기도 하고.
0: 저녁 8시. 손님들이 떠나고 이제 마무리할 채비를 합니다.
5: 어머니 집 퇴근합시다. 오늘 수고했어요.
6: 고생했어요, 어머니. 내일 봐요.
3: 그래, 너도 고생했다. 막국수가 손님들이 하도 맛있다고 그러니까 막 기뻐요, 막. 그래서 이제 그냥 힘 닿는 데까지 하려고 그래요.
0: 따뜻한 정이 넘치는 할매 밥집을 찾아 떠난 여정의 마지막 목적지는 경북 영주의 조용한 시골 마을에 있는 한 식당입니다.
7: 안녕하십니까. 저는 순흥면에 소머리 국밥집을 하고 있는 김점자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에 보이는 곳이 제가 일하고 있는 식당입니다. 여기는 어디냐면은 제가 음식을 만들고 하는 곳입니다. 저는 지금 혼자서 손님 맞이하기 위해서 소머리 국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0: 이곳의 대표 메뉴는 가마솥에서 오랜 시간 진하게 우려낸 뜨끈한 소머리 국밥입니다. 단골 손님들로 식당은 벌써 북적입니다.
8: 정말로 이거 구수하니? 그 우리 대한민국 사람 입에 딱 맞는 그러한 국밥입니다.
0: 20년 전부터 한 자리를 지키며 끓여내고 있는데요.
7: 네, 맛있게 드세요.
6: 맛있게 드시고요.
0: 뜨끈한 국물에 밥 한 공기 말아 비우고 나면 속까지 든든해집니다.
9: 특이한 뭐 이렇게 재료가 들어간 건 없지만 그래도 맛은 담백하고 먹기에 편한 것 같아요.
10: 네? 여기 사장님은 욕심이 없어요. 재료도 안 아끼고 욕심이 없어요. 진짜 그래서 더 좋은 것 같아요.
0: 이틀 정도 물에 담가 핏물을 뺀 고기를 옆으로 옮기는데요. 물 색깔이 좀 뿌옇게 보이네요.
7: 쌀뜨물.
11: 쌀뜨물?
7: 네.
11: 쌀뜨물에 왜 고기를 담가요?
7: 그래, 쌀뜨물로 하니까 잡내도 없고 다른 약초 있는 것보다는 더욱 좋더라고 보니까요.
0: 쌀뜨물에 고기를 끓여내면 잡내도 제거될 뿐 아니라 맛도 구수해진다고 합니다.
7: 굉장히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굉장히 무슨 물이 굉장히 나중에 보면은요 시커멓게 나온다고요. 그게 이제 다 뽑아내야 이제 저쪽으로 돌아가요.
0: 작업은 초벌과 재벌 두 번에 삶는 과정을 거칩니다. 쌀뜨물에 양파와 생강, 파뿌리와 된장을 넣고 끓인 뒤에 다시 건져내서 찬물에 깨끗이 씻어 잡내를 없앱니다.
7: 여기는 이제 사골. 이제 사골에다가 소머리만 가지고 육수물이 안 나오거든요. 이 소머리에서 육수물이 나올 게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건져, 고기는 건져내고 사골은 또 끓이고 그러거든요.
0: 본격적인 육수를 내기 위해 새로 쌀뜨물을 채우고 사골을 넣어 끓여냅니다. 갑자기 할머니가 뭔가를 가지고 오시는데요. 이게 뭘까요?
7: 이거는 이제 바짝 말.

0: 말은 인삼인데 이걸 말라가지고 넣으면은 두 배의 효과가 있다는데 여기 넣게 되면은 잡냄새도 없어지고 우리 인삼에서 다짜그리한 냄새도 좋고 향도 좋고 해서 인삼을 저는 나름대로 인삼을 넣고 있습니다.
1: 육수의 깊은 맛을 더하기 위해 인삼과 월계수 잎, 당귀를 넣고 다시 푹 끓여냅니다.
2: 그럼 이제 얼마나 더 끓여야 돼요, 얘는?
0: 3시간 해가지고는 이제 그때는 열어봐가지고 이제 찔러보고 들어가는 게 쓱 소리 나면 덜 익었고 쭉 들어가면은 다 익었고.
1: 고기와 사골을 끓이는 사이 할머니가 다른 작업을 준비합니다. 국밥과 함께 나갈 김치를 새로 담글 참입니다.
0: 아, 김치요.
2: 아, 김치를 직접 담그세요?
0: 예, 예. 힘들어도 뭐 손님들이 뭐 즐겨 잡수니까 좋잖아요. 소머리에는 김치가 익어야 되는데 근데 요즘 사람들은 금방 새거 금방 있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예, 금방.
1: 손님들이 늘 새 김치를 찾다 보니 고단에도 일주일에 한 번은 김치를 새로 담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어떻게 처음 장사를 시작하는 걸까요?
0: 예, 남편이 애기 아빠가 약방을 하셨는데 돌아가시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해서 생각해놓은 게 이제 그 소머리 국밥집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가지고 아이들하고 살기는 살아야지 어떡하나 싶어가지고 막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하도 울어가지고 눈물이 안 나온 거죠.
1: 그렇게 남편을 여인 뒤 생계를 위해 남편이 하던 약국 자리에 국밥집을 열었습니다. 100년 된 고택의 약방이 이제는 가족을 살리는 국밥집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건 뭘까요?
0: 이거 약을 조제해서 여기서 찍는 거예요.
2: 아, 약 조제하는 기계예요?
0: 예.
1: 어떻게 하는지 직접 보여주십니다.
0: 이래가지고 약을 넣잖아요. 있으면 이렇게 끼워가지고. 찍히잖아요. 이러면 여기다 이제 붙었어요. 애기 아빠 유품이니까 버리기가 아까워서 정말 그때는 옛날에는 약방 했다 그러면 대단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버리기가 아까워가지고 유품이라서 그냥 섣불리 버리지를 못하고 있어요.
1: 잠깐도 쉬질 않으시고 또 다른 일을 준비합니다. 이번에 또 뭘 하시려는 걸까요?
2: 예. 이건 뭐예요?
0: 인삼요.
2: 인삼이요?
0: 예, 인삼을 숙삼을 사가지고 이래가지고 햇빛에 말르는다고요.
1: 더 깊고 진한 맛을 내기 위해 인삼은 매번 직접 말려서 사용합니다.
2: 어머니, 이거 들어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0: 조금 이렇게 쓰고 제가 마진 조금 적게 보면 되니까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1: 요즘같이 볕이 좋은 날이면 할머니는 인삼을 썰어 말려두신답니다. 인삼을 널어두고 돌아서기가 무섭게 다른 일을 하시는데요. 도통 잠시도 쉬질 않고 쉴 새 없이 몸을 움직이십니다.
0: 이것저것 하다 보면 가시수가 많아가지고 그걸 생각난 대로 그냥 막 이렇지 말고 해버려야 된다. 뭐든지 미루면 안 돼.
1: 혼자 식당을 운영하다 보니 자투리 시간도 알뜰히 씁니다. 오전 10시. 아침 일찍부터 정성껏 끓인 국밥이 과연 원하는 대로 잘 우러났는지 할머니가 확인해 나섭니다. 우러난 국물과 고기의 상태를 꼼꼼히 살피며 할머니가 고기 이곳저곳을 찔러봅니다.
0: 아, 이게 다 익었나 안 익었나 찔러보는 거예요. 쑥 들어가잖아, 지금 잘 익었어, 지금.
2: 아, 쑥 들어가면 잘 익은 거예요?
0: 그럼요, 예. 서먹서먹하고 쑥하면 잘 안 익어요. 감각으로 찔러보면 다 익었는 걸 알아요.
1: 이제 소머리 국밥을 만드는 작업은 끝났습니다. 그런데 국밥이 완성됐다고 일이 끝난 건 아닙니다. 할머니가 고기를 들고 열심히 옮깁니다.
0: 이것은 이제 분리를 시켜가지고 비계는 비계대로 없애고 먹을 것만 딱 잘라가지고 이게 좀 더 기름기 이게 기름기거든요. 이런 게 전부 다.
1: 어이구, 생각보다 기름이 많네요.
0: 야, 기름기 먹으면 건강에도 안 좋다고.
2: 살코기만 쓰는 거예요?
0: 예, 예.
1: 이제부터는 푹 삶아낸 고기에서 일일이 기름을 분리해줘야 합니다. 엉겨붙은 지방을 걷어내고 살코기만 남기는 과정인데요. 기계의 힘을 빌릴 수 없어 오롯이 맨손으로 하나하나 떼어내야 하기에 고되면서도 시간이 걸리는 작업입니다.
0: 여봐, 손을 봐요. 뿌린 게 없잖아요.
1: 이렇게 지방을 깨끗이 정리를 해줘야 깔끔하고 담백한 맛이 난다고 하네요.
0: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허리야. 아우, 손목도 아프고.
1: 사실 중노동이 따로 없습니다. 고기를 써는 데만도 꼬박 2시간이 더 걸리는데요. 몸은 고되지만 정성을 쏟은 덕분에 고기가 깨끗하게 정리됐습니다. 오후 12시. 드디어 점심시간입니다. 본격적으로 바빠지는 시간. 밀려드는 주문에 할머니가 정신없이 분주해집니다. 먼저 뚝배기에 손질한 머릿고기를 한 주먹씩 담고 빠르게 화구에 올립니다.
2: 점심시간에 정신 없겠는데요?
0: 예. 요 시간만, 한 시간만 바빠요.
1: 이제 뚝배기마다 미리 불려둔 당면을 올리고 가마솥에서 진하게 우려낸 국물을 부어준 후 마지막으로 대파까지 한 움큼 얹고 끓이기만 하면 됩니다. 할머니는 뚝배기가 끓는 사이 주방을 나와 테이블마다 반찬을 나르십니다.
0: 아, 이거 직접 제가 다 손으로 제가 한 겁니다.
1: 또다시 주방으로 들어가 그 사이 맛있게 끓은 국밥을 나릅니다. 주방과 테이블을 오가며 이 모든 일을 혼자서 거뜬히 해냅니다.
2: 어머니 처음부터 끝까지 어머니 혼자 다 하시네요.
0: 예, 제가 만드는 거, 음식 만드는 거 하고 치우는 거 하고 제가 혼자 다 하고 있습니다. 예.
1: 한바탕 서빙이 끝나고 드디어 손님상에 오른 소머리 국밥. 과연 국밥 맛은 어떨까요?
3: 만드는 뭐 기름이 많고 좀 느끼한데 이건 담백하니까 크림이 자주 올 수밖에 없어요.
4: 어쨌든 푸짐하게 주고 국물이 담백해가 좋아요. 맛이 좋아요. 그 뜸이에요.
1: 그야말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점심시간이 지나갑니다.
2: 어머니. 그냥 폭풍우가 한번 휩쓸고 갔는데요.
0: 글쎄 그러네요. 아유. 그렇게 항상 바쁜 건 아니거든요.
2: 아 그래요? 오늘 좀 많은 편이네요?
0: 예, 그렇죠. 예.
1: 오전 11시부터 하루 딱 3시간만 영업을 합니다. 그런데 점심시간이 끝나기 무섭게 어딜 가시려는 걸까요?
0: 소머리 사러 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감조하려고 엿기름도 사러 가고요.
1: 할머니가 익숙한 솜씨로 시동을 걸고 시장을 향해 출발합니다.
0: 예, 여기는 시골이다 보니까 차가 없으면 장을 보러 다닐 수가 없어요. 하루에 차가 버스가 6분 다니는데 그래서 차가 없으면 장을 보러 다니지를 못하고 올 일을 못 봅니다.
1: 시장은 식당에서 차로 30분 거리에 있습니다.
0: 사장님, 예, 소머리 좋은 거 있나요?
5: 네, 좋은 거 있어요.
0: 아, 좋은 거 있어요?
5: 네.
0: 아우, 좋네. 아우, 이쁘다. 예? 소머리가 크고 매끄럽고 그래도 양도 많이 나오고.
2: 아, 커야 맛도, 양이 많나요?
0: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맛도 좋고.
6: 자, 내일 좀 배달 좀 해주세요.
7: 알겠어요. 네. 내일 제가 배달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0: 네, 갈게요.
7: 네, 고맙습니다.
1: 이번엔 손님들께 서비스로 드리는 식혜 재료를 사려고 합니다.
0: 아, 이거 맛있더라고요. 어, 좋으네.
2: 이렇게 일일이 장 보러 다니기 힘들지 않으세요?
0: 힘들죠. 그렇지만 좋은 물건을 사기 위해서는 이렇게 또 직접 보면서 확인하면서 좋은 거고.
7: 안녕하세요. 예.
8: 감사합니다.
1: 전화 한 통이면 배달되는 편한 세상이 하지만 맛있는 음식을 위해 좋은 재료를 직접 확인하는 것만큼은 절대 타협하지 않는 할머니의 오랜 고집이라고 합니다.
0: 자기가 싫으면 즐기라 하는 말이 있듯이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를 해서 정말 맛있게 드시고 가시면 더 이상 보람이 없겠습니다.

0: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 E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1: EBS E는 0세부터 1회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0: 중학생 때 나의 보물 1호는
1: 일기장이요.
0: 방과 후에 한 일은
1: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0: 닮고 싶었던 롤모델은
1: 빨간 머리엔
0: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1: 오리를 길렀던 거예요.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많이 힘들었지 괜찮아 너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 안녕하세요. 저는 아름다움을 만드는 직업을 가진 헤어 디자이너 차홍입니다.
0: 중학생 때 어떤 학생이었나요?
1: 저는 굉장히 내성적이었고 천사병 있어 이런 놀림도 당했었어요. 왜냐하면 남의 말을 잘 거절도 못했거든요. 그리고 또 키가 정말 작았어요. 중학교 때 3학년 겨울방학 때 키가 15cm를 커서 정말 다행이지 중학교 땐 전교에서 두 번째로 작았거든요. 뭔가

0: 계속 맞물려서 좀 흐린 날씨처럼 다운돼 있었던 것 같아요.
1: 나와 같은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0: 내성적인 사람의 특징이 나 아닌 다른 어떤 사물이든 사람이든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더 섬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공감 능력이나. 그래서 그때는 그 부분이 저한테 되게 힘든 부분이었는데 지금 많은 도움이 되는 부분이에요. 안 좋다고 생각되는 부분들, 지금은 그게 굉장히 부정적인 부분이지만 나중에 성장해 가는 과정에 도움이 많이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고,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 잘 못하고 그런 성격들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고, 지금은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 수 있는데 나중에 그런 게 좋은 쪽으로 많이 발현이 될 거라고, 나쁜 성격 아니라고 위로해주고 싶어요.
1: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가 뭘까요?
0: 사실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이유가 저는 시골에 있었는데 약간 읍내였어요. 그래서 미용실이란 개념이 사실 없었어요. 미용실, 헤어 디자이너라는 개념을 잘 몰랐는데 주변에서 너는 만들기도 좋아하고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하고 남을 잘 배려해주고 그냥 너의 성격에는 굉장히 헤어 디자이너가 잘 맞을 것 같다라는 추천을 받아서 시작을 했는데, 사실 시작하자마자 안 맞을 수 있겠구나, 부족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재밌었어요. 너무 좋고.
1: 꿈을 이루는데 힘들었던 점이 있나요?
0: 누군가한테 먼저 말 거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손이 진짜 작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기구를 다룸에 있어서 조금 느렸던 것 같고, 저는 사실 20살까지 약간 뷰티라든지 패션에 고관여된 사람이 아니라서 약간 이 업을 출발할 때 많이 세련되거나 뭔가 이렇게 특출난 재능이 있었던 것 같진 않아요. 특출나게 재능이 없어서 부족하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오히려 제가 부족하다, 내가 이런 거를 개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오히려 늘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이 저를 많이 발전시키고 더 이렇게 노력하게 만든 것 같아요.
1: 꿈을 이루고 성취감을 느낄 때는 언젠가요?
0: 내가 내일을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면 그게 어떤 누군가한테도 이렇게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인가 머리를 해준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제품 디자이너가 돼서 본인이 만든 그 섀도우를 가지고 왔어요. 편지랑 같이 가지고 왔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미용실에서 너무 행복하게 진심으로 일하는 모습 보고 자기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직업을 찾고 싶고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 해왔대요. 차홍 원장님 덕분에 자기는 그 꿈을 찾을 수 있게 됐다고, 그런 여성이 되고 싶었는데 자기도 그렇게 됐다고. 그래서 아직 출시된 제품은 아니지만 제일 먼저 만든 그 제품을 제일 먼저 저한테 선물하려고 왔다고, 그 보고 되게 뿌듯했어요.
1: 헤어 디자이너란 한마디로 뭘까요?
0: 헤어 디자이너란 누군가의 인생의 한 장면을 디자인하는 일이다. 사실 오늘은 내 생에 단 하루밖에 없는, 정말 하나밖에 없는 하루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하루를 소중히 하고 아끼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그게 점진적으로 쌓여서 어떤 하나의 큰 덩어리가 되고 하나의 큰 결과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아끼고 사랑하고 세상에 하나뿐인 나를 많이 다독여주고 토닥토닥해주고 잘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줬으면 좋겠어요.

땀이 줄줄 흐르는 요즘 건강 챙길 수 있는 이하연표 보양식. 색색의 고명이 눈길을 사로잡는 시원한 여름 몸보신 요리. 담백한 닭고기 육수에 상큼한 겨자 맛을 더한 초계탕부터 새콤한 맛을 최상으로 끌어올린 여름 별미 반찬. 밥에 비벼 먹으면 어느새 한 그릇 뚝딱, 입맛 도둑 노각 무침까지. 고품격 한식 레시피를 선사하는 이하연의

0: 최고의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1: 안녕하세요. 최우비 찰떡 광입니다.
2: 안녕하세요. 이하연입니다.
1: 네. 선생님, 이 여름 보양식 초계탕을 만나볼 건데요. 재료부터 한번 볼까요?
2: 네. 일단 닭을 한 마리 준비했고요. 네. 닭을 초벌을 한번 데쳐줘야 돼요. 네. 그때 소주를 넣고.
1: 그때 네. 소주를 넣고. 네.
2: 그다음에 이제 닭을 본격적으로 삶아야 되거든요. 네. 그때 향신료가 들어가는데 대파하고. 네. 마늘하고 생강이 들어가요.
1: 생강 들어가고 확실히 비린내를 잡아주네요.
2: 네, 그다음에 고명이에요. 네. 네, 황백지단을 했고요. 네. 좀 달콤하라고 배채 네. 했고요. 오이채 네. 들어가고 그다음에 색깔을 좀 고급지게 하기 위해서 표고채를 넣었어요.
1: 표고채.
2: 그리고 홍고추로 포인트를 줄 거예요.
1: 네. 그다음에 자, 그리고 이제, 이거.
2: 초계 국물에 네. 초계국수는 이제 겨자하고 식초가 들어가거든요. 네. 식초, 설탕. 그다음에 간장을 좀 넣고요. 네. 그리고 설탕, 그리고 간장간 갖고 다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소금간이 들어가요.
1: 맛있게 또 장까지 준비가 됐습니다. 네. 이 더위에 지친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 닭 한 마리 준비해서 온 가족 여름 몸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럼 오늘의 요리 시작해 볼게요. 자, 선생님 그럼 먼저 이 튼튼한 닭 한번 네. 손질해 볼까요? 아주 실한 친구네요. 오랜만에 이렇게 닭 한 마리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2: 네, 닭 한 마리.
1: 예, 원래 이렇게 손질된 거 많이 쓰는데 오늘 이렇게 특별히 통닭으로 준비하신 이유가 있나요?
2: 이게 이제 닭도 조금 커야 예. 국물이 구수하니 맛있게 나와요. 근데 요즘은 다 뭐 삼계탕도 요만하고 하잖아요.
1: 맞아요.
2: 닭고기 먹은 것도 아니고 안 먹은 것도 아니고.
1: 맞아요. 네. 사실은 더 큰 닭도 있는데 오늘은 약간 중간 크기죠.
2: 이게 1.2-3kg 그 예. 정도 되는 거고요. 반드시 닭고기 요리할 때는 여기를 떼주세요.
1: 요, 꼬리 있던데.
2: 꼬리 부분. 자. 네, 떼주고요. 여기 보면 이게 기름기 여기가 많아요.
1: 이게. 아, 여기 뒤쪽이.
2: 기름,
1: 예.
2: 기름 다 떼주시고 예. 그다음에 안에 이런 껍질 부분도 조금 예. 여기에서 이제 나중에 국물 나올 때 예. 기름이 많이 떠요.
1: 이렇게 보시기에 기름기가 있어 보이는 쪽은 예. 이 꼬리 쪽에는 기름 좀 많은 것 같아요. 껍질도 그렇고 자, 뒤쪽이.
2: 이렇게 해서 좀 떼주세요.
1: 예.
2: 그래도 이따가 껍질은 다 벗길 거거든요. 네. 삶은 다음에.
1: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름이 많은 쪽은 저희가 조금 손질을 해봤습니다.
2: 자, 소주를 넣고
1: 네.
2: 한번 데쳐주세요.
1: 자, 소주를 넣고 한번 데쳐볼게요.
2: 이건 많이 삶는 건 아니고 예. 겉에 이제 그 이물질들도 있고 네. 조금 냄새 잡아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1: 지금 소주를 넣었고 네. 지금 닭을 넣고 한 몇 분 정도 시간 얼마 정도 저희가 한번
2: 이거는 잠깐 한 2분 그 정도 초벌을 한번 해주세요.
1: 초벌을. 네.
2: 닭 볶음탕도 마찬가지고.
1: 예.
2: 자, 이 정도로 됐고 찬물에 건져서 한번 닦아주세요. 아, 수도가에서는 흐르는 물에 예. 깨끗이 이렇게 씻고요.
1: 예.
2: 그다음에 이렇게 놓고.
1: 자, 이렇게 불이 나왔고요.
2: 그리고 이제 불을 켜고 예. 닭을 넣으세요.
1: 네. 자, 한번 데쳐내서 찬물에 헹궜던 닭을 넣고.
2: 대파 꼭 넣고요. 네. 그다음에 생강.
1: 네.
2: 그래서 한 40분 정도 삶아요.
1: 40분 정도. 네. 확실히 이 향신채소가 또 들어갔기 때문에 네. 또 혹시나 모를
2: 누른 맛 또 잡아주죠.
1: 오, 확실하게 잡아주네요. 누른 네, 맛을. 확실하게. 이렇게 해서 40분 동안 저희가 익혀주는데 불세기는 어떻게 시작해서 센 불에 쑥 가나요?
2: 네, 센 불에서 가다가 예. 한 20분 좀 삶은 다음에 중불로.
1: 중불로.
2: 이렇게 해서 해주세요.
1: 아주 부드럽게 익혀지나 봐요.
2: 네.
1: 40분 정도 익혀보겠습니다.
2: 네.
1: 선생님, 한 40분 정도 끓인 닭이 여기 있어요. 네. 아주 포근포근한 향이 나는데, 네. 열어볼까요? 우와! 이야!
2: 비린맛 나죠?
1: 예, 선생님, 비린맛 전혀 안 나요. 네. 오히려 향긋한 향이 나는데, 닭 한 마리의 매력이 이거네요, 선생님.
2: 그쵸?
1: 이야. 진짜 푸짐하네요. 네. 우와, 얼마나 부드러우면 그냥.
2: 잘 삶아졌어요.
1: 예, 예. 이렇게 떨어지네요. 와. 맛있겠다. 자.
2: 했고요. 예. 이제 껍질을 느껴줘야 돼요.
1: 예, 껍질. 느껴서 놓을 것도 드릴게요. 세상에. 아니, 40분 동안 선생님 이제 중간에 불 조절 한번 하셨고,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부들부들하게.
2: 그럼요.
1: 이렇게 해서 입에 쏙

0: 얼마나 맛있을까요?
1: 3kg짜리 큰 거는 예. 거의 1시간짤만 해야 되거든요.
0: 이게 또...
1: 1.5kg여서 예, 다 크기에 따라서 예. 삶는 시간이 달라지겠죠.
0: 맞아요.
1: 이거를 한번 더 삶아줘야 돼요.
0: 어, 닭뼈를 이렇게 따로 발라놓는 이유가 예, 있어요?
1: 닭뼈에서 또 그 구수한 닭맛이, 맛있는 맛이 또 우러나오죠.
0: 예.
1: 바로 버리지 말고 여기다 예. 한번 더 넣고 끓여야 돼요.
0: 선생님, 근데 그냥 먹어도 맛있겠는데요?
1: 그냥 먹어도
0: 이 상태를.
1: 소금 찍어서.
0: 예. 왜냐면 선생님께서 예. 아까 한번 뜨거운 물에 한번 데치셨고, 그 다음에 뭐 양파랑, 아니, 대파랑 이런 것도 향수 넣고, 저희가 이제 이걸 익혔기 때문에 비린내가 전혀 안 나요.
1: 이게 여름에 이제 이거 뜨거울 때는 그냥 백숙으로 먹으면 되는데
0: 예.
1: 차게 먹으려고 하니까 겨자하고 식초가 들어가서
0: 예,
1: 차게 얼음도 띄어야 돼. 여름 음식, 여름 닭 요리.
0: 여름 닭 요리.
1: 예, 여름 닭 요리. 계절 요리죠, 그러니까.
0: 어, 진짜 확실히 닭 한 마리라서 그런지 양이 엄청나네요.
1: 그러니까 한 이거 가지면 4인 충분해요.
0: 4인. 예.
1: 그리고 면을 말아도 되고 밥을 말아도 되고요. 네, 이게 이제 초계국수라는 말 들어봤죠.
0: 맞아요. 초계국수집 이렇게 많이 있더라고요.
1: 네, 많이 있어요. 여름에는 많죠.
0: 많은 분들이 드시러 네. 가시던데 야 선생님 이렇게 닭 한 마리가 이렇게 푸짐하게 나왔어요.
1: 네.
0: 자 이렇게 살도 맛있게 발라줬는데 요 크기 그대로 먹나요 선생님?
1: 이제 이게 먹기 좋게 찢어주세요.
0: 아,
1: 결대로.
0: 맞아요. 아, 먹기 좋게.
1: 결대로 이렇게.
0: 얼마나 부드러워요. 정말 아주 부들부들하게 잘 익었습니다.
1: 이렇게.
0: 자, 이렇게 해서.
1: 그 다음에 네. 이제 국물이 맛있어야 돼서요.
0: 네.
1: 닭을 한번 넣고, 아까 국물에다가.
0: 가볼까요? 아, 아까 끓여줬던 국물에다 한 번 더.
1: 한 번 더. 한 2, 30분 정도.
0: 네. 이 닭뼈를 넣고.
1: 뽀얀 국물이 나오게요.
0: 아.
1: 네.
0: 이 맛있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거죠, 닭뼈에도.
1: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한번 쫙 걸르면, 걸러서 기름은 걷어줘야 되거든요.
0: 네. 자, 한번 그럼 20분 정도 끓이나요?
1: 네. 20, 30분.
0: 20, 30분 정도 맛있는 맛이 쭉 우러나오도록 끓여보겠습니다.
1: 자.
0: 이야, 아주 진하게, 아주 뽀얗게 이 닭 육수가 올라왔는데요.
1: 네.
0: 자, 선생님. 요거 이제 뼈 걸러내고 바로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1: 아니에요.
0: 요거?
1: 저는 냉동실에 넣어서
0: 예.
1: 전부 다 그 기름기를 걷어줘요.
0: 아 정말로요?
1: 네, 이제 차게.
0: 아 뼈를 걸러서?
1: 차게 먹는 음식이거든요.
0: 예?
1: 여름에. 자 먼저
0: 네.
1: 뼈가 다 이렇게 우러났거든요.
0: 네.
1: 그러면 여기 지금 뭐 파, 마늘 들어갔던 것까지
0: 예.
1: 전부 다 한번 걸러줘요. 이렇게.
0: 자, 이 맛있는 향이 싹 올라오는데요.
1: 이렇게 이제 뜨거운 국물을
0: 예.
1: 고기에 찢어놓은 고기에다 부어서
0: 예.
1: 파 좀 이렇게 동동 띄워가지고
0: 예.
1: 소금간에서 먹으면 닭곰탕이에요.
0: 네. 정말 깔끔한 닭곰탕인데 일단 이거를 냉장실에
1: 냉동실에다가
0: 네.
1: 넣고 식혀면은 이렇게 기름이 떠요.
0: 잠깐만요. 이 냉동실에 저희가 조금 이거를 이제 굳혔는데 조금
1: 네.
0: 차갑게 이게 기름 뜬 거예요?
1: 이걸 걸러줘야 돼요.
0: 아니 제가 먹었던 이 초계탕이나 초계 육수들은 정말 국물이 깔끔했거든요.
1: 그래서 드는 거예요. 보세요.
0: 아
1: 이렇게
0: 이런 과정에서 이제 기름을 걷어내네요.
1: 네, 기름을 깔끔하게 이렇게.
0: 오.
1: 이게 초계탕이 굉장히 오래된 음식이거든요.
0: 아, 예?
1: 우리 선조들이 드시던 음식인데
0: 예.
1: 옛날에 양반가에서 많이 드셨던 음식이에요.
0: 아, 더울 때.
1: 재료 보세요. 재료. 서민들이 어떻게 드셨겠는지.
0: 그러게요.
1: 지금이야 닭이
0: 예.
1: 서민 음식이 됐지만 예. 자 이렇게
0: 네.
1: 전부 다 했어요.
0: 자, 깔끔하게 저희가 또 기름을 걷어냈습니다. 이 다음은 뭐 하면 될까요?
1: 자 여기에다가 초계.
0: 네.
1: 그러니까 이제 겨자하고 식초하고
0: 네. 네,
1: 간장간을 약간 들어가는 게 더 감칠맛이 나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간장으로 간을 이렇게 해주시고요.
0: 오.
1: 여기 식초에다 겨자를
0: 식초에다.
1: 이건 이제 취향에 따라서 겨자가 많이 막 코가 탁 쏘도록 매운 거 좋아하시면 좀
0: 맞아요.
1: 많이 넣고
0: 예.
1: 그 정도까지 싫다 그러면 적당히 넣으시면 돼요.
0: 네, 취향에 따라 가감하세요.
1: 취향대로, 예.
0: 근데요, 저도 예전에 이 초계탕, 초계국수를 한번 먹어본 적이 있는데, 정말 이 국물이 진하면서도 담백하고 깔끔하더라고요.
1: 예, 예.
0: 아, 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육수도 우려냈고, 그 다음에 기름을 걷어내서 그런 것 같네요.
1: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이에요.
0: 그렇지만 또 이제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1: 그렇죠.
0: 또 한번 이렇게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1: 저는 이것도 하지만,
0: 예.
1: 이렇게 참깨 갈아서 하는 인자수통도. 여름에는
0: 예.
1: 자 여기에다가 소금간
0: 예.
1: 그리고 설탕

0: 설탕도 넣어주시고
1: 약간 달콤하게 이렇게 해서 국물 만들어놨어요.
0: 예. 자, 이렇게 준비했고 자, 이제 담아보는 거예요. 푸짐하게 들어가네요, 아주 선생님. 가운데 그냥.
1: 그리고 이제 만약에 예. 국수가 주가 되면 네. 이 닭고기는 고명으로 들어가도 돼요. 이거 가지고 10인분도 만들 수 있어요.
0: 그리고 양이 많기 하면. 때문에. 네.
1: 자, 그러면 색깔을 이렇게 오이도 넣고요.
0: 예.
1: 배추에 넣고요.
0: 배추도 넣고.
1: 그다음에
0: 아니 뭔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채 그 지단이 들어가면 뭔가 정말 궁중 음식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1: 예, 검정색 같은 게 하나 들어가야 고급져 보이더라고요.
0: 예.
1: 그래서 여기에 저는 표고를 썼는데 네. 석이버섯 써도 돼요.
0: 오. 예. 또 활용하면 좋으실 것 같고. 자, 저희가 또 얼음도 준비했고.
1: 예, 얼음도.
0: 예.
1: 좀 한 고기씩 띄우고요.
0: 아, 진짜 이 더운 여름에 이 날 더울 때 이렇게 아주 그냥 차게 해서 얼음 동동 띄워서 드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이야. 이게 노꾸릇이라고 하나요, 선생님?
1: 노꾸릇이 잘 어울려요.
0: 예, 노꾸릇이 하니까 더 분위기가 있네요.
1: 아, 예. 이렇게 해서 완성했습니다.
0: 오, 정말 분위기 있는데요. 자, 몸에도 좋고 맛도 좋은 초계탕이 완성됐습니다.
2: 오늘의 요리, 초계탕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우선 닭은 꼬리와 기름을 제거해줍니다. 끓는 물에 소주와 닭을 넣어 1분 정도 데친 뒤 찬물에 헹궈주세요. 그런 다음 끓는 물에 닭, 마늘, 대파, 생강을 넣어 40분 정도 삶아줍니다. 이렇게 향채소를 넣어 끓이면 닭의 누린내를 잡을 수 있어요. 삶은 닭은 껍질을 벗기고 살코기를 바른 뒤 절대로 찢어주세요. 육수에 닭뼈를 넣고 30분 정도 더 끓여줍니다. 체에 받쳐 육수를 걸러낸 뒤 냉동실에서 식히고 기름을 걷어내주세요. 육수에 국간장, 연겨자, 식초, 소금, 설탕을 넣어 섞어줍니다. 그릇에 닭 살코기, 채썬 오이, 채썬 배, 황백지단, 볶은 표고버섯을 얹어주세요. 마지막으로 얼음을 띄우고 식힌 육수를 담으면 초계탕이 완성됩니다.
0: 선생님, 저는 오이나 노각이 비슷한 줄 알았는데 맛이 많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자, 어른들께서는 이 노각을 밥상의 별미라고 말씀 많이 하시는데 노각 무침의 재료 한번 볼까요?
1: 네. 자, 이게 노각이 네. 요즘 나오는 건 아마 하우스에서 네. 구매한 걸 거예요.
0: 네.
1: 그리고 이제 한 소금으로 절일 거고요.
0: 네.
1: 이거는 색깔 예쁘라고 홍고추하고
0: 네.
1: 노각에는 반드시 양파가 들어가야 맛있어요.
0: 아, 양파.
1: 노각향하고 예. 양파향하고 참 잘 어울려요. 그리고 쪽파.
0: 쪽파 들어가고요.
1: 송송 썰어 넣고요.
0: 자, 그리고 새콤한 식초향도 나는 걸 보니까
1: 네.
0: 이 양념이 새콤 달콤할 것 같아요.
1: 네.
0: 자, 재료 볼까요?
1: 고추장이 반드시 들어가줘야 돼요.
0: 아, 고추장. 네. 예, 매콤하네.
1: 고추장만 갖고 안 돼서 고춧가루 좀 들어가고요.
0: 네.
1: 그 다음에 식초도 들어가고.
0: 네.
1: 여기 올리고당 조금 넣었어요.
0: 올리고당
1: 없으면 그냥 설탕 조금 넣으면 되고
0: 네.
1: 그다음에 참기름하고 여기는 초고추장.
0: 초고추장이 네. 또 들어가네요.
1: 만약에 이제 먹어보고 싱겁다 하면
0: 네.
1: 이게 지금 오이가 저기 노각이 좀 크거든요.
0: 네.
1: 그러면 소금 간이 약간 해야 될 거예요. 아, 그렇게 먹어보고
0: 네.
1: 크기에 따라서 양념은 조금 가감하면 돼요.
0: 밥상의 별미 어떤 맛일지 기대가 되는데요. 네. 오독오독 시원하고 맛이 좋은 오늘의 반찬 지금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노각 손질 한번 해볼게요. 솔직히 저는 처음 들어왔을 때 웬 바게트를 들고 오셨나 싶어가지고 진짜 그렇지 않아요?
1: 네. 요즘 나오는 노각은 이렇고요. 예. 원래 이제 전 어릴 때 그
0: 네.
1: 오이밭에 오이가 있으면 처음에 오이 풀을 때 따먹잖아요.
0: 네.
1: 그런데 갈수록 커지면서 이게 늙어가는 거예요.
0: 아, 오이가?
1: 오이가.
0: 아, 진짜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1: 네, 오이가? 그런데 요즘은 이제 이 노각 품종이 따로 나왔어요.
0: 아, 따로?
1: 네, 그래서 앞으로 지금 한 추석 전까지 노각 많이 드실 때예요. 네.
0: 이 정도면은 무게가 어느 정도 될까요?
1: 1kg 넘어요.
0: 1kg 넘어요.
1: 네, 1kg 500 정도 될 것 같아요.
0: 이거 어떻게

0: 손질할까요, 선생님?
1: 먼저
2: 예.
1: 이거를 필러로 깎아줘야 돼요.
2: 필러로.
1: 네, 필러로. 이렇게 필러로 깎아주거든요.
2: 네.
0: 근데 확실히 필러로 깎으니까 그냥 손쉽게.
1: 네. 요즘은 예. 조리 도구들이 워낙에 잘 나와서.
0: 맞아요.
1: 예.
0: 아니 이거 어느 천년에 껍질을 벗기나 싶었는데.
1: 옛날에는 칼로 다 했잖아요.
0: 예, 이렇게 쓱쓱하니까 그냥 순식간에 그냥.
1: 저는 1kg 기준으로 했고
0: 네?
1: 이 정도 되면 1kg 정도 되거든요.
0: 아까 했던 것보다 조금 작은. 씨가 꽉 들어있는데.
1: 자, 하면 씨를
0: 숟갈로, 숟가락으로
1: 이렇게
0: 걷어내겠습니다. 굉장히 또 수분이 많고 그냥 먹을 때는 아삭아삭하게 먹을 수 있는데 또 이제 또 반찬으로 들어가는데 무침에 들어가는데 물기가 큰 거 나면
1: 이거 저기 노각 묻혀서 비빔국수 이런 거 해도 맛있어요.
0: 아이고 맛있겠어 진짜. 정말 수분 함량이 엄청나네요 선생님.
1: 네 수분 네? 함량이 많죠. 0.45cm? 0.45.
0: 오 확실히 저희가 오이할 때보다 조금 더 두껍게 써시는 것 같아요.
1: 네.
0: 아주 아삭아삭 그냥 소리가 너무 좋네요. 수분도 엄청나고요.
1: 약간 어슷썰기로.
0: 어슷썰기로. 요거, 요거 바로 사용하시나요, 이렇게?
1: 그리고 이거 살짝 절여주세요.
0: 아.
1: 수분이 워낙 많이 나와서.
0: 맞아요.
1: 네, 살짝 절여서 조금 너무 꾹 짜지는 말고.
0: 네. 네
1: 소금을 이렇게 넣고.
0: 자, 소금을 좀 넣고 절일 건데요.
1: 이건 반 계절인 거예요.
0: 예.
1: 저거 한 계절인 거.
0: 자, 요건 좀 이제 소금을 쳐서 네. 미리 절여둔 거고.
1: 미리 이렇게 절여놨거든요.
0: 이거 몇 분 정도 절이셨나요?
1: 이거 한 2, 30분?
0: 2, 30분?
1: 그 네.
0: 자, 근데 지금 물이 많이 나왔어요.
1: 그래도 많이 나오고요. 양념 무쳐놔도 많이 나와요.
0: 그리고 되게 부들부들했어요. 이건 더, 그쵸, 이거보다?
1: 아무래도 그렇죠. 절였으니까.
0: 예.
1: 네.
0: 자, 이렇게 먹기 좋게 됐는데.
1: 체에다 한번 받쳐주실래요?
0: 체에다 받칠까요? 자, 아무래도 무침이다 보니까 물기가 크고 나면.
1: 네, 다 씻겨나가니까 양념이.
0: 예.
1: 자, 한번 돼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짜줘도 돼요. 살짝.
0: 예.
1: 이렇게 물이. 이게 지금 1차 짠 거거든요.
0: 예.
1: 짜서 왔는데도 이렇게 물이 또 나와요.
0: 그러니까 이제 양념을 자, 이제 하나하나 넣으면서 해볼게요.
1: 고춧가루로
0: 예.
1: 먼저. 아까 그 총각무 깍두기 하듯이
0: 예.
1: 이렇게
0: 색을 입히는 거죠.
1: 네, 색을 입혀주는 거예요.
0: 자 여기 주시고
1: 네.
0: 네. 저도 이제 앞으로 이제 고춧가루가 들어가는 먼저 무침이나 요리할 때
1: 예. 이렇게 먼저
0: 예.
1: 네, 밑작업을 해주는 거예요.
0: 맞아요.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1: 그럼 다 먹을 때까지
0: 예.
1: 네, 빨갛게 그대로 있는데 이걸 안 해주면 허해져요. 그냥
0: 헛돌아요.
1: 네. 그러면 이제 고추장을 먼저
0: 고추장 자, 숟가락 드릴까요?
1: 드릴게요. 이상하게 노각은 고추장으로 묻혀야 맛있더라고요.
0: 고추장으로.
1: 여기다 된장으로 묻히면 안 돼요.
0: 또 어울리는 게 있죠.
1: 네. 하고.
0: 너무 좀.
1: 식초.
0: 예. 식초 넣고.
1: 설탕. 이거 설탕 대신 올리고당 넣는데. 예. 올리고당 없으면 설탕으로 해도 되고요.
0: 올리고당 없으시면 설탕 넣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조물조물.
1: 예. 초고추장 주세요.
0: 초고추장. 아니 근데 선생님 궁금한 게 아니 여기에 식초하고 고추장 다 들어갔는데 초고추장을 또 넣으시는 이유가 뭐예요?
1: 네 여기에 또 가진 양념이 또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맛있어요. 확실히 더 맛있더라고요. 아하. 해보니까. 그다음에 예, 이거 새콤달콤하니 노각은 또 그런 맛으로 먹으니까
0: 네.
1: 하고요.
0: 참기름까지.
1: 참기름까지.
0: 아 뭔가 무침을 먹을 때 이 오이 무침은 아무리 좀 크게 썰어도 이 정도 크기는 안 나오거든요. 굉장히 큼지막하게 좋은 것 같아요.
1: 네, 노각이 워낙 크잖아요.
0: 예, 예.
1: 그리고
0: 야, 굉장히 푸짐하네요, 선생님. 노각 하나인데.
1: 한 개인데. 예, 예. 한 2, 3천원이면 이렇게
0: 예.
1: 가성비 좋죠.
0: 그게요. 뭐 딱히 해 먹을 게 없을 때 생각이 안 날 때 노각 이렇게 해서 드시면 정말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 노각은 다들 많이들 좋아하시더라고요 보면.
0: 맞아요.
1: 안 해줘서 못 먹지.
0: 맞아요.
1: 자,
0: 자 우리 담아 볼까요? 진짜 군침 돌아요 선생님. 진짜 더울 때 이렇게 매콤하고 아주 새콤달콤한 게 땡겨요 무침이. 네.
1: 저기 반찬 용기에 담아놨다가 예. 냉장 보관했다가
0: 예.
1: 그러면 이제 가장자리 물이 생겨요.
0: 예.
1: 예. 그건 어쩔 수 없는 자연현상이어서.
0: 그러면 바로 무쳐 먹어야 제일 맛있겠네요.
1: 바로 무쳐 먹어도 맛있고
0: 예.
1: 남은 건 어떻게 뒀다 먹어야지.
0: 그렇죠. 그렇죠. 예. 자 이렇게.

0: 시원하게 맛있게 먹는 노각무침이 완성됐습니다.
1: 노각무침을 요약해보겠습니다. 먼저 노각은 필러로 껍질을 벗긴 뒤 반 갈라 실을 제거해주세요. 노각을 0.5cm 두께로 어슷 썰고 토파념을 넣어 20분 정도 절인 뒤 물기를 제거해줍니다. 물기 제거한 노각에 고춧가루를 넣어 버무려주세요. 이렇게 고춧가루를 먼저 버무리면 색이 더 고와져요. 그런 다음 고추장, 식초, 올리고당, 초고추장, 통깨, 참기름, 송송 썬 쪽파, 채썬 홍고추를 넣어 버무려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으면 노각무침이 완성됩니다. 다음 주에는 건강한 가정식을 알려주는 최경숙 요리연구가의 맛있는 햇마늘 볶음밥부터 꿀팁 가득한 매운 찜닭까지 요리가 즐거워지는 매력만점 레시피를 공개합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해보고 싶고 사교육 분야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0: 모두와 함께하는 재난 TV 국민행동 요령. 비가 과하게 내리는 밤에 비밤 DJ 펭수예요. 갑자기 줄기차게 내리는 큰 비를 호우라고 하는데요. 예측하기 어려워서 더 큰 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호우. 이 나쁜 자연들. 호호 아줌마님께서 사연 보내주셨네요.
1: 아까 외출하려다가 TV에서 호우 예보 듣고 그냥 집에서 풍만 듣고 있어요. 참 잘하셨어요.
0: TV, 라디오, 스마트폰으로 호우 예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대피할 때 위험한 하천가, 산길, 전신주, 변압기 주변은 피해주세요. 세이 호우호우님께서 호구 때문에 도로에 물웅덩이가 너무 많아서 무서워요. 집에 어떻게 가죠? 라고 질문 보내주셨네요. 운전 중 폭우를 만나 불가피하게 물웅덩이를 지나야 할 때는 멈추지 않고 저속으로 한 번에 가로지르면 되는데요. 물의 수위가 승용차 바퀴의 3분의 1, 화물차 바퀴의 절반 이하일 때는 통과해도 괜찮지만 그 이상 물에 잠겼을 때는 이동하지 않습니다. 침수된 도로나 다리는 순식간에 불어난 물에 휩쓸릴 수 있으니 절대 함부로 건너지 마세요. 우리 비방 청취자분들은 팽디가 알려준 대로 호우에 철저하게 대비하기로 약속!

0: 하늘에서 벌이 내리면. 우와, 이게 지구에서 인기 있는 카페 메뉴야. 멜론 소다, 초코 팬케이크, 티라미수, 크림 푸딩, 아몬드 카놀레. 이런 맛있는 음식이 있는 줄도 몰랐어.
1: 토마토가 세상에서 제일 꿀맛인 거 아니었어?
2: 포키, 입에 침 좀 닦아.
0: 아, 금방 돌아올게.
3: 어? 어디 가는데?
0: 새로운 미식의 세계를 탐험하러 가. 혹시 이런 거 어디서 파는지 알아요?
4: 아니, 이런 건 처음 보는데. 맛있겠는걸?
5: 지구에서 마시던 음료가 그립네.
0: 아, 뭐야, 화성엔 이런 맛있는 디저트를 먹을 곳이 없다니.
2: 당연하지, 뽀키. 테라시티에 그렇게 화려하고 세련된 디저트를 파는 가게가 있을 리 없잖아.
6: 그럼 화성에 새로운 카페가 필요하겠는걸?
0: 우와, 난 찬성이야, 아빈.
2: 내가 계산해봤는데, 우리가 카페를 열면 테라시티 시민들의 행복 레벨이 자그마치 150%나 증가할 수 있대.
1: 포키의 행복 레벨도 솟구칠걸?
0: 알았어, 좋아. 그럼 멋진 화성 카페를 만들어보자.
6: 그럼 시작해볼까? 좋아, 얘들아, 기가빌더 출동! 땅파기 대장 포키! 땅파기는 내가 또 전문이지! 수학 천재 루루!
2: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6: 눈부신 아티스트 레이! 내 손을 건치면 뭐든 예술이 된다고! 블록쌓기 챔피언 마이티!
1: 자, 쌍코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6: 그리고 하늘을 나는 스타 스키!
2: 몸집은 작아도 큰 일을 해내지!
7: 기가빌더 출동!
6: 좋아! 우리 테라시티에 딱 어울리는 최신식 카페를 지어보자. 밖에는 멋진 테라스를 만들고 안에는 먹을 걸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기계를 넣는 거야.

최고의 자동화 시스템을 만들었어. 이렇게 먹고 싶은 메뉴를 누르면 기계가 알아서 재료를 섞어서 멋진 디저트랑 음료가 나와.

0: 최첨단 도시에 딱 어울리는 최첨단 카페야.
1: 이제 나도 달콤한 디저트를 먹을 수 있는 거지. 그럼 모든 메뉴를 다 먹어볼래.

됐어. 필요한 건 다 구했으니까 기가 녀석들한테 들키기 전에 빨리 떠나도록 하자. 못들하는 거야? 빨리 일어나! 뭐? 카페? 음료수를 사달라고? 그만해! 우린 빨리 가서 실험을 끝마쳐야 해, 이 먹개비들아. 야! 하필 지금 이러겠다고? 좋아, 그럼 평생 그렇게 누워있어. 난 그만 가볼 테니까.

0: 우유는 아몬드 우유로 바꾸고 헤이즐넛 시럽 다섯 펌프만 추가. 휘핑크림도 올리고. 캐러멜을 안 뿌리면 아쉽겠지. 얼음은 조금.
1: 아,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야? 두더지들이잖아. 쟤들이 왜 여기 있지? 설마 버보랑 또 터무니없는 짓을 꾸미고 있나? 빨리 가서 알려야 해. 그럼 처음부터 다시 줄을 서야 하는데. 어이, 거기서! 이번엔 무슨 꿍꿍인데? 오, 그만! 그렇게 욕심내면 안 돼!

0: 아시트가 커다란 타피오카 펄에 공격당하고 있어. 얘들아, 기가봇이 나설 차례야. 기가빌더 변신! 코키봇 변신 완료!
1: 마이티봇 변신 완료!
0: 레이봇 변신 완료!

0: 어지러워.
1: 아주 성공적인 실험이었어. 이 줄어라 줄어라 용액을 물총에 넣고 쏘면 어떤 물체도 조그매지지. 역시 난 천재 과학자야. 잘 봐라 부하들아. 진짜 쪽 저게 뭐야?
2: 거북?
1: 얘들아, 도대체 어쩌다 이렇게 된 거야?
2: 다 두더지들 때문이야. 다피오카 펄을 엄청 크게 만들었어. 조심해.
1: 하, 고맙다고나 해. 내가 이 놀라운 장치를 발명했으니까.
2: 우와.
1: 대체 얼마나 더 있는 거야?
2: 거부, 그건 우리가 묻고 싶은 말인데.
3: 그 축소 용액은 얼마나 남았어?

0: 이거 완성!
1: 우와! 너무 맛있어 보인다.
2: 이 많은 걸 다 먹었다간 배탈 날걸.
3: 어?
4: 우리는 호구와 제작진들. 과학은 하나의 게임이지. 누구보다 먼저 화성을 연구해서 명성을 손에 넣겠어.
3: 짠!
1: 와, 걱정 마. 다 같이 나눠 먹으면 돼.
4: 아, 어디 그럼 한번 마시나 볼까?
1: 맛있는 건 서로 나눠 먹을 때 더 맛있다니까.
0: 화성에 눈이 내려요.
5: 어? 레이, 멋진데? 스키 탈 줄 알아?
2: 그럼, 지구에선 겨울이 되면 스키를 탔어.
6: 스키는 좀 위험하지 않아?
5: 아니야, 네. 얼마나 재밌는데. 나도 스키 진짜 좋아해.
1: 스키, 스키! 나도 타고 싶어. 전혀 몰랐네. 다들 이렇게 스키를 좋아했어?
7: 안녕, 기가빌더. 지구는 겨울이라서 사람들이 썰매랑 스키를 탄다고 하는데 화성에서도 재밌게 겨울을 즐길 방법 없을까?
2: 그래, 통통 눈 내리는 스키장을 지어볼까?
1: 레이, 정말 좋은 생각인데.
7: 자, 그럼 준비됐어?
8: 응, 준비됐어.
6: 난 스키는 좀 무서운데.
7: 한번 타보면 너도 진짜 좋아할 거야. 자, 그럼 기가빌더 출동! 땅타기 대전 쿠키! 땅타기는 내가 또 전문이지! 수학 천재 유유!
5: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7: 눈부신 아티스트 레이! 내 손을 거치면 뭐든 예술이 된다고! 블록사키 챔피언 마이티!
0: 자, 쌓고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7: 그리고 하늘을 나는 스타 스키!
5: 몸집은 작아도 큰일을 해내지!
8: 기가빌더 출동!
7: 자, 그럼 화성에서도 겨울을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타워와 스키장을 만들어볼까?
2: 우주에서 가장 멋진 슬로프를 만드는 거야.
7: 화성 첫 번째 스키장을 만들어볼까?
8: 그래, 아민!

0: 머리가 이뻐 완전!
1: 고마워, 기가빌다운. 화성에서 눈을 다 보게 되다니 꿈만 같아.
2: 마음에 든다니 뿌듯한데.
3: 얘들아, 빨리 내려가자. 이따 봐, 기가빌다운 팀.
2: 우리도 스키 타러 가볼까?
0: 좋아!
2: 이렇게 몸을 숙이고 차례대로 한 발짝 한 발짝씩 밀면 앞으로 나갈 수 있어.

0: 나잡아봐라.
1: 생각보다 슬로프가 훨씬 더 가파르잖아. 못 내려가겠어.

0: 스키를 못 타겠어.
1: 정말? 그래도 한 번만 타보자. 좋아. 다시 올라가자.
0: 다들 스키 타는 게 너무 재밌는 것 같아.
2: 우리는 토보와 두더지들. 과학은 하나의 게임이지. 누구보다 먼저 화성을 연구해서 명성을 손에 넣겠어. 내 새로운 발명품 눈덩이 발사기가 역시 성공했어. 에? 저게 뭐야? 눈을 만드는 타워잖아. 나보다 먼저 만들었다고? 이게 말도 안 돼. 지금 저길 놀러 가겠다고? 불난 집에 부채질해? 그거 좋은 생각인데 당장 눈 만드는 타워로 출발!
3: 드디어 눈사람 완성!
1: 와, 진짜 멋진데?
4: 뭐야, 나 아까 왔다고.
3: 얘들아, 나 눈사람 만들었어. 와서 볼래?
1: 내가 먼저 도착했어.
3: 아니거든. 저, 얘들아.
1: 그때 둘이 동시에 들어온 것 같아.
0: 내가 만든 눈사람 볼래?
5: 누가 제일 빠를지 궁금한데. 얘들아, 차량까지 빨리 가기 시합해 볼래?
1: 좋아,
3: 가자. 얘들아, 잠깐만.
1: 괜찮아? 우리도 같이 내려가 볼까? 한번 타보면 또 타고 싶을걸?

망가뜨릴 절호의 기회야. 두더지들아, 잘 감시해.

0: 스릴러 드릴러를 끌고 어딜 가는 거야? 오버 살려!
1: 아빈, 내 옆에 꼭 붙어 있어야 해.
2: 나만 믿어. 걱정하지 마.
1: 어? 어?
2: 저게 뭐지? 어? 어? 얘들아, 빨리 옆으로 피해! 다들 괜찮아?
3: 어. 저 거대한 눈덩이는 대체 뭐야?
4: 포부 녀석들이야. 이대로 내려가면 식물원은 덮치겠어.
2: 우리가 막아야 해. 기가빌더 변신!
5: 기가빌더 변신!
6: 호키본 변신 완료!
7: 마이티본 변신 완료!
8: 레이본 변신 완료!
9: 스케이본 변신 완료!
2: 멈춰 세워줘. 레이, 루루, 마이티는 스릴러 드릴러를 막아줘.

0: 좋아, 눈싸움 결투다! 거기 있어! 눈덩이 발사기!
1: 멈출 수 있는 건 오직 너뿐이야.
2: 어? 난 스키 타본 적도 없는데.
1: 넌 할 수 있어.
0: 마이티 살려줘!
2: 그럼 한번 해볼게. 됐다. 이거 생각보다 재밌는데?
1: 잘했어, 마이티. 이제 앞쪽 언덕에서 점프해.
2: 뭐? 점프하라고? 두 눈 부릅뜨고 다리에 힘주고 자, 간다!
3: 우리가 눈덩이를 막았다!
4: 마이팅! 아까 보니까 스키 진짜 잘 타더라. 우리도 리프트에서 다 봤어.
5: 스키가 이렇게 재밌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
1: 잘 봤지?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기 없기.
5: 그래, 맞아. 한 번 더 타고 싶어.
4: 마이팅! 얘들아! 경주하자. 준비, 출발!
2: 뭐야? 기다려!

지진, 놀라고 당황스러우시죠?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나 책상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아주세요.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 화재를 예방하고 문이나 창문을 열어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를 확보하세요. 고장의 우려가 있는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있다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 내려 대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0: 견뎌 몸이란.
1: 가시.
0: 여기요, 여보. 조금만 견디면 만나러 갈 수 있어. 보고 싶었어.
2: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 예슬아와 함께 갱년기 사주극복 열차 탑승 고고씽! 미란 후우님은 오늘도 결석이신가요? 등록만 하고 3주째 안 오시네요.
3: 뭐야, 3주나 안 왔다고?
4: 그게요, 선생님. 우리 미란 씨가 요즘...

0: 카리나에 빠져서요? 다른 건 깜빡깜빡 하나 봐요.
1: 아쉽네요.
2: 오미란 씨, 소은 씨 말대로 만나기가 쉽지 않겠어.
3: 불화. 갱년기는 이 불이라는 놈과의 싸움이에요. 우리 다 마음에 불꽃 하나씩은 품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뜨거운 불꽃을 못 내보내면 화병, 골병 나는 겁니다. 제때 안 내보내면 내가 타 죽어. 그래서 우리 회원님들께 소개할 만병통 치약은 바로
2: 역시
3: 신나는 댄스타임.
4: 헤어져 헤어져 갱년기 헤어져.
3: 자자 어서 같이 해요.
4: 안 슬퍼 왜 슬퍼 생이야 잘 가라.
3: 음악에 몸을 맡기는 거예요. 불타버려.
2: 갱년기랑 에어로빅이 대체 무슨 상관인 건데.
3: 갱년기 살고.
5: 이번 저희의 타겟은 소유자 넘버 3, 이름 모미란, 나이 50세. 사진관을 운영하는 남편과 대학원생 딸, 시어머니와 시누, 시조카까지 여섯 식구가 남편 소유 건물에서 거주 중인데요. 여러 번 접촉을 시도했으나 대화가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한 가지 이상한 건 한 곳에 오래 거주했는데도 모미란 씨를 아는 이웃이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6: 선생님이 걱정하시더라. 솔직하게 말하고 주말에 같이 다니자니까.
7: 언니가 우리 남편을 몰라서 그래요. 문화센터 간다니까 밤에 나가게 해주는 거지. 아니었으면.
6: 어, 그렇지 참. 미안 미안. 이따 콘서트 후기 꼭 공유해줘.
7: 당연하죠 언니. 이따 톡방에서 봐요.

0: 뭐야 이게? 이게 뭐냐니까?
1: 그게...
0: 당신 나리 장난감 자꾸 사주지 말랬지? 지금이나 숙모 숙모 따라다니지. 나중에 취직하면 내복 한 벌이라도 사올 줄 알아?
1: 근데 어디 다녀왔어요?
0: 완이 형님, 그 형님은 언제 봐도 인사이트가 대단하셔. 정치, 경제, 사회 흐름을 캐치하신다니까. 완이 형님 와이프도 요새 클래식 성악 배운다더라.
1: 그래요?
0: 그 당신도 말이야, 그 문화센터인지 뭔지 다닐 시간에 교양을 쌓아봐. 거기 다니면서 당신 이상해졌어. 어리 빠져선 밤 11시를 넘기질 않나.
1: 그건 회원님들이랑 차 한잔하느라.
0: 뭐? 그게 좀 말해. 그리고 난 거기 오는 아줌마들도 마음에 안 들어. 통화 소리만 들어봐도 목소리가 그냥 쩌렁쩌렁. 그리고 당신 가계부 3일이나 밀린 거 알지? 그거 한번 구멍 나면 끝없이 밀리는 거야. 장보고 오면 즉각 기록을 해놔야 정확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교정이 안 되네. 참, 어머니가 주말에 절에 가자고 하니까 그리고 블라인드에 먼지가 뽀얗더라. 나 비염 있는 거 알면서 그냥 대강 걸레로 그냥 슥슥 닦고 그러지.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못 믿는 거야. 아니 뭐 하나 깔끔하게 처리하는 게 없어. 에이 그렇지. 에이 덥다 더워.
2: 귀찮아도 나가야 해요 엄마. 여성 의원 선생님 말씀 들었죠?
1: 혼자 이렇게 멀리까지 나온 게 얼마만이지? 죄송합니다.
3: 아휴, 큰일이다 양순아. 우리 오리즈 팬카페 개설 한 달째인데 신규 회원이 0명이야.
4: 지숙님이 꼭 가입한댔는데.
3: 걘 벌써 류비통한테 입덕했어. 축제 때 매니저님 얘기 들었지? 팬들 목소리가 커야 소속사에서도 아티스트를 더 챙긴대. 오늘 무조건 한 명이라도 오리로 만들어야 해.
4: 그게 될까 언니? 여긴 이미 다 류비통 밭인데.
1: 저기 여기가 갱년기 극복교실 맞을까요? 어?
5: 자, 마지막으로 갱년기에 좋은 국화차 시음 해보고 수업 마칠게요.
3: 봐, 눈에 광기가 하나도 없지? 가 상담받고 등록

0: 한 순진한 갱년러일 뿐 뭐 그리 분명해.
1: 일반인 영업이 난이도 극상이라며?
0: 그래서 전략이 중요한 거야. 직접적으로 공략하는 건 금물. 줄을 다치기도 전에 도망갈 수 있다고. 조심조심 부담스럽지 않게. 저기 몸이란 회원님이라고 하셨죠? 아,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주말에 콘서트 같이 가실래요? 표는 제가 사드릴게요.
1: 부담스럽고 직접적이잖아.
2: 아니에요. 좀 늦어서 이만.
0: 아니 미란 회원님 5분 아니 1분만요.
3: 수선의 미야, 머리 좀 잘라다오. 이런 기술 썩히고 있으면 안 아깝니?
2: 네?
3: 내 머리 보고 동네 할매들이 난리잖아. 어디서 잘랐냐고. 낮에 할매들 머리 해주고 용돈 벌이 좀 할래? 내가 연결해줄게. 애미야, 여자는 어떻게든 손에 돈을 쥐고 있어야 해. 네 시애비 봐라. 피똥 싸가며 뒷바라지 다 했더니 건물을 헬랑 아들 주고 갔지. 이 나이에 아들 집 빌부터 사는 신세라니.
2: 수선 아빠 그런 생각 안 해요, 어머니.
3: 뭐 웃기지 말라 그래. 내 이름 세 글자 박혀있는 거 아님? 아무것도 내 거 아닌 거야. 남편도 자식도.
4: 여보, 밥.
2: 네, 여보.
5: 우리 언니 부탁해요. 너는 어른이 돼가지고.
6: 내가 뭘.
4: 여보, 밥.
2: 엄마. 하루만, 단 하루만이라도. 나 마트 좀. 내 몸, 내 맘, 내 인생을 나만 쓸 수 있다면.
5: 어떻게 해야 하시겠어요? 마일리지 만 포인트 사용하시면 트로트 아이돌 오리진 콘서트 티켓을 드려요.
2: 오리진이라면.
7: 내일 절에 가니까 단정하게 가려고요.
4: 마트 간다더니 갑자기 목욕탕. 알았어.
0: 어머, 이게 누구야? 미란 회원님!
2: 갱년기 극복 교실.
0: 관심 없는 줄 알았는데 미란 씨 이미 오리였구나. 배고프면 소리 못 지르니까 이거 먹어요.
2: 이건 얼마예요?
0: 아유, 팬들끼리 나눔하는 거예요. 미란 씨만 주는 거 아니니까 부담 갖지 말고 얼른 들어가 봐요.
2: 나눔이라니 너무 좋은 말이다. 설렘으로 가득해. 이런 게 콘서트구나.
8: 나 저번 농산물 콘서트 갔다가 오리신한테 완전 치였잖아.
2: 가수가 차로 찼는데도 콘서트에 오더니 얼마나 멋진 가수길래?

0: 슬슬 집에 가야 하는데.
1: 얘기 하나 들려줄게요. 여러분, 제가 절대 안 먹는 음식이 뭔지 아시죠? 맞아요. 제가 돈가스집 아들이었거든요. 엄마는 원래 춤을 추던 사람이었대요. 발레리나는 날개가 없는데 날려는 사람이라고 돈가스를 튀기며 말했죠. 어느 날 돌아오신 엄마가 현관에 한참 앉아있는 거예요. 왜냐고 물으니 엄마가 말했죠. 들러붙었어. 발바닥에 기름때에 들러붙어서 말 수가 없어지나. 오늘 여러분께 처음 들려드리는 곡입니다. 오르골 박스.

0: 지은다는 거구나.
1: 제일 크게 소리 지르는 우리에게 줄게요.
0: 우리 주님 손에 다 안고 받아야 해. 큰 소리. 나는 태어나 거의 처음으로 큰 소리를 쳤다.
2: 어머님, 저 절에 다녀올게요. 트롯뉴스 101 공개 촬영 스튜디오 가려면 우선은 토리 전철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집에 떡 상했는데 버리는 걸 깜빡했네. 수선 오빠가 집어 먹을 텐데.
3: 몸이란지? 그럼 잘 알지.
4: 토리동 정보원이 남생이 씨라니.
3: 어머나, 그럼 도토리 탐정단 남생이의 첫 공식 활동인가요? 아유, 두근두근.
4: 도토리 탐정단?
5: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장님.
3: 몸이란 씨, 토리동에서 미용실 운영하다가 가람포토 나사장이랑 결혼해서 지금까지 토리동에 쭉 살았어요. 가람포토 자리가 원래는 미란 헤어샵이었거든.
2: 교사시니까 신뢰감을 줄 수 있는 헤어스타일이 좋을 것 같아요.
3: 참 예쁘고 똑똑한 아가씨였는데 세월은 못 이기나 봐. 작년 여름인가 오랜만에 봤는데 사람이 많이 변했더라고.
6: 계좌 좀.
2: 아, 계좌요? 제가 그런 건 잘 몰라서.
3: 잔뜩 소심해져서는 세상 물정에도 깜깜하고. 그래도 요샌 문화센터 나오면서 바깥 활동을 좀 하는 것 같아요. 무슨 오리 살리기 운동? 뭐 이런 것도 하고.
4: 혹시 자주 가는 장소나 접촉할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3: 접촉할 수 있는 곳? 아, 맞다! 토리사네! 토리사라는 절이 하나 있는데.
4: 오, 토리사.
3: 거기 미란 씨가 토요일마다 불공을 드리러 간다더라고. 아, 맞다! 거기 흑임자 떡이 정말 유명해요. 스님들이 직접 만들어서 파는데 얼마나 인기가 좋은지 오후 1시만 돼도 다 팔리고 없더라고.
5: 근데 부장님, 오미란 씨 신발이...
4: 산에 가는데 힐이라 확실히 이상하군요. 우리 말고도 따라가는 사람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7: 오미란 씨의 남편 나가람 씨예요.
4: 우선 조용히 따라가보죠.
8: 뭔 저리 산꼭대기에 있어요.

0: 너무 오랜만에 찾아뵈서 죄송해요, 스님.
1: 다시 부처님을 찾아주시니 그저 기쁠 일이지요.
2: 매주 절에 왔던 게 아니었군요. 그럼 대체 주말마다 뭘 한 거지? 오리진 쌀 그대 대박 기원 미라놀이?
3: 어? 소원패잖아요, 부장님. 저렇게 소원을 써서 걸어두면 이루어진대요. 근데 오리진이라면 아마 트롯 아이돌일 텐데.
2: 트롯 아이돌이요?
1: 미란 불자님이 처음 토리사에 찾아오셨을 때가 기억나네요. 행숙 불자님 대신 이 험한 산에 매번 혼자 오시기에 여쭈었지요. 그때 불자님 대답이 재미있었습니다.
0: 부처님 얼굴이 좋아요. 저한테는 바라는 게 없으시잖아요. 그냥 내가 찾아오기만 하면 웃어주시고. 저는요, 스님, 부처님 앞에서만 살아있는 것 같아요.
1: 미란 불자님, 부처는 어디에나 있답니다. 그래서 불자님을 뵙지 못하는 동안에도 염려치 않았지요. 어쩌면 불자님은 부처님이 떠오르지 않을 정도로 행복해지셨거나 또 다른 부처님을 찾은 걸 테니까. 그럼 된 겁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4: 토리오동 주연불자 사법고시 합격하고.
5: 벌써 가버렸나?
4: 트로다이들 오리지는 세계 무대 정복하고.
1: 나무 관세음보살.
2: 오리진 세계 정복 소원 성취 기도까지 부탁하고 갔군요.
3: 방금 조사해봤는데요, 모 트롯 경연 프로그램에 출연한 트롯 아이돌입니다. 아, 팬덤 이름은 오리라네요?
6: 무슨 오리 살리기 운동? 뭐 이런 것도 하고.
2: 그게 그 얘기였군. 잠깐, 그거 분명 어디서 봤는데. 소우씨, 먼저 퇴근하세요. 전 처리할 일이 있어서.
3: 부장님! 부장님! 무슨 일이야?
6: 한번 짠나!
3: 부장님, 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2: 저는 이제 오리진 팬클럽 오리입니다. 죄, 차에, 입덕, 성덕, 먹을, 잃고, 밤새워 덕질 용어까지 완벽 마스터했죠.
3: 왜요?
2: 왜라뇨? 당연히 모미란 씨에게 접근하기 위해서죠. 제 예상대로 은보석과 모미란, 조양순 이 세 사람은 오리진의 덕친, 즉 덕질 친구라는 이름으로 끈끈하게 묶여 있었습니다. 그들의 덕친 그룹에 잠입하려면 완벽한 오리가 되어야만 하죠. 자, 보세요. 팬클럽 인증 팔찌와 응원봉, 포토카드, 아니지, 포카드 있습니다. 아침에 연금 마켓에서 구매했죠. 이 정도면 누가 봐도 오리 같죠?
3: 아, 이 모든 걸 단 하루 만에 학습하시다니. 역시 굴지의 대기업 유니버스 부장님이세요. 하지만 이대로 가면 100% 들키세요.
2: 네? 왜요? 뭐요? 제 어떤 점이 오리 같지 않죠? 다 노래 못 외우긴 했는데 살모사 같은 너의 미소. 이 부분이 잘 안 외워집니다.
3: 아, 그런 문제가 아니라요. 뭐랄까, 도저히 숨겨지지 않는 성실함? 생활요? 현실감각? 절대 욕망에 휘둘려 멍청한 짓을 하지 않을 것 같은 미묘한 느낌이랄까. 아무튼 덕후로 안 보여요.
2: 왜 욕 같죠?
3: 걱정 마십시오, 부장님. 부장님에게 딱 맞는 아이디어가 있으니까요. 바로바로 뉴비 작전! 어떤 장르의 팬이건 일정 연차가 지나면 튀어나오는 본능이 있습니다.
6: 웬일이야? 여기서 우리 진이 노래를 다 틀고 맨날 클래식만 틀다니 말이야.
2: 어머, 이 노래 너무 내 취향이다.
3: 바로 뉴비, 즉 초심자를 보면 떠먹여주고 싶어 미쳐버리는 본능 말이죠. 장담하는데 덕생 N년차 고인물이라면.
6: 궁금하다고? 취향이라고?
3: 반드시 문다.
6: 실례합니다, 숙녀분. 이 노래가 취향이라고 하셨나요?
2: 어머, 네.
6: 이 곡은 천재 트롯 아이돌 오리진의 2집 타이틀곡 쌀쌀한 그대입니다. 트롯 정통성과 현대성 둘 다 성취하는 명곡이죠.
5: 자, 이제 부장님은 리액션만 잘해주시면 됩니다.
2: 어머나, 감사해요. 혹시 다른 곡도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6: 당연하죠. 자, 잠깐만, 뭐부터 보여드리지? 데뷔 무대? 아니, 컴백 무대?
7: 아, 무슨 소리야, 언니. 당진 쌀 콘서트 입덕 영상부터 보여줘야지.
5: 알아서 다 떠먹여 주실 테니까.
8: 아니, 누가 오디오를 마음대로 건드렸어?
3: 부장님, 오늘 맞죠?
2: 네, 수업 시작 전 1층 카페에서 모이기로 했습니다. 드디어 모미란 씨를 만나겠군요. 지옥길 씨 조사는 잘 되어가나요?
5: 그럼요. 목도리도 이만큼이나 떴는걸요?
2: 타겟에 집중해야죠, 소은 씨. 뜨개질에 너무 심취한 거 아닙니까? 응? 둘이 또 시작이네.
9: 노된 영감탱이. 도대체 그 나이 먹도록 어떻게 살길래 전...

0: 관계가 끊겨? 그 많은 돈 다 들고, 어? 지 혼자 살겠다고 간 놈이 어디다 손을 벌리냐고. 둘이 너는 신경 쓰지 말고 일에만 집중해, 알았지?
1: 어째서 좋은 건 좋은 것만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
2: 오늘 아빠랑 진짜
1: 나쁜 건 전부 다 나쁘지 않은 걸까? 아니, 나빠. 그 인간은 순도 100% 나빠. 시끄러워요. 에? 이웃의 민폐잖아요.
3: 아, 왔니 우리 딸? 민폐라니. 아빠 연주 싫어하는 사람이 어딨다고?
1: 쌍꺼풀 수술했어요? 이 피아노는 또 뭐예요? 전기세도 못 낸다더니 이거 팔아서 전기세 내면 되잖아요.
3: 눈이 좀 처져서 올린 거야. 피아노도 내 손에 딱 맞는 거 찾는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니? 버릇에 한 대 값 주고 겨우 구한 걸 어떻게 팔아? 에휴, 둘이야. 아빠 진짜 힘들어. 두세 달 버티면 현금 돌 것 같으니까 부탁 좀 하자. 응?
1: 힘들면 피아노 팔고 분수에 맞는 집으로 옮겨요. 갈게요.
3: 아이 됐어 됐어. 도와주지도 않을 거면서 잔소리는. 호적 파서 고시 됐다고 이제 남이라 이거지. 아무튼 지 엄마랑 똑같아. 그저 누나 몇 푼에 덜덜덜. 둘이 너 키가 왜 그렇게 안 컸는지 알아? 네 엄마가 반찬값 아낀다고 고기를 안 먹여서 그래.
1: 내 키는 아빠 때문이잖아. 아빠가 야구에 미쳐서 난리치다 다치고 눈물 나오는 집으로 쫓겨나서 학교에서 집까지 물통 이구지구 다니느라.
3: 그 얘긴 25년을 주구장창 안 해. 아빠가 죽다 살아난 건 안중에도 없지.
1: 여기까지 속아서 달려온 내가 바보지. 이제 길바닥에 나앉아도 나한테 연락할 생각 말아요. 이건 또 뭐야? 아빠! 역시 취미는 인간을 아둔하게 만든다. 이것도 저것도 요것도 모조리 없애버린다.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아이스크림 식중독.
1: 덥다 더워.
0: 더워도 소풍은 즐거웠지?
1: 너무너무 즐거웠어. 누나, 우리 또 소풍 가자.
0: 그래, 좋아.
1: 좋았어, 그럼 출발.
0: 아니, 지금 말고 다음에.
1: 아, 지금 말고 다음에? 그럼 누나 약속 꼭 지켜야 돼.
0: 알았어. 그럼 다음에 또 소풍 갈 때 써야 하니까 이 돗자리는 창고에 두고 올게. 호떡이, 너는 남은 음식들 좀 냉장고에 넣어줄래?
1: 응, 알았어, 누나. 자, 뭐가 남았을까? 어? 어, 과자가 남았네. 냉장고에. 자, 또 뭐가 남았지? 어? 포도도 남았네. 이것도 냉장고에.

0: 또 뭐가 남았지? 어? 우와! 아이스크림도 남았는데 다 녹았잖아.
1: 뭐? 아이스크림이 녹았어?
0: 이거 어떡하지 누나?
1: 다시 냉동실에 넣으면 꽁꽁 얼지 않을까?
0: 우와, 역시 우리 누나 천재야. 자, 그럼 녹은 아이스크림은 다시 냉동실로.
1: 좋았어.
0: 다음 날. 어? 누나, 어제 냉동실에 얼려놓은 아이스크림 꽁꽁 얼었다. 맛있게 먹자. 자, 누나.
1: 고마워. 우와, 진짜 꽁꽁 얼었네.
0: 꽁꽁 얼어서 더 맛있겠지. 아!
2: 식중독균, 식중독균, 식중독균.
1: 오, 식중독균 딱지가 깜빡인다.
0: 어? 뭐라고? 이 아이스크림을 먹으려고 하는데 왜 갑자기 식중독균 딱지가?

0: 오셨습니까?
1: 응? 내가 미스테리아 대왕님이라고?
0: 아니잖아. 리스테리아 대왕님인 줄 알고 깜짝 놀랐네.
2: 수박 아이스크림 3! 너 장난칠 거야?
1: 대왕님이 아니라 수박 아이스크림 3이라고?
0: 너 왜 그래? 우리 수박 아이스크림이잖아.
1: 아, 그럼 내가 녹았다가 다시 꽁꽁 언 수박 아이스크림 속으로 들어온 건가? 식중독균 딱지가 깜빡여서 들어온 건데 왜 여기로 온 거지?
3: 리스테리아 대왕님 납시오!
1: 리스테리아 대왕님이 도대체 누군데?
4: 에헴! 아직도 나를 몰라! 대체 뭣들하는가?
5: 어허! 무엇하다!
6: 당장 리스테리아 대왕님께 예를 갖추지 못할까?
1: 저요?
0: 야! 수박 아이스크림 3!
2: 뭐해! 당장 엎드려!
1: 알았어! 그런데 왜 엎드려야 되는 건데?
0: 왜긴 왜야? 여기 수박 아이스크림 왕국은 저기 저 리스테리아 대왕님이 접수했잖아.
2: 그래서 우리 대왕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고.
7: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3: 꽁꽁 파!
2: 꽁꽁! 와, 우리가 꽁꽁 얼었다!
0: 우린 수박 맛을 내는 아이스크림이고 저분들은 우리를 꽁꽁 얼려주던 얼음맨이었어. 얼음맨님, 더 꽁꽁 얼려주세요.
3: 더 꽁꽁? 좋아!
7: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3: 꽁꽁 파!
2: 꽁꽁! 우린 정말 행복했지. 그런데
8: 자, 받아라! 이야!
1: 이야! 오! 네, 받아라!
8: 와우! 이번엔
9: 어? 이게 뭐지?
0: 녹이고 싶다고. 녹이고 싶으면 녹여야지.
10: 이글이글 쨍쨍. 이글이글 쨍쨍. 이글이글 쨍쨍.
0: 나 왜 이러지? 녹는다! 나도 녹는다!
3: 우리가 녹는 걸 적들에게 알리지 마라!
0: 아이씨, 얼음맨, 갑자기 왜 녹는 거예요? 얼음맨이 녹으면 우리도 녹는다고요?
2: 적들은 또 누군데요?
3: 식중독균!
2: 아이씨, 그 무시무시하다는 식중독균이요?
0: 겁먹을 거 없어. 우린 아이스크림이라서 차갑잖아. 식중독균이 절대로 들어올 수가 없을걸? 아마도?
2: 그런가? 그럼 다행이지만.
0: 잘은 아마도.
8: 식중독! 안녕하십니까?
0: 누구세요?
8: 저는 리스테리아균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같이 살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0: 리스테리아균이라면 식중독균이야!
1: 장난

0: 잠이라도 살게 해줄까?
1: 그럴까? 아, 근데 우린 아이스크림이라서 차가워. 차가우면 식중독균은 살 수가 없잖아.
2: 얼음맨이 녹으면 아이스크림도 우유랑 주스랑 비슷하잖아요. 그럼 저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제발요.
1: 그렇지. 근데 아이스크림을 다시 얼리면?
2: 그럼 그때 떠날게요. 제발 여기 있게 해주세요.
3: 그래, 그럼 되겠네.
1: 그럼 조금만 있다가 가던가.
2: 고맙습니다.
4: 드디어 들어왔다. 녹은 아이스크림은 다시 냉동실로.
1: 아이스. 호떡이가 우리를 다시 냉장고에 넣으려나 봐.
3: 그럼 얼음맨님들도 다시 꽁꽁 얼겠네.
5: 꽁꽁.
1: 그럼 우리도 다시 꽁꽁 얼겠네.
3: 아이스.
1: 근데 쟤는 어떡하지?
2: 나는
5: 꽁꽁. 아! 다시 왔다.
1: 얼음맨이 꽁꽁 얼었다.
3: 우리도 꽁꽁 얼겠네. 근데 아까 들어왔던 식중독균은 어디 갔지?
1: 혹시 꽁꽁 얼어서 죽은 거 아니야?
4: 죽긴 내가 왜 죽어?
1: 너 왜 그래?
3: 너무 추워서 이상해진 거야?
4: 너라니 무험하다.
3: 왜 이렇게 세?
4: 앞으로 이 수박 아이스크림은 이 리스테리아 대왕님의 차지다. 알겠노? 대답이 없어. 안 되겠군. 얼음맨들, 너희들은 이제 나의 신하가 되어라. 리스테리아.
5: 네, 리스테리아 대왕님 명을 따르겠습니다.
3: 얼음맨님들이 이상해.
1: 더 이상한 건 저 식중독균이 안 죽는다는 거야. 꽁꽁 얼면 다 죽는다고 했는데.
4: 난 영하 20도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지.
1: 가여운 척 하더니.
3: 우리 속인 거야?
4: 너희들이 속은 거지. 얼음맨들, 지금부터 나를 시원하게 해라. 그리고 아이스크림, 너희들은 먹을 것을 당장 가져와.
5: 네, 리스테리아 대왕님. 당장 먹을 것을 가져와.
1: 네, 네. 우리 완전히
3: 속았다, 속았어.
1: 가자,
3: 가자.
4: 내가 바로 여름철에 제일 잘 나가는 식중독균이다. 마하하하. 벌써 왔니?
3: 네.
4: 아우, 맛있고. 다음.
6: 뭐야? 아이스크림이 녹으면서 리스테리아라는 식중독균이 들어왔는데 아이스크림을 다시 꽁꽁 얼렸는데도 죽지 않았다는 거야?
4: 듣는 식중독균 기분 나쁘네. 너 뭔데? 아이스크림 삼! 이 리스테리아 대왕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이야?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줘!
6: 그래!
4: 어?
6: 보여줘! 보여줘! 보여줘!
4: 네! 좋다! 나의 이름 리스테리아.
5: 식중독균, 식중독균.
4: 아이스크림에 사는 리스테리아.
5: 꽁꽁 얼려도 그랬다겠지.
4: 녹았다가 다시 얼린 아이스크림을 먹어봐.
5: 먹어봐, 먹어봐. 먹어봐, 먹어봐.
4: 뒷목 뻐근, 뒷목 뻐근.
5: 빠근, 빠근.
4: 근육맨을 쓰러뜨려.
5: 유발, 유발, 근육통.
4: 도해라, 도해라.
5: 유발, 유발, 구토, 유발.
4: 설사해, 설사해.
5: 부지지, 부지지.
4: 아이스크림 식중독을 일으키는 리스테리아.
5: 지독하고, 지독한 식중독균.
6: 아, 되겠냐? 안 돼! 리스테리아 균! 네가 상상하는 그런 일은 절대 벌어지지 않을 거야! 왜냐고? 한 번 녹은 아이스크림은 절대 먹지 않을 거니까! 우와! 리스테리아 균 최고 딱지다!
2: 어우, 누구셔!
6: 저 녀석을 당장 잡아라!
5: 어디로 사라졌지?
0: 놓쳤습니다.
6: 아, 그럼 당장 잡아! 당장!
0: 예, 예, 예.
6: 누나! 아이스크림은 녹으면 식중독균이 생길 수가 있대. 그래서 꽁꽁 얼려도 위험하대.
2: 어우!
6: 아깝지만 버려야 해. 친구들도 녹았다가 다시 얼린 아이스크림 먹으면 안 돼.
2: 아이스크림을 한꺼번에 많이 먹어도 안 돼.

0: 자외선 전쟁. 와, 헛떡이더는 지치지도 않는구나.
1: 근데 누나, 집이 왜 이렇게 어두워?
0: 그러게, 왜 이렇게 어둡지? 어? 아, 선글라스! 선글라스 때문이네!
1: 아, 선글라스! 그럼 벗으면 되지. 누나 얼굴 좀 봐! 엄청 웃겨!
0: 네가 더 웃기거든! 눈주위나 하얗고 볼은 빨개!
1: 누나 볼도 빨갛거든! 빨개! 아, 따가워!
0: 왜 이렇게 따가워?
1: 왜 이렇게 따갑지?
2: 자외선! 자외선! 자외선!
0: 어? 자외선 딱지가 깜빡인다!
1: 왜 갑자기 자외선 딱지가 깜빡이는 거냐고!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0: 아이고, 나도 모르겠어! 무슨 일인지 직접 가보자! 근데 이걸 어디에 붙이지? 오! 여기가 좋겠다! 얍!
1: 얍! 우와! 어? 누나, 여기가 어디야?
0: 피부 마을인 것 같기도 하고.
1: 아,

0: 신인 것 같기도 하고.
1: 신이 피부색 포들이구나.
2: 어서 와.
0: 어? 누구세요?
1: 딱 보면 몰라.
3: 예쁜 얼굴?
4: 고운 얼굴을 자랑하는 우리는
5: 피부색 보여!
0: 피부세포라고요? 아닌 것 같은데.
1: 너희들도 피부세포면서 피부세포를 못 알아보면 어떡하니?
2: 전쟁에 당한 거 누린다. 너네들 왜 그래? 정신 차려.
0: 네? 전쟁이요?
6: 전쟁이 왜 난 거예요? 전쟁이 왜 난 거냐고요? 왜요? 왜요? 왜요? 왜요? 왜요? 왜요?
7: 뭐? 또 전쟁이 났어? 히스타민도 안 내보냈는데? 피부세포! 또 너희들 때문이지?
2: 아니요.
8: 아, 전쟁이 난 게 아니라 신이 피부세포들한테 아까 있었던 전쟁 얘기를 해주려고 했는데
1: 그때 비만세포님이 나오신 거예요.
7: 난 또 뭐라고? 신이 피부세포! 잘 들어. 저 말썽쟁이 세포들처럼 자외선 왕자를 불러들이면 안 된다!
0: 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6: 어? 화살이다! 무슨 화살이지?
0: 뭔데?
9: 저건!
10: 자외선 왕자, 자외선 화살은 어찌 된 것이냐?
11: 맞다. 아, 내 자외선 화살, 저기에 놓고 왔나 봅니다. 다시 찾으러 가마라.
10: 레이야! 또 인간 세상에 내려가서 내게 다가려고!
11: 그죠?
7: 오이! 신이 피부세포들이구나! 어서 오렴!
12: 안녕하세요, 비만세포님!
3: 예쁜 얼굴?
4: 고운 얼굴을 자랑하는 우리는
5: 피부세포예요!
7: 오, 그래. 아, 참 곱구나. 아주 예뻐, 예뻐.
5: 저희도 알아요. 까르르 까르르.
13: 자외선 왕자가 와도 저희는 두렵지 않아요.
14: 왜? 예쁘니까?
8: 고우니까? 아, 그리고 자외선 왕자님 소문만 반짝 하고 별거 없던데요?
5: 까르르 까르르!
7: 아니, 누가 그런 말을 하더냐?
1: 썬블록 왕자님이요.
8: 선크림 공주님도 그러셨어요.
7: 자외선 차단제 가문에 최고의 실력을 가진 두 분! 너희들 두 분을 만나고 온 거야? 두 분을 만나야 고운 얼굴, 예쁜 얼굴을 유지할 수 있을 텐데.
5: 안 맞았다!
10: 이글이글 쨍쨍! 이글이글 쨍쨍!
0: 안 맞다! 자외선 차단제 안 발랐다! 얼른 바르자!
6: 귀찮은데? 그래도 누나가 원한다면 발라주지.
0: 어? 선크림이랑 선블록이랑 안 가지고 왔다.
6: 괜찮아. 하루 정도 안 발라도.
0: 그럼 얼른 놀러 가자.
6: 가자.
1: 오늘은 됐고 내일 만나줘 뭐.
8: 설마 하루 안 만났다고 자외선 왕자가 우리 괴롭히러 오겠어요?
5: 자외선 왕자 별거 없대요.
11: 레이야? 자외선 왕자가 별거 없다? 가만두지 않겠다. 이글이글쨍! 아니지. 내가 직접 가서 본때를 보여주마. 피부세포들, 딱 기다려. 하시!
4: 예쁜 얼굴, 고운 얼굴, 샤방샤방!
8: 누구세요?
11: 나?
7: 침입자다! 침입자가 나타났다!
11: 침입자라니? 나 왕자야. 자외선...
7: 됐고! 전쟁의 신 히스타민이여! 당장 출동하라!
5: 허! 전쟁의 신 히스타민님이 출동한다고요?
15: 나 전쟁의 신 히스타민. 침입자를 잡으러 왔다.
11: 침입자가 아니라... 자외선 왕자라고!
15: 자외선 왕자라면 쪼기 하늘에서 내려온?
11: 그렇다.
5: 진짜요?
14: 엄청 뜨겁고
8: 강해서
14: 피부세포들을 못살게 괴롭힌다는
8: 그 자외선 왕자님이라고요?
11: 왜 별거 아닌 자외선 왕자라고 하지 그래? 그래서 너희들에게 본때를 보여주려고 왔다.
9: 새까맣게 태워주지. 이글 이글.
10: 어허! 이 히스타민이 있는 한 그럴 수 없지.
7: 비상! 비상! 자외선 왕자가 피부 마을에 나타났다!
10: 뭐야? 자외선 왕자가 피부 마을에 나타나? 자외선 왕자의 이글 이글 쨍쨍 화살이 스치기만 해도 피부 세포들은 까맣게 타버릴 텐데. 빨리 가서 피부 세포들을 지켜야 돼.
9: 아무리 자외선 왕자라 하더라도 이곳은 이 전쟁의 신 히스타민이 지키는 곳. 침입자는 용납할 수 없다.
16: 히스타민 가소롭군. 난 피부 세포들을 괴롭히러 온 거야. 너랑은 상관없으니까 저리 비켜.
9: 상관 있고 없고는 내가 판단한다. 당장 나가!
16: 이글이글 쨍쨍! 날 공격했겠다. 이 전쟁은 네가 먼저 시작한 거다. 끝장은 내가 내주마.
9: 얼마든지.
17: 어떻게 우리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어!
16: 이글이글 쨍쨍!
9: 오, 자외선 왕자. 만만치 않군.
16: 만만치 않은 게 아니라 이런 걸 월등하다고 하는 거야.
7: 이럴 수가. 전쟁의 신 히스타민이 자외선 왕자에게 밀리고 있어.
16: 히스타민, 이번엔 끝장을 내주마. 자외선 화살을 받아라. 이글이글 쨍쨍.
10: 치아.
0: 어? 이상하네?
2: 화살을 맞았는데 안 아파.
7: 멜라니 세포님이 피부 세포들을 대신해서 자외선 화살을 맞았어.
10: 피부 세포들 괜찮냐?
0: 네, 저희는 괜찮은데.
2: 멜라니 세포님이 까맣게 타버렸어요.
10: 너희들을 지켰으니 난 괜찮다. 난 죽은 개가 되겠지. 깨꼬박.
0: 멜라닌 세포님!
16: 멜라닌 세포 따위가 날 막을 수 있을 것 같아? 히스타민, 이번엔 정말로 끝장을 내주마. 이글이글 쨍쨍!
10: 널 순 없지!
7: 피부 세포들이 탔다!
2: 예쁜 얼굴이,
14: 고운 얼굴이
17: 까맣게 하늘 탔어.
9: 자외선 왕자, 내 구역을 엉망진창으로 만들다니 각오해라. 폭탄이다.
16: 자, 이글이글 쨍쨍. 자,
10: 이럴 수가.
13: 약속.
7: 히스타민이 쓰러졌다. 그럼 안 되는데. 큰일 나는데.
10: 넌 또 뭐야?
9: 난 통증의 신 프로스타글라딘이다.
16: 뭐?
9: 프로스타글라딘. 따끔따끔 통증을 맛보아라!
7: 지켜주신 덕분에 이 정도로 끝난 줄 알라고.
0: 그리고 자외선 왕자님 때문에 통증의 신
18: 프로스타글란딘님
0: 프로스타

0: 아까 수영장 갔을 때 자외선 차단제를 못 챙겨가서 못 발랐는데.
1: 누나, 자외선 차단제가 이렇게 중요한 거였어? 앞으로는 우리 꼭 바르자.
0: 그래, 그리고 앞으로 자외선 왕자가 심술이 심한 날에나 햇빛이 쨍쨍한 낮에는 나가서 놀지 말자.
1: 응, 그러자 누나.
0: 오? 자외선 제거 딱지다!
2: 내 자외선 화살을 찾으러 반드시 다시 가마.
3: 갈 거면 썬블록 왕자, 선크림 공주가 없을 때 가거라. 가서 또 당하지 말고!
2: 네, 아바마마, 반드시 복수하고 말겠습니다. 이글이글!

0: 밖에 나갈 땐 꼭 선블록 선크림을 발라주세요. 제발요!
1: 뮴에서 키즈 스마트 오메가3 구미를 드립니다. 뿌띠엔에서 키즈 성장기 유산균 케어 세트를 드립니다.

0: 나 동생. 나 동생 갖고 싶어. 동생 만들어줘.
1: 얘가 진짜 왜 이래?
0: 아, 누나는 동생 있잖아. 나도 동생 갖고 싶어. 나 형아하고 싶어. 나 막내 싫어. 아, 어, 아, 어? 엄마.
2: 으유, 넌 막내라서 좋은 점만 있으면서 왜 동생을 낳아달라 그래?
0: 막내가 좋긴 뭐가 좋아? 나 막내하기 싫어. 새 막내 만들어줘. 막내가 얼마나 서러운데.
2: 뭐가 그렇게 서럽다고 그래?
0: 누나가 막내의 서름을 알아?

아, 뭐야. 나 게임 중이었단 말이야.

0: 가져다 놔.
1: 아, 진짜?
0: 꽃다가 진짜 마지막 진짜라 이번에 진짜 급해.
1: 안 가.
0: 아, 진짜라고. 5, 4, 3, 2.
1: 뭐?
0: 불 좀 꺼줘.

0: 누나는 100점인데 호떡이 너는 점수가 이게 뭐야? 어? 점수가 0점? 0점? 네 누나는 이런 점수 받아본 적이 없어.
1: 엄마, 호떡이도 잘하는 게 있겠죠. 0점은 저도 이해하기 어렵지만.
0: 어휴, 얘는 누굴 닮았대?
2: 아니.
0: 너 숙제 안 했지? 누나는 벌써 끝내놓고 예습도 하는데, 응? 누나 반만 따라가봐, 응? 반만큼만!
2: 누나는 누나고 나는 나인데.
3: 두 번째, 성적으로 비교당할 때.
2: 나도 사줘, 나도! 나도 사줘, 나도 갖고 있단 말이에요!
0: 누나는 이번에 초등학교 들어가서 사준 거잖아. 호떡이도 나중에 사줄게.
2: 아직 멀었잖아. 지금 갖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사줘.
0: 아니 왜 이렇게 때를 써. 나중에 사준다고 했잖아.
2: 누나 거랑 같은 거 갖고 싶단 말이에요. 지금 사줘.
0: 알았어 알았어. 응? 이리 와봐.
2: 정말요? 어여.

0: 누나가 완전 깨끗하게 써서 새 것 같지?
1: 어머니, 저도 취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0: 세 번째, 옷이랑 가방 물려받는지. 이제 알았어, 막내의 서름을.
2: 그랬구나. 근데 그거 알아? 동생이 태어나도 넌 여전히 나한테 동생이라는 거. 억울하면 일찍 태어나지 그랬어? 알았으면 물 좀 떠와.
0: 내가? 누나가 물 떠오라 그러면 그 가서 물 떠올 줄 알아? 누나가 물 떠와 이러면 내가 네 알겠습니다 하고 가서 물을 쫄쫄쫄 해서 이렇게 따라줄 줄 알았어?

0: 저희도 어김없이 돌아온 고민 상담소예요.
1: 많이 기다렸지? 우리도 자기들 많이 보고 싶었잖아.
0: 어머, 오늘도 호미는 예쁘네. 오늘은 요즘 핫한 편의점 간식들도 같이 먹으면서 고민 상담 진행해볼게요. 자, ASMR 느낌으로다가.
1: 자기들, 그렇다고 우리 얘기 듣다가 잠들면 안 돼.
2: 자, 먼저. 한입 먹어볼게요. ASMR.

0: 다음은 과자.
1: 자기야, 무슨 공사장 ASMR이니?
0: 그거 아니야?
1: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0: 아, 알았어, 알았어.
1: 자, 그냥 하던 대로 하자고.
0: 응, 그래.
1: 그만 먹어. 좋아, 준비됐지?
0: 응.
2: 오늘부로 자기들과의 친구 관계를 취소한다. 오늘부터 친구 관계에서 벗어나 자기들과 나는 한 몸으로 하나가 된다. 자기들에 대한 공격은 나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인다.
1: 물 좀 마셔요.
3: 과자가 목이 많이 있네.
1: 고민 상담소 영어 시작합니다. 자, 그럼 채팅부터 읽어볼게요. 매번 편의점에서 물건

0: 돈을 사고 거스름돈을 덜 받는 것 같은데 수학을 잘 못해서 그냥 받아와요. 어떡하죠? 헉, 자기야! 얼마 주고 얼마 받아왔는데? 2,700원치 물건을 구매하고 5,000원을 드렸는데 사장님이 200원을 더 달라고 하셨어요. 거스름돈으로 2,500원을 받았는데 이거 맞나요?
1: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사장님은 천재들만 다니는 카이스트 나오신 거야. 뭐야 그걸 어떻게 한 번에 알아서 그렇게 막 말하시는 거야.
0: 아니 그래도 사장님이 계산을 알아서 잘 하셨겠지.
1: 그렇다면 지금부터 호미와 호빵이가 편의점에서 제대로 계산하는 법을 알려줄게.
0: 자기들아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알려줄 테니까 원하는 방법으로 골라 잡아라.
1: 어? 이거랑 이거 사자.
0: 이거?
1: 응? 맛있겠다.
0: 여기야.
2: 2,700원입니다. 어, 손님, 혹시 200원도 있으실까요?
0: 첫 번째 방법! 그냥 물어보기! 왜요? 5,000원으로는 못 사요?
2: 5,200원을 주면 거스름돈으로 2,500원을 받을 수 있어서요.
0: 2,700원어치 물건을 사는데 5,000원을 내니까 사장님이 200원을 더 달라고 했어요. 내가 가진 200원과 거스름돈 300원을 더하면 500원짜리 한 개가 돼요. 그러면 100원짜리 동전 없이 500원짜리 한 개만 받을 수 있어요.
2: 동전이 많으면 무거우니까 물어봤어요.
0: 아, 네, 저 200원 더 있어요. 여기요. 참 쉽죠?
1: 두 번째 방법. 여기요.
2: 2,700원입니다.
1: 자, 잠시만요. 예.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두, 열세,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여섯, 열여섯, 열여섯, 열여섯, 열여섯, 열여섯, 열여섯, 열여섯, 열여섯, 열여섯, 열여섯, 열여섯, 2,700원 맞죠?
2: 아, 잠시만요.
1: 100원짜리로 계산하면 헷갈릴 일 없음. 단 주의할 점은 숫자는 셀 줄 알아야 돼.
0: 세 번째 방법. 이번엔 연기와 준비물이 필요해. 아, 옆으로 좀 가봐. 어? 아, 여기야. 네. 어, 엄마. 어, 저 편의점에 물건 사러 왔어요. 2,700원짜리. 어, 호미, 잘 있어요.
3: 안녕하세요.
2: 2,700원입니다.
0: 아, 네네. 여기야, 5,000원입니다.
2: 혹시 200원 더 있어요?
0: 200원이요? 어, 엄마, 나 5,200원 내고 어, 거스름돈으로 2,500원 받았어요. 네네. 사장님이 계산할 때 우리 엄마가 다 듣고 있다는 느낌을 어필할 것. 그러면 사장님이 한 번 더 금액을 확인하겠지.
1: 하지만 연기력이 뛰어나지 않을 경우 마지막 방법이야. 자, 여기 계산형.
2: 2,700원입니다.
1: 5,000원입니다. 자, 5,000원 빼기 2,700원은
0: 와.
1: 2,300원. 2,300 맞네요. 감사합니다. 주세요. 감사합니다. 머리를 못 믿을 땐 기계를 믿으면 돼.
0: 와! 근데 호미야, 넌 편의점에서 어떤 물건을 가장 많이 사?
1: 나는 아주 달콤한 양계.
0: 할머니, 할아버지가 주시는 그 양계?
1: 달디 밤양계.
0: 노래 잘한다.
1: 고마워.
0: 우리 고민 상담소 너무 유익하지 않니? 고민 상담에 수학 공부에 노래까지.
1: 우리가 해결 못할 일은 없으니까 언제든지 고민이 있다면 우리한테 찾아와.
0: 그럼 오늘도 고민 해결!

0: 너도 고민 있다고?
1: 어떤 고민? 가족 고민?
0: 친구 고민?
1: 연애 고민?
0: 어떤 고민이라도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언제든지 이곳으로 연락 줘.
1: 그럼 또 보자.
0: 안녕.

0: 시간을 지배하는 자.
1: 부럽다. 나는 언제 타냐.
2: 아, 재밌겠다.
1: 기다리느라 죽는 줄 알았네. 한 30년은 지난 기분이. 진짜 무서워. 대박. 속도 완전 빠르고요. 원래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나? 원래 시간이 이렇게 느리게 가나? 엄마, 좀 빨리 가면 안 돼요? 나 화장실 살려줘.
3: 아니, 그러니까 아까 갔다 오라고 했잖아. 아직 10분 남았어.
1: 10분을 어떻게 참아요? 얼마나 지났어?
3: 아직 3초밖에 안 됐어.
1: 와, 3초가 이렇게 느리다고? 시간이 다르게 가는 거야, 뭐야?
0: 시간은 왜 다르게 갈까?
4: 저런 경험 다들 있지 않을까?
5: 없었어.
6: 없었어?
7: 없었어?
8: 좋은 걸 할 때는 시간이 진짜 빨리 가고, 싫어하는 걸, 뭐, 예시로 공부를 할 때는, 시간 진짜 1초가 1시간 1년 이런 것 같아.
9: 그렇지는 않아. 나도 이런 경험이 한 해가 있었거든. 내가 이제 학원이 있었어. 근데 이게 학원 사이에 있는 시간이 한 2시간.

0: 3시간 정도 됐거든. 그래서 일단 집에 가서 공부를 하라는 거야, 엄마가.
1: 에이.
0: 그래서 공부를 2시간, 3시간 동안 했어. 근데 하필 수학인 거야. 가장 어려워. 그래갖고 내가 딴짓을 한 거지. 근데 딴짓을 하는데도 시간이 느리게 가는 거야. 그래갖고 진짜 너무 속이 터졌던 경험이 있지.
2: 딴짓 할때더 빨라지는 거잖아요. 딴짓 할 때. 1분 딴짓한 건줄 아는데 5분 하고 있었어.
0: 근데 나도
3: 약간의 그거는
0: 딴짓이 좋아하는 건 아니야. 그냥 공부라는 아주 고통스러운 형벌에서 벗어나려고 그냥 아무거나 하는 거지. 뭐 예를 들어 책에다 낙서를 하거나 시계를 벗어 1, 2초, 3초.
2: 그런 시간이 째깍째깍 가면 엄마가 매를 들고 나옵니다.
4: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을 가짐에 따라서 지금 다 달라진 것 같아. 실제로 시간은 똑같이 가거든.
5: 아니지, 중력에 따라서 달라져요.
2: 아, 그거 너무 어렵잖아.
6: 그런 거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 우리가 좋아하는 걸할 때는 그거에만 약간 몰두하게 되잖아.
0: 아, 그렇지.
6: 그래가지고 막 하면은 이게 시간을 신경 쓸수 없어.
0: 맞아.
6: 그래서 인지를 못하니까 빨리 가는 거고, 이제
0: 맞아,
6: 공부
0: 맞아.
6: 같은 거는 막 하다가 딴짓도 하고 싶고 그래서
2: 시계 한번 보고 해야 돼.
6: 그래가지고 계속 딴 거에 신경이 쓰이니까 그거에만 몰두를 못해서 오히려 시간이 더안 가는 걸 수도 있잖아.
2: 그거 맞다. 나도 공부를 해도 공부에 집중을 하면은 시간 엄청 빨리.
0: 나도.
1: 질문이 있는데 혹시 시계가 있던 꿈을 꾼 사람 있어? 시계를 본 꿈을 꾼 사람.
0: 나
4: 한 번도 못.
0: 나 한 번 있는 것 같아. 언제 이렇게 물 속에서 둥둥 떠다니는 꿈을 꾼 적이 있어. 그 상태에서 내가 있었던 그 무의식의 공간은 시간이 흐르지 않았던 것 같다. 지금 생각해 보면.
1: 나는 너랑 반대거든. 결국엔 두 세계에서 똑같이 시간이 흐르는데 시간이 안 흐른다고 느끼는 거지. 계속 정지해 있으니까.
2: 근데 꿈이라는 거는 아주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에 시간의 속도가 있을 거 아니야? 시간의 속도보다 빠르게 간 거야, 꿈이. 그래서 더 시간 더 빠르게 간 거 아닐까 생각해.
6: 꿈속에서 흐르는 시간은 실제로는 뭐 몇 시간도 안 되고 몇 분인가 몇 초인가 그 정도밖에 안 흐르는데, 그러니까 꿈속에도 흐르긴 흐르는데 엄청 빠르게 흐르는 거야, 현실보다. 그러니까 시간도 이제 느낌이니까 자기 느끼는 나름으로 흐르는 거지.
0: 다르게 갈것 같은데?
4: 다르게 가지.
6: 같이 가야지.
2: 근데 형도 촬영 많이 해봐서 알지. 시간이 느리게 가잖아.
4: 난 빠르게 가는데. 나는 재밌어.
2: 그러니까 재미는 있는데.
6: 과학적으로 시간은 똑같이 흘러간다 했잖아. 그것도 어떻게 보면 사람이 정한 거잖아.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는 원래부터 우리만 시간을 원래 감각으로 인지하고 있던 건데, 그러니까 시간은 감각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다 느끼는 게 다른 거지.
1: 오감의 시간도
2: 일리 있네. 시간은 감각이다.
6: 시감각.
5: 그렇기에 표준을 만든 거야. 국제 표준 연구소에 가보면 그 표준 시계가 있어. 우리나라에서는 그 세슘 시계, 원자 시계가 있는데 그 시계에서 1초가 지났어. 그럼 우리도 1초가 지났다고 해야 되는 거야. 왜냐면 그게 표준이니까.
1: 그게
5: 틀렸다면. 우리가 그게 맞다고 정해놨으니까.
1: 그게 틀렸다면. 그러니까 만약 모든 시계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시계가 틀렸다면.
5: 근데 그게 틀릴 수가 없는 게 우리가 만든 거잖아. 우리가 만든 거고 우리의 기준이야. 인간은 완벽하지 않아. 결코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고 있을 때도 우리가 시간을 정확하게 셀 수 없지. 감각으로만 활용할 때는 시간을 정확하게 헤아릴 수가 없어.
0: 낮과 밤이라는 게 있으면 결국 시간이라는 게 존재했다는 거지.
5: 빅뱅 전에는 아무것도 없었을걸?
1: 근데 백업 시계도 시간이잖아.
2: 아니 근데 그치? 왜 빅뱅까지 가? 우린 지금 인간 이야기라고 있네. 내 맞아. 생각에는 시계라는 건 예전에 없었을 거야.
6: 그치?
2: 그리고 1초라는 개념도 인간이 생기고 나서 연구를 한 다음 생겼을 테고. 시간이 없을
5: 때가 아니잖아. 개념이 없었는데 우리가 그냥 편의상 만들어낸 거야. 그게 없으면 불편하니까. 시간은 이미 존재해. 근데 시간을 재는 건 각각의 마음에 따른 거야. 왜냐면 사람마다 다 다르게 세니까 이게 맞아. 무조건 이거에 따라야 돼. 라고 규칙을 정해놓은 거야.
1: 그럼 우리는 결국 시간이라는 우리가 만든 틀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네.
5: 응, 맞아.
2: 시간이라는 걸 그냥 땡쳐오면 어떻게 될까?
5: 그러면 우리가 시간이 완전히 혼돈이 될걸?
0: 예전에 하나 책을 봤거든. 그래서 궁금해진 게 하나 있는데,

0: 현재와 과거와 미래는 다 동시에 이게 있을 수 있는 거잖아. 그럼 만약에 미래에 나는 뭐 어디서 뭐 일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 과거에 뭐 세종대왕이나 뭐 그런 위대한 위인들은 그 과거에서는 움직이고 있을 수 있다는 거지.
1: 그럼 내가 방금 전에 이 말 했어? 형, 이것도 과거잖아. 그럼 그 전, 방금 전에 말했던 그 시간도 이제 생겨가지고 가고 있고, 그럼 이 미래도 지금 시간이 가고 있는 거 아니야?
2: 근데 그렇게 되면 우리는 정해진 걸 하고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삶의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어.
1: 근데 나 머리가 안 따라가.
3: 어떻게 보면은 영원이라는 게 계속 흐르는 거잖아. 사람들은 이제 비유도 하고 뭐 상상도 하고 이러면서 아마 수많은 경험들을 종합해가지고 영원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냈을 거고.
1: 영원이라는
3: 것도 가설이고, 그러니까 시간도 사실상 가설일 수 있는 거지.
4: 응? 우린 그냥 가설로 세워진 삶에 의해서 살고 있는 거야.
5: 그것도 그 정도냐.
2: 근데 영원하게 산 사람이 있어, 예를 들면. 그럼 그 사람에게 1초 또한 영원인 거야.
1: 오.
2: 그렇기 때문에 영원에서는 시간이 굳이 필요하지 않아. 왜냐하면 영원 자체가 시간이니까.
4: 터크 에버레스트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서 영원히 사는 가족이 나와. 한 신비스러운 물을 먹고 영원히 살게 돼. 근데 영원히 살면 삶의 가치가 없어진대.
1: 멋있다.
3: 뭐야, 뭐 가슴에 뭐 차고 있어.
1: 죽기 직전 사람인가?
0: 보니까 양무기야.
3: 관리자?
0: 안녕하세요?
1: 이게 사람인데?
3: 뭐야, 저거?
0: 순금이에요?
3: 시간? 시기인데?
0: 얼마예요?
5: 뭐야, 시기네?
6: 요구르트 마실 시간일까?
0: 네.
1: 잘생긴 척. 잘생긴 척.
0: 예?
2: 아니,
5: 목소리 좋으신데?
1: 일단 맛있겠다.
0: 슬기로.
2: 이거 민들 것 같은데, 나중에?
0: 아니, 이거 잘릴 것 같은데.
3: 오늘 녹화 빠르게 갔어, 느리게 갔어?
5: 아, 나 되게 빨라. 진짜 빨랐어.
1: 이 촬영이 재밌긴 재밌거든? 엄청 재밌어. 근데 시간이 느리게 가. 문제가 뭔지 알아? 내가 느낀 게 느린 게 아니라 시간이 긴 거야. 이게 영원을 촬영이래.

0: 배고파. 뭐 먹을 게 없나?
1: 어?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
0: 한번 먹어볼까? 잠깐만! 그거 먹으면 큰일 나요. 그건 과일 향이 나는 세제라고요. 실제 음식처럼 보이지만 먹으면 안 되는 것들이 많답니다.
2: 자, 이번에는 피자를 한 입에 다 먹어볼게요. 이게 무슨 냄새? 맛은 들리겠지.
0: 아, 그건 먹으면 안 돼! 멈춰!
2: 먹으면 무슨 맛인지 알겠죠? 자, 한 입에

0: 최승희!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아, 지금 방송 중이라고요!
1: 어린이들, 이건 젤리가 아니다. 빨래할 때 세탁기에 넣는 캡슐형 세탁기.

0: 세야, 절대 먹으면 안 돼.
1: 세제? 그게 세제였어? 엄마, 지난번에 산 젤리 어디 있어요?
2: 찾아봐. 지난번에 사둔 거 어디 있을 건데.
1: 난 젤리인 줄 알았지. 미안해.
0: 아, 저도 너무 맛있게 생겨서 먹을 뻔했던 적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이런 상황이 많군요. 캡슐 세제 외에 또 먹으면 안 되는 것들을 알아볼까요? 제가 지금 목이 마른데. 어허, 음료수인가요? 이 중 뭘 마시면 될까요? 정답은? 네, 아무것도 마시면 안 된다입니다. 이렇게 정체를 알 수 없는 액체는 세제나 화장품 등 절대 마시면 안 되는 화학물질일 수 있죠. 자, 그럼 먹으면 안 되는 것들을 노래로 불러볼까요? 뮤직 큐!

0: 야, 이런 것들을 먹었다면 일부러 토하게하지 말고 바로 병원에 가야 합니다.
1: 여러분, 이제 모두 알았죠? 혼자 있을 때 먹어도 되는지 헷갈리면 꾹 참고 부모님께 물어보고 먹도록 해요. 우리 모두 건강하고 안전하게 잘 챙겨 먹어요.
2: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0: 재개발 지역 위험에 노출된 길고양이들.
1: 배고파가지고 제 차 소리 듣고 나갔어.
0: 자신의 영역을 떠나지 않는 길고양이의 구조가 시급합니다. 구조 후 임시 거처로 옮겨지는데 아늑한 공간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는 길고양이들.
2: 꿈꿉이에요. 꿈꿉이에요.
0: 그런데 이곳에 평화를 깨는 까칠냥이 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다른 고양이들을 괴롭히는데.
3: 좀 지내보세요, 제발.
0: 고양이 구조부터 돌봄까지 숨가쁜 고양이 구조 24시. 이곳은 재개발 지역에서 구조된 길고양이들이 중성화 수술을 하고 회복하는 동안 머무는 공간. 이곳에서 길고양이들을 돌보는 집사님을 소개합니다.
4: 네, 저는 길고양이 TNR 회복실을 운영하고 있는 장승희입니다.

0: 그녀는 길고양이들을 구조해서 중성화 수술을 한 후 다 회복될 때까지 돌보고 있습니다.
1: TNR은 이제 트랩, 뉴터, 리턴의 약자로 길고양이를 이제 포획을 해서 중성화 수술을 하고 제자리에 데려다 주는 것, 그것을 TNR이라고 해요.
0: 상처받고 버림받은 예민한 고양이들이 담요가 덮인 케이지 안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요. 길에서 생활하던 고양이들은 중성화 수술 후 돌봄이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1: 막상 길고양이들이 수술 받고 나서 상태를 보니까 뭐 가볍게는 감기부터 구내염까지 뭐 심부전 구내염까지 길고양이들에게는 회복하는 공간이 누군가는 꼭 제공을 해줘야 되는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이 됐어요.
0: 아픈 길고양이들에게 임시 거처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회복 후 다른 곳으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미처 치료가 끝나지 않아 이곳에 남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1: 도리는 한 살이고요. 여자아이고 성격은 굉장히 겁이 많고 소심한 편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저렇게 흔들거리면서 걸어다녔다고 제보가 들어왔었어요. 그런 것이 이제 도망가거나 빨리 이렇게 숨거나 하는 거를 못하는 걸 보고서는 길에서는 살기 좀 힘들다 생각이 돼서 제가 지금 보호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도리가 어떤 질병 때문에 저렇게 몸이 흔들리는 건지 좀 많이 궁금하고 치료 방법이 있는지도 좀 궁금해요.
0: 오랫동안 재개발 지역에서 길고양이들을 구조하고 있는 집사님. 자신의 영역을 떠나지 않으려는 고양이의 특성 때문에 위험이 도사리는 폐허의 공간에서 다치거나 굶어 죽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합니다. 오늘도 위험에 처한 길고양이들을 구조할 계획이라는 집사. 구조에 필요한 포획 틀을 꼼꼼히 점검합니다.
1: 지금 저희 근처에 재개발 지역에 가서 제가 이제 돌보던 애들 구조할 예정이에요.
0: 집사는 그동안 이곳에 길고양이들이 굶을까봐 먹을 것을 챙겨주고 있었습니다.
2: 배고파가지고 제 차 소리 듣고 나갔어.
1: 저기 또 하나 온다. 아, 배고파서.
0: 이 중 건강이 안 좋은 고양이도 있습니다.
3: 모두가 다 구조할 대상이지만 아픈 아이들을 우선적으로 먼저 구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포획들을 들어온다면 사실은 그 순서와 상관없이 되는 대로 데리고 가야죠.
0: 과연 경계심이 심한 길고양이 구조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평소 고양이들이 좋아하던 먹이를 포획 틀 안에 넣어놓고 때를 기다려야 하는 집사.

0: 이때 포획 틀로 다가가는 길고양이. 멀리서 이 모습을 지켜보는 집사. 녀석이 경계심을 늦추고 포획 틀 가까이 다가오는데, 집사의 간절한 바람대로 구조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조심스럽게 포획 틀 안의 먹이를 향해 한 걸음 옮기는 녀석. 아주 천천히 들어가는데, 이걸 초조한 마음으로 지켜보는 집사. 포획 틀 안으로 들어가는가 싶더니, 어머나, 다시 나와서 주위를 살피는 고양이. 끝까지 경계심을 늦추지 않습니다. 결국 이렇게 시간만 흘러갑니다.
1: 의심이 많아가지고 계속 사람을 관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없는 것처럼 좀 숨어야 될 것 같아요.

0: 지금 이 순간도 집사를 기다리고 있는 고양이들이 많은데요. 다른 고양이들의 밥을 챙기러 가는 집사. 그녀를 기다리고 있을 고양이들이 눈에 밟혀 밖에 있는 동안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회복실 고양이들을 돌보면서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고 있는 그녀.
1: 여기 밥 먹어요. 오늘 약 드셔야 돼요.
0: 집에 갈 시간도 여의치 않습니다. 그녀의 곁으로 모여드는 고양이들. 다음날 아침. 다시 시작되는 구조 현장. 오늘은 꼭 길고양이 구조에 성공해야 할 텐데요. 배가 많이 고픈지 포획틀 안에 있는 먹이를 향해 다시 들어가는 녀석. 포획틀 안에 있는 먹이를 조심스럽게 먹는가 싶더니 아, 녀석은 또 뒷걸음질 칩니다. 이틀째 녀석을 기다리고 있는 집사. 그리고 먹이는 먹지만 아직 포획틀 깊숙이 들어가지 않는 녀석. 더 깊숙이 들어가서 안쪽에 있는 버튼을 눌러야 문이 닫히는 포획틀. 드디어 구조에 성공하나요? 와, 긴 기다림 끝에 구조 성공!
2: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했어.
3: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아이고, 아이고, 다행이다.
4: 저 오늘 밤 저희 그 회복실에서 재우고 먹이고 하면서 관찰하고 내일 아마 원장님께 이제 예약을 하고 병원에 갈 예정입니다.
0: 구조묘의 지금 상태는?
2: 열었어?
5: 응?
2: 이게 왜 이렇게 샅샅이래?
5: 지금 원래는 중성화도 하고 해야 되는데 좀 설사가 좀 많이 심해요.
0: 구조묘가 설사를 해서 당분간 중성화 수술은 미뤄야 하는 상황. 오늘은 또 다른 고양이의 중성화 수술이 예정돼 있습니다.
2: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라.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0: 동물병원에 가기 위해 이동장을 준비하는 집사.
2: 가보자, 가보자, 가보자. 가보자. 가보자. 무서워. 그렇지. 됐다. 재개발 지역에서 구조된 엄마인데요. 그래서 이제 출산한 지 직후에는 중성화 수술을 하는 게 좀 위험한 게 그 자궁이 이제 순두부처럼 이렇게 되게 약한 상태라가지고 이게 회복 때까지 될 때까지 좀 기다려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거의 두 달 가까이 지금 여기서 두 달 넘게 케어를 했고 지금쯤은 수술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판단이 돼서 오늘 병원에 한번 가보려고요.
0: 출산 후 건강을 회복하고 중성화 수술을 받기로 한 날. 집사는 고양이를 데리고 동물병원으로 향합니다. 암컷이다 보니 중성화 수술 과정이 수컷에 비해 복잡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좋은 컨디션으로 중성화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구조 후 두 달을 기다렸습니다. 병원에서 중성화 수술을 위해 마취가 끝난 상황. 그런데 재개발 지역에서 구조한 고양이를 꼭 중성화시키는 이유가 있을까요?
4: 철거 지역에 남게 된 고양이들은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굶어서 죽게 되는 경우가 다반사고, 이제 아기 고양이들 같은 경우는 건물 안에 숨어 있다가 이제 철거할 때 이제 그 파편에 뭐 매몰되거나

0: 이제 거기서 이제 사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인도적인 차원에서 거기서는 개체들을 줄여야 해요. 그래서 출산을 일단은 막아야 하기 때문에 중성화가 꼭 필수입니다.
1: 고양이의 중성화 수술이 잘 끝났습니다. 아직 마취에서 깨어나지 않은 고양이의 위생 상태를 체크하는 집사. 집사의 손을 잘 타지 않는 길고양이다 보니 그동안 위생 관리가 쉽지 않았다고 하네요. 고양이가 깨어나기 전에 그동안 해줄 수 없었던 소독도 해주고 귀청소도 해주는 집사. 중성화한 고양이가 당분간 쉴 수 있도록 쉼터로 데리고 갑니다. 이곳에서 많은 길고양이들이 같이 생활하고 있는데요. 다른 고양이들과 잘 지내지 못하는 오늘의 문제냥은? 다른 고양이와 마주치기만 해도 공격하는 바니. 이곳에 있는 모든 고양이에게 공격성을 보인다고 하는데요. 바니가 친구 고양이들과 잘 지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집사에게도 예외는 아니라는데요.
0: 약간 좀 오래 만지면 갑자기 때리고 타이밍을 잘 모르겠어요. 언제 그만둬야 될지. 구조 당시에 이제 너무 얼굴이 반쪽이어가지고 바니라고 불렀고요. 당시에 칼리시 바이러스 감기가 굉장히 심했었어요. 그래서 먹지도 못하고 이런 상태였는데 처음부터 많이 아팠던 애라서 그런지 지금까지 거의 3년을 데리고 있었는데 항상 다른 애들과 싸우고 좋다가 갑자기 화를 내고 이런 성향이거든요.
1: 다른 친구들과 마주치기만 해도 화를 내고 친구들을 괴롭히다 보니 결국 외톨이가 된 바니. 심지어 혼자 밥을 먹다 말고 아이고 참 짜증을 냅니다.
0: 바니야,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좀 지내. 응? 그러면 다 너 미워한다. 응? 여기서 왕따 되면 외롭잖아. 응? 잘 좀 지내보세요, 제발. 사실 너무 힘들어서 봉사자들도 많이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봉사자 모집도 좀 어려운 상태예요.
1: 고양이 구조부터 돌봄까지 할 일이 많아도 너무 많은 집사. 거기에 아픈 도리와 까칠 양 바니까지. 하루 24시간이 모자르다고 합니다. 야옹신, 좀 도와주세요. 너무 바쁜 집사를 위해 봉사자들과 쉼터를 방문한 나응식 수의사.
2: 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2: 네, 나응식 수의사입니다. 아, 네, 저희가 지금 오늘 이곳에 좀 봉사에 도움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들어서 네. 좀 여러분들 모시고 오늘 좀 봉사를 하러 왔거든요. 여기 아이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아이들 있다 보면 뭐 청소라던가 네. 먹을 거라던가 이런 것들 필요하시잖아요.
3: 네, 많이 필요합니다.
2: 이곳이랑 같이 오늘 먼저 아이들 필요한 것들, 그다음에 뭐 케이지 정리라던가 이런 것들 아마 좀 도움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3: 네, 감사합니다.
1: 우선 많은 고양이들이 지내는 쉼터 청소부터 시작하는 봉사자들. 작년부터 이곳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계시다는데요.
3: 티엔알 후에 방사가 바로 되면 많이 죽는다고 저도 작년에 처음 알게 되어서 TNR 회복실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1: 나쌤도 두 팔 걷어붙이고 고양이들의 공간을 깨끗이 청소합니다.

0: 거동이 불편한 돌이라는 고양이가 있습니다.
1: 쟤는 아픈 친구인데?
2: 네, 얘는 돌이라는 친구. 네.
1: 얘는 왜 이렇게 걸어요? 걷는 게?
2: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이제 얘가 한 살인데 3, 4개월령 때 어렸을 때부터 저렇게 걸어다녔다고 하더라고요. 특징이 뭔가에 집중했을 때 더 많이 흔들려요.
1: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뇌 쪽에 문제가 있어서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지금 보행을 똑바로 못한다라는 거는 전정기관이라고 해서 평형을 잡아주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그 평형기관 자체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뇌 쪽에서도 인지를 하고 뭔가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집중을 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 손상이 돼 있거나. 지금 아까 영상에서 잠깐 봤지만 돌이라는 친구가 여기 있는 친구예요?
2: 네, 맞아요.
1: 그렇네요. 아이가 되게 좀 가만히 쉬고 있을 때도 머리를 좀 가만히 못 놔두고 좀 신경 증상처럼 약간 주체를 못하는 게 약간 경향이 있네요. 만약에 가능하다면은 뇌 쪽에 좀 MRI 촬영을 해서 아이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게 뭐 치료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아니면 관리해야 되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약을 계속 항경련제를 먹는다던가 그거는 한번 차후에 뭐 고민하시고 좀 결정을 해서 좀 진행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고양이를 저를 가라고 이렇게 완전히 공격한다기보다는 좀 약간 의견 표출 정도네요. 저리 가 정도.
0: 그런데 혼자 밥을 먹다가 짜증을 내는 반이.
1: 밥을 먹다가도 짜증을 낸다고? 혹시 아이가 뭐 예를 들어서 밥 먹다가도 짜증내고 했을 때 뭐 입안을 뭐 체크를 받았다던가 치료받은 적이 있을까요?
2: 아니요. 아직 그런 적은 없어요. 보지도 못하게.
1: 보지도 못하게
2: 한다? 네,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잡으려고만 해도 이제 난리가 나니까.
1: 난리가 나니까? 네. 사람도 아프면 짜증나잖아요. 전 진짜 짜증내거든요. 저 아프면. 장난 아니에요. 아무도 오지 않아요.
0: 바니가 공격하는 이유는 의학적인 문제일까요?
1: 이 부분에 통증이 있으면 아이가 먹다가 조금 뭐, 마치 그런 거죠. 밥이 나를 공격하는 느낌이죠.
2: 그러면은 이제 뭐 구강 체크해서 아픈 거를 치료를 하면은 완전히 좋아질까요?
1: 좋아질 수 있어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일단 건강해지면 좋아져요. 마음이 편해져요. 그 다음에 이 만지는 거에 대한 건, 이런 것들.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교육을 통해서도 좀 그래서 아무것도 안 했어. 일단 바니가 아픈지 안 아픈지 먼저 건강 체크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단순하게 뭐 패팅 어그레션, 그러니까 만짐 공격성이 있다면은 그 교육을 어떻게 할지, 다른 애들 만났을 때 어떻게 해줄지를 또 같이 한번 고민하고 솔루션 해볼게요.
0: 그럼 바니가 친구들을 공격하는 원인을 알아보고 사회성 훈련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네, 이쪽으로 내려와요.
0: 바니의 구내염이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1: 심하네요. 심하네요. 입안 통증이 잇몸 전체가 다 부어있어요.
0: 염증이 심한 바니의 잇몸. 정말 아팠겠어요.
1: 구내염처럼 안에 치주염이나 치은염이 엄청 심해서 안쪽이 지금 엄청 아플 거예요. 기본적으로 통증이 있고 긴장된 상태이기 때문에 만지는 거에 대한 당연히 짜증이 나는 물이 끓는 온도가 엄청 낮아져 있을 거예요. 이 만지는 게 좀 스트레스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를 조금 교육을 통해서 또 인식을 좀 시켜줄 필요도 있거든요. 볼 거잖아. 일로 와. 바니 일로 와. 그치? 이렇게 좋아해요. 사람을 너무 좋아하는데 아파서 그래요. 아파서 짜증이 많아. 가장 기본적으로 만지는데 공격성을 보이는 친구들은 동시에 만지는 걸 추천드려요. 이런 식으로. 네. 그러면은 이 촉감이랑 이 지금 보상이 동시에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0: 이 만짐에 대해서도 불편함이 없어져요. 이제 이게 조금 좀 잘 된다. 그러면은 한 번, 두 번 만지고 보상 주고. 한 번, 두 번, 세 번 만지고 보상 주고. 한 번, 두 번, 세 번 만지고. 자, 주면서 보전 해보세요.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어쩔 때는 줄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안 줄 때도 있어요. 그러면 인내심이 좀 더 많아집니다. 지금은 만져서라기보다는 자기 요구성 울음이에요. 네, 달라고. 오,
1: 아빠라.
0: 다른 친구들 싫어하는 애가 있나요? 얘가 뭐 짜증낼 때가 있어요?
1: 모든 아이들이.
0: 그럴게요. 그럼 모든 친구들을 만나면 얘한테는 좋은 일이 생기는 거라고 알려줄게요. 예를 들면 이 친구를 만났어요. 짜증나는 게 아니라 이 친구 만나는데 그래서 앞에서 더 먹을게요. 그럼 친구 만나는 건 나쁜 일이 아니라 친구랑 있으면 먹는 거야. 그리고 좀 먹는 동안 좀 만져줘. 항상 두 번 만지는 게 두 번 만졌을 때 괜찮은지 세 번 만졌을 때 괜찮은지 이거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게 되게 중요해요. 오늘 이렇게 연말인데 시간 내가지고 봉사까지 이렇게 와주시고 기부까지 같이 동참해 주셨는데 어떠셨나요?
2: 아이들이랑 놀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네, 그리고 봉사도 할 수 있어서 좋았고 네, 사료도 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기회였습니다.
1: 아, 오늘 후원하고 봉사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자주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다들 연말 따뜻하게 고향에도 사람도 같이 보냈으면 좋겠고요. 오늘 너무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시도 때도 없이 친구들을 공격했던 반이. 사회화 훈련을 반복하면서 공격성이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데요. 다니야,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렴.
4: 다니가 예전과는 다르게 또 이제 솔루션 해주신대로 약간은 짜증을 좀 덜 내서 이게 좀 편안한 요즘이고요. 그리고 이제 돌이랑 다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그 상황이 되는대로
5: 와,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6: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호남 최대 상권이자 광주의 심장부로 갑니다. 오랜 세월 같은 자리에서 옛 명성을 잇는 상인들 찾아 한 땀 한 땀 그들이 지켜온 역사와 전통 따라가다 보면
1: 옛날에는 충장로 나오면 뭐든지 구입할 수가 있었어요. 패션이고 구두고 뭐네. 양화점도 많았어요. 그 옛날에.
0: 53년 동안 한결같이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빵집도 있는데요.
2: 인근에 있는 여고에서 굉장히 히트를 하면서 공룡알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셨습니다.
0: 빵빵하게 즐기는 광주의 명물.
3: 계란 맛이 엄청 진해요. 재료를 안 끼지라고.
0: 이게 다가 아니죠. 저렴한 가격에 몸과 마음 가득 채울 수 있는 전라도 백반은 덤.
4: 이 가게에 이런 노을이 전체 나올 수가 없지요.
0: 여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으시죠? 최근 인기 드라마에 등장했던 곳.
5: 이 자리에서 90년 동안 극장 운영을 해온 극장이고요. 영화를 좋아하시는 많은 분들의 어떤 고향 같은.
0: 추억과 낭만 찾아 광주의 전설 속으로 지금 떠나보실까요? 과거와 현재가 만나고 청춘과 시민 정신이 어우러진 곳 광주의 상징 충장로와 금남로로 향합니다. 금남로는 광주광역시 동부에 있는 2.3km의 길 5.18 광주민주화운동 등 우리 현대사를 간직한 곳이죠. 그중 전일빌딩 옛 전남도청 5.18 민주광장 등이 위치한 금남로 일가는 2011년 유네스코 민주인권로로 지정되기도 했는데요. 금남로가 역사의 현장이면 그 건너편의 충장로는 광주 상권의 1번지. 지금은 사람들의 발길이 줄었지만 옛날엔 달랐습니다. 7, 80년대엔 쇼핑과 만남의 장소로 거리가 그야말로 인산인해.
6: 옛날 한 3, 40년 전에는 혼술거리, 귀금소, 한복, 양복, 양장점 이런 것들이 아주 많아가지고 이 골목에 자전거도 못 다닐 정도로 아주 번화가였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뿔뿔이 이렇게 헤어지고 좀 한가한 거리로 됐습니다.
0: 인근에 신흥상권이 들어서면서 사람들의 발길도 뜸해졌는데 하지만 여전히 이곳 충장로를 지키는 오래된 가게들이 있습니다. 구두가 빼곡한 수제화점.
7: 무정도
8: 여름에 신을 수 있는 거니까.
7: 이게 신축이 있구만요.
8: 예, 그러죠.
7: 이렇게. 예.
0: 사람마다 얼굴이 다르듯 발 모양도 제각각. 그래서 손님의 발형, 볼 넓이, 발 길이 등을 꼼꼼히 체크해 구두를 만든답니다.
9: 여기 구두를 신으면 일단 제가 편해요. 모든 건 발에서 어떤 게 되잖아요. 어떤 일상이라는 것이. 그래서 항시 내가 앞으로 30년 살면 앞으로도 30년 동안 다닐라고.

0: 그런 생각을 합니다.
1: 나 여기 구두만 신어. 이것도 지금 요 도도탄
2: 어제 사실
1: 발이 편하고 좋아. 예. 그래서 이 양반이 기술이 좋고 막 서비스 정신도 강하고 여기가 50년 동안 이렇게 유지해 나가면서 장사가 사가에서 제일 잘 돼.
3: 진심은 통한다고 하죠. 구두의 진심인 임종찬 씨.
4: 1980년도부터 다녔다고 제 사장님한테.
3: 그 때문에 수십 년째 이곳을 찾는 단골이 한둘이 아니랍니다. 뛰어난 손기술과 장사 내공을 이제는 아들에게 물려주는 중. 최고의 신발은 손님 발에 가장 편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구두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렇게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은 결과 광주에서도 손꼽히는 수제화 장인이 되었다는데요.
2: 73년도 충장로에 내려왔어요. 그래갖고 오픈 개업을 했어요. 지금 3년째인가 되어요. 옛날에는 그 패션의 거리가지고 충장로 나오면 뭐든지 구입할 수가 있었어요. 패션이고 구두고 뭐 양화점도 많았어요. 그 옛날에는.
3: 1968년 중학교를 졸업하고 상경에 수제화 제작에 입문한 임종찬 씨. 손 기술이 좋아 입문 5년 만에 자신의 수제화점을 열었다죠.
2: 발이 불편하거나 발이 그 짝짝이거나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사람 맞춰요. 주로 맞춰서 이제 그랬는데 제가 맞게 해준 노하우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많이 찾아와요. 그래서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3: 그는 오늘도 장인의 신념과 기술로 충장로를 지키고 있습니다. 한복지, 금은방 등이 밀집했던 충장로 4호가는 혼수의 거리로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들이 가장 먼저 찾던 곳입니다. 이 자리에서 44년째 한복을 짓는 정인순 씨. 17살에 한복 기초를 배워 27살에 한복집을 열었다는데요.
5: 우리 옷은 만들다 보면 똑같은 옷이 없어요. 저는 그 옷 입은 손님의 체형에 따라서 디자인을 조금씩 틀리게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하나 완성했을 때의 그 완성도에 저 자신도 그렇게 만족스러워요.
3: 숙련된 바느질 솜씨로 2019년에 전라도 유일의 한복 명장 타이틀을 얻었답니다.
5: 저는 옷을 만들 때요, 이렇게 세세한 부분으로도 이렇게 디자인을 넣어줘요. 이런 디테일, 이런 걸 제가 참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조금만 정성을 들이면은 옷이 작품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차별화되는 것이 이런 부분이에요.
3: 와, 역시 명장의 작품. 차수 하나도 심혈을 기울여 만든다는데 명장의 섬세한 손길이 완성한 문양입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시대에 발맞춰 편의성까지 추가해 입기 좋은 한복을 만들고 있는데요.
5: 요즘 옷걸음을 못 매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모실을 세탁을 할 때 여기만 띄었다 붙였다 할 수 있게끔 해놓은 거예요. 지금 고객들 취향을 또 이렇게 반영을 해주고 그렇게 해야 또 더 있겠죠, 한복을. 그래서 이렇게 핀턱도 잡아주고 여기 몸판에다가 안을 넣어서 그 너무 속옷이 다 드러나는 것을 방지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충장로를 좀 찾아줬으면 좋겠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은 또 고객들이 오시면은 실망하지 않고 역시 충장로구나, 한복은 충장로로 가야 나와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만족감을 드려야 되겠죠.
3: 충장로의 전성기가 다시 오길 바라며 오랫동안 이 거리를 지킨 가게들도 있습니다. 1980년 자수명찰을 달아주는 명찰집으로 처음 시작했다는 김동복 씨. 그러다 재봉틀 박음질이 숙련되면서 우승기, 명찰, 각종 배지 등을 제작하게 됐는데요. 한자를 잘 새기기 위해 천자문까지 띄웠다고 합니다. 그런 열정 덕인지 인근에

0: 기술이 좋다는 입소문이 돌고 80~90년 호황기에는 눈꽃 뜰 수 없이 바쁘게 지냈지요.
1: 제가 25? 그쯤 그 무렵 됐을 겁니다. 그때는 광주에 마크사가 꽤 많았죠. 예전에는 지방에서 책대회를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책봉 같은 데다 지역 이름 쓰고 그래 그때 뭐 날밤 새고 여러 번 혼났습니다 그때는. 근데 요즘에는 저 기계가 컴퓨터 자수기계라고 해가지고 지금은 광주에 몇 분 안 계세요? 서너 분도 안 되겠네.
0: 세월이 지나도 녹슬지 않은 손기술. 실력 하나로 꾸준히 단골들 마음을 사로잡으며 44년을 버텨왔습니다. 컴퓨터 자수가 보편화된 지금까지도 그가 재봉틀을 놓지 않는 이유죠.
1: 지금까지 명맥을 잇고 있는 건 그 재주가 딴 사람보다 뭐 특출나진 않지만 조금 더 나은가 봐요. 그 알아봐주신 분들 많고 그러니까 그 점에서 지금까지 명맥을 잇지 않았나. 요즘 같은 데는 뭐 쯤한데 기아가 야구도 잘해가지고 배치도 만들어주라고 자꾸 오고 그러니까 어쨌든 만들어주면 고맙다고 나가면서 고맙다고 말씀하신 게 좋아요. 지금도
0: 고되고 치열한 일터였지만 삶이 이어졌던 곳 충장로. 이곳에서 여전히 희망을 새겨넣는답니다.
1: 내 생명이죠. 충장로 자체가. 여기서 평생을 살다시피 하니까 앞으로도 얼마나 더 하려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충장로 아니면 저는 어디에 설 땅은 없어요. 일단. 예.
0: 기술에 대한 자부심과 꾸준한 성실함으로 오늘도 충장로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긴 어딘가요? 평일에도 사람들이 북적이는 이곳은 빵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다 아는 곳이라면서요? 광주에 오면 꼭 들려야 할 명소 중의 명소. 1973년에 문을 연 이곳은 우리나라 제빵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는 곳 중 하나랍니다. 이 많은 빵 중 가장 인기 있는 빵은 뭘까요? 바로 요거 복룡알빵입니다. 나오자마자 속속 가져가는 사람들. 복룡알빵 이름이 독특하죠.
2: 근에 있는 여고에서 굉장히 히트를 하면서 공룡알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셨습니다. 근데 그게 더 유명해져가지고요. 나중에는 저희가 정식 명칭을 공룡알 샌드위치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0: 그럼 이 집의 대표 메뉴인 공룡알빵 뭐 어떻게 만드는지 좀 볼 수 있을까요? 먼저 바게트를 만드는데 반죽을 손으로 둥글둥글 예쁘게 모양 잡으시고 모양을 만든 반죽은 30분 정도 발효시킨 후 오븐에 넣어 노릇노릇해질 때까지 굽습니다. 그 사이 한쪽에서는 소금 재료를 준비하죠. 으깬 달걀에 오이 피클, 맛살 등을 넣어 잘 버무려줍니다.
3: 지금 이 과정은 복룡알 속 재료를 만들고 있는 과정이고요. 이게 이제 오이 피클하고 맛살하고 후추, 그 다음에 마요네즈까지 해서 버무리게 속 재료가 완성되겠네요.
0: 이제 바게트를 꺼내는데 캬! 노릇노릇하게 잘 구워졌네요. 갓 구운 구수한 빵 냄새가 여기까지 나는 것 같습니다. 바게트는 반으로 잘라 속을 파내고
4: 소프트한 바게트를 동그랗게 만들어가지고 샐러드 같은 것을 집어넣으면서 바삭하고 안에는 촉촉한 그런 맛을 좀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0: 바삭한 바게트 안에 속을 가득 채워 넣어 만든 공룡알빵. 그냥 이대로 먹어도 맛있는데 여기에 치즈를 올려 한 번 더 구우면 고소함은 두 배가 되고 바삭한 식감도 제대로 살려준답니다. 그러니 맛을 안 볼 수 없겠죠. 그 맛을 보러 전국에서 찾아온 손님들.

0: 먼 길 달려온 수고로움 싹 잊게 하는 맛이랍니다. 하하.
1: 어디서 샀어요?
2: 서울이요. 샀대 딱 70대 사다보다. 아내가 엄청 싫어하고 엄청 계란 맛이 엄청 진해서 재료를 아끼지를 않고.
0: 인근 학교의 여고생들이 왜 그렇게 좋아했는지 알 것 같죠? 얼마나 인기가 있었으면 빵 이름까지 바뀌었을까요?
1: 지금 드시는 빵 뭔지 아세요?
3: 네, 부모 공룡알이요.
1: 아, 어떻게 알고 오신 거예요?
3: 원래부터 유명한가 하고 여기 길러놓고나 와봤어요.
2: 부드럽고 달짝지근한데 과하지가 않아서 잘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0: 광주 구도심의 활기를 불어넣는 지역 대표 맛집입니다. 광주를 여행할 때 들러야 할 곳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이곳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단관극장입니다. 멀티플렉스와 달리 상영관이 하나인 옛날식 영화관이죠. 현재는 예술영화 전용극장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인기 드라마와 영화의 촬영지이기도 하답니다. 극장 곳곳에서 느껴지는 오랜 세월의 흔적들. 과거의 시간을 만나는 추억의 공간입니다. 1935년 일제강점기에 개관한 이곳은 조선인에 의해 설립 운영된 호남 최초의 극장입니다.
4: 아무래도 90년이라는 시간이 항상 어떤 과거형이 아니라 추억이 계속 이 공간에 쌓여가는 현재 진행형의 극장으로서 뭐 연세가 있으신 분이나 젊은 친구들도 이 공간에서 어떤 그 시간의 어떤 추억들을 항상 같이 만들어가고 있는 공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0: 충장로의 랜드마크이자 광주의 오랜 역사를 간직한 곳이네요.
5: 아, 극장에 돌아보니까 오래된 극장의 모습이 좀 그대로 남아있어서 보는 재미가 있었고, 옛날에는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이 여기서 주말을 보냈을지 상상이 되는 것 같아서 재밌었습니다.
0: 마치 시대극 세트장처럼 극장의 옛 풍경들을 만날 수 있는 곳.
4: 이 공간은 극장 9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 극장에서 사용되었던 여러 가지 자석이라든지 또 필름이라든지 또 이렇게 선풍기라든지 버리지 않고 다 모아놔서 옛날 극장이었던 풍경이나 정치들을 살펴볼 수 있도록 전시 공간을 만들어 놨습니다.
0: 충장로에서 90년간 자리를 지킨 극장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새록새록 떠오르는 옛 추억이 반갑기까지 한데요. 거대한 필름 영사기도 정말 정말 오랜만에 봅니다. 영화를 사랑하는 이들에겐 여기가 시네마 천국.
6: 서울에는 대형극장이라고 오래된 극장인데 없었잖아요. 네, 광주 놀러온 김에 영화 보고 싶어가지고 오래된 극장으로 외상했어요.
0: 지금도 매일 영화가 상영된답니다. 빨간 객석 참 인상적이죠? 자, 이곳에선 상업영화 대신 다채로운 예술영화들이 상영되는데요. 그럼 영화 즐겁게 감상하시고요. 그런데 이 극장의 독특한 점이 또 하나 있답니다. 바로 손으로 그린 영화 간판이죠.
4: 극장에 굉장히 소중한 분이 계시거든요. 한번 같이 따라와 보실래요?
0: 아니, 누굴 소개해 주려고 하시나?
7: 선생님! 아, 예. 이거. 또 선생님을 뵙고 싶어 하시는 분이라서 제가 간판실에 모셔왔습니다.
8: 저는 광주극장에서 영화 간판을 오랫동안 그려온 박태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유일하게, 전국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유일하게 지금 손으로 그려지는 간판이, 예, 간판 게시대가 그 설치가 돼 있죠. 이것도 지금 3년, 4년 전에 제작된 간판이고요.
0: 국내에서 유일한 간판 장애로 손간판 문화를 잇고 있다는 박태규 화가.
8: 제가 이제 미술

0: 청년 학생으로서 계속해서 미술을 할수 있는 어떤 그, 저의 마당, 그리고 이거 큰 그림에 대한 매력. 그래서 9년 초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미술장에서 영화 간판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건 3년 전에 우리 미술국장에 2년 동안 걸려있던 작품이죠. 전시가 됐고.
1: 광주 시민들과 함께 그린 영화 간판인데요. 손 간판 명맥을 이끌자 극장에서 영화 간판 학교를 운영하고 있죠.
0: 재밌는 게 각각의 특징들이 다 있어요. 표현의 방법들이, 붓의 어떤 필체나 억양 이렇게 세기가 다 달라서 그분들의 어떤 다양한 스타일이, 표현의 방법들이 영화 사랑과 또 극장 사랑이 같이 묻어 있지 않을까. 아주 소중한 작품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쪽 공간은 제 개인적 어떤 창작, 회화 작업을 하기 위한 그런 공간인데요. 가상의 간판이죠. 실제 있는 필름이 있는 영화는 아니고 가상으로 간판을 제가 제작을 한 회화 작품으로 만들었던 겁니다.
1: 지역에서 활동하는 화가로서 본인 작업과 전시도 꾸준히 해오고 있답니다.
0: 우리 극장의 어떤 의미는 시민과 함께 성장해왔고 또 시민이 지켜왔던 그런 모습을 계속 우리 극장이 유지하고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희망을 합니다. 왜냐하면 시민이 참여하고 시민이 함께 그릴 수 있는 유일한 시민학교, 영화 간판학교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1: 추억의 장소만이 아닌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공간.
2: 광주극장이 뭐 10년 후에는 100년인데, 100년 후에도 광주 시민들, 더 나아가서는 영화를 좋아하시는 많은 분들의 어떤 고향 같은 그런 어떤 공간으로 시민들 마음속에 계속 남아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개관 100주년이 기다려지는 충장로의 보물입니다. 빅골 광주에서 마지막 여정인데요. 점심을 맞아 손님들로 북적북적한 이곳. 입소문을 타고 유명해진 충장로의 백반집입니다. 손님이 난 자리 바로바로 새로운 손님들로 채워지는데요.
3: 다섯 분 저기 안방으로 가셔야 돼. 그 앞이나 저 안쪽이나 한 30년 거의 다 돼서 가고 있고요. 또 장인 장모님 때부터 단골이 지금까지도 많이 찾아주고 계시고요. 그분들이 있어서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1: 한번 오면 계속 오게 된다는 이 집이 30년 가깝게 사랑받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손님들의 입맛에 맞춘 다양한 밑반찬들. 그렇다 보니 주방 안에선 연신 반찬을 만드느라 바쁩니다.
3: 반찬은 20가지 나오고 있습니다. 손님들이 즐겨 드시는 거 위주로 해서 좀 추려서 지금 20가지 나가고 있습니다.
1: 제철 재료로 준비된 기본 찬부터 나갈 때마다 익히는 구이와 전까지 식탁을 가득 채운 음식들, 부담 없이 푸짐하게 먹을 수 있는 백반 정식인데요. 이 한 상에 손맛과 인심이 다 담겨 있는데, 아니 이게 얼마더래요? 인원이 늘수록 가격이 더 내려가더래요? 하하, 이러면 단골해야죠.
3: 저희가 어르신들이 많이 방문을 하시고 그러셔서 부담 없이 드시라고 조금 저렴하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4: 아버님 여기 자주 오세요?
5: 네, 자주 옵니다. 우리는 아들 딱 단체로 밥 먹으려면 여기밖에 안 와요. 이 가게에 이런 먹으니 성찬을 할 수가 없지요.
1: 둘이 먹으면 하하 만 원의 행복이죠.
6: 당근 만 원에 이렇게 식사할 수 있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멀리서도 이렇게 찾아와요. 엄마랑 식사하려고.
1: 현지인들뿐만 아니라 관광객들 입맛과 마음도 사로잡았는데요.

0: 호주 여행 왔다가 밑반찬이 깔끔하고 맛있다고 소문 듣고 왔는데 반찬 하나하나 원재료의 맛을 잘 살리는 그런 맛집인 것 같아요.
1: 충장로에서 소문난 맛집.
2: 지금처럼 손님들 꾸준히 많이 찾아주시게끔 그냥 예전에 이제 자인 장모님 하시던 음식 그 맛 잃지 않게끔 하는 게 목표고요. 이제 좀 비싸지 않게 유지를 할 테니까 많이 찾아주시게 하는 게 네, 그게 목표입니다.
1: 풍성한 맛과 인심이 넘치는 여기는 빛나는 도시 광주 광역시입니다.

0: 안녕하세요. 저 사호 안젤리나입니다. 제 꿈은 한국에서 K-POP 아이돌 되는 거예요. I have two siblings. 여기는 클로이인데 우리 집에서 있는 공주입니다. Kai is sweetest boy in our family. I live in Ethiopia with my dad, with my mom, and my Ethiopian harmony.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안젤리나, 클로이, 카이 아빠 서준석이라고 합니다.
3: 엄마 에이덴이라고 합니다.
4: I said also translation at the same time, managing things instead of that. One was Koika and then one was for the Potsko.
5: 코트라에서 근무했던 경험이 가장 큰 자산이 된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에티오피아로 수출하거나 진출한 기업들을 지원하는 일을 많이 했었거든요.
6: 일단 에이든 솔로몬한테 내가 고마워요. 일단은 애가 있는데도 결혼을 해줬잖아. 서준석이랑 그것도 착한 거고.
2: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전에 에티오피아 사람과 결혼했다 이혼한 적이 있습니다.

0: 걱정은 안 되나 걱정이 많이 됐지. 결혼한다 그럴 때. 지금 새엄마는 새엄마잖아. 그러니까 아픈 손가락. 짠해. 안젤리나가 3년 동안 한국에 가서 같이 살다가 에티오피아로 갔어요. 많이 컸더만 사진 보니까. 아니 애가 너무 어른 같아. 마음 아프고 짠하고 그래요.
1: 기대돼요 할머니 보면. I want her to come early. I want to see her face.
0: 안젤리나, 클로이, 카이, 할머니 곧 간다. 기다려.
1: 할머니.
0: 아이고, 아이고.
1: 할머니.
0: 아이고, 아이고. 안젤리나.

0: 아이고, 앉아있나? 아이고, 아이고.
1: 진짜 많이 컸다. 사람보다 큰 것 같은데? 아이고.
2: 야, 비행기 타고 멀리서 왔다, 야, 할머니.
3: 학교가 보고 싫어요. 지금 할머니가 보고 싶어서. 있으니까 행복했어요, 지금. 지금 행복하고. 할머니 보고 싶으니까.
1: 갑시다요. 궁금해. 어, 이 나라 저래 생각 어떨지. 아니 뭐 죽이기까지 하겠어. 안 넣어놓고. 아이고 당나귀 당나귀 당나귀. 아, 무서운 소리 되게 들어갔나? 아이고 참 진짜. 여기 또 물이 아직도 안 나오나 봐. 응? 얘는 언제 나와? 물 좀 받아주면 안 돼? 물. 아, 물이 틀면 좀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아이고, 정말. 아이고, 이거 깨질 것도 없는 거야? 아이고, 참. 아, 앉아있나? 아, 나 잘못되게 됐다. 맛있는데.
4: 아.
1: 클로이, 내가 누구야? 응? 나는 누구야?
5: 할머니.
1: 오, 할머니. 오, 할머니. 아까 가르쳤어. 잘하지. 어.
2: 할머니란 거야, 지금?
1: 치즈. 치즈.

아무리 싫어.

0: 이거 완전 살머니한테 줄 거예요. 컵 놔둘 때 여기 떨어지 말라.
1: 아, 컵 놔두는 거?
0: 카 이런 거나? 아이.
2: 여기 참. 여기 칼 어디 갔어? 여기 있던 칼은 어디 간 게요? 아, 저기 있다. 아, 봤어, 봤어. 아유, 저 당근 쓰는 거 어떻게 썰어야 될까요? 나.
3: 아유, 차 안 왔어? 차 오지 됐잖아.
0: 시간 보기.
3: 잘라서 한대?
0: 잘라서요?
3: 어. 안젤리나!
4: 네!
3: 어딨어?
4: 왜?
3: 차 아직 안 왔지? 37인 것 같은데?
2: 요상한 택시 와?
0: 히울로
3: 아니, 이런 차 와.
2: 이런 차가 와, 이제? 아. 한 달에 얼마씩이나 줘? 교통비는?
3: 얼마야? 한 4만 원인 것 같은데? 너랑 같이 몇 명인가?
4: 7명.
3: 아니, 의자... 그럼 차 안에 7명이 탄다고?
4: It's not that big, but it's enough. One person stunt, other six.
2: 애들이 7명씩 태운다고? 차에?
3: 이런 차에 7명
4: 태웠다.
2: 아, 태우네. 아, 그래, 돈이 되겠지.

0: سلام.
1: One person stand, other sit.
2: Go. 열심히 하고.
1: 네.
2: 이따 봐.
0: 가. 일단 가. 안녕.
2: 아이 잘 가. 고생하세요.
0: 알아들었어, 오케이.
2: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내 맘만 하는 거지. 시간 몇 시?
0: 7시 48분.
2: 아휴.
0: 시간 없어. 빨리 움직여야 돼.
2: 또 장비들이 좋아서 안전히 학교를 갔었는데 또 갔는데 빈손으로 갈 순 없잖아요. 그래서 준비를 해가지고 갔지. 자, 이제부터 또 바쁘다, 바쁘네. 바뻐. 근데 이거 당연히 애들이 좋아할까나 모르겠네. 나 뭐 맛있는 재료 갖다 오기를 뭐르래. 아, 이 나라 사람들이 매콤한 걸 좋아한대서 떡볶이 재료를 사왔는데 관리 서울로 쉬었어요, 떡볶이가. 그래서 갑자기 잡채로 바뀐 거지. 이게 밀떡이에요?
3: 네, 밀떡.
2: 이게 한 봉지 얼마나 됐다?
3: 1500원.
2: 아니, 몇 명이 먹어? 40명 먹을 거야. 40명. 아우. 참말로, 아유.
4: 어머니, 이거 안젤리나랑 친구들이 좋아할까요?
2: 안젤리나 친구들이 안 좋아할 것 같으니까 문제란 말이죠. 아니, 이거 뭐 매울 게 하면 무슨 소스로 해야 돼? 너 가족, 뭐, 매운 소스 있잖아.
0: 비빔면 소스가 있긴 한데 달콤하고 새콤달콤한 거.
2: 불닭 소스인가 있잖아.
0: 불닭은 너무 매워. 뭔데? 조금만 들어가도 힘들어. 그 비빔면 소스가 낫지 않을까?
2: 에이튜브인 사람들이 매운 걸 좋아해서 넣는 거야. 고마워. 스페라올 시도 잡채 비빔면 소스. 빨간 잡채네. 아유, 빨간 잡채. 훗날 친구들이 좋아하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도 매운 걸 좋아한다니. 그래서 하는데 까스만 하면 어떡할까나. 까 맛있어. 들어온 거 비하면 맛있어. 꼼짝 못하고 받아먹네.
5: 제 입맛에 맞는데.
2: 입맛에 맞아? 응. 아, 됐어 그럼.
0: 근데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2: 그러니까 우리 입에 맛있지? 색깔도 이쁘고 됐네. 어이. 순서가
0: 못 찾아 엄마.
2: 제가 이제 담자 통.

0: مسرت
1: 완전히 애들, 친구들이 좋아할지 모르겠네요. 맛있어야지.
0: 그러게, 에티오피아 애들 식성.
1: 맛없어, 애들 할 수 없고. 이제.
0: 하려면 되는 게 없고.
2: 이 순간이었지. 이 순간이었지.

0: 안 되는 학교는 처음이야, 처음. 하이. 내가 하나 적게 줘봐.
1: 괜찮지, 우리. 오케이. 그 안 되는 학교는 처음이지?
0: 응, 처음이지. 언제 와봤까니?
1: 계단에 좀 올라가야 돼.
0: 어, 알았어.
1: 꼭대기층에 아. 있어.
0: 꼭대기층?
1: 얼마냐?
0: 올라가.
1: 한층 더.

0: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 애들 다 크네.
1: 그지?
0: 애들 다 크네.
2: 어, 너무 행복했어요. I didn't know that they will come because I thought they just told me you can have fun at school, but I didn't know she's gonna bring some food, so I just did it on the day, and I didn't know, and I just told them to thank you for that.
0: No.
1: 사랑 나추. 그지.
0: No.
1: 사랑 나추.
2: 어 여기 여기 여기 할머니 여기.
1: 아, 할머니 의자?
2: 어.
0: 아, 할머니 의자?
2: 어.
0: 아유, 고마워.
2: 아, 그래, 앉아. 아, 할머니 앉아.
0: 아니야. 만나서 반가워요.
2: She say nice to meet you.
0: 만나서 반가워요.
2: She say nice to meet you.
0: 아, 울컥해.
1: 나 울라고 얘기해야지. 야, 울라 그래, 또.
0: 몰라. 왜 눈물이 나는지 몰랐어, 나도 그때. 눈물이 많이 났어. 진짜 그냥 엉엉 울고 싶었어, 그때. 걔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네. 사회생활인데. 그걸 못하면 어떻게 하나 싶었어. 애들이랑 같이 있는 모습 보는 것도 울컥했고 배우는 교실 보고 울컥했고 그랬던 것 같아요.
2: 아, 할머니 앉았어.
0: 아니야. 만나서 반가워요.
2: She say nice to meet you.
0: 나는 한국에서 왔어.
2: 그 코리안에 왔다.
0: 안젤리나 할머니야. 우리 안젤리나 예뻐해줘.
1: 안젤리나를 예뻐해달라고.
2: Treat me very well, 알았죠?
1: 안젤리나를 예뻐해달라고.
2: Treat me very well, 알았죠?
1: 그리고 오늘 뭐 했는지 설명해 주기 좋을 것 같은데?
0: 뭐
1: 갖고 온 걸 설명해 주지 뭐.
0: 아, 주먹밥하고 잡채.
1: 너 주먹밥 뭔지 알잖아.
0: 아.
1: 한번 설명해 봐.
2: Seaweed and rice in 텐타살토아브로.
0: Korean.
1: This is the Korean rice, not from the Ethiopia rice. It's Korean rice. And also she prepared the noodle made by scallopnich. And with some little bit sweet and spicy sauce. Not very much. So I think you're gonna like it. So let's try the Korean food. Let's have the line in here. Yeah, just to stand.
0: Ah, 또 어떻게 싹 그 책상에 앞으로 왔어. 일사불란하네.

0: 좀 슬렁슬렁. ሰዓት ችግር የለውም። የጾም ስለሆነ ምን ችግር አለ? በሰዓት አለ ችግር የለውም።
1: She said, eat well, enjoy it. That's the Korean traditional style food. I hope you like.
2: What do you think? Is it delicious?
0: Is it delicious?
3: ¿Qué tal?
4: 정말 맛있다고. 아, 저 친구가.
2: 고마워.
0: 응. You like it? Yes. You like it? It has a spicy taste and a sweet taste.
2: 약간 매콤해서 잘 먹는 것 같아요.
4: 저 매콤함이 아마 에티오피아 친구들한테 익숙할 거야.
2: 이리 와, 더 줄게.
4: 더 먹고 싶은 친구들 와.
0: 친구가 더 먹고 싶어.
2: 그래, 어이. 더 줘?
0: 응, 그래.
2: 아이고, 고마워.
4: 안재이나 너무 좋다.
2: 참말로 맛이 괜찮은지 난 모르겠다.
4: 괜찮네, 괜찮네, 진짜 맛있네. 살짝 매콤한 게.
2: 매콤한 애들이 잘 먹나 봐, 하얀 거보다.
0: I really like Korean food. Your grandma cooks very well.
3: Oh.
0: What is the sauce? What is the ingredients?
3: 어떻게 만들었어? She wanna know the ingredients.
4: 그거 저거 잡채를 만드는 거?
3: 응, 배워.
4: 만드는 방법? 그 오라고.
2: 와.
0: The taste was like literally my childhood. I really just always want to eat her from home handmade food. It was so good. I want to eat it again. Oh, so I want some. 꼬이 타다가기 좀. 아 타라고 콘나 이나트스 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So 이니무 좀 말릴 가서 안 주면 이니 가서 아브라춤.
3: Okay, you can start. Good luck.
0: Good luck. Good luck.
3: No, not now.
0: Please see her.
4: 뭐 찾아?
0: Lyrics. 할머니 준비한 거 있어요. 보여줄게요.
2: 어, 그래?
0: 네.
2: 그럼 보여줘봐.
0: 더 못하게 할 수 있지.

0: 박수.
1: 이만큼 와봐. 너무 잘했어.
2: 매달마다를 고베줄라샨.
1: 이 학교는 침만 가리키나 봐. 진짜 다 잘해. 왜 이렇게 잘하는 거야? 아이고.
3: 몰랐어, 먼저.
1: 왜 이렇게 잘하래?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다. 아, 그 댄스가 잘하더만. 아니, 반짝반짝 빛났어요. 그 특히 뭐 춤출 땐 더 반짝반짝 빛나던데요. 그 내가, 아니, 이 학교는 춤만 가리켜? 그랬구만요.
4: 원, 투, 쓰리.
0: 스마일, 원 모어 타임, 원, 투, 쓰리.

클로이. 클로이, 초콜릿 먹을래? 초콜릿? 어? 초콜릿 줄까? 그래도 적당하네, 그냥. 아구, 아구. 네.

0: 이리 와봐. 글로이. 깎아줄게. 깎아. 이리 와. 와봐. 아이고, 아이고, 징그러워. 아이고, 징그러워. 징그러워. 가자야. 깎아야. 깎아. 이리 와. 알지? 어? 빨리 오세요.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또 있는데? 이리 와.
1: 와. 저기가.
0: 그렇지. 빨리 와. 싫어? 응. 여기 있어.
1: 참.
0: 아이고. 나는 이제 애 키우러 못 키웠어요.
2: Have a different character, but she is different.
3: It's okay.
4: 아, 정전이에요?
3: 정전이에요. 가끔 이런 경우가 많아요.
4: 자주 있어요. 아침에도 정전이었었어요.
3: 아, 이럴 경우는 어떻게 좀 대처하세요?
4: 정전이 그럴 때까지 기다립니다.
5: 정규 나갔네?

0: 안젤리나 뭐해?
1: 숙제하고 있어요.
0: 숙제하고 있어? 나는 자는 줄 알았지, 안 먹어.
1: 아,
0: 해,
1: 왜
0: 숙제
1: 저요?
0: 계속해. 할람 끝날람 멀었어?
1: 응?
0: 숙제 끝날람 멀었냐고.
1: 이것만.
0: 아, 그러니까 부지런히 해. 점수에 너무 연연하지 마.
1: 네.
0: 열심히 해야 돼.

0: 물은 때가 있는 거야. 때가 지나면 못해. 진짜 네가 아이돌을 하고 싶다고 꿈이라 그래도 공부는 해야 돼. 머릿속에 들은 게 있어야 되는 거란 말이지.
1: 네가 머릿속에 들은 게 있으니까 가능한 일이라 그래.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공부만이 살 길이야. 아이돌 안 하면 다른 거면 되잖아.
2: 먹고 야를 주나 맞다 얼른 돼.
0: 아이고 물 나와. 아이고 왔다. 물 나오니까 좋네. 애기 목에 시키는 물 내고 있는데. 아이 정말로. 카이, 클로이.
2: 틈시 꺼내면 올까? 대해 올까?
0: 이거면 된다고?
2: 이플란나?
0: 이거 꺼?
2: 꺼, 이플란나? 또 떠이 다깔깔아봤던 엔너스 이파 떠오보다도.
0: 그치, 그치. 그냥 냅둬봐요.
2: 역시 이거 뭐 꺼내나? 이거. 수박이나 발라 홀라.
0: 카이, 클로이.
2: 근데 알렌디, 갈아봤, 쇼지우, 요, 알렌디, 꺼. 얘다 알려줬어.
0: 왜 꺼요, 왜? 어? 왜? 너무 차가워.
2: 뭐고 알려서.
0: 저 갖고는 안 되지. 어젯밤 따끈따끈해 가더만.
2: 너 그거 다 해오순. 수 이플라 너또 떠노 너또 떠온다지 너또 떠노 다 이플라수 너또 가운데 거네 너 라떠오 너 바까 워시 워시
0: 하던 나이 때도 갖고 친구를 잘 지내봐요.
3: 아 과땡 인데 나 안다 대마서서야
2: 어떠냐
3: 과땡냐 인데지
2: 몰라서 수는 무지가
0: 난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오, 따뜻해. 어, 물 따뜻해.
2: 아이가 봐. 옷도 아이가 봐.
0: 하돈 여기다 얘를 여기다 어 봐봐 응? 아이 예. 여기다 들여놓고 닦여
2: 레몬 리조트 갈아토리 타떠우노우 블라 아이 블라 말했노 እኛ የምናጥብበት ፕሮግራም አለን በምን እየተንተን እየተባለ አራፋ ሆኖ በደንብ ሆኖ የሚታጠቡት ሳምንት ሁለቴ ነው ሮብና እሁድ ዛሬ ሌላ ቀን ዝም ብሎ ተጠራርጎ ነው የሚቀመጡት
0: 아이 어. 여기다 들여놓고 닦여
2: 가까이
0: 하돈 여기다 얘를 여기다 어 봐봐 응? 아이
2: 예.
0: 응? 여기다 담궈
2: 아
0: 어 자 자 자 아이고 아이고 자 딱 사이즈가 딱이네.
2: 될까? 이거 있죠.
4: 원래 그렇게 물에 빠쳐서 하는 거는 수요일을 일요일만 한대요.
0: 아, 그러는 거래? 아.
4: 하는 날이 아닌데.
0: 아, 하는 날 내가 집을 왔다 그랬구만. 그렇구나. 문화 차이네. 그건 짜증날만 했네. 알지 못하는 게 내가 벌써 갖다 집어넣었으니 에이
2: 그래서 아마르냐 인데마이 가반 냐르모 코레아냐 인데마이 가반 마타 꼬문 호나 노우 노우

0: 에이든?
1: 네.
0: 애 셋 보는 거 힘들지 않나?
1: 힘들죠.
0: 그러지.
1: 네.
0: 애쓴다, 애써. 엄마 되는 거. 와, 머리도 빨리 땄네. 아이고. 진짜 빨라. 나는 못 해. 안 해봐서.
1: 안 해봐서.
0: 못 한다고, 머리 같은 거.
1: 네. 우리는 매일매일 이렇게, 이런 스타일로 하니까 좀.
0: 진짜 빨라네.
1: This is night style.
0: Chloe.
1: Night style. Chloe.
0: 할머니랑 잘까? 코 잘까? 할머니랑 잘까? 코 잘까?
1: You wanna sleep with 할머니?
0: 응? 그런 척 따라잖아. 하던. 카이 저 주세요.
1: 엔튼 자가 틀리틀로 리타 리타즈로 펠가노.
0: 에쇼 에쇼 에쇼 에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1: 와이 와이.
0: 자 가봐 들어가봐.
1: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자야 카이.
0: 응 알았어. 야 코 자. 자, 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

0: 엄마, 여보, 렛츠고.
1: 우리 어디 가요?
0: 아, 좋은 데 가, 좋은 데.
1: 좋은 데 가?
0: We go some nice place. 클로이랑 안젤리나는 아빠 차, 할머니도 아빠 차.
1: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0: 장모님하고 와이프는 저 다른 차 하나 불렀어.
2: 멋있게.
3: Yeah, let's go. 가자. 우리 간다. 가자, 클로이.
0: 어? 날씨 좋다.
1: 아이고, 이쁘네. 아니, 솜사탕을 뿌려놓은 것 같은데, 하늘이. 어, 뭉탕이, 뭉탕이, 뭉탕이, 솜사탕이야.
3: 날씨 좋네.
1: 어,
0: 당나귀.
1: 아이고, 당나귀, 당나귀, 당나귀. 아이고, 참. 안 되니, 나 봤냐? 아니, 횡단보도 있고, 왜 횡단보도 안 건너고. 당나귀가 길을 막아. 아이고, 아이고.
0: 다 왔어요, 클로이. 원 미닛.
3: 다 왔다. 예!
0: 그냥 휴양지처럼 에티오피아 분들 일로 많이 와서 저기 주말에 많이 왔다 갔다 해.
1: 고맙구만. 이런 데까지 데려와주고.
0: 그 애기 보느라 엄마 고생했는데 이 정도는 뭐 약속하지 뭐. 뭐.
1: 여기 또 ATM까지 다 있네. 돈 쓰라고. 그러네. 아, 그리 가는 거야? 가자, 가.
0: 살람네, 씨. 냈네, 씨. I think we have a package, 스푼아, 말은. 스푼. 아, 씨, 리즈노? 아, 씨. 아저씨. 여기서 꼭 해야 되는 게 있어가지고 내가 일로 왔거든, 지금?
1: 꼭 해야 돼?
0: 어.
3: 아, 조심하세요.
1: 저걸 탄다거나.
0: 그치?
1: 아니, 진짜 에티오피아에서 별걸 다 하네. 아이고, 별걸 다 해. 아이고, 정말. 아이고, 가만히 있어봐. 아이고.
0: 그렇지, 그렇지. 그냥, 그냥 코 앉으세요. 코 앉아, 철프덕.
3: 무서워.
0: 올라가.
3: 아, 손, 손, 손.
0: 무섭냐? 그냥 멀리 가지 말고 앞에만 있어.
1: 오케이.
0: 자, 해봐, 이제.

0: 천천히 천천히.
1: 안 해도 가네.
0: 자, 그만하고 가만히 놔둬. 이제 앞으로 가게.
2: 저 무서워요.
1: 괜찮아요. 무섭고 없어. 한재인아.
2: 네?
1: 빠져도 괜찮아. 왜 이거 입었잖아. 그냥 도끼. 절대로 안 빠져.
0: Right. Okay, good.
2: 오, 재밌다.
1: 나도 재밌어. 오른쪽. 치. 근데 풍경이 너무 좋지 않냐, 안재인아?
2: 어, 좋아요.
1: 이쁘다. 뷰티풀이야. 와. 진짜 와우네. 와우. 결국 다 해봤어요,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3: 재밌었어요, 이놈. 같이 할머니랑 같이 하니까. 다음에도 또 하고 싶어요. 할머니랑 같이 여기 덮여 올 때.
1: 우리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0: 계단 이리로 들어가셔야 돼, 식당.
1: 아, 그래, 알았어. 이게 뭐야? 향 태우는데?
3: 이거 냄새가 뭐 이런 거.
1: 아이고, 전망 좋네. 아우, 이쁘다, 이뻐. 예뻐. 아이고. 우리 밥은 어떻게 먹어?
0: 여기 뷔페식이어가지고 가서 떠오면
1: 돼. 아, 뷔페식? 어.

0: 해외점으로네이답다
1: 미안하지만 냄새 맡아봐야겠어. 얘는 뭘까?
2: 이거는 드니치 그리고 감자 여기 당근 같이 이거 맛봐요 맛있어요. 이거는 고기 비프 소고기.
1: 너 먹을 거 다 잡았어? 다 담은 거야?
2: 네.
1: 왜 무염이고요? 괜찮은데. 땡큐, 땡큐.
3: 지금 알아서
2: 알아서 드리기.
1: 여기 음식을 갖고 오면서 내가 에스코트 받았거든. VIP가 된 기분이에요, 완전. 감사해, 아들한테.
4: 고맙긴 해. 약속해, 내가 이렇게 했지.
1: 아니요, 약속 안 해, 하나도.
5: 알았어, 진짜.
1: 닭다리 잡았어?
4: 야미?
1: 잘 먹어서 예뻐.
4: Cheers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1: 그래, Cheers 한번 해.
4: 건강을 위해서.
1: 건배.
4: 고생 많으셨어요.
1: 우리 집을 안 가고 어디 가?
4: 호숫가 다음으로 또 내가 준비한 두 번째가 있어.
1: 아이고 미.
4: 온 김에 겸사겸사 좋은 데 좀 많이 보라고.
1: 헐.
4: 엄마 여기가 아디스아바 시내가 한눈에 보이는 은또또 산이라는 곳이야. 근데 고도가 높아요. 여기가 이미 한 3000m쯤 될 거야 지금.
1: 올라오다 지금 꼬깍했어요.
4: 잘했어. 귀가 오목하지? 저기 봐봐, 도시.
0: This way.
6: Okay.
1: 아디스아바부터 굉장히 크네. 다 보이네. 대도시야. 뷰티풀. 예, 곤조.
7: 곤조.
1: 아, 곤조. 하던 자 구름. 아이고.
7: 아이고.
1: 예뻐요.
7: 떼나부차는 미니.
2: 이거.
7: 떼나부차는 미니.
2: 떼나? 건강. 잘
1: 건강 잘 생기라고?
2: 네.
1: 뭐, 이제 가릴 뿐이 없어. 사 위에. 하던도 건강하셔요?
2: 안심바 떼나 고니.
1: 진짜 고마워요.
2: 뱃담하면서 끝날려.
1: 하고.

0: 계셔요. 잘 계셔.
1: 하이파이브.
0: 허구. 허구. 글라이. 잘 있어? 응? 봐봐, 사돈.
2: 헤이.
0: 그. 아, 한국인이래, 하트가. 알라.
2: 그 짠데, 지노.
1: 하나, 둘, 셋.
2: 천천히 할머니. 다리 아파, 그게.
0: 동생들이랑 지내는 건 어때? 힘들지?
2: 네.
0: 얼마나 힘들어?
2: 괜찮아.
0: 안젤리나, 특히 짠하고. 진짜 어른스러운 게 너무 짠해. 눈이 아른아른할 것 같고. 그러네. 안젤리나가 참말로 기특해. 기특해. 그래도 저 정도면 뭘 괜찮다 싶기도 해. 사이좋게 잘 지내대요. 다행스럽게도. 새끼 마음이 놓였지.
3: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그대 앞으로.
2: 할머니, 제가 만든 거 있었는데.
0: 뭐?
2: 안 나오네. 제가 냄비 받침 맞췄어요. 그런지 잘 안 나와서. 아까.
0: 재주가 있어요, 손재주가. 우리 손녀딸이. 가서 고이 고이 잘 쓸게. 네. 알았어.
4: I just gave it to me, a memory of me. I just told her to remember about me whenever she see that.
0: 또 눈물 나오래, 진짜. 아유.
2: 할머니 울지 마세요.
0: 마음이 아파.
4: At court, just try to remember me and I will always love you. Maybe next time come to Ethiopia and spend time with me and stay healthy. Don't hurt yourself a lot, just stay healthy.

안젤리나, 진짜 항상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 잘 자라줬으면 좋겠고, 행복해야 돼.

0: 안녕하세요. 저는 피아예요.
1: 너 맛있다.
2: 피아 잘 먹었네.
0: 엄마, 아빠, 우리 레브리 패밀리야. 아니, 내 있어. 엄마는 나도 울어. 이건 엄청 귀여워.
3: 드디어 간다.
4: 나왔다, 나왔다. 아이고, 애들 온다, 온다. 어디 갔지?
5: 공항에 못 가고 집에 있어요.
6: 난감하네.
4: 돌발사.
6: 어떻게 하지?
7: 엄마랑 와이프랑 팀 먹고, 나랑 안젤이랑 팀 먹고. 밥 사주기 하자, 밥 사주기. 도개. 두 번, 오케이.
4: 너도 높이 던져. 잘하면 잡아.
7: 한 번 더 해봐, 한 번.
8: 오케이.
4: 와, 이거 뭐야?
8: 예.
4: 이거만 안 잡히는데, 이제.
8: 오케이.
4: 걸자리 나와야 되는데. 걸. 야, 우리가 이겼다.
8: 하이파이.
7: 안재인아, 너 용돈에서 밥 사자.
9: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10: I'm fine. Thank you. Long enough.
9: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11: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천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12: English. 중학생 때 가장 망쳤던 시험 성적은?
13: 전교 3등.
12: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13: 카세트 플레이어.
12: 가장 좋아했던 노래는?
13: 사실은 오늘러와의 H.O.T의 캔디.
12: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13: 저는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학교 다닐 때 가방에 항상 무스나 젤 같은 거를 넣고 다녔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있었던 것 같아요.
12: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3: 인생 너무 고민하지 말고 그냥 더 재밌게 놀아. 더 하루하루에 집중해서 많은 경험을 해 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미아홍철로 활동하고 있는 수의사 김명철입니다.
12: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3: 가장 큰 고민은 결국 나중에 나는 뭐가 될까? 나는 어떤 사람이 돼 있을까? 어떤 어른이 돼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12: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3: 보시기에 너무 내가 뭐가 될지를 고민한다는 건 낭비적인 것 같아요. 결국 시간이 지나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이 뭔지에 대해서 찾아야 될 때 그때 충분한 경험이 없으면 오히려 어떤 걸 해야 될지도 막연해지는 시점인 것 같아서 그때는 충분하고 다양한 경험들, 소소한 일탈이라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12: 학생 때 이루고자 했던 꿈은 뭐였어요?
13: 중학교 때는 저는 솔직히 꿈이 따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넘어갈 때쯤 해서 무언가 고치는 직업. 그러니까 고친다는 게 뭐 생명을 다루는 직업을 하면 좋겠다. 막연하게 어떤 뭐 의사, 한의사 또는 뭐 수의사 이런 직업군에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12: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3: 그 나이 때 할 수 있는 것들의 한계는 당연히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접 경험으로 채우는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그런 이유 때문에 정말 뭐 장르 가리지 않고 책을 진짜 많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12: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힘들었던 점이 있었다면 말해주세요.
13: 사실 오늘도 힘들고요. 거의 매일매일이 힘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꿈이라는 거는 사실 바로 손 내밀면 손 닿는 곳에 있는 게 아니고 뭔가 좀 거리감이 있는 곳에 있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 있는 제 그대로의 모습대로 가만히 있는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내 꿈이 크면 큰 만큼 그만큼 노력하고 계속해서 변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힘든 점인 것 같습니다.
12: 수의사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13: 수의사는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한 가지는 뻔한 이야기지만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두 번째는 냉철한 판단력. 이게 근데 어떻게 보면 상반되거든요. 너무 사랑하는 마음만 앞서면 되게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고 마음이 너무 힘든 직업이라서 이 두 가지 밸런스 맞추는 게 항상 수의사로서의 숙제인 것 같아요.
12: 현재 하는 일에서 느끼는 성취감이 있다면 뭘까요?
13: 수의사로서만 생활할 때는 어떤 특히나 저는 이제 고양이를 전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양이들의 습성에 맞춰서 뭐 치료를 하고 아픈 아이들이 좋아졌을 때 가장 만족감이 컸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고양이 행동 전문가로서 어떤 일종의 TV쇼, 그러니까 EBS 고양이를 부탁해 출연하거나 또는 지금의 미양초리 양양펀치와 같은 유튜브를 할 때는 이러한 영향력을 통해서 그냥 일반 가정에 있는 고양이들의 어떤 기본적인 복지 수준이 올라가는 걸 봤을 때 되게 만족감이 컸고요. 그리고 또 지금은 스타트업 회사의 코파운더로서 지금 또 일을 같이 하고 있는데 고양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내가 기획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쓸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되면 그것도 되게 만족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것들에서 만족을 느끼고 있는데 모든 공통점은 고양이와 수의사로 귀결되는 것 같아요.
12: 수의사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정의해주세요.
13: 말하지 못하는 동물을 치료할 수 있는 사람. 사실 꿈이라는 거는 너무 막연할 수 있거든요.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진정으로 내가 알 수 있어야 그거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네, 최대한 경험을 많이 체화하는 시기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나이쯤 되면 인사말에 그 말을 많이 해요. 별일 없으시죠? 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께 별일 없다는 거는 너무 안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별일이 있는 하루하루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0: 아이보다 부모가 더 놀라는 시간, 부모의
1: 첫 환갑!
0: 부모가 되고 나면 매일이 미션의 연속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 아이의 은밀한 행동을 목격하고 혹시나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적이 있으신가요? 밤새 잠 못 이루신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오늘 부모의 첫 성교육 놓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2: 지혜씨, 네. 지금 가슴 쫄렁 내려앉았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오늘 조금 식음담 나는 민감한 주제가 등장하는 것 같은데요?
0: 네, 오늘 조금 제가 진지하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저도 매일 성교육을 배우고는 있지만 저조차도 이 단어를 입 밖으로 내는 게 쉽지가 않아요.
3: 확실히 네. 지금 다른 날보다 너무 차분하고
0: 차분하죠.
3: 예, 지금 사실
0: 아나운서 매일... 느낌 나죠?
3: 아, 지금 깜짝 놀랐어요, 지금.
2: 앞신 네. 뉴스인 줄 알았어요.
3: 아니, 원래 평소 하시던 대로 네. 좀 이렇게 딱 화끈하게 따뜻해요.
0: 원하세요?
3: 네.
0: 좋습니다. 그럼 지혜씨 끊지 않고 또 하나만 해요. 네. 네. 화끈하게 저희가 오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면 돌파할 주제는 바로 우리 아이 왜 자꾸 만질까? 입니다.
4: 유치원 현장에서 굉장히 오래 근무를 했었어요. 심한 자위로 인해서 아이가 상처가 나거나 피가 나거나 위생적으로도 안 좋을 수 있으니까 하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2: 네. 자위란 단어가 영어로 하면 masturbation.
3: 남성들 사이에서
5: 나 우월하다.
2: 아, 약간 자랑거리.
3: 그렇죠.
0: 네. 그걸 보여줘요. 근데 화장실 가서.
3: 그리고 또 이제 예를 들어서
6: 자연스러운 거다라고 설명을 해줘야지라고 하는데 네. 이게 말이 안 나와요.
5: 그럼 정규 씨는 언제 첫 자위를 한 거예요?
0: 네? 어, 이제 들어왔다. 우리 쪽으로 들어왔다.
3: 언제 들어왔다고요?
0: 대상자 있잖아. 혹시 그 중요 부위를 뭐라고 부르는지는 아세요?
5: 중요 부위?
0: 네.
5: 소중이?
0: 아~ 이거부터 이제 베이스가 안 돼 있습니다. 네. 저희는 정확하게.
3: 배워야 돼요.
0: 예. 네. 음부.
3: 음부 맞아요?
0: 음부.
5: 이게 EBS잖아요. 음부. EBS인데 이제 자위하고 음부하고 그냥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0: 그러니까 단어를 명확하게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말고 입으로 뱉을 수 있어야 돼. 우리가 뱉을 수 있어야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3: 그렇죠.
5: 음부.
3: 음부, 거기서 네. 이제 음순, 소음순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0: 어, 그래요.
5: 정규 씨, 네. 정규 씨도 이렇게 편하게 말.
0: 아, 그럼요. 어, 그럼요. 남자 건 뭐예요? 네.
5: 성기?
2: 음경.
0: 아, 음경.
3: 지금 우리 주리 씨 입술이 덜덜 떨려서. 덜덜 떨려서.
0: 아, 근데 이제 오늘 주제가 좀 주제니만큼 저희 토크 난이도도 저희 틀려버리면 어마어마하게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예, 수위 조절을 잘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아이들이 자위를 한다고 하면 정말 걱정스러워하는 부모님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0: 네. 자,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정준희 씨.
1: 아, 예.
0: 어떠세요?
1: 저는 사실 지금 아들만 다섯이잖아요.
0: 알고 있어요. 예.
1: 매일매일 이제 야생의 삶인데, 솔직히 이 주제는 늘 저도 생각을 했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크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다라고 설명을 해줘야지라고 하는데, 네. 이게 말이 안 나와요.
0: 자유라는 단어 자체 좀 어색하죠. 제가 주리 씨를 알지만 주리 씨가 의외로 굉장히 부끄러워하고 굉장히 좀 보수적인
2: 모습도
1: 있고. 맞아, 제가 어떻게 다섯 명을 낳았는지 모르겠어요.
0: 저도 신기해요.
3: 이런 기회에 이렇게 제대로 알면 좀 정말 좋을 것 같은데. 그럼 아이들은 차후에 언제부터 시작하는 건지. 대부분 사춘기 때부터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4: 사춘기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이제 연구된 문헌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첫 자위 시작이 10.5개월. 늦으면 만 5세 5개월, 10.5개월. 그러니까 돌이 되기 이전에도 자위를 시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아이들은 시력이나 이런 거 발달도 좀 늦어요. 그래서 자기 차를 자기가 발견하고는 이게 뭐지? 이렇게 쳐다본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성기라는 부분도 아이 입장에서 몸의 한 부분을 발견한 거에 가까운 거고,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에 이거로 자극하니까 기분이 좋다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그걸 반복하고, 또 졸립거나 심심하거나 긴장하거나 이럴 때 자기 진정의 목적으로 자위를 하기도 합니다.
0: 저는 사실 이제 우리 테리엘리 키우면서는 특별히 경험을 하진 못했습니다. 혹시 정주리 씨 궁금해요. 독수리 형제 키우면서.
1: 네. 자위까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애들이 어릴 때 장난을 치잖아요. 이렇게 뭔가 만지면서 좀 늘어뜨리기.
0: 아, 그래요? 네. 아, 그런 장난을
3: 쳤죠. 그래도 있죠.
1: 쓰러뜨리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엄마 이제 조금 커졌어. 뭐, 이런 말을 하는데, 이게 좀 저를 닮아서 뭔가 이렇게 호르몬이 이렇게 뭔가 넘쳐나고 풍부해서.
0: 어떤 호르몬이죠? 성호르몬.
1: 성호르몬? 그래서 이게 조금 네. 그런 게 우리 아이들한테도 영향이 있어가지고, 호르몬이 이렇게 가다듬기는 게 자위를 더 빨리 시작하는 게 아닐까.
0: 아, 좀 걱정이 되시는군요.
1: 저는 좀 그런 게 걱정.
0: 지금 걱정을 합니다. 이게 호르몬이 분비되면 빨리 되냐.
5: 네. 근데 유아자위는 사실 호르몬 수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호르몬 수치는 되게 잠잠한 편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남아인 경우에는 만지거나 이렇게 주물럭거리는 게 이게 눈에 보이니까 좀 쉽게 발견하고, 여자아이는 이제 엎드려서 인형이나 뭐 베개 혹은 이불 모서리 이런 데다가 이렇게 비비거나 혹은 허벅지에 이렇게 힘줘 갖고 꼬거나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여아보다는 남아를 좀 빨리 발견하고, 그리고 이제 여아나 남아나 좀 심하게 하는 아이는 왜 그냥 좋아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좀 얼굴이 빨개지고 땀도 좀 흘리고 그런 정도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0: 먼저 유아 자유에 대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어떤 고민들을 하고 계신지 먼저 한번 들어볼까요?
6: 아이가 집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이나 외출한 장소에서도 바지를 내리거나 성기를 만지는 행동을 해요.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도 그러다 보니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고민이에요.
7: 아이가 잠들기 전에 꼭 특정 부위를 만져야 잠이 들어요. 습관처럼 반복되는데 그냥 놔둬도 되는지 궁금해요.
6: 처음에는 가끔 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횟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혹시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걱정돼요.
0: 네, 저는 이제 첫 번째 사연인 만 3세 남아의 경우에 어린이집이나 공공장소에서도 막 바지 내리고 성기 만진다고 하셨잖아요. 아이가 이거 무슨 마음으로 그럴까요? 이렇게 갑자기 바지를 내리고 이러면은.
4: 의학적으로 보면 대체로 이제 자위 횟수가 확 많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는 불안이나 스트레스 혹은 심심함 이런 것들의 표현일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다니던 기관이 바뀌거나 아니면 의지했던 선생님이 바뀌거나 동생이 태어나거나 주위 양육자가 바뀌거나 하는 이런 환경적인 이유랑 연관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사실 자위만 나타난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악몽이나 불면, 소대변 문제, 야뇨증이나 유분증 같은 거요. 또 뭐 손가락 빨기나 틱 증상이나 분리불안이나 짜증 이런 다양한 증상들이 함께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자위가 굉장히 확 늘었다 이러면 최근에 아이 생활에 변화가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0: 이렇게도 연결이 되는군요.
3: 근데 제가 만약에 그런 행동 보게 되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야 임마! 다시 집어넣어! 너 자꾸 그렇게 만지면 떨어진다! 아니 뭐 하면 안 되는 거 알겠지만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하면 다른 사람들은 훈육 안 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8: 맞아. 실제 근데 이런 경우를 저도 좀 봤어요. 네. 네, 아무래도 부모님들이 네. 좀 큰 소리를 내게 돼요.
3: 그렇죠. 그 하고 네. 나중에
0: 이상한 행동이 있을 때
4: 손을 탁 친다거나 막 와 이렇게 무섭게 해가지고 깜짝 놀라게 해서 한 번에 잡아야 된다라는

0: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오히려 그거와 반대로 반복적으로 여러 번 설명을 해주는 게 훨씬 더 좋고 이런 부분들은 아이가 자신의 몸에 대해서 존중이나 경계에 대한 지식을 알 수 있게 알려줘야 돼요. 이게 타인 앞에서 사적인 부위를 드러내지 않는다라는 게 가장 핵심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팬티 속 공간은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는 거 아니야. 혼자 있을 때만 만질 수 있어. 그리고 그거 손 씻고 나서 만져야 돼. 안 그러면 벌레 들어간다. 세균 때문에 다친다. 이렇게 설명해주는 정도가 가장 적당한 것 같아요.
1: 아이한테 사탕이나 초콜릿 주는 거하고 똑같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이제 이가 썩을까봐 그걸 안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나가면 먹는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먹고 싶지 않아도 사실 먹어요. 왜냐하면 집에 가면 못 먹으니까. 이런 어떤 강박이 생기기 때문에 차라리 이제 먹은 후에 왜 이거 먹으면 많이 먹으면 안 되는지 그리고 먹고 나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걸 알려주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자위도 마찬가지로 그런 위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 또 그런 것들을 좀 얘기해 주시면 좋죠.
2: 네. 그러니까 이제 다른 부모님 고민처럼 애가 자위 횟수가 점점 늘어간다.
3: 네. 맞아. 그 고민들.
2: 그럼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야 이거 어디 아프거나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생각할 것 같기도 하고.
3: 그쵸.
2: 중독 아니야?
3: 그러니까
2: 아니, 뭔가 이런 생각도
3: 애기 어린데 벌써부터 이거 중독되면 어떡하지?
2: 그러니까요.
0: 어떤 조건에서 아이들의 횟수가 늘어나는지를 좀 관찰하시는 게 좀 중요해요. 그래서 주로 이제 아이들이 또 졸릴 때 자위를 또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아마 그럴 때는 수면 루틴에 좀 변화를 주시는 게 좀 필요할 거예요. 자기 전에 부모가 옆에서 같이 책 읽어주고 꽉 이렇게 안아주는 이런 자극을 제공함으로 인해서 아이가 자위를 통해서 얻는 것을 다른 것을 통해서 얻도록 이렇게 좀 손으로 뭔가 할 수 있는 놀이감을 좀
3: 요즘에 키크 많이 하던데요. 키크 같은 거.
0: 맞아요. 굉장히 요새 키크앱을 어린애들도 많이 좋아하는데 그래서 뭐 클레이나 작은 장난감, 키캡 이런 것들을 조금 제공해 주는 것도 좋다. 또 그리고 아이가 기분이 안 좋을 때 또 굉장히 피곤하거나 뭐 이럴 때 자위를 하는 것 같다고 하면 보통은 아이가 좋아하는 인형이나 애착 이불, 담요 이런 것들이 그런 정서적인 안정감을 좀 주거든요. 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부모님이 정서적인 스킨십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안정감을 주는 게 가장 좋아요.
1: 어떤 몸이든 내가 만져도 되지만 이제 좀 걱정하는 건 남들 앞에서 하거나 혹은 너무 지나치게 해서 좀 다치거나 그런 것들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좀 안 가게 해주시면 좋죠. 아이들 물감 놀이 같은 것도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욕탕 타일에 이제 왜 손에다가 물감 묻혀갖고 막 놀다가 그냥 이렇게 샤워기로 다 지워주는 거 이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자기 성기 만지고 이렇게 노는 것보다 더 재미있는 것들이 많다는 걸 알려주면 아이가 또 금방 잊어버려요.
4: 이게 마냥 두고 보기에는 뭔가 이게 이 정도는 좀 치료를 해야 될 것 같은데
3: 참없네,
4: 손에 너무 놓는데 이렇게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3: 그치, 걱정되죠.
4: 병원이나 센터로 가야 된다 이런 기준이 또 있을까 싶어서요.
0: 네. 네. 일단 자위로 인해서 아이가 성기 부분을 아파하거나 상처가 나거나 소변을 보거나 이럴 때 아파하는 배뇨통 이런 것들이나 심한 가려움 이런 게 생겼다면 소아과나 비뇨기과 가서 진료를 보고 적절한 처치를 받아야 되겠죠. 근데 이제 또 자위를 또 다른 놀이로 전환을 시켜주려고 부모님들이 많이 노력을 하시는데 전환이 잘 안 되거나 그럴 때 엄청 막 탄트럼을 한다거나 짜증이나 화를 내고 자기 혼자 자위하느라 이제 놀지를 잘 않는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생긴다면 전문가 상담을 꼭 고려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아이들의 자위 행위는 대체로는 단순합니다. 근데 복잡한 행동을 따라하거나 왠지 어른들의 행동을 따라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 성적 학대나 연령에 부적절한 성인 컨텐츠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건 정말로 꼭 전문가랑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3: 일반적이지 않은 행위니까. 네. 근데 실제로 이런 자위의 문제 때문에 상담을 오는 케이스가 있나요?
0: 네,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봤을 때 너무 구체적인 어떤 성적 행동을 묘사하는 것 때문에 걱정돼서 오시는 경우가 많고 대체로는 성인 콘텐츠를 너무 조기에 노출이 되거나 이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3: 근데 이건 치료를 했을 경우에는 좀 잘 이렇게
0: 그럼요. 아직 어린 아이이고요. 부모님들이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이제 콘텐츠 노출되지 않게 해주시면 그래도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3: 자, 이제부터는 차원이 다른 진짜 본 게임이죠. 바로 사춘기 자위입니다. 자, 우리 사춘기 자녀들과 부모님들 뼈 때리는 고민은 과연 어떤 건지 무엇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 야동을 매일 봐요. 야동을 보면 자위를 하죠. 6학년 때부터 중2가 된 지금까지 그러는데요. 이젠 보지 않아도 계속 생각나고 여자를 보면 막 야동적 모습이 상상돼요.

0: 저는 변태인가요?
1: 우연히 다리를 꼬고 비벼봤는데 느낌이 좋았어요. 계속 하게 되는데요. 어느 날 문을 열고 들어온 엄마한테 걸렸어요. 그것에 대해 말씀하시진 않지만 엄마가 계속 화난 듯이 저를 대해요. 제가 나쁜 짓을 한 건가요?
0: 우리 반 친구가 쉬는 시간에 화장실에서 다른 친구들 앞에서 자랑하듯이 자위를 했어요. 너무 이상한데 그게 정력이 강한 건가요?
2: 아들 방을 청소하다가 침대 옆이나 휴지통에 사용한 휴지가 많이 쌓여있는 걸 봤어요. 자위를 하는 것 같은데 부모가 먼저 이야기를 꺼내야 할지 고민이에요.
3: 야, 근데 진짜 뭐 사춘기라 그런지 수위가 네. 상당하네요.
4: 첫 번째부터 뭐 강력한 단어가 나왔습니다.
3: 그러니까 야동.
4: 사실 이제 야동 보면서 자위를 했다고 하니까 뭐 남말 같지가 않아요.
3: 그럼요.
4: 예, 뭐 사실 예.
5: 아니 누구 보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4: 아, 예, 형.
3: 빨간 초점이 없어졌어요.
4: 예, 하여튼간 그런데 예, 뭐 여튼 그렇잖아요. 선생님 그렇잖아요. 근데
3: 그렇죠. 남자들끼리 통하는 뭐가 있나 봐요.
5: 예. 잘 모르겠어요.
3: 유아 자위와 사춘기 자위. 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6: 사춘기의 자위행위는 이제 성호르몬이 막 폭발하면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청소년기의 자위행위를 통해서는 자기 몸을 이제 탐색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자기의 어떤 성적 긴장을 스스로 해결하고 좋은 점도 있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안전한 또 성적 분출기이기도 하고요. 이 청소년기의 자위행위를 통해서 자기가 자기 몸에 대한 통제권, 주도권 이런 것들 익히는 연습을 하게 되기 때문에 무조건 걱정만 하실 건 아닌 것 같아요.
7: 네, 맞습니다. 미국 소아과학회나 아니면 소아정신과 학회에서도 청소년기 자위 자체가 정상적인 성발달의 일부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일부 연구지만 스트레스 해소에도 당연히 도움이 된다는 그런 연구도 있어요. 부모가 봤을 때는 아직 어린애, 근데 사실 몸은 거의 성인에 가까워.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 입장에선 내 품 안의 자녀라는 느낌이 강하겠지만 그만큼 몸이 많이 성장하고 성숙했기 때문에 나오는 행동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럴 때 자기 몸이나 성에 대해서 더럽다, 부끄럽다 이런 느낌이 들지 않게 좀 도와주시는 건 좀 필요합니다. 네.
3: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여자애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겉으로 드러내서 얘기를 하진 않잖아요.
8: 그렇죠.
3: 사춘기가 되면 남학생들이 더 많이 경험을 하게 되나요?
6: 남학생들은 그때 이제 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갑자기 많이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알게도 되고 또 발기나 몽정 같은 게 눈에 보이는 현상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또 생리적으로 이제 배출하고 싶은 그런 압박을 받기도 하죠. 그래서 설문조사를 해도 그렇게 굳이 숨기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여학생들은 좀 다르죠. 여학생들은 성반응이 좀 더 정서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신체 구조도 이제 좀 감춰져 있기 때문에 자위의 감각을 발견하기까지 좀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아주 우연히 발견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근데 이제 이 여학생들은 자기가 자위행위라는 걸 부끄러워 하는 경우가 많고 이거 이제 하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아서 설문조사 때는 안 한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죠. 예,
3: 숨기는구나.
6: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이제 우리 그렇게 얘기해요. 남자들은 97%가 자위행위한다. 나머지 3%는 거짓말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자기 종교관 때문에 한 10%에서 20%는 안 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3: 안 하는 경우도 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샘 씨와 정규 씨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자로서.
5: 예? 네. 제 개인 경험 물어본 거 아니죠?
3: 경험이 아니고.
4: 머쓱머쓱.
3: 아니, 경험 고백을 하는 게 아니고. 예, 예. 이제 사춘기 자위에 대해서 이제 어떤 의견이시냐? 예. 요거를 묻는 거죠.
5: 뭐, 솔직히 호주에서도 대놓고 말은 하지 않지만, 그래도 친구들 사이에 뭐 아무렇지 않게 그냥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뭐 초등학교 때 저도 아는 형들한테 자위 뭔지 알게 됐고
3: 초등학교 때요?
5: 네. 뭐 저 모든 거 거의 형들 통해서 배웠던 것 같아요.
3: 아 근데 샘 씨가 진짜 빨라요. 그때 지난번 야한 잡지도 초등학교 3학년 때 봤다고 했잖아요.
8: 진짜?
3: 맞아. 습득이 굉장히 빠르고 또 빨리 눈을 뜨고.
5: 저는 좀 모든 것 좀 빨랐어요.
3: 빨라요? 모든 게 빨라요?
4: 아, 잠깐만 그때 기억이 좀 생각이 나나 봐요 지금. 굉장히 흐뭇해졌어요.
5: 아니, 지금 갑자기 그
3: 그때 그 순수한 풋풋함
5: 느꼈어요?
4: 예. 네, 느껴졌어요.
5: 저도 순간 거기 그 약간 타임머신 타고 들어간 느낌이었거든요. 방송에서 이 자위라는 단어가 듣기 힘들잖아요.
4: 그렇죠.
3: 단어를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방송에서.
8: 맞죠.
4: 말이네요, 방송에서 이렇게
3: 네,
4: 말을
3: 맞아요.
4: 하는 게.
5: 솔직히

0: 창조에서 자위란 단어가 영어로 하면 masturbation.
1: masturbation.
0: 근데 그거 방송에서 되게 쉽게 접할 수 있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지 편하게 털 수 있는 얘기거든요.
2: 아, 그러면은 그 호주에서는 오늘 너 자위했니? 이렇게 물어봐요?
0: 아, 친구 사이에서 충분히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1: 아, 진짜? 우리나라랑 확실히 조금 다른 문화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우리도 이제 알아야죠. 그렇죠. 예.
3: 알아야죠.
2: 사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남중 남고를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냥 친구들이 다 성교육 선생님이었어요.
1: 아, 그럼 아까 그 영상에서 본 것처럼 그런 일이 있었어요? 뭐 화장실에서 보여주고 막 이래요?
2: 아, 막 그러진 않아요. 사실은 이제 그런 건 있죠. 과시하는 친구들은 있죠.
3: 과시를 해요?
2: 예, 예를 들어서.
3: 보여줘요?
2: 어, 보여주죠.
3: 왜 그걸 왜 과시해요?
2: 어, 그거는 또 이 남성들 사이에서.
3: 나 우월하다.
0: 아, 갑자기. 자랑거리?
2: 그렇죠. 네.
1: 아, 그걸 보여줘요, 근데 화장실 가서?
2: 그리고 또 이제 예를 들어서 오줌빨 대결 뭐 이런 것도 있어요.
3: 네. 오, 세다.
2: 네, 이제 이 소변기를 두고 어디까지 멀리 가서 쏠 수 있냐.
0: 아니, 멀리까지도 있는데 높이까지도 있어요.
2: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곡선을 어디까지 그릴 수 있냐.
1: 다들 지금 죄송한데 저희 작가님들이 다 머리를 지금 잡고 계세요. 이거 괜찮은 건가? 자유를 하는 게 남학생들 사이에서는 자연스럽게 그럼 대화가 되는 거네요.
2: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3: 그럼 정규 씨는 언제 첫 자유를 한 거예요?
1: 언제 들어왔다. 우리 쪽으로 들어왔다. 지금 거의 뭐 아니,
3: 자연스럽게 녹아들었어요.
2: 아니, 뭐, 그게 어땠을까요, 제가? 언제 했을까요?
1: 대상자 입장으로, 대상자의 관점으로 말고, 본인 관점으로.
2: 아, 내 관점으로?
1: 본인 관점으로 얘기해봐요.
2: 근데, 사실,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비슷한 느낌을 제가 초등학생 때 좀 받았던 것 같아요.
1: 아, 초등학교 다닐 때?
2: 예를 들어서, 네. 철봉을 막 이렇게 하고,
1: 매달리고 있는데.
2: 이렇게 하다가, 내려오기가 싫어가지고, 제가 옆에 이제 봉을 이 옆에 기둥이 있잖아요. 그거를 껴안는 거야, 다리로. 올라가야지 힘이 들어가야 되는데 다른 게 나와버린 거야.
1: 아, 그런 게 있어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2: 어, 그래서 이게 뭐지? 이랬던 경험이 아마 제 그 경험의 처음이지 않았을까.
1: 아,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행위를 통한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밀려 나오는 느낌인가라는.
4: 몇 번 움직였겠죠.
5: 맞아요. 네.
2: 그러니까
5: 네.
2: 이제 맞아요. 올라가려고.
5: 올라가서.
2: 예, 네. 뭔가 이제 뭐 비볐겠죠, 제가.
0: 올라갔다가 좀 더 내려갔다가 좀 더 올라갔다가 좀 더 내려갔다가.
5: 거길로 이제 피가 이렇게 쏠리잖아요.
1: 그렇습니다. 저 EBS에 맞자는 표현이라 예, 조금 정정 부탁드릴게요.
2: 뭔가.
1: 저 행위를 했겠죠.
2: 아, 뭔가 비빔밥이 그리웠던.
1: 아, 예. 예, 어쨌든 문질? 어떤 행위 문제 하지
3: 않으세요.
1: 여러분 EBS입니다.
5: 마찰.
1: 네, 마찰. 네, 좋습니다. 단어 선택 좋았어요. 마찰의 행위. 아, 네. 확실히.
2: 네. 아니, 이거 우리가 방송 진짜... 나갈 수 있는 거 맞죠?
1: 아, 나갈 수 있어요. 네. 아, 잘 편집해 주실 거고. 아까 그 여학생 고민, 아까 자위를 걸렸는데 엄마가 계속 화낸 듯이 대한다. 이건 오히려 정말 더 막. 괴롭고 맞아. 뭔가 진짜 죄책감이 생길 것 같아요.
5: 성에 대한 행동이나 행동 자체를 금기시하거나 수치심 갖게 만들면 만성적으로 자기 비난을 하게 되거든요. 나는 뭐 예를 들면 자제력이 부족한 사람, 나는 뭔가 음란한 사람, 그런 행동이나 생각을 하는 사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기 자신을 공격하게 되고 또 그럼 기분이 안 좋아지잖아요. 그럼 또 자기 자신을 달래기 위해서 또 자위를 하게 돼요. 이런 식으로 강박적인 패턴이 될 수 있다는 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양육자분들은 아이들의 자위 행위에 대해서 더럽다. 아니면 더 큰일 난다. 뭐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뉘앙스를 보이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다 허용하고 다 괜찮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또 이제 제가 아이들을 만나게 되면 이제 아빠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또 너무 관대해서 웬만한 건 또 다 괜찮다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규칙이나 경계에 대한 교육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적인 공간, 위생에 대한 부분들.
1: 네, 뭐 사실 지금도 좀 말하기 어려운 단어가 자위이지만 과거에는 사실 더 금기시했던 것 같아요. 네.
5: 맞아요.
1: 네.
5: 이게 지금 부모님들이 걱정을 많이 해서 이게 요새 부모님들이 금기시하느냐 절대 그런 건 아니고 오히려 옛날부터 자위를 금기시했던 문화가 있거든요. 이거는 성이 쾌락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되고 생식이 목적이어야 한다는 어떤 세계관 때문에 그랬던 것 같고 동양에서도 의학적으로나 철학적으로 어떤 인체의 에너지나 이런 것들은 유한하기 때문에 자위로 인해서 정력을 낭비하면 안 된다 이런 이제 개념들이 좀 있었던 거죠. 1758년에 스위스 의사 티소가 오나니즘이라는 책을 브로셔를 발표하게 되는데 거기에 자위 때문에 위장장애, 폭식, 마비, 발기부전, 시청각장애, 지적능력 저하, 심지어는 죽었다 이런 이제 임상 케이스까지.

0: 발표를 한 거예요. 지금 들으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게 굉장히 유럽에서 유행을 타서 자유를 굉장히 금기시했었어요. 음악하고 같아요. 같이 결합되면서.
1: 아니 근데 1758년의 이야기를 저 중고등학생 때도 들었었어요.
0: 맞아요. 맞아요. 그런 네. 저런 얘기가
1: 진짜 많이 하면 죽는다고 그랬어요. 네.
0: 지금까지 통곡 이렇게 가는 거예요.
2: 지금 시청과 장애인 얘기 나왔잖아요. 네. 네. 호주에서도 어렸을 때 자위 너무 자주 하면 네. 그렇게 된다는 얘기 있었어요. 네.
1: 우와, 네. 그렇구나. 맞아요.
0: 이런 괴담 같은 식으로까지 이제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수준의 것까지 왔었거든요. 그러다가 이게 조금 바뀐 게 1900년대 초반부터 해서 프로이트가 사람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적인 욕망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다, 중요한 거다. 이런 기조가 조금씩 생기고 한 1948년에 그 킨제이 보고서라고 굉장히 유명한 성 보고서가 있죠. 거기에 남자의 75%, 여자의 62%가 자위를 하더라. 그러면 이게 비정상이거나 병이 맞나? 이런 의문을 갖게 되면서 자위에 대해서 보통 사람들도 폭넓게 하는 거라는 식으로 정상화가 이루어진 거죠.
1: 진짜 아까 그 1700년대 이야기를 지금까지 듣고 있었다는 어떤 그런 생각이 굉장히 충격이었는데 다른 나라에서도 굉장히 금기시를 했었네요, 선생님.
3: 네. 서양에서는 실제로 자위행위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고리, 철로 만든 고리에다가 이렇게 가시를 붙여서 그거를 은경고리로 그 사춘기들한테 씌워놓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달기 되면 찌르라고.
1: 어머!
0: 달기 되면 고통을 느끼고.
3: 네, 못하게. 네, 그리고 못하게. 이제 그 사춘기 소년 장부터
4: 아파요? 많이 아파요?
2: 갑자기 너무 불편한데요?
3: 네. 그리고 이제 엄마 방까지 이렇게 엄마 침대까지 방울을 매달아 놓기도 하고 그게 그러면 이제 애가 밤에 자위를 하면 이렇게 딸랑딸랑 할 거거든요. 그럼 이제 가갖고 야단치고 뭐 회초리로 때려주기도 하고 이제 일단 그때는 정신병 걸린다는 걱정이 너무 많았고 이게 간질의 원인이다 뭐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뭐 기숙사에 있는 소년 같은 경우는 장갑을 다 밤에 씌워서 이렇게 내놓고 잤대요. 그러니까 밤에 하지 말라고. 근데 요즘은 이제 성과학적으로 뭐 FMRI나 이런 것들이 이제 밝혀내고 그리고 자위는 굉장히 건강한 발산이고 그리고 좋은 섹스의 연습이고 이런 어떤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밝혀지면서 성도 생식과 함께 즐거움도 굉장히 중요한 성의 영역이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어요.
5: 근데 진짜 오늘 이야기하면서 그동안 듣지 못했던 새로운 내용들을 진짜. 굉장히 많이 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6: 저희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보잖아요. 근데 제가 이 아이들이 이제 못 보게 시청 제한도 다 해놨어요. 근데 이게 사람들이 이상하게 만드는 게 저도 뭔가 싶었어요. 이게 무슨 영상이었냐면은 볼트와 너트가 있어요. 띄우고 나사를 있어요. 나사를 띄우는 거죠. 네. 근데 여기에 여자 신음소리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걸 보면서 이것은 이 소리 뭐야? 하면서 자기들끼리 웃는 거예요. 꺼! 듣기 싫어! 저도
5: 놀라서.
6: 너무
1: 그렇지.
6: 듣기 싫어.
5: 엄마 입장에서는.
6: 이 소리는 그런 소리야 라고 설명할 수도 없고.
5: 그러니까 어렵죠.
0: 어렵죠.
5: 부모님 입장에서.
0: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엄마의 기분 나쁨을 말로 표현해주는 게 좋아요. 너희가 그렇게 하면 엄마가 기분이 아주 안 좋고 수치스러워 라고 얘기해주시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무렇지도 않거나 혹은 뭐 이제 그냥 신경질적인 반응 자체로 하게 되면 아이들은 더 놀리고 싶어요. 아, 놀려주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더 엄마한테 막 더 장난스럽게 하게 되거나 그런 부분들이 생겨서 조금 더 진지하게 이 부분이 왜 기분이 나쁜지 설명해 주시는 게 좀 필요해요.
6: 근데 이 부분이 왜 기분 나쁜지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5: 근데 그게 어려워요.
6: 이게 어려워요. 네.
5: 저도 이제 이해는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 상황에서 뭔가 너희들이 알지 않아도 되는 내용이야. 이런 단어는 좋지 않은데 왜? 이게 왜 안 좋은데라고 하면 뭐라고 말할지 사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론적으로는 알지만 설명하기 어렵거든요.
6: 웃긴 소리인데 자기들끼리 이런
5: 아니 왜 웃긴데 엄마 왜 그래?
0: 맞아. 자기들은 웃긴데 이게 너희 나이에 봐서는 안 되는 것들이고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하면 불쾌하고 기분이 안 좋아 정도로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3: 네.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건 참 어려운 얘기인데 포르노를 아이가 너무 많이 본다 그러면 차라리 같이 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혼자 보는 것보다는 여러 명이 보는 게 차라리 낫다는 거예요. 그럼 지들끼리 보면서 야 저거 뻥이야 가짜야 저렇게 하는 사람 없어 지들끼리 이렇게 영화 보듯이 보잖아요. 근데 그거를 자기가 볼 때는 자기가 대상인 것처럼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화처럼 보면서 저건 아니야 저건 그래 저렇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대 이것만으로도 저게 왜 만들어진 거고 꾸며진 거고 어떤 상업적인 그런 그 상황에서 이걸 만든 거라는 걸 자기들끼리 알게 된다는 거죠.

0: 부모의 첫 성경을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또 네. 배워야 되는 게 굉장히 많은데 네. 팀 씨 엄청 심각해요 지금. 뭐 좀 고민이 있어요 듣다 보니까.
1: 예, 아 무슨 소리 있어요? 네. 저 고민 하나도 없어요.
0: 얼굴에 정말.
1: 아니 그거 오해인데요.
0: 심각하게.
1: 아, 전 궁금한 거 있긴 하는데요. 네. 이 혹시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이렇게 중독이다. 이런 기준점이 있어요? 아,
2: 이게 이제 횟수로는 중독이라는 얘기를 하거나 그러긴 어려워요. 심지어는 자유중독이란 진단명조차도 아직은 확립돼 있지는 않아요. 너 자유중독이야, 너 포르노 중독이야 이런 말을 너무 쉽게 하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것 때문에 일상생활이나 학교생활이나 친구관계나 이성교제나 예를 들면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장이 온다면 또 아이가 그런 자신을 힘들게 생각한다면 도움을 좀 줘야 될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나타나는 어떤 성행동에는 이제 그건 표면이라고 보는 거고 그 밑에 깔려 있는 다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좀 파악하는데 좀 이제 신경을 좀 많이 써요. 우울이나 불안 같은 기분 문제, 뭐 또래 관계 문제, 학습의 어려움, 뭐 주의 집중의 어려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다 보고 가장 원초적인 것들은 사실 이제 가족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가족 내에서 소외감이나 혹은 스트레스 해소 여부나 이런 가족 간의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좀 다 보고 세밀하게 평가하고 그리고 나서 치료를 좀 들어가는 경우가 맞습니다.
3: 아이 방에서 휴지를 발견해요. 네. 뭔가 이제 이를 치른 휴지를 네. 제가 발견을 하는데
4: 네, 벌레를 잡았을 수도 있잖아요.
0: 포르프로스 수도
1: 있고. 그렇죠.
3: 근데 아이인데 근데 이거를 제가 치워줘야 되는 건지 근데 제가 만약 치웠어요 그러면은 아들이 어? 이 휴지 어떻게 갔지? 혹시 엄마가 눈치챈 거 아니야? 하고 좀 놀랄까 봐 치워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대로 못 본 척 해줘야 되는 건지
5: 못 본 척 그냥 놔두는 게 더 이상하지 않아요? 왜 휴지를 그냥 쌓아두셨지?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치우면서 왜 휴지가 여기 이렇게 책상 위에 있어? 라든지 뭐 침대가에 왜 이렇게 있어? 쓰레기통에 버려야지? 그리고 버려주시면 되죠. 휴지통에 휴지가 꽉 찼던데 빨리 버려. 버리는 게 좋겠다. 뭐 아우 방에서 냄새 난다. 그래서 창문 이렇게 열어주고.
2: 또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위하는 혹은 성기에 대한 부분을 사진이나 영상 촬영을 절대 하지 않게 일단 좀 교육을 좀 해주시는 게 좋아요. 요즘 이 문제로 인한 성폭력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 부분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고 부모님도 아이의 공간에 대한 사생활에 대한 경계 존중이 좀 필요해요. 노크 똑똑똑하고 조금 시간 두고 들어가는 거. 또 이제 아이가 샤워하고 있거나 할 때 너무 막 급하게 보채 빨리 나와라 너무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는 게 좋고 아이가 자위하는 장면 목격했을 때는 일단 미안하다 이렇게 좀 얘기해 주시고 나중에 따로 얘기하시는 게 좀 좋겠습니다.
0: 자, 사실 우리 이제 부모님들도 다 이제 사춘기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막상 내 아이의 성적인 변화와 고민을 맞이하게 되면 머릿속이 좀 하얘지잖아요. 네.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말문을 열어야 될지 당황하고 고민스러운데, 자, 답답함을 풀어줄 고상균 소장님과 함께 청소년들의 자위에 대해서 교육이 있어서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6: 배우지 못하고 받지 못한 네. 세대인데 이거를 저는 마구 아이들 자위에 관한 주제로 아이의 자위에서 이제 자위에 관한 강의를 해주신다고 하셔서 네 그래서 오게 됐어요. 일반적으로 많이 얘기하지 않는 단어기도 하고 지금 우리 아이들이 생활에서 밀접하게 일어나고 있는 행위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아직까지 저는 좀 고정관념이 있는 것 같아서 자위라고 하면 조금 부끄럽고 당황스럽고 어려운 주제인 것 같아요.
7: 안녕하세요. 오늘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성교육연구소에서 일하는 고상균 소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6: 반갑습니다.
7: 그리고 오늘 다루려고 하는 주제는 자위입니다. 세 분께서는 혹시 자위 하면 이렇게 뭐 뜯어보면 이야기가 있거나 뭐 이런 게 혹시 있으십니까?
6: 유치원 현장에서 굉장히 오래 근무를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몇 년에 한 번씩은 그 심한 자위로 인해서 아이가 상처가 나거나 피가 나거나 수업에 아예 지장이 될 정도로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7: 수업 시간에요?
6: 네. 그러니까 이거에 너무 빠지는 친구들은 하루 종일 그것만 하더라고요.
0: 야, 이런 경우가 있네요. 선생님도 너무 당황스러울 것 같은데.
8: 확실히 그 남자애들을 키우고 있다 보니까 이제 밖으로 나와 있잖아요. 여자애들이랑 다르게. 그래서
4: 더 잘 보이고 하다 보니까 자주 이렇게 만지는 거를 볼 수가 있었는데 위생적으로도 안 좋을 수 있으니까 하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7: 하지 말아라.
4: 이게 저도 말을 하면서 잘못한 건 아닐까라는 걱정이 많이 들더라고요.
7: 그럼 접근에 들어가는 방식에서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계신 거지만 우리 아이가 자유하는 걸 봤네 혹은 이렇게 막 그 성기를 이렇게 비비거나 접촉하는 걸 봤다 라고 할 때 부모님들이 되게 첫 번째 드는 감정은
4: 당황하죠.
7: 예, 당황할 겁니다. 엄마가 막 당황해하고 막 어떻게 될지 모르고 막 이러면 내가 정말 뭐 심각하게 엄마한테 뭘 잘못했나?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럼 이게 언어로 전달되지 않더라도 행위나 태도는 다 전달이 될 수 있죠. 스친다던가나 그 앞에서 엄마 아빠가 야 이거 이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그 부분이 이제 첫 번째
4: 상처가 되고요.
7: 그리고 그 다음엔 이제 엄마 앞에서 그거 하면 안 되는. 그런데 그게 나한테 좋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4: 올라가요.
7: 예, 은닉됩니다. 그러면 이게 유아 같은 경우는 일단 그럼 그걸 계속 만지는 걸 그냥 둬야 되냐? 사실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고착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집착될 수도 있고요. 그럴 때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4: 다른 공간으로 불러내고.
7: 좋습니다. 네. 좋은 방법.
4: 환기할 수 있는 무언 다른가를 제시해 주는 게.
7: 아니 무슨 뭐 교과서처럼 이렇게 말씀. 제가
9: 공부하고 오신 것 같은데.
7: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뭘 만지고 있다, 비비고 있다고 하면 그럴 때 이 장난감 한번 같이 놀아볼까? 나랑? 그러면서 이제 그 행위를 하고 있는 손을 자연스럽게 잡아서 이렇게 장난감을 쥐어준다던가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주위가 환기되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에 집중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 말고 이미 이제 어떤 부분에서 고착되어 있을 경우 저희한테 올 때 정도 되면 이미 되게 복합적인 문제 중에 하나로 이렇게 오는 경우가 좀 있고요.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자기 옆에 있는 짝에게 자기의 성기를 계속 만지는 모습을 보기를 강요하는 이렇게 되어서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아니면 되게 좀 놀랄 수도 있습니다만 수업 시간에 책상 밑에서 그러니까 선생님 앞에 계시고 이런 상태에서 자위를 하는 게 적발되기도 하고 특히나 내밀하고 개인적인 요소들이라 이게 이제 막 부각되고 드러난다고 할 땐 말씀드렸더니 되게 복합적인 문제와 함께 드러나는 경우들이 조금 있습니다.
4: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커가면서 조금씩 교육해야 하는 그게 다른데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점점 얘기를 해야 할까요?
7: 일단 어리던 나이가 좀 있던 근본적인 부분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영유아로 간다면 자신의 몸은 소중해 라는 이야기로 조금 집중해주면 어떨까 하는 거고요. 이제 초등 고학년이나 중등으로 올라가면 그 자유라고 하는 건 이제 신체 구체적인 신체적인 마찰이나 삽입이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그 위생이나 이 청결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하는 게 좋다라는 얘기를 꼭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4: 발기되거나 할 때 보통 엄마들이 남자라서 그래라는 말을 쓰기가 쉽잖아요.
7: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자유했어. 나 지금 막 발기해.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자기들의 무리 안에서 되게 네, 강한 남자. 내가 힘센 남자, 상남자가 될 수 있는 키워드들이잖아요.
4: 남자다움이라든지.
7: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건 아니야. 라는 얘기를 분명히 해줄 필요는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4: 저희가 자위 교육을 할 때 아들한테는 너무 이거를 조금 남성다움이랑 연결짓지 않고 조심해야 되는 거죠. 네.
7: 맞습니다. 필요가 있죠. 자칫하면 그게 자신의 무리 안에서 성적 고정관념이 강화되는 기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저희 연구소에 오시면 우리 아이가 이러저러한데 어떻게 얘기해주면 될까요? 그러니까 이런 일종의 스킬을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 시점을 통해서 우리 집에 우리 양육 공간이 어떤지를 먼저 좀 살펴봐야 된다고 봅니다. 집의 분위기가 뭐 성을 포함해서요. 뭔가를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궁금한 걸 말한다던가 아니면 평등하게 뭔가를 대화하고 논의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면 뭐 엄마, 아빠, 뭐 이러저러한데 이건 어떤 거예요? 라는 얘기를 서로 나눌 수도 있겠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좀 굉장히 나는 쿨한 부모야. 나는 쿨한 양육자이고 싶어가지고요. 막 야 너도 남자라고 뭐 너도 이제 그러는 거냐? 뭐 이런 식의 하는 방식. 그건 어떤 면에서 보면 프라이버시 침해일 수도 있습니다. 끝으로는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비단 자위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성에 대한 부분이나 아이의 성장에서의 어떤 성에 관련된 부분들을 얘기할 때 많은 부모님들이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것. 그것의 첫 번째 상황은 사실 본인이 성에 대한 어떤 인식이 어떤가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0: 네, 영상을 보니까 이제 연령별로 교육이 달라야 하고 또 자위를 바라보는 성 고정관념에서 탈피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오히려 학교에서도 이렇게 제대로 된 성교육이 좀 이루어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요. 해외에서는 자위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하는지 호주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쌤 씨.
1: 저도 지금 한국에서 산 지 24년 돼도 보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0: 한국 사람이요.
1: 궁금한데요. 궁금한데요.

0: 호주도 꽤잘돼 있어요. 그리고 유럽의 나라들은 뭐 대체로 성교육 선진국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독일 같은 데는 고등학교 때까지 아주 성교육을 정말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여기 어른 성교육 때문에 이제 독일 가서 친구랑 만나서 얘기할 때도 보니까 어른 성교육을 왜 해? 고등학교 때까지 완벽하게 다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학교, 정부, 가정, NGO가 합심을 해갖고 그 아주 좋은 그 교육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고요.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계속 반복 교육을 하는 거예요. 또 초등학교 교과서에는 이제 뭐 자기가 왜 좋은, 기분 좋은 행동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내가 안전한지 이런 것들이 사파하고 같이 아주 솔직하게 나오고 있고요.
1: 또 해외에서는 자유에 대한 다양한 교육 자료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그중에 한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2: Dem Thema Selbstbefriedigung, aka Masturbation, war, als ich so 14, 15 Jahre alt war und im Sportunterricht in der Umkleidekabine hat eine so damit rumgeprallt, dass sie meinte, ey, ich befriedige mich ja selbst und so. Und ich war so, what? Mädchen machen das?
1: 아니, 근데 저는 제가 성인이지만 제가 보면서도 좀 약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어떠세요?
3: 저 당황해서 침을 꿀떡꿀떡 넘어가죠.
1: 당황해서,
4: 진짜.
1: 이거.
4: 나는 당황해서 침을 삼킬 수가 없던데.
1: 그러니까. 쌤 씨는 익숙해요? 어때요?
5: 아니, 독일은 조금 압도적으로 있는 거 알고 있었지만, 이거 지금 교육방송에서 이렇게 하는 게까지 저는 몰랐어요.
1: 인형을 가지고.
5: 그거는 조금 놀랐어요.
1: 네, 좀 당황스럽네요. 네.
6: 독일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뭐 WHO나 유네스코 가이드라인에서도 자위에 대해서 건강에 해롭지 않다. 일단 편견을 없애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고 자위가 인격이나 인성 문제도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도 저렇게 가르쳐주는 것들은 굉장히 좀 좋은 것 같아요. 아마도 우리나라에서는 자위에 대해서 저렇게 창의성을 발휘해라. 네. 저런 방식으로 해라라는 걸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모두 다 아마도 음란물을 보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따라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저런 방식이 훨씬 더 건전하고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7: 사실 저 이제 질문이 또 이렇게 있는데요.
1: 근데 오늘따라 굉장히 질문도 많고 집중력도
3: 좋으세요.
1: 아니, 정규 씨 오늘 굉장히 열심히 하시네요.
7: 아니 이게 굉장히 오늘 수업에 쭉 빨려 들어가네요.
1: 모범생이야.
7: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자위를 사실 이제 많이 하면 키가 안 크거나 또 이제 집중력 떨어진다, 또 정력이 또 약해진다 이런 소문이 있는데 진짜 진실을 좀 알고 싶어서요.
1: 본인 개인적인 질문인가요?
7: 들켰나요?
1: 이런 얘기가 많기는 한데 요걸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맞아요. 이게 어떤가요?
0: 여전히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래서 사실 이 질문들은 전부 그 속설이에요. 많이 하면 뼈가 삭는다.
7: 맞아요.
0: 혹은 뭐 일찍 죽는다. 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거는 아마 남자가 생산할 수 있는 정자가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동양에서는. 그러니까 그거를 너무 빨리빨리 써버리면 정말 정작 써야 될 때 쓸 수 없다. 아기를 만들 수 없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겁을 준 거죠. 그래서 외국에서 겁 주는 방법으로 제가 자꾸 자위를 하면 좋아하는 소녀가 임신을 한다. 혹은 네 손바닥에 털이 난다. 뭐 이런 얘기를 막.
4: 그 얘기 자주 들었어요.
1: 어디 좀 명쾌한 답변이 됐습니까, 정규 씨?
7: 아주 명쾌한
1: 개운합니까?
7: 답변이었습니다. 예, 개운합니다. 아주 샤워한 것 같아요.
1: 예, 아유, 다행이에요. 예. 자, 마지막으로 두 전문가분들 당부하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을까요?
6: 네, 청소년 자위 같은 경우를 보면 자위 자체의 문제보다는 자위랑 연관된 죄책감, 부정적인 신념, 이게 좀 더 큰 어려움을 좀 주는 것 같아요. 이게 부모님들께 늘 말씀드리는 건 절대라는 말은 잘 안 하시는 게 좋겠다. 절대 하지 마. 뭐 어떻게 큰일 난다.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의 말씀은 좀 삼가하시고 아이가 자기 몸을 좀 긍정하고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경계를 잘 갖출 수 있게 도와주시는 건 부모님의 몫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0: 우리 아이 자위하면 잘못될까 봐 걱정하는 그런 엄마들이 좀 계시죠. 그래서 제가 그럴 때는 남편 보라고 얘기를 해요. 남편 좀 보세요. 남편 청소년기에 자위행위를 그렇게 많이 했을 텐데 지금 이렇게 훌륭한 남자로 성장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걱정이 문제고 건강하게 받아주시면 되고 우리가 생활에서 어떤 우리가 지켜야 되는 위생이나 이런 매너에 대한 이야기, 경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자, 오늘은 우리 아이 왜 자꾸 만질까? 자위에 대해서 함께 했는데요. 돌아가면서 속 한마디씩 들어볼까요?
7: 그 부모의 성인식이 너무 중요하다. 그냥 자위에 대해서 사실은 이게 좀 아니지 않나? 좀 이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내가 아닌 생각을 이미 가지고 있었구나. 예, 그러면서 저를 좀 돌아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0: 저도 이제 저를 돌아보고 저는 이제 집에 가서 남편을 돌아볼 거예요. 이제 우리 남편의 학창 시절은 어땠는지 이제 남편과의 그 얘기를 먼저 들어보고 부부가 먼저 대화를 해야 될 것 같아요.
1: 좋네요. 오늘 진짜 저희 주수가 제대로 좋아요. 배워가네요.
2: 왜냐면 저도 아내랑 이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3: 외국에서 그 차위라는 행정은 그 행위가 self love 스스로 사랑. 나를 스스로 사랑해야지. 그러니까 어떻게 말이다. 보면 올바른 방법 배우는 게 저는 그거 제일 좋은 것 같아요.
1: 사춘기 아이들의 자위는 건강하게 어른이 되어가는 몸의 자연스러운 신호등이라는 걸 오늘 배웠는데요. 오늘 두 전문가 분께서 알려주신 대로 아이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해주면서 따뜻한 눈빛으로 기다려주는 멋진 부모가 되어보면 어떨까요?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우리 모두 상식이에요.
3: 엄마, 그 여자애들은 왜 가끔 그 체육 시간 안 해?
1: 그건 네가 야, 못 입으라고!
0: 저에서 저런 상황이에요.
1: 그래요?
0: 걷고 다녀요, 다.
1: 그래요?
0: 저 빼고 다.
4: 말해도 엄마가 모를 것 같아가지고 안 입고.
5: 아빠한테 물어볼 수는 없을 것 같아.
0: 뭐, 나 포비스스 할까 말까? 이래요.
1: 정준희 씨는 알아요?
0: 저 모르죠.
6: 부모님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말들이 대체 이야기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런.
1: 이선 자녀 성교육. 요게 좀 유독 왜 입에 잘 안 떨어질까요?
7: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가해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8: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7: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를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9: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0: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1: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지친 퇴근길 언제나 넌 현관에서 waiting for me. 촉촉한 눈, 코, 반가워 짖는 소리. 흔드는 꼬리 보면 올라가는 내일 꼬리. 말랑말랑 발바닥 구수한 냄새 꼬리꼬리. 입 밖으로 한참을 마중 나온 형. 수북수북 구부구부 부드러운 털. 아무런 의심 없이 순간에 망설임 뜨겁 없이 넌 내게 온몸을 던지지. 두 발로 뛰면서 심심했지. 나 없을 때 뭐해. 기다리다 지쳐 잠만 자니 너네. 늦어서 미안해. 우리 까까 하나 먹고 산책 갈까. 동네 구석구석 냄새 맡고 꽃 끼 안고.

새벽부터 넌 이말 내 얼굴에 비비고 알람도 아직 자는데 난 졸린 눈을 비비고 배 위에 올라타 끄끄 발톱에 찔리고 성가셔도니 그릉 소리가 내게는 힐링

0: 저에게 백지수표의 금액을 적으라고 하면 38억을 적을 것 같아요. 그게 필동이 제 학교라고 했잖아요. 저를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만든 그런 원동력이 된 금액입니다.
1: 오늘은 서울 충무로에 왔습니다. 충무로. 충무로역과 가까운 이제 골목길인데
2: 네.
1: 지금 옆에 이렇게 모니터가 있어요.
2: 근데 자세히 보면 약간 나비 모양 있는데요. 요런 데 보면 나비.
1: 근데 그쵸? 저는 잘 안 보이던데.
2: 아니요. 그래요? 네. 난 너무 잘 보이는데? 여기 나비 날아다니거든요. 네네. 색깔별로.
1: 저 앞에는 그때 저희 그 봤던
2: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1: 순정남 조각상이.
2: 근데 어떻게 여기에도 이게 있죠?
1: 예, 저희가 얼마 전에 봤던 네. 책 백만장자님.
3: 오, 자. 예원 씨, 장훈 씨. 어? 오, 자. 예원 씨, 장훈 씨.
1: 어? 아, 갑자기.
2: 깜짝이야. 깜짝 놀랐어.
3: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3: 네.
1: 범상치 않으신 분이 내려오십니다.
2: 예. 지나가던 시민이 부르시는 줄 알았는데. 아, 예, 예.
3: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아니, 갑자기 위에서.
2: 깜짝 놀랐습니다. 네.
3: 저도 깜짝 놀랐어요. 여기 오신 거 보고.
1: 혹시 오늘의 이제 백만장자.
3: 네. 네. 맞습니다.
1: 저희가 듣기로는 백만장자신데 버신 돈을
3: 네.
1: 이 거리에 지금 쓰고 계시다고.
3: 네, 길거리에 좀 뿌리고 있다가
2: 네.
3: 이러다가 예원 씨하고 장훈 씨 못 만날 것 같아가지고 네, 돈 떨어지기 전에
2: 네.
3: 좀 나와야 될 것 같고 달려왔습니다.
1: 네. 네. 정식으로 본인 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3: 안녕하세요. 저는 필동에서 광고회사를 한 40년 운영을 해왔고요. 지금은 예술통 기획자로 살고 있는 박동훈이라고 합니다. 아, 제 지인들은 맞습니다. 저한테 머슴이라고 해요.
1: 머슴.
3: 네, 예술통 머슴입니다. 100억 정도 되는 매출을 올렸던 광고회사를 한 40년 운영을 해왔고요. 뭐 많이 들어올 때는 그냥 한 100억 정도 매출을 계속 올렸으니까. 지금은 예술통 기획자로 살고 있는 박동훈이라고 합니다.

0: 아니 근데 어떤 걸로 돈을 버셨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1: 광고회사를 오랫동안 했었고요.
0: 아, 광고회사로.
1: 네. 한 100명 정도의 그 디자이너들하고 같이 네. 한 100억 정도 되는 매출을 올렸던 회사였어요. 네. 네.
0: 근데 지금도 운영을 하고 계신가요? 광고회사?
1: 지금은 직원이 한 명 있어요. 박동훈이라고. 네. 네 사장도 본인이... 박동훈이고. 광고를 오랫동안 하다가 이제 공간 기획 쪽으로 예. 네, 오랫동안 사실 공간을 많이 만들어 왔거든요. 네, 그래서
0: 지금은 이 예술 거리를 만들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1: 네, 네, 맞습니다.
0: 근데 이 땅이 전부 우리 백만장자님 땅은 아닐 거고 그 내 땅도 아닌데 이 거리에다가 계속 이렇게 투자를 하고 계시다는 게 사실 선뜻 이해는 잘 안 가는데 네.
1: 이게 무엇처럼 보이나요? 네.
2: 뭘까 여기?
0: 약간 동굴같이.
2: 네.
1: 네. 여기는 원래가 그 육교 밑에 국토교통부 땅이에요. 네. 그 쓰레기들이 막 쌓여 있었거든요. 네. 그 쓰레기들을 다 치우고 국토교통부의 허가를 받아서 제가 미술관을 지었어요.
2: 아~
0: 봉지 같은 모양이에요.
1: 맞습니다.
2: 오, 그렇네요.
1: 자 이제 새 둥지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2: 네. 안에 이렇게 꾸며져 있구나.
1: 네. 최대한 공간을 쓰기 위해서 전체 깊이까지 이렇게 네. 설계를 했고요. 지금 보시는 이제 작품은 코마라는 작가인데 그래피티 작가 작품. 네. 그리고 낮에 볼 때하고 또 밤에 저 밖에서 보는 또 느낌이 아주 달라요.
0: 이런 미술관이 지금 이 거리에 7개 정도 있다고?
1: 맞습니다. 거리 미술관은 말 그대로 길거리에 있는 미술관이거든요. 이렇게 7개의 미술관이 있죠. 이 작품은 정다운 작가의 패브릭 드로잉이라는 작업이거든요. 일본의 그 루이스풍에서도 소장을 했던 그런 작가 작업이에요.
0: 그럼 이 건물은 누구 겁니까?
1: 이 건물도 아까 저 위는 이제 국토교통부 땅이고 네. 여기는 삼각형으로 생겼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파트를 지을 때 8m 도로를 내고 남은 짜투리 땅이에요.
0: 짜투리 땅.
1: 그 짜투리 땅에 늘 쓰레기만 차 있거나 잡초가 자라고 있었거든요. 이제 아파트에 제가 임대를 해서 예. 무상으로 그리고 여기에 미술관을 지었죠.
0: 여기도 조각상이
1: 아 맞습니다. 있고. 이거는 이제 왕강현 작가의 이동되어진 공간이라는 작품이에요. 네.
2: 여기서 사진 많이 찍을 것 같아요.
1: 네, 여기가 핫스팟이에요. 그리고 이 벽에 보시면은 미국의 아주 유명한 버드캡이라는 그 그래피티 작가가 와서 자기도 여기에 꼭 흔적을 하나 남기고 싶다.
0: 근데 이 문화예술 거리에는 미술 작품만 좀 있나요?
1: 그렇진 않아요.
0: 아...
1: 네. 지금 여기 보시면 코쿤홀이라고 되어 있죠.
0: 예, 예.
1: 코쿤홀 이쪽이 무대였어요.
0: 아...
1: 그리고 이만큼이 객석이었거든요. 네. 단기 임대를 해서 두 개를 합쳐서 제가 공연장을 지었는데 네. 근데 지금은 공연장이 소급장이 반토막이 났어요. 이쪽 주인분께서 더 이상 임대를 안 하겠다 하셔가지고 무대만 남겨졌어요.

0: 그럼 지금은 공연장이 아닌가요?
1: 놀이터.
0: 놀이터.
2: 놀이터?
3: 한번 놀이터 한번 보실래요?
0: 자, 한번 들어가 보시죠.
3: 한번 들어가 보시죠.

0: 무대 디자인을 정말 공들여서 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 디자인이 너무 아까워서 사실 지인들이나 또 작가들이 네. 오면은 이제 미팅도 하고 아... 또 이야기도 나누고 하는 그런 이제 공간으로 제가 남겨뒀죠.
1: 아... 이게 쭉 밑으로.
2: 와, 이거 되게.
0: 재밌죠?
2: 집 같은 공간에 있는 거 처음 봤는데.
0: 이 정도 동안 내려서 이렇게 놀기도 좋아요.
1: 아, 이게 생각해보니까 이게 있는 이유가 있네요. 여기가 무대였으니까 옛날에 여기 제 밑에서 누가 등장을
2: 하거나.
1: 그죠? 네,
2: 여기서 쓰던 거죠.
1: 여기서 네. 뭔가 리프트처럼 이렇게 하던 그런
0: 눈썰미 하나는.
2: 네. 아 근데 되게 깊이 내려가네요.
0: 아니, 아니 깊이 내려가죠.
1: 지하가 있으니까 아니 밑에가 있어요 지금 보니까.
2: 우와.
1: 지하에 요리하는 데도 있고.
0: 네. 네.
2: 약간
1: 아, 지하 공간이 또 따로 있네요.
2: 비닐 바 같은 그런 공간이네요.
0: 그리고 이제 이쪽에 내려가서 제가 요리를 해서
2: 우와.
0: 이렇게 이제 서빙을 하는 거죠.

0: 공간에 보니까 왜 놀이터라고 하신지 알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거든요. 네네. 원래 공연장이었는데. 네.
1: 이 기능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바로 만들었죠.
0: 지하 벙커처럼. 네.
2: 저 위에.
0: 아니, 우리한테 소리가 더 커가지고.
3: 이제 보니까 살고 계신 집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0: 남다를 것 같아요.
3: 집도 이 동네인가요?
1: 1분 거리에 있습니다. 아. 거기 가보시면 아마 뼈와 살을 갈아 넣었구나 이 친구가 그런 생각을 하실 텐데 들어가 보실까요?
3: 들어가 볼까요? 네. 굉장히 궁금합니다. 어떤 집일지.
0: 너무 예뻐요, 외관이.
1: 외관만큼 안에서도 예뻐야 할 텐데.
0: 아니, 예쁠 것 같은데요?
1: 어서 오십시오. 오,
0: 안에가 굉장히 넓은데요?
3: 건물이 막 그렇게 크진 않아서 안에도 굉장히 좁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안에는 굉장히 또 넓습니다.
0: 네. 외관이랑 전혀 다른데요?
1: 그렇죠.

0: 대박이다.
1: 이게 TV인가요?
0: 이게 뭐예요? TV죠?
1: 저도 처음 봤는데 이게 굉장히 이렇게까지 큰 TV가 있는지 몰랐어요. 이게 몇 인치입니까?
2: 이게 108인치입니다.
1: 108인치요?
2: 네.
0: 그래요? 오.
2: 제가 알기로는 전 세계 200대 정도 생산 한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각 나라의 셀럽들한테 한 대씩만 팔았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0: 우리나라에
2: 그래서 우리나라 누굴까요?
0: 대표님.
2: 아니죠.
0: 아니에요?
2: 배용준 씨가 이걸 사서 집에 모니터링 룸에 써다가 이사 가면서 이제 이게 못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얼른 구매를 했죠.
1: 아니 근데 108인치 넘을 것 같은데.
2: 108인치.
0: 200 정도 될 것
2: 같아요. 한번 보십시오.
1: 아니 느낌이
2: 아니, TV를 키면은 이 친구가 재밌어요.
0: 아니, 화질이 궁금해. 우와. 영화관이네.
1: 이게 뭐
0: 진짜 영화관의 그 음향이다. 미쳤다.
2: 네, 이게 5.1 채널로 네. 해놓은 거예요.
0: 해놓은 거예요.
1: 와, 이게
0: 너무 좋은데요.
1: 이게 그냥? 뭐 어디서 여기서 나오는
2: 거야? 네, 여기서도 막... 나오고 저 우퍼 센터 스피커 그리고 리어 스피커.
0: 아, 이쪽에서도.
1: 이야.
0: 영화관 갈 필요 없네요.
1: 진짜 아니 뭐 인테리어가 굉장히 뭐 아기자기하게 이렇게 네. 재밌게 돼 있습니다.
0: 네. 이런 것도 너무 예쁘네요.
2: 네. 저 피아노 같은 경우에는 저하고 나이가 똑같아요. 1964년도에 만든 지금 이제 60년이 넘은 피아노죠. 그리고 그때의 북유럽의 디자인.
0: 네. 그럼 연주도 하시는 건가요?
2: 이 정도까지. 저는 피아노를 치는 사람을 좋아해서 피아노 치는 사람들 친구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 친구들이 이제 여기서 가볍게 연주도 하고. 네, 이쪽이 주방입니다.
0: 아기자기한 소품들이 많은데요?
1: 그러니까요.

0: 그것도 진짜 특이하다.
1: 단하고 그릇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2: 앉으시죠. 네.
1: 손님들 불러서 여기서 이제 식사도 하시고 뭐 그렇게 하시죠?
2: 네, 식사도 하고.
1: 약간 어디 원테이블 레스토랑 같은 느낌도 있고 약간 그렇습니다. 요리도 좀 잘 하시나요?
2: 제가 사실 아주 잘 하는 요리 딱 한 개가 있어요.
1: 아, 예, 예. 네. 어떤 요리?
2: 안 그래도 오늘 네. 점심 때도 됐잖아요. 네, 네. 제가 한번 장훈 씨한테 한번 평가, 그리고 예원 씨의 또, 예리한 입맛에 대한 평가도 한번 받아보고 싶은데 괜찮으시겠어요?
1: 별로 안 예리한데.
3: 여기가 예리해요.
2: 아, 그래요?
3: 저는 다 잘 먹는데 여기가 예리해요. 생각보다.
2: 아, 그래요? 네.
1: 어떤 요리?
2: 남자의 요리라고 해서 기준이 엄격해요. 첫 번째, 7분을 넘지 마라. 아... 두 번째, 디쉬는 하나만 써라. 그리고 페어링을 정확하게 해라. 예. 그런 건데 오늘은 몇 개는 좀 생략을 하고 네. 맛으로 한번 승부를 해요. 네.
3: 해주시는 건가요?
2: 그럼요.
1: 7분밖에 안 걸리나요?
2: 네, 7분밖에 예, 안 걸리는데.
3: 너무 좋다. 너무 알겠습니다. 좋다. 그렇죠? 7분 괜찮죠?
1: 자, 과연 진짜 7분 만에 요리가 될지가 예, 궁금합니다. 사실 익히는 데만 해도 7분이 더 걸릴 것 같은데.
3: 근데 지금 비주얼은 거의 되게 유명한 오마카세 주방장 같아요, 지금.
2: 그래요?
3: 예.

0: 이쪽 충무로 거리에도 좋은 일을 많이 하시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대표님이 굉장히 재밌게 사시네.
1: 그 외에 우리나라 말에 여한이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예, 예, 예.
0: 여한이 없이 즐겁게 살다가 간다.
2: 네.
0: 이런 주의시네요.
1: 네.
3: 와, 뭔가 된 것 같은데요?
0: 이게 요리 이름이 뭔가요?
1: 우럭 콩식 우럭찜.
3: 나 이거 좋아해.
0: 아, 마지막에 저걸로 이제 완전히 튀기듯이.
3: 아, 기대되는데요? 아,
0: 안에 소스가 있네요, 원래.
1: 네, 이게 네. 복분자 간장을 하고 그다음 포도씨유가 섞이면서 네. 되게 재밌게 맛있습니다. 아,
0: 감사합니다.
1: 네, 이 파도 살짝
0: 네네.
1: 네. 살이 뼈에
3: 파향 나는.
0: 아, 감사합니다. 우럭만 한번 먼저 좀 네. 먹어보겠습니다.
3: 잘 어울린다. 소스 묻혀서 먹으니까.
0: 뭐라 그럴까? 굉장히 쫄깃쫄깃한 식감이 살아있고 잘 익었습니다.
3: 진짜 쫄깃쫄깃.
0: 예. 이게 왜냐하면 잘 뜯어지지 않을 정도로.
1: 그 정도가 가장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친구들이 야 우럭 요리 언제 해줄래?
0: 아니 근데 이 지금 이 공간에 지금 혼자 살고 계신 건가요?
1: 네, 혼자.
0: 가족들은 지금 어디?
1: 가족들은 저희 와이프는 제주도.
0: 네.
1: 예. 그리고 큰 애는 오사카.
3: 오.
1: 둘째는 이제 뉴욕에 LA에 패션. 회사 다니고 있고.
0: 왜 이렇게 다 가족이 다 이렇게 뿔뿔이
1: 뿔뿔이 흩어져도 있지만 두 친구들한테 니네가 대학 졸업하면 네. 나는 니네 전화번호 지울 거다. 그리고 이제 아빠는 아빠가 아니라 네. 그냥 좋은 친구가 될 거다. 그래서 진짜 전화번호를 다 지웠어요. 졸업하고 지우고 또 이 둘째 졸업하고 지우고.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학교를 다니지 못했고 그리고 가고 싶어도 못 갔던 학교인데 제가 결혼을 하면서 우리 아이들만큼은 학교라는 그게 대학이든 대학원이든 어디까지든 상관없이 뭔가 배우는 어떤 곳으로 간다 그러면 그거는 내가 끝까지 책임지겠다. 근데 배움이 끝난 이후에는 나는 그들을 책임지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사실 그 생각을 깼죠. 깼던 계기가 예전에 우리 그

0: 이태원에 그 이태원에 큰 사건이 있었잖아요. 분명히 이 친구가 그 코스튬하고 갔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문자를 보내는데 전화번호가 없잖아요. 와, 그래서 예전에 우리 직원한테 그 경영지원 실장한테 저녁에 전화를 했어요. 전화해서 아, 정말 죄송한데 지원이 전화번호 좀 낮출 수 있냐고. 그 지원이 전화를 받아서 그 친구한테 문자만 보냈죠. 그냥 심플하게 보냈어요. 너 거기 있는 거 아니지? 이렇게 보냈어요. 근데 바로 문자가 온 거예요. 자기도 안 그래도 거기 있다가 그 한강진역으로 내려왔다. 그거 보고 어 그래 고맙다. 그러고 이제 끝났어요.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연락을 한 거죠.
1: 어떻게 이렇게 연락을 안 하고 살 생각을 하시는지 그거 자체가 놀랍긴 하네요.
2: 그거보다 더 놀라운 거는 음식이
1: 아 가족 얘기가 너무 맛있어요?
2: 음식이 네. 정말 기대를 1도 안 했거든요. 네. 왜냐하면 아까 7분 얘기하시고 준비가 엉성한 것 같아가지고 전혀 기대를 안 했는데 굉장히 괜찮습니다.

0: 자, 충무로 필동에 문화예술 거리를 만들고 계신 우리 박동훈 대표님. 원래 고향은 어디세요?
1: 경남 산청 지리산 밑에
0: 산청.
1: 있었어요.
0: 아, 예. 지리산 밑에.
1: 네.
0: 거기에 이제
1: 외할머니랑 같이 둘이 살고 있었죠.
0: 예.
1: 어머니가 제가 7살 때 서울로 돈 벌러 가시고, 아버님은 그 한해 전에 돌아가셨고.
0: 아, 예. 굉장히 좀 어렵게.
1: 그랬던 것 같아요.
0: 예.
1: 지금 생각하면 좀 어려웠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 시절에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루에 한 끼를 먹어도 너무 감사했었고, 그러니까 어떤 때는 하루 종일 굶을 때도 있죠. 그러면 앞집에 대굴 같은 집이 하나 있어요. 주상댁이라는 집인데, 대청 마루에 대야 같은 이만한 대야에 그 숭늉 있잖아요. 그 밑에 누룽지가 있어요. 이렇게 가라앉은 누룽지가. 밥공기 하나하고 밥숟가락을 갖고 가요. 조용히 가서 그걸 이제 이렇게 퍼요. 미끄러지듯 스무스하게 들어가 소리도 안 나고. 요렇게 내려서 싹 긁어서 담고 하다가 무슨 기척이 들리면 또 마루 밑으로 숨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해서 할머니랑 갖고 와서 이제 할머니랑 같이 조금 한 숟가락씩 먹고 그랬거든요. 근데 언제부턴가 파발 같은 게 밑에 많은 거예요. 아줌마가 알았던 것 같아요. 거기다가 조금, 주상댁이었죠.

0: 서울에는 언제 올라오신 건가요?
1: 중학교 졸업하고 네. 중학교 때까지는 이제 의무교육이어가지고 네. 학비가 안 들어갔어요. 네. 중학교를 졸업하고 나니까 고등학교를 갈 때 돈이 있어야 가는 거예요. 학비가 있어야. 근데 이제 시골에서는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보통 뭐 일을 하면 먹을 걸 줬지 뭐 돈을 주거나 이런 게 없었거든 시골에서는. 그래서 이제 엄마를 만나러 가야겠다.
2: 어머니는 그럼 서울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셨어요?
1: 이제 주소를 하나 들고 이제 어머니를 찾아갔어요. 근데 거기가 홍제동 시장바닥이었는데 거기 가서 어머니 찾아왔는데요 그랬더니 미용실이더라고요. 네. 엄마가 미용실을 하는 줄 알고 들어갔더니 아, 니네 엄마가 집이 없어서 편지 받으려고 여기 주소 해준 거야. 그래서 그럼 우리 엄마 어디 가서 만나요? 그러니까 막차가 들어오면 엄마 오실 거야 그러는 네. 거예요. 아, 막차 타고 오시나 보다. 그래 이제 그 길을 갔죠. 가서 쪼그려앉아 기다리고 있는데 정말 막차 들어오고 나니까 엄마가 저쪽에서 오시는데 리어커를 끌고 오시는 거예요. 근데 진짜 너무 가슴이 뛰었죠. 왜냐하면 우리 엄마가 엄청 부자니까. 우리 시골에는 리어카가 있는 집이 저 밑에 이장집에 아래 동네 이장집에 리어카 딱 하나 있었거든요. 그걸 끌고 오시길래 와 우리 엄마 진짜 부자다. 엄마 그랬더니 엄마가 풀썩 주저앉는데 그렇게 이제 엄마를 만났죠.
0: 그러면 이제 그 리어카로 어떤 뭘 하죠?
1: 어머님이 이제 호떡 장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 전에 어머님이 올라오셔서 돈을 참 많이 버셨었는데 옛날에 개라는 게 있었어요. 개주라고 있잖아요. 어머님이 개주.
0: 옛날에는 그렇게 자꾸 개주분들이 자꾸 얼로 그렇게 도망을 가시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이 돈을 거기다가 모아놓은 돈을 그렇게 넣었다가 하루아침에 참 어려워지고 그런 일들이 그렇죠, 엄청 맞아요. 많았어요.
1: 네. 그 이제 엄마를 만나가지고 그 엄마가 버스정점 이제 사이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화장실 옆에다가 그 리어카를 세워놓고 양쪽 포장을 치더니 은박지 두 개 깔고 너는 거기서 자고 나는 여기 자고 그게 첫 번째 숙소였어요. 집이었어요. 겨울이었죠. 학교 졸업하고 올라왔으니까 되게 추웠어요. 그게 이제 저희 집이었던 거죠. 그래갖고 그것도 너무 좋았어요. 리어카에서 어떻게 잘 수가 있어요? 옛날에 아마 시골에 있을 때 리어카에서 자라 그랬으면 뭘 해도 다 하고 잤을걸요? 그거 잡고 뛰는 것만도 너무 좋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엄마랑 너무 행복하게 거기서 이제 첫날 밤을 보냈죠.
2: 그렇게 서울로 올라오셔서 고등학교를 다니신 걸까요?
1: 원서를 쓴 데가 야 고등학교 제일 센 데가 어디야 그랬더니 특수상고라는 거예요. 네. 그때 커트라인이 인문계보다 더 셌어요. 모르고 이제 특수상고를 써서 들어갔죠. 들어갔는데 맨날 주판 이거를 하는 거예요. 네. 나하고 너무 안 맞아서 주판 할 때도 뭐 거링거리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 한 번은 미술 담임이었어요. 네. 그 선생님이랑 같이 경복궁에 이제 사생대회를 나갔는데 제 그림을 그리는 거 보더니 너 왜 상고 들어왔냐고. 예술고등학교로 옮기라고. 그래가지고 그 선생님이 편입을 시켜주세요, 예고로.
0: 아, 그림을 원래 잘 그리셨나요?
1: 아, 잘 그렸던 것 같아요.
0: 어릴 때부터?
1: 어릴 때부터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술고등학교로 갔는데 예술고등학교가 그렇게 비싼 줄은 몰랐죠. 네.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줄. 그냥 그림만 잘 그리면 되는 줄 알았어요. 학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학비라기보다 막 재료비 네. 뭘 사야 되고. 결국은 자퇴했어요. 학비를 못 내가지고.
0: 학비 때문에 사실 고등학교를 못 마치셨으면은 어머님이 굉장히 속상해 하셨겠어요.
1: 제가 사실 어머니가 속상할 것 같아서 네. 그 빈자리에서 나올 때는 항상 교복 입고 나왔어요.
3: 어머니 나중에 그 아셨을 때 어떠셨어요?
1: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어요.
3: 아, 지금까지?
1: 네. 엄마는 그 제가 학교를 중퇴한 거를 모르셨죠. 그리고 지금까지도 어머니한테는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근데 뭐 부모들은 사실 금방 눈치채거든요. 어머님이 제가 여기 힘들 때 아무리 어머니 앞에서 웃고 막 신나게 오히려 더 약간 과장되게 막 그렇게 표현할 때가 있거든요. 너 무슨 일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깜짝깜짝 놀래요. 그러니까 그 역할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는 아들의 역할이고. 그날은 진짜 아들이고 싶었고, 우리 어머니는? 그러니까 부모는 다 알죠. 보면, 뭐, 뭔가 있었겠죠. 그런 사인이. 엄마는 아마 알지 않았, 알고 계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0: 그럼 그 리아카에서 계속 지내신 거예요? 거기 버스 종점에?
1: 네. 네. 그래서 어머니도 그 제가 거기 계속 지내는 게 좀 안타까워서 예전에 오금동이라고 알로에 농장이 하나 있었는데 네. 그 끝에 비닐하우스가 이렇게 프레임이 있잖아요. 네. 프레임 끝에 한 칸을 빌려주시면서 네. 아침 저녁으로 그 대신 물을 주라 그랬어요. 네. 그러면 이 칸을 주겠다. 그래서 이제 그 칸으로 이사를 간 거죠.
0: 어떻게 보면

0: 산청에서 할머니랑 사실 때가 더 편하셨을 것 같아요.
1: 모르겠어요. 저는 그 전까지 외할머니랑 살았죠. 그리고 그 위에 서울 올라와서는 어머니랑 같이 리아카에서 계속 살았죠. 그러니까 항상 공부 생활을 하다가 처음으로 내 방이 만들어진 거예요. 엄청 예쁘게 꾸몄어요. 내 공간이 최초로 생긴 내 집이었죠. 그 길을 그림 그리고 또 길거리에서 지나가다가 보면은 버리는 가구들 그것도 뚝딱뚝 수리해가지고 책상도 놓고 그리고 진열장 책장도 만들어 놓고 그게 되게 자랑스러웠어요. 사실은 그 공간을 갖고 있다라는 게 막 보여주고 싶었고.
2: 여기 인테리어도 너무 잘해놓으셨는데. 원래도 좀 관심이 있으셨나 봐요. 그렇죠?
1: 네. 인테리어 쪽은 광고할 때 사실 인테리어 작업도 많이 해요. 쇼 윈도우 디자인. 제가 한번 인테리어 꿀팁 한번 보여드릴까요?
2: 아, 가는 거예요?
0: 가야 되나요?
2: 가시죠.
0: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 아, 말씀해 주실 줄
0: 알았어요. 스위치 옆에 파이프가 이렇게 또.
1: 이게 그냥 오브제처럼 보이잖아요.
0: 예, 예.
1: 사실 여기 스위치를 넣어야 되는데 예. 스위치 누르면 선이 밖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0: 예, 예.
1: 그래서 이 파이프에 전선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바닥으로 해서 그래서
2: 진짜요?
1: 저 스위치에 연결이 돼 있는
2: 거예요. 디테일 그 가림막 같은 거네요.
1: 그래서 거기에 이제 혼자 있기 뭐해서 이 친구까지 넣었죠.
2: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건데도
1: 네.
2: 세심하시네요.
1: 그리고 여기에도 숨은 그림 찾기가 있어요.
2: 여기에요?
1: 네.
2: 너무 재밌다.
1: 돌아보시면.
2: 뭐가 있을까요? 숨은 그림 찾기?
1: 보시면. 이 위에 있는 CD를 꺼내기가 힘들잖아요. 네. 보통 집에 사다리 같은 게 두면 이게 어디 창고에서 갖고 와야 돼요. 근데 이렇게 오브제처럼 만든 거예요.

0: 그리고 이 나무 한번 설명드릴게요. 네. 이 나무가 미근육 바이트라는 나무거든요. 네. 일명 이근이 나무라고도 해요. 네. 이근이 회장님이 집에 화장실이나 이런 그 항균이 돼야 되는 곳에는 주방이라는데 이 나무를 샀었대요. 네. 네. 원래는 침대 머리판이었어요. 침대 머리판인데 이쪽으로 이사를 오면서 이걸 이제 오브제로 그냥 벽에 붙였죠. 그리고 제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공간인데 이쪽으로 들어와 보십시오.
1: 여기는 되게 호텔처럼.
0: 네.

0: 진짜 보물이 여기 또 따로 있어요.
1: 뭘까요?
0: 뒤를 돌아보세요. 그리고 이쪽으로 들어오십시오.
1: 아, 공간이 많네요. 아,
2: 사우나.
1: 이렇게
0: 앉으세요.
1: 너무 좋다.
0: 여기 이제 근식 사우나라서 이렇게 해서
1: 그러면은

0: 시청자시든.
1: 아, 여기다가 사우나 설치하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2: 네. 제가 사실 보시면은 틈새 공간들을 다 네. 만들었거든요.
0: 잘 쓰시네요. 이용.
2: 네. 그래서 여기서 사우나 하면서 땀이 나면 테라스에 가서 캔맥주 하나 탁. 아. 정말 여기 오시면 네. 아마 안 나가실 거 오늘 촬영 끝날 걸요.
0: 여기가 대박이에요.
1: 아, 여기도 올라오나요?
0: 와. 아. 이거 왜 이렇게 좋아하죠?
2: 올라가는 거 다 좋아해.
0: 너무 좋아하시네. 네.
1: 누가 별다를 게 없을 뻔했는데 나무가 소나무가 이렇게 딱 여기를 둘러싸고 있어가지고 이 나무 보는 맛으로
0: 이게
1: 이 앞에
0: 왜 있는...

0: 뭔지 알겠어요.
1: 여기 앉아 있는 게 딱 너무 괜찮네요.
2: 도시가 있어도 자연을 거쳐서
0: 자연 같아요. 네. 또 밖에서도 좀 시야를 가려줄 네. 수 있고.
1: 아주 요 나무가 아주 큰 몫을 합니다. 여기
0: 진짜.
1: 앞에.
0: 밖에서 봐도 멋졌거든요, 나무가. 네. 근데 지금 딱 시야에서는 더 괜찮네.
2: 이 건물이 20년 전에 제가 지었고 3년 전에 팔았습니다.
0: 예. 여기가 광고회사 하셨던 그거.
2: 네. 지인들이 그런 얘기 했거든요. 야, 너 판 건물 바로 앞에서. 야, 그건 좀 아니지 않니?
1: 아니, 근데 뭐. 아니, 근데 뭐. 공짜로 넘기신 건 아니에요.
0: 돈을 받으셨죠?
1: 돈을 많이. 다 받고 파셨는데 왜 뭐.
0: 많이 받으셨죠?
2: 장훈 씨는 포크가 약간 네. 숨겨놓은 거 있잖아요. 그걸 자꾸 꺼집어 내버리니까.
0: 꺼내야죠.
1: 위치는 굉장히 좋고 사실 평수도 굉장히 넓은데.
2: 네, 100평.
1: 네. 아니 얼마에 파셨어요?
2: 처음에 살 때 33억에 샀었거든요. 네, 네. 그걸 90억에 팔았어요.
1: 자, 2층 거실도 네. 굉장히 독특합니다. 아주. 나무가 기본적으로 약간 메인 어떤 테마로 네, 네, 네. 느낌이고 그다음에 다른 거는 거기에 맞춰서 조금 이렇게 인테리어를 하지.
2: 제가 사실 아침에 여기서 일어나면 네. 잠을 깨는 건 음악을 들으면서 네. 잠을 깨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사실 오신다 그래서 제가 선곡을 하나 해놨어요. 네. 그걸 한번 좀 들려드려보고
1: 근데 여기 기계를 네. 좋아하시는구나.
2: 음악을 정말 좋아해요. 네.

0: 천장.
1: 가정집에서 천장 열리는 거.
0: 이게 천장이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2: 음악하고 맞지 않아요? 쫙 하는 음악과 함께 천장이 열리고 있어요.
0: 아니.
2: 그리고 장미 정원이 보이죠?
1: 네.
0: 그냥 누워서 천장을 보면 하늘이 보이고.
2: 비가 오는 날 장미잎들이 비하고 같이 천장에 탁탁탁탁 떨어져요. 근데 사실 집이 평창동에 200평의 큰 집이 있어요. 인생에 제가 구매를 했던 것 중에 가장 컸던 평창동 집이었던 것 같아요. 결혼을 하면서 이사를 갔고 우리 애들도 태어났고 그래서 가장 의미 있는 평창동 집.

0: 박동훈 대표님, 과연 백지 수표에는 얼마를 쓰셨을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1: 예. 드리겠습니다.
0: 예. 아유, 이게.
2: 아, 근데 귀엽다.
0: 38억.
1: 맞습니다. 예. 제가 필동해낸 수업료이고 제 인생을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만든 그런 원동력이 된 금액입니다.
0: 아, 이게 이제 이 필동 지금 거리에 그동안 쓰신 금액이 한 38억 네. 정도.
1: 그게 이제 네. 제 수업료라고 네. 생각을 하죠.
0: 그럼 대표님과 이 충무로 필동과의 인연은 어떻게 시작된 건가요?
1: 사실 시골 촌놈이 이제 올라와가지고 요 필동을 벗어난 적이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이라는 일은 다 하면서 이렇게 왔던 것 같아요. 네. 그때 처음 했던 일이 명마주의를 했었어요. 인쇄소에서 일을 하고 종이를 집어서 주워서 이렇게 모을 때도 그냥 허투루 안 모으고 거기에 그림 있는 거 이런 거는 일부러 그 아저씨한테 안 갖다 주고 따로 뒀어요. 전부 저는 현장에서 다 배웠던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인쇄소에서 이렇게 다닐 때도 늘 새로운 경험을 계속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 책상 반쪽을 주셨던 분도 지금도 연락을 하죠. 또 누더라. 네. 거기 이제 대표님도 연락하고 그러고 있죠. 그리고 이제 필동이 제 학교였었고, 뭐 인쇄소 사장님이나 스티커집 사장님들은 저에게는 교수님이셨고, 저희가 너무 저는 감사했었어요. 큰 선물이었고, 저에게는. 학연, 지연, 인연이 하나도 없었던 저에게 필동은 최고의 학교였습니다.
1: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광고와 이 디자인에 좀 입문하신 계기가 있나요?
0: 디자인 회사에서도 너 우리 회사에 그 인쇄 담당을 해라. 스카우트에서 데리고 간 거예요. 갔는데 저는 책상이 없죠. 왜냐면 디자인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항상 5분 대기로 앉아가지고 디자이너가 부르면 이거 인쇄소 갖다 맡겨. 네, 그러고 그냥 갖다 맡기고 하는 일이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컴퓨터가 없었잖아요. 손으로 다 그렸거든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가지고 사장님 책상에다 살짝 갖다 놨어요. 퇴근할 때. 그러면 이제 아침에 딱 와서 보면 쓰레기통에 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꺼내서 또 다시 펼쳐가지고 내가 이제 또 갖고 있고. 그렇게 하다가 사장님이 언제 한번 너 일로 와봐, 스프링 로고 좀 써. 그러는 거예요. 오늘 로고를 제가 썼어요. 그때부터 책상이 생긴 거예요. 제 책상이. 오. 그 당시에 전자, 뭐, 그 다음에 전자 이런 광고들을 계속 이제 그 콘티 작업.
1: 아, 콘티.
0: 네, 콘티 작업. 그런 것들을 이제 했죠. 그래서 그때 이제 책상이 생기고 3년 만에 디자인 실장이 된 거예요. 오,
2: 디자이너도 아니라 또 디자인 실장까지. 네.
1: 그때가 몇 년도인가요?
0: 그때가 86년.
1: 아니 근데 언제부터 그러면은 우리 대표님 본인의 회사를 시작을 하신 거예요?
0: 92년도였거든요, 그때가. 그때 이제 제 회사를 만들었죠. 제가 제 회사를 차리려고 해서 차린 게 아니라 제가 일하는 게 정말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늘 어제보다는 오늘이 좋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런 자신감? 그러니까 큰 꿈을 꿨었다면, 거창한 꿈을 꿨다면 아마 생각하다가 못했을 것 같아요. 아, 난 안 돼. 뭐 이런 생각을 했을 텐데 어제보다 나을 자신은 있었어요. 오늘. 그리고 오늘 내가 한 것보다 한 시간 더 일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었었고.

0: 근데 왜뭐 다른 기부, 뭐 다른 투자가 아니라 미술관 만드시는 걸 택하셨나요?
1: 우연히 이제 길거리에 애들이 막 딱지치하고 놀고 그러는데 광고니까 뭐 그림이 이게 뭐냐 그랬더니 펴보니까 그 미술관 티켓이에요. 입장권 학교에서 나눠주나 봐요. 그걸로 딱 지금 야 이거 미술관 안 가고 왜 이거 갖고 놀아 그랬더니 애들이 같이 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옛날 내 생각이 났어요. 내가 어릴 때 아마 이런 문화예술을 좀 경험했으면 내 지금은 뭘 하고 있을까 모르잖아요. 길거리에 그럼 미술관을 만들자.

0: 예술 거리를 만들기 잘했다. 좀 보람을 느끼셨을 때도 있었을 것 같아요.
1: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건 뭐 치열하게 살았다고 저 스스로는 자부는 해요. 네. 하지만 그게 다 목적이 있어서 했던 일이거든요. 돈을 벌어야 되거나 뭐 직원들하고 같이 또 경쟁 PT를 하거나 오더를 따고

0: 여러분의 이웃집에 열정과 도전으로 인생을 빛내고 따뜻한 나눔으로 세상을 바꾸는 멋진 백만장자가 있나요?
1: 그렇다면 지금 바로 제보해주세요.
2: 사람들은 내게 어떻게 성공했냐고 묻는다.
0: 지금까지 창업을 몇 개나?
2: 한 열몇 개 정도 되는데 돈 되는 일이라면 불나방처럼 달려드는 연쇄 창업가 주중기입니다.
3: 엄청 가볍구만.
2: 일산 가야 돼요, 일산.
4: 재밌지 않습니까?
2: 회사를 되게 잘하는 회사로 인지가 됐었고.
0: 정말 돈을 얼마나 버셨길래?
2: 한 천억 이상씩은 항상 했었고요. 와.
0: 진짜 드라마에서 보던 찐 부자의 집.
2: 600원짜리 장난감을 팔아가지고 1억이라는 돈, 큰 돈을 충분히 가능하겠다 싶었습니다.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해보고 싶고 사교육 분야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침수 안피인더레이 자피인더레이 피가 너무 많이 와서 땅이 침수되고 있어. 폭우나 해일, 쓰나미로 인해 건물이나 땅이 물에 잠기는 자연재해 침수. 주택이 침수됐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전기를 차단해야 합니다. 이때 젖은 손으로 전기 차단기를 만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수위가 무릎보다 위로 차오르면 출입문을 개방하기 어려우니 그 전에 신속하게 출입문을 열고 퇴출하세요. 차에 탄 채로 주위가 침수되어 차 안에 갇혔을 때는 단단한 물체로 창문의 모서리 부분을 깨고 퇴출합니다. 만약 창문을 깰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차량 외 외부 수위 차이가 30cm 이하가 되면 문이 쉽게 열린다는 사실. 차량 내부에 물이 좀 더 찰 때까지 기다렸다가 문을 열고 탈출하면 됩니다. 침수되었던 주택에 복귀하면 충분히 환기시키고 가스와 전기는 꼭 전문가를 불러서 안전점검 후 사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내 이름은 남자현 만주 독립군입니다. 올 겨울이면 벌써 환갑이 되는군요.

여기는 하얼빈의 한 사진관입니다. 동지에게 3원을 빌려 방금 사진 한 장을 찍었습니다. 이것이 이승에서의 마지막 기록이 되겠죠. 나는 지금 내 생의 마지막 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얼빈에 온 지도 벌써 수년이 되었군요. 이곳 하얼빈은 수많은 피가 뿌려진 곳입니다. 지금도 옥에 갇혀 고초를 치르고 있을 김동삼 동지의 피. 이제는 세상에 없는 안중근 동지의 피. 그가 처단한 늙은 도적 이토의 피. 그리고 나는 이 땅에 또 한 번 피를 묻힐 것입니다. 곧 일본 정권 대사가 하얼빈에 온다는 첩보를 들었습니다.

0: 무토 노부요시 관동군 사령관입니다. 만주에서 우리 동지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주적이죠. 만약 이 거사가 성공한다면 저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겠습니다. 아무도 상상하지 못할 겁니다. 나 같은 늙은이가 이런 일을 꾸미고 있을 거라고는 말이죠.
1: 하기사, 그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손에 그토록 많은 피를 묻히게 될 줄이요. 양반과 막내딸로 태어나 꽃처럼 살 것만 같던 생이었습니다. 의병 활동에 나선 남편이 죽었을 때 내 나이 고작 24. 아들 성삼은 태어나기도 전이었죠. 남편이 마지막으로 남긴 이 옷을 이렇게 입게 되는군요. 오랫동안 나는 살아도 산 몸이 아니었습니다. 홀몸으로 어머님을 봉양하고 3대 독자 아들을 키웠지요. 사람들은 나를 효부라 불렀습니다. 마흔이 넘어서야 나 남자현의 삶은 다시 시작됐습니다. 가슴속에 묻어둔 말을 마침내 외쳤을 때 거칠어진 두 손이 높은 곳을 향했을 때 참으로 오랜만에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더군요. 돌이켜보면 우리 시대 여성의 삶이란 어쩌면 이 손가락과도 같은 것입니다. 무명지, 특별한 쓰임이 없어 이름조차 붙지 못한 손가락. 그것이 싫어서 나는 만주로 망명을 택했습니다. 나의 쓰임과 나의 이름을 찾으려고요. 만주에서 내가 처음 맡았던 일은 옷과 밥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0: 조직원이 워낙 많아 입히고 먹이는 것만 해도 큰 역사였죠. 작은 국가를 하나 경영하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켠에는 늘 타는 듯한 갈증이 있었지요. 이 비참한 망국의 서름을 벗으려면 남자뿐 아니라 여자들도 세상 돌아가는 일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여자들도 모두 글을 배우고 독립운동에 참여해야 한다고 설득했습니다. 만주에서 내가 만든 여성교육단체만 수십 개가 넘었을 겁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 무명으로 살아온 여성들을 설득하기란 결코 쉽지 않더군요. 회의를 할 테니 모이라고 하면 이런 대답을 듣기 일쑤였죠.
1: 회의라니 무슨 회요? 생선회요? 육회요?
0: 회갑을 앞둔 지금 나는 말하고 싶습니다. 안창호 선생이 길림성에서 체포되었을 때 비상대책반을 꾸린 것도, 사이토 마코토 총독 암살 계획 때 권총을 품고 잠입을 시도했던 것도, 조선 독립의 뜻을 국제연맹에 알리기 위해 혈서를 쓴 것도, 모두 이 손이 한 일이라고요. 누군가는 나를 효부라 부르고, 누군가는 나를 어머니라 부르고, 또 다른 누군가는 나를 여걸이라 부릅니다. 당신은 나를 무엇이라 부르겠습니까? 내 이름을 알고 있습니까?

0: 우리는 왜 분노하고 시기할까요?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건 잘못된 건가요? 나쁜 감정은 없애야 할까요? 이 질문에 크리스타 토마스는 부정적인 감정이야말로 삶에 대한 애착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신호라고 답하죠.
1: There is no conflict between negative emotions and a good life. As a matter of fact, negative emotions are part of a good life. We're better off learning how to live with our bad feelings and embrace them.

분노와 질투, 불안에서 삶의 의미를 찾는 감정의 철학자. 오늘 그와 함께 내 안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볼까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ETV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ETV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ETV는 교육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교육 현장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EBS ETV는 국내 최초의 다채널 방송으로서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 격차 없는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창의 융합 교육 채널 EBS ETV는 방송 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ETV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ETV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ETV는 교육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교육 현장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EBS ETV는 국내 최초의 다채널 방송으로서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격차 없는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창의융합 교육채널 EBS ETV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어? 이거 실화야?
2: 에이, AI 같은데.
1: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4: 행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진수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땅이 침수되고 있어. 폭우나 해일, 쓰나미로 인해 건물이나 땅이 물에 잠기는 자연재해, 침수. 주택이 침수됐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전기를 차단해야 합니다. 이때 젖은 손으로 전기 차단기를 만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수위가 무릎보다 위로 차오르면 출입문을 개방하기 어려우니 그 전에 신속하게 출입문을 열고 탈출하세요. 차에 탄 채로 주위가 침수되어 차 안에 갇혔을 때는 단단한 물체로 창문의 모서리 부분을 깨고 탈출합니다. 만약 창문을 깰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차량 내 외부 수위 차이가 30cm 이하가 되면 문이 쉽게 열린다는 사실. 차량 내부에 물이 좀 더 찰 때까지 기다렸다가 문을 열고 탈출하면 됩니다. 침수되었던 주택에 복귀하면 충분히 환기시키고 가스와 전기는 꼭 전문가를

0: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 생활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s 생활영어. I'm Megan Bowen.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네, 이번 주에 새롭게 준비한 테마가 있죠.
1: That's right. This week we're going to be talking about emails.
0: 네, 이메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뭐 예전에는 전자 우편, 이메일 다양하게 불렀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그냥 이메일이라고 하죠.
1: 그래서
0: 네, 오늘은 이번 주 주제가 이메일이고요. 오늘의 핵심 내용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1: Okay. So for today we'll be talking about this. I'm bad at checking email. Yes, that's me.
0: 저는 이메일 확인하는 걸 잘 못해요. 그러니까 자주 확인 못하거나 아니면 신속하게 답장 못하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I'm bad at checking email과 관련된 내용으로 공부해보겠습니다.
1: Okay, and actually today we have a clip sent to us from Bluence, who's from Austria, right?
0: 네, Bluence 씨의 이야기를 듣고 공부할 텐데요. 먼저 요약 문장부터 만나볼까요?
1: Bluence 씨,
0: 나와주세요.
2: Something I really need to improve on is checking my email more often. Something I really need to improve on is checking my email more often. Something I really need to improve on is checking my email more often.
0: 이메일을 더 자주 확인해야겠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름의 다짐을 하고 있는데요. 문장 같이 보겠습니다.
1: So, Bluence said, something I really need to improve on is checking my email more often.
0: 네. Something I really need to improve. 여기까지만 보면 improve 뒤에 나오는 것은 어떤 실력이라든지 기술 같은 걸 말합니다. Improve your English, improve your cooking skills.
1: Yeah, 네. anything.
0: 요리 실력, 노래 실력 이런 것들을 뒤에 붙일 수 있는데 이메일 같은 경우에는 improve my email
1: checking
0: skills 좀 이상하잖아요.
1: It's weird,
0: 그래서
1: yeah.
0: improve 다음에 그냥 목적어를 쓰지 않고 이 분야에 있어서 좀 더 잘한다는 의미로 그냥 자동사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improve on, improve or my skills on 이런 느낌이죠. 뭘 더 잘했으면 좋겠냐면 checking my email more often 더 자주 확인하는 걸 더 잘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1: Perfect. How about we review her speaking summary?
2: Something I really need to improve on is checking my email more often. Something I really need to improve on is checking my email more often. Something I really need to improve on is checking my email more often.
1: 네. Let's jump right into English on the go.

0: Yet, this is something that I'm very much hoping to improve on in the near future because I know it can get very annoying.
1: 네, 오늘의 핵심 어휘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짜증스러운, 짜증나는, annoying. 사람이 짜증을 느끼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에게 짜증을 주는 상태를 말합니다. annoying. 만약에 자신의 기분이 지금 짜증이 나 있는 상태라면 annoyed가 될 거고요. 여기서는 annoying. 그 다음 엄청나게, incredibly. 그냥 그대로 직역하자면 믿을 수 없게 정도도 되겠죠. 발음 연습해 보겠습니다.
2: Let's practice our pronunciation starting with annoying, annoying, annoying. Next, we have incredibly, incredibly, incredibly. Perfect. Let's look at some more vocabulary words.
1: 그 다음으로 notification이란 단어가 나왔습니다. 알림 통지를 말해요. notification. 그런데 발음을 보통 좀 부드럽게 notification 이렇게도 많이 하고요. slight, 약간의. Slight. 같이 읽어볼까요?
2: Notification. Notification. Notification. And lastly, we have slight. Slight. Slight. Perfect. How about we take a look at Bluence's clip once again, but with English subtitles?
0: One of my most annoying habits is that I'm very bad at checking my email. Although I'm incredibly fast at responding to text messages, I don't know why I'm so bad when it comes to emails. Perhaps because I have a number of different email accounts, all for different purposes, and I haven't set up notifications to come onto my phone or my laptop. Although I know I should, and this would make things a lot easier, but if I receive mail, the only way that I will see it is by actively logging in into each of my email accounts to check them. And this just doesn't happen that often. And it gives me a slight bit of anxiety when I log into my email and then I see an inbox that has a number of mails from like 3 weeks ago. And I feel incredibly bad because I have to respond to every single one of them, starting off with, "Hello, I'm incredibly sorry for the late reply." So although it's not time for New Year's resolutions yet, this is something that I'm very much hoping to improve on in the near future because I know it can get very annoying.
2: I often have to start many emails with I'm sorry for the late reply as well. So maybe I should also get better at checking my emails like you, Bluence.
1: 근데 이메일 같은 경우에는 저도 마찬가지로 뭐 회신이 늦어서 죄송합니다라든지 영어로도 똑같이 sorry for the late
2: reply
1: response.
2: Or response.
1: Response, reply 다 좋아요.
2: Yeah.
1: Answer. 뭐 이메일 다 좋습니다. 아무튼 그런 거 많이 쓰게 되는데 자주 확인한다고 꼭 이게 이 문제가 사라지는 것 같지는 않고
2: Oh, really?
1: 네, 아무튼 그건 모두가 갖고 있는 고민인 것 같습니다.
2: For sure.
1: 자, 그럼 처음으로 돌아가서 한 줄 한 줄 공부 시작해 볼까요?
2: Let's start.
0: One of my most annoying habits is that I'm very bad at checking my email. Although I'm incredibly fast at responding to text messages, I don't know why I'm so bad when it comes to emails.
2: One of my most annoying habits is that I'm very bad at checking my email.
1: One of my most
2: annoying habits, annoying.
1: 여기서 이제 짜증나는 습관 중 하나라고 했는데 annoying 하게 되는 대상은 누군가요? Is it annoying to herself or is it to other people?
2: It could be both though, because she's annoyed with herself for being so late
1: 네.
2: and it could be annoying for people trying to contact her.
1: 네, 본인도 지금 포함하고 있어요. 본인도
2: yeah.
1: 지금 이 상황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2: Mm-hmm.
1: 그래서 저의 가장 짜증나는 습관 중 하나는 is that I'm very bad at checking my email.
2: Mm-hmm.
1: 제가 이메일 확인하는 걸잘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더 공부를 하기 전에 한 가지만
2: okay.
1: 확인하고 가면요. check 다음에 아직까지는 check email,
2: mm-hmm.
1: check my email 두 가지가 나왔는데요.
2: Mm-hmm.
1: 또 다른 형태가 나올 수 있습니다. check emails,
2: oh, yeah.
1: 복수 형태도 쓸 수 있거든요.
2: Mm-hmm.
1: 다 똑같은 의미를 가리켜요. 그런데 check
2: mm-hmm.
1: email 하면 그냥 이메일이라는, 이메일 확인이라는 그 행동 자체를 가리킨다고 보면 되겠고요. check emails 하면 정말로 이메일을 확인하러 들어갔을 때 하나하나의
2: yeah.
1: 메일들이 또 여러
2: Each
1: 개가
2: one.
1: 있잖아요.
2: Yeah.
1: 네, 그래서 그거를 다 여러 개로 인식한다면 check emails
2: mm-hmm.
1: 꼭 계정이 여러 개여서가 아니고요.
2: Yes.
1: 아니면 그냥 이메일이라는 존재 자체를 확인한다면 mm-hmm. check email.
2: email.
1: 근데 본인 거니까 check my email.
2: email.
1: check my emails도
2: yeah.
1: 됩니다. 여러 가지
2: Literally.
1: 다
2: All of them.
1: 예, 다 됩니다.
2: Mm-hmm.
1: 다음 문장 볼까요?
2: Mm-hmm. Although I'm incredibly fast at

0: responding to text messages.
1: Although, 비록 뭐뭐 한데, 하지만, I am
0: incredibly fast, incredibly.
1: 네, incredibly. 중간에 C-R-E-D, cred 이 부분이 이제 믿는 것과 관련이 있어서 incredibly 하면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정말 fast, 빨라요. At responding to text messages, 문자 메시지에 답장하는 건 정말 빠르대요.
0: Yeah.
1: 바로 답을 합니다. 그런데,
0: I don't know why I'm so bad when it comes to emails.
1: When it comes to emails. 문자는 잘하는데 이메일만큼은 왜 이렇게
0: yeah.
1: I don't know why I'm so bad. 이렇게 못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Mm-hmm. 라고 말합니다. 참고로 이메일 지금 여러 번 나왔으니까 전자우편이라고 예전에 불렀던 것처럼 영어에서 원래 이메일은 뭐의 약자죠? What is it short for?
0: It used to be electronic mail.
1: 맞아요. Electronic mail. 전자우편.
0: Yeah, but
1: 똑같죠?
0: No, we just email.
1: 네, 그래서 원래는 E가 대문자로 쓰이고 고유명사여서
0: yeah.
1: 대문자로 쓰이고 hyphen mail이라고 하는 것이 맞았다가 이제 워낙 많이 쓰이니까 대문자가 소문자가 됐다가
0: yeah.
1: 요즘은 hyphen도 많이 안 쓰죠.
0: There's no hyphen. It's just E-M-A-I-L.
1: 네, 여전히 써도 됩니다.
0: I'm guilty.
1: Okay.
0: Let's move on to the next part.
2: Perhaps because I have a number of different email accounts, all for different purposes, and I haven't set up notifications to come onto my phone or my laptop. Although I know I should, and this would make things a lot easier.
0: Perhaps because I have a number of different email accounts, all for different purposes.
1: 이메일은 왜 이렇게 못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한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Perhaps 어쩌면 이 이유 때문인 것 같아요. Because I have a number of different email accounts. 이메일 계정이 여러 개가 있대요. All for different purposes. 서로 다른 목적을 갖고 만든 계정들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인지도 몰라요. 그리고
0: She says, And I haven't set up notifications to come onto my phone or my laptop.
1: 네, 이러면 확인하기 힘들죠.
0: Of course.
1: 알림이나 통지.
0: That's notification. Notification.
1: Notification. Notification은 명사고요. 이제 notify라고
0: notify.
1: 하면 알려주다. 그래서 보통 영어권 웹사이트 가입해서 개인 설정 같은 데 들어보면은 뭐 How should we notify you? 하면서 이메일로 받아보기, 문자도 받아보기
0: yeah.
1: 뭐 등등 있을 겁니다. 그 notify가 아마 notifications라는 메뉴 탭 안에 있을 거예요.
0: That is 100% correct.
1: Okay. 그래서 I haven't set up, 설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Set up, 블루인스 씨는 set up처럼 발음해줬고요.
0: Yes, set up or set up, 네. they both work.
1: 네. Notifications to come onto my phone or my laptop. 휴대전화나 노트북 컴퓨터에 이렇게 알림이 뜨도록 설정을 안 해놔서 그럴 수도 있대요.
0: But she says, although I know I should and this would make things a lot easier.
1: 그러니까 설정을 안 해놨어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말하면 Although I know 뭐뭐뭐 하면은 이렇다는 거를 아는데 말이에요.
0: I didn't do it, 네. but although I know I should.
1: 예. 그래서 although I know I should 설정해야 되는 거 아는데도 안 해놨습니다. And this would 여기서 would가 있으니까 가정하고 있어요. 만약 설정을 지금 안 했지만
0: she didn't do it.
1: 한다면
0: If she did.
1: 예. Make things a lot easier. 훨씬 더 쉬워질 거다, 편해질 거라는 걸 아는데 말이에요. 놓치는 이메일도 줄어들 것이고 기타 등등.
0: So she doesn't have notifications, so she says this.
1: Yeah.
2: But if I receive mail, the only way that I will see it is by actively logging in into each of my email accounts to check them. And this just doesn't happen that often. And it gives me a slight bit of anxiety when I log into my email.
0: But If I receive mail, the only way that I will see it is by actively logging in into each of my email accounts to check them.
1: 네, 그래서 지금 알림이 안 오니까, notification이 없으니까, but if I receive mail, 여기서는 mail이라고 했지만 결국
0: email,
1: 이메일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메일을 받으면, the only way that I will see it, 그 이메일을 보게 될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is by actively 적극적으로란 뜻이지만 여기서는 일부러 like
0: yeah.
1: on purpose.
0: On purpose, right? 네. She doesn't get notifications, so she has to go and check herself.
1: 네. 가만히 있으면 이거 알려주는 게 없으니까
0: yeah.
1: 일부러 logging in into each of my email accounts. 지금 이메일이 여러 개가 있다고 아까 말했잖아요. 각각 다 로그인을 직접 해봐야만 to check them 그걸 확인하려고 들어가야만. 새로운 메일이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대요. 여기서 재밌는 거는 이제 log in 여러분 보통 log in이라고도 하고 sign

0: in이라고도 하는데 log in까지만 해도 되는데 log in 어디에 들어간다 뒤에 이제 into my email accounts into도 uh-huh. 붙어서 in into 좀 생소하게 들릴 수 있겠죠.
1: Of course. 네. But it works as well.
0: 괜찮습니다.
1: And does she do it often? She says, and this just doesn't happen that often.
0: 네, 이렇게 그냥 지금 접속을 직접 해야만 하고 그런데 싫어하는 건 아닌데 아무튼 just doesn't happen that often.
1: Yeah.
0: 이걸 별로 자주 하게 되지가 않네요.
1: Yeah. But when she does log in, she says, and it gives me a slight bit of anxiety when I log into my email.
0: 그리고 자주 확인을 안 하다 보니까 이메일이 많이 쌓여 있을 수 있잖아요.
1: Yeah.
0: 그래서 약간의
1: slight.
0: 네, a slight bit. 사실 a bit of anxiety 해도 되는데 a slight bit of anxiety 하면서 이게 이제 약간을 강조해 주고 있어요.
1: Mm-hmm.
0: 그래서 많이는 아니고 약간의 yeah. anxiety.
1: Slightly anxious.
0: 네, 그래서 긴장감이 느껴집니다. 긴장을 하게 됩니다. When I log in to my email.
1: Mm-hmm.
0: 여러 가지 형태로 쓸 수 있는데 아까처럼 log in into my email, 여기서처럼 log in to my email, 아니면 mm-hmm. log into my email 할 수도 있을 거예요.
1: Yeah.
0: 여기서는 이런 형태로 써줬습니다.
1: The variety.
0: Mm-hmm.
1: Let's look at the next part.
2: And then I see an inbox that has a number of mails from like 3 weeks ago, and I feel incredibly bad because I have to respond to every single one of them, starting off with, "Hello, I'm incredibly sorry for the late reply."
1: And then I see an inbox that has a number of mails from like 3 weeks ago.
0: Mm-hmm. 들어갈 때 로그인할 때도 긴장감이 살짝 느껴지는데 mm-hmm. 이제 이런 게 보이는 거죠. And then I see an inbox that has inbox라는 것은 이제 메일이 들어오는 in 하는 박스니까
1: yeah.
0: 이제 받은 편지함이라고 우리말로는 부르죠.
1: Mm-hmm.
0: inbox 그리고 이제 보낸 편지함 같은 경우는 sent라고
1: sent.
0: 되어 있고요.
1: Mm-hmm.
0: inbox sent 정도만 알아도 나머지는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spam은 mm-hmm. 그냥 똑같이 spam이고요.
1: Oh, so, yeah.
0: 아무튼 그래서 받은 편지함이 있는데 has a number of emails 여러 편 여러 통의 메일이 있습니다. from like 3 weeks ago.
1: Mm-hmm.
0: 3주 전에 들어온 이메일이 많이 받은 편지함 안에 있대요.
1: She says. And I feel incredibly bad because I have to respond to every single one of them.
0: 그러고 나면 I feel incredibly bad. Mm-hmm. feel bad라는 거 여기서는 몸이 안 좋다가 아니고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1: Yeah. It's like you're like, oh, I'm so sorry.
0: Yeah.
1: Like in that way.
0: 그렇죠.
1: I feel bad. I'm
0: 네.
1: sorry.
0: 내 잘못인 것 같다 이런
1: yep.
0: 느낌이죠. 그래서 정말 미안한 마음인데 because I have to respond to every single one of them. 각각의 이메일에 답장을 해야 돼요.
1: Mm-hmm.
0: 어떻게 말하면서?
1: Right. Every single one of them starting off with Hello, I'm incredibly sorry for the late reply.
0: 똑같이 다 써야 됩니다.
1: Mm-hmm.
0: Hello, I'm incredibly sorry for the late reply.
1: Mm-hmm.
0: 답장이 늦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start off 시작합니다.
1: Uh-huh. Let's look at the last part of our clip.
2: So although it's not time for New Year's resolutions yet, this is something that I'm very much hoping to improve on in the near future because I know it can get very annoying.
1: So although it's not time for New Year's resolutions yet.
0: So although it's not time for 뒤에 나오는 내용을 할 시기는 아니지만 New Year's resolutions 새해 다짐을 할 시기는 아직 아니지만
1: She says This is something that I'm very much hoping to improve on in the near future because I know it can get very annoying.
0: Mm-hmm. 이것은 뭐뭐한 무언가입니다. That I am very much hoping to improve on in the near future.
1: Mm-hmm.
0: Very much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 주어, 비동사 다음에 나오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1: Mm-hmm.
0: I am looking forward to it. 이거를 I'm looking forward to it very much 해도 되는데
1: yeah, I'm very much very looking, much forward, looking forward, to forward to in the social world.
0: okay. 다음에 나오는 코너 중에 하나죠. 그래서 very much가 중간에 들어갔고
1: mm-hmm.
0: hoping to improve on 개선하고 싶은
1: mm-hmm.
0: 분야, 부분이에요.
1: Mm-hmm.
0: In the near future, 가까운 미래에 because I know, 알고 있기 때문이죠. It,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습관.
1: Yeah, the habit of not checking emails regularly.
0: It can get very annoying.
1: Mm-hmm.
0: 정말 짜증날 수 있다는 거, 짜증스러울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1: Yes, I feel you, girl. Let's review and take a look at our clip once again.
2: One of my most annoying habits is that I'm very bad at checking my email. Although I'm incredibly fast at responding to text messages, I don't know why I'm so bad when it comes to emails. Perhaps because I have a number of different email accounts

0: 네, 오늘은 이메일 확인하는 걸 잘 못한다는 내용의 소셜미디어 포스팅 두 개 가져왔습니다.
1: Let's take a look. I'm bad at checking my email because I always forget the password. I'm bad at checking email because I get so much junk in this account that real emails get buried.
0: 다시 한번 보자면요.
1: Chester says,
0: I'm bad at checking my email. 이메일 확인하는 걸 잘 못하는데 because I always forget the password. 항상 암호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로그인 자체가 안 되는군요.
1: Yes, Chester.
0: 그래서 잘 못한다고 하고요.
1: Nisha says,
0: I'm bad at checking email. 이메일 확인을 잘 못하는데 because I get so much junk in this account. 이 계정에서는 so much junk, 정말 많은 쓸데없는 이메일을 yeah. 받기 때문이래요.
1: Junk emails.
0: 네, junk emails, 쓸데없는 거 아니면 불필요한 광고라든지 스팸 메일, 이걸 다 전부 다 junk emails라고 부를 수 있는데 그런 나머지 that real emails get buried. 그러니까 진짜 이메일들, 읽어야 되는 진짜 이메일들이 묻히기 때문에 잘 못한대요.
1: They're buried within the junk. You can't find them.
0: Yeah, so it's a skill that you need to acquire.
1: That's
0: as
1: true.
0: Well.
1: And use your filters to yeah. keep that junk out. All right, great. So those are definitely some great posts we had for today. But unfortunately, it's the end of our show. But of course, just for today, right?
0: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릴게요.
1: That's right. See you next time.
0: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여러분, DBS 생활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 생활영어. I'm Megan Bowen.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Good to see you.
1: It's always great to see you as well.
0: 네, 이번 주의 주제는 뭐였죠?
1: We're talking about emails 네. this week.
0: 이번 주에 이메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자우편이죠. 자, 오늘의 핵심 내용도 바로 소개하겠습니다.
1: Alright, so for today we'll be talking about this. I get too many emails.
0: 저는 이메일을 너무 많이 받아요 라는 내용으로 공부해 볼 텐데요. Mm-hmm. 오늘의 이야기의 주인공은
1: We have Stephanie who's from the UK.
0: 네, 영국 분이고요. 스테파니 씨가 이야기를 해줄 겁니다. 먼저 요약 문장부터 만나볼까요?
1: 스테파니 씨,
0: 나와주세요.
2: I get way too many emails. I get way too many emails. I get way too many emails.
0: 네, 처음 봤던 문장과 한 단어 차이가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1: So she said, I get way too many emails.
0: 네, I get too many emails라고 해도 이메일이 너무 많이 온다라는 뜻인데요. 너무 많이 받는다라는 뜻인데 way를 붙여서 강조를 해주죠. Yeah. 너무 많이 받아요.
1: Way too many.
0: 네.
1: Way too many.
0: 그래서 오늘의 핵심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이메일을 너무 많이 받는다. 이 요약 문장 다시 듣고요.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1: Sounds great.
2: I get way too many emails. I get way too many emails. I get way too many emails.
1: 네. Let's jump right into English on the go.

0: communication.
1: 네, 첫 번째로 나오는 핵심 어휘죠. 주된, 주요한.
0: Primary. Primary.
1: 지금 스테파니 씨의 발음은 사실은 이제 보통 영국 아까 제가 소개할 때는 영국 분들은 primary처럼 발음을 더 많이 하세요.
0: Primary.
1: Primary. Primary. 그런데 미국에서는 primary.
0: Primary.
1: 네, 발음이
0: like
1: 되고.
0: Mary the name. 네, primary.
1: 그 사람 이름처럼요.
0: yeah.
1: 그런데 스테파니 씨는 그 중간 발음처럼 된 것 같아요.
0: Yeah.
1: 완전 Mary도 아니고 Murray도 아닌.
0: Yeah. Primary.
1: 네.
0: Like that.
1: 네, 여러 가지 발음이 가능합니다.
0: There are many shades of primary, okay?
1: 네, 여러 단계가 있어요. 예문을 하나 보면요, 이런 거 가능합니다.
0: Okay, so for example, you could say, our primary concern is their safety.
1: 우리의 주된 concern, 관심사, 우리가 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바는 is their safety,
0: safety.
1: 그들의 안전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요. Mm-hmm. 이 문장 자체를 다시 보면, so, 여기서 말하는 so는 그래서 그러므로라기보다는
0: nope.
1: 이야기의 시작하는 신호 같은 존재고
0: That's right.
1: I work in an office, 저 회사에서, 즉 여기서는 사무실이라고 했지만 mm-hmm. 네, 사무실이라는 공간에서 일을 하는데, 회사에서 일하는데 and that means, 그건 뭘 의미하냐면 we use email, 이메일이라는 것 자체를 as our primary form of communication. Form, 형태 of communication. 그러니까 의사소통의 형태로 또는 수단으로 mm-hmm. 이메일을 주된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0: Perfect. She says next this. If we're doing anything in an email, it's considered as being very official.
1: 우리가 anything, 뭐가 됐든지 mm-hmm. in an email, 이메일을 통해서 뭐 요청하고 질문하고
0: right.
1: 답변하고 이런 걸 하면 if we do anything 해도 되는데 if we are doing anything, 그냥 이거는
0: yeah.
1: 스타일의 문제고요. Mm-hmm. It's considered as being very official.
0: official.
1: 네, 아주 공식적인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이 문장도 바꿀 수도 있어요. It's considered to be로.
0: Oh yeah. It's considered to be very official.
1: As be는 없기 때문에 as be는 안 쓰더라고요. Mm-hmm. 그래서 as 어떤 명사 형태 being mm. 아니면 to 다음에 동사
0: be.
1: 원형처럼 써서 그래서 as being 아니면 to be 둘 중에 하나 고르셔야 될 것 같습니다.
0: Mm-hmm.
1: 다음 문장 볼까요?
0: Yeah. She says And that's just our way of trying to talk to each other.
1: 그리고 and that's just 그게 뭐냐면 단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Just our way of trying to talk to each other.
0: Mm-hmm.
1: 뭐 같은 공간에 없을 수도 있잖아요.
0: Yeah.
1: 아래층에 있을 수도 있고 다른 곳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0: Oh, yeah. Or it could be on the other side of the office.
1: 그렇죠. 아니면 다른 나라에 있을 수도 있고 다른
0: oh,
1: 곳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0: true.
1: talk to each other 서로와 소통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0: That's right. And what about outside of work?
2: And outside of work, I also get loads of emails from advertisers, spam, and a lot of the time, I don't really need them. They're just, it's just extra things trying to grab my attention. So I really enjoy not looking at my emails at all.
0: And outside of work, I also get loads of emails from advertisers, spam, and a lot of the time, I don't really need them.
1: 그리고 outside of work, 업무 외에도, 업무를 하지 않는 시간에도 I also get loads of. Loads of는 a lot of.
0: A lot of. 네. A ton of.
1: 네, a bunch of. 아니면 heaps of.
0: Heaps of.
1: 네, 많은 것을 가리키는.
0: Like Australians say.
1: 네, 표현들이 많이
0: of.
1: 있어요. 그래서 loads of emails from advertisers. 광고 업체에서 보내는 이메일도 많이 받고 mm-hmm. 그다음에 spam도 많이 받고
0: mm-hmm.
1: and a lot of the time, 그리고 그런 경우 중에 상당 부분이
0: mm-hmm.
1: 상당수의 경우가 I don't really need them.
0: Mm.
1: 필요 없는 것일 때가 많아요.
0: Yeah, that's true.
1: Okay.
0: Next she says, they're just, it's just extra things trying to grab my attention.
1: 여기서 they are just, they're just 이렇게 발음하고 있는데요. They는 바로 emails.
0: Yeah, the emails.
1: 들어오는,
0: they're just.
1: 네. 네, they're just 어떤 존재들이냐 하다가 이제 문장을 사실 좀 바꿨어요.
0: Mm-hmm.
1: It's just extra things. 그냥 부수적인 것들입니다.
0: Mm-hmm.
1: Trying to
0: grab my attention.
1: Grab my attention. 여기서 grab이라는 것은 잡는 거니까 내 관심을 잡는다. 관심을 끌기 위해서
0: mm-hmm.
1: 이거 세일하고 있어요. 아니면 이거 뭐 사용해 보세요라고 하는.
0: Visit our store, please.
1: 네, grab my attention 하기 위한 부수적인 것들일 뿐입니다.
0: Mm.
1: Extra things니까 not important라는 의미가
0: yeah.
1: 있어요.
0: They're not important things or important messages from friends, right?
1: Yeah.
0: It's mm-hmm. just we're having a sale, like
1: mm-hmm.
0: you said.
1: Mm-hmm.
0: Next, she says, "So, I really enjoy not looking at my emails at all.
1: 네, 발음이 이제 마지막에 at all. 미국에서는 그냥 at all.
0: At all. At all. Like you open your mouth. At all.
1: 네, 이렇게 발음하는데 영국에서는 at all.
0: At all.
1: 네, at all.
0: Sounds like you want a tall glass of milk.
1: 아, a tall glass. 그러니까 우유 한 가득 뭐 담은 그 컵을 말하는데 a tall glass of milk라고 말을 할 것처럼 a tall.
0: A tall
1: 이렇게
0: man.
1: 끝나죠. 네. A tall man. 네. 키 큰 남자.
0: Yeah.
1: I really enjoy. 보통 I really enjoy 하면은 이 활동을 즐겨한다, 재미있어한다, yeah. 좋아한다라는 말인데
0: yeah.
1: 그 중간에 not이 들어가 있어요.
0: Yeah.
1: Not looking at my emails at all. 이메일을 전혀 안 보는 걸 즐긴대요. 안 보는 걸 좋아한대요. 뭐 주말 같은 경우에
0: right?
1: 다시는 확인 안 하는
0: 거죠. She doesn't 네. want to do it. Right? Great. Let's look at the next part.
2: I will just delete my app or I won't check my phone at all and then I can focus on what's in front of me. But I do now really appreciate letters.
0: I will just delete my app or I won't check my phone at all and then I can focus on what's in front of me.
1: For example, like making this video.
0: Making this video. Great. 네. I'm 그래서, glad they 네. didn't distract you.
1: 이메일을 안 보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하는지 예를 들어주고 있는데 I will just delete my app. Mm-hmm. 여기서는 문맥이 있으니까 이 app이라는 게 아무 app을 가리키는 것이 no. 아니고 이메일 yeah. 앱을 말하는 거라는 거죠.
0: Email checking apps.
1: 네. 지우거나 삭제하거나 or I won't check my phone at all.
0: At all.
1: 휴대전화에 그런 알림을 전혀 확인을 안 해요. And then 그렇게 하면 I can focus on 뒤에 나오는 내용에 집중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무엇에 집중하냐면 What's in front of me? 내 눈앞에 있는 일, 제 앞에 있는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할 수 있어요. 이 표현 있잖아요. I can focus on what's in front of me. 이 표현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I can focus on 그 뒤에 my task도 가능하고 my work,
0: homework
1: 다양하게 가능한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좀 두루뭉실하게 묘사하고 있거든요.
0: Yeah.
1: 이런 형태가 많아요.
0: Yeah.
1: I can focus on what I am doing now.
0: Yeah.
1: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에 집중한다. I can focus on
0: the task at hand.
1: The task at hand. 네, 지금 하고 있는 일 아니면 uh-huh. what's important.
0: Yeah, what's important.
1: 중요한 right. 일에. 그러니까 an important task. 명사 형태로 가능도 uh-huh. 하고 이렇게 what.
0: What's in front of me?
1: What's in front of me? What's important? What needs to be
0: what
1: done?
0: What needs to be done? What I need to focus on?
1: Yeah, I can focus on what I need to,
0: focus on.
1: 집중해야 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다.
0: That's right.
1: 다양한 거 만들어 보시고요.
0: Uh-huh.
1: 다음 문장 볼까요?
0: She says next, but I do now really appreciate letters.
1: 그런데 I do now really appreciate letters.
0: Mm-hmm.
1: 저는 이제 편지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요. 여기서 now라는 것은 물론 문장에서 여기서는 제 생각에는 이제의 의미로 쓰인 것 같은데 like compared to before.
0: Oh yeah, it could be compared to before or it could just be a comparison.
1: 맞아요.
0: It's like I don't like emails but I like these now.
1: 네.
0: Like, 그래서 for example.
1: 그렇죠. 반대되는 의미로 쓸 yeah. 수가 있어요. 여기서 정확하게 어떤 걸 의도하셨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0: right.
1: 두 가지 뜻을 다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I do now really appreciate now that I'm an adult, now that I have to deal with so many emails. 이메일
0: right.
1: 정말 많이 받아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편지를 소중하게 생각한다가 될 수도 있고
0: of course.
1: 한편으로라는 의미만 살리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0: Mm, 네. For sure. But that basically means the same thing. She likes letters.
1: Yeah, compared to emails.
0: Yeah, perfect. Let's look at the next part.
2: So if I get a handwritten letter from a friend instead of receiving an email from them, it feels like so precious to me. It's like gold almost. And I really appreciate the extra effort that happens with letters now.
0: So if I get a handwritten letter from a friend instead of receiving an email from them, it feels like so precious to me.
1: 네, 손으로 쓴 거.
0: Handwritten이고요.
1: Mm-hmm. 그래서 편지를 친구에게서 손으로 쓴 편지를 받으면 무엇 대신에 instead of an email 아니면 instead of receiving an email
0: That's...
1: 이메일을 받는 대신에 이렇게 받으면 it feels 잘 들어보시면 it feels like so precious to me라고 한 것처럼 들리지만 그렇게 말을 했지만 여기에 나오는 like는 뜻이 있는 like가 아니에요.
0: No, it's not. So 네. it feels so precious to me.
1: 그렇죠.
0: It's what she wanted to say.
1: 원래는 빠져야 되는 like인데 yes. 그냥 필러로 그냥 yeah. 공간을 채우

0: 는 단어로 it feels like,
1: like so precious. Sometimes 네. when you're thinking too, 네. you use that. It feels like so good.
0: 왜 이게 지금 저희가 일부러 콤마를 앞 뒤로 찍어서 이게 필요 없다는 걸 표시해 드렸냐면 원래는 feels like precious라고 하지 않거든요.
1: Oh, no,
0: 그냥
1: you can't say that.
0: feels precious.
1: Yeah. feels 네. precious. You wouldn't say like.
0: 네, feel 다음에 형용사를 바로 써요. Mm-hmm. It feels good. It feels bad. It feels fantastic.
1: Feels
0: 이라고 하지.
1: terrible.
0: 네, 하지. It feels like good. Feels like 이렇게는 안 하고
1: no.
0: 뒤에 명사가 올 때 있잖아요. Mm-hmm. 뭐뭐인 것처럼 feels like a good idea. Feels
1: oh, yeah.
0: like a 뭐 그렇게 명사가 올 때는 쓸 수가 있습니다.
1: Yes.
0: 다음 줄 볼까요?
1: Yeah. How precious is it? She says. It's like gold almost.
0: 네, 거의 금과 같다고 한 거를 이제 황금 같은 선물이라고 한번 번역을 해봤고요. 다음 문장이 마지막 문장이죠.
1: Yes. So lastly, she says, and I really appreciate the extra effort that happens with letters now.
0: 네, 재미있는 조합이 이루어졌어요. 지금 effort 하고 happen이 그렇게 자주 함께 쓰이는 단어들은 아니지만
1: No, it's not
0: 네,
1: actually.
0: 네, 보통 이제 들어간다, go in이라든지
1: Yeah, the effort that you put in
0: or put
1: effort
0: in
1: effort that goes in
0: or make
1: Oh yeah, the effort
0: 근데,
1: you make
0: 네, happen도 이렇게 말이 됩니다. 그래서 yeah. I really appreciate 어떤 걸 소중하게 느끼냐면 감사하게 생각하냐면 the extra effort 추가로 노력을 들여야 하잖아요.
1: Mm-hmm.
0: 편지 쓰려면 정말로 종이도 사야 되고 등등.
1: Yeah, the extra effort when compared to emails especially.
0: 네,
1: yeah.
0: 보내야 되건 아니면 줘야 되고. 그래서 with letters, 편지와 관련해서 발생하는 이 추가의 노력이 고맙게 여겨진대요.
1: Yeah. All right. That was definitely a great clip. Let's review and take a look at it once again.
2: So I work in an office and that means that we use email as our primary form of communication. If we're doing anything in an email, it's considered as being very official, and that's just our way of trying to talk to each other. And outside of work, I also get loads of emails from advertisers, spam, and a lot of the time, I don't really need them. It's just extra things trying to grab my attention. So I really enjoy not looking at my emails at all. I will just delete my app or I won't check my phone at all and then I can focus on what's in front of me. But I do now really appreciate letters. So if I get a handwritten letter from a friend instead of receiving an email from them, it feels like so precious to me. It's like gold almost. And I really appreciate the extra effort that happens with letters now.
0: 오늘의 핵심 패턴으로 복습해 볼까요? 첫 번째로는 way too many로 연습해 볼 건데요. 너무 많은 뭐뭐뭐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 I enjoy ing 대신에 I enjoy not ing 하면은 뭐뭐 하지 않는 게 좋다, 않는 걸 즐긴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이 두 가지 패턴을 이용해서 만들어 볼 우리 영어 문장의 우리말 번역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0: 영어 문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처음으로는 way too many를 이용해서 이런 문장 만들어 볼게요. 그들은 발견했는데 에러를 너무 많이 찾았어요. They found way too many errors. Way too many errors. 발음 연습해 볼까요?
1: Repeat after me. They found way too many errors. One more time. They found way too many errors. Great. Let's look at our next one.
0: 두 번째로는 여기는 사람이 많아요를 이제 너무 많아요 강조해서 way too many people. There are way too many people here. 발음 연습이요.

0: 네, 오늘은 이메일을 너무 많이 받는다는 내용과 관련된 소셜미디어 포스팅 두 개 읽어볼까요?
1: Let's take a look. I wish it was acceptable to clobber people who insist on using reply all when it's completely unnecessary. I get too many emails each day. I complain that I get too many emails, then realize it's because I always put my email in when I see get 20% off first order on every website I come across.
0: 네, 둘 다 재밌네요. 첫 번째로 크리스 씨가 어떻게 말했냐면 I wish it was acceptable, 그게 용인되는 일이었으면 좋겠다. 지금은 아니에요.
1: It's not.
0: 용인되는 일이 아닙니다. To clobber people. 누군가를 두들겨 패는 거를 클라버라고 해요. Uh-huh. 많이 보게 되는 단어는 아니지만 yeah. 이렇게 또 재밌게 쓰였네요. Uh-huh. 어떤 사람을 패도 괜찮다고 생각, 괜찮았으면 좋겠다 생각하냐면 who insist on using reply all, 이메일에서 전체 답장 기능 있잖아요.
1: Yes.
0: 이거를 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uh-huh. when it's completely unnecessary, uh-huh. 전혀 필요 없을 때도 전체 답장을 고집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해도 괜찮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I get too many emails each day라고 불평을 약간 하셨네요. 이메일을 매일 너무 많이 받는다.
1: The next one is from D.
0: I complain that I get too many emails. 이메일 너무 많이 받는다고 나는 불평하지만 then 그렇게 불평하면서도 그 후에 깨닫는데요. 왜인지 It's because I always put in put my email in, 아니면 uh-huh. put in my email, 다 괜찮습니다. Uh-huh. 이메일을 입력하기 때문이에요.
1: Yes.
0: When I see get 20% off first order, 첫 주문 20% 할인이라고 yeah. 하는 그런 광고 문구가 있으면 uh-huh. on every website I come across, 우연히 발견하게 되는, 보게 되는 모든 웹사이트에 이런 게 있을 때마다 이메일 입력하니까, 그러니까 가입하니까
1: yeah.
0: 받는 거다.
1: Sign up, that would be the reason why, D.
0: It's her own fault.
1: It is. All right. Perfect. Well, those were some great social media posts we had. Unfortunately, it's the end of our show, but of course, it's just for today, right?
0: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Monday.
1: 와우.
0: 한 주의 시작입니다.
1: 네.
0: 네. 자, 오늘은요. 가정 영어 해볼 건데요. 제목이 할머니와 손녀의 장갑 이야기.
1: 오.
0: 아, 저 이거 쓰면서 감성이 돋아가지고.
1: 벌써 따끈따끈해지는데요?
0: 그렇죠. 아, 막 저도 이제 할머니에 대한 사랑이 막 떠오르면서.
1: 네.
0: 근데 그때는 그런 거 있잖아요. 어릴 때는 철이 없으니까 뭘 할머니한테 잘해드려야겠다. 뭐 이런 거 모르잖아요.
1: 개념이 없죠.
0: 그렇죠, 그렇죠.
1: 근데 저는 이제 제 딸을 놓고 저희 엄마와 저희 딸의 관계를 이렇게 살펴보자, 살펴보면. 아, 저렇게 할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아이는 얼마나 이 감성적으로 충만한 아이로 자랄까 이런 생각을 가끔 해요.
0: 아, 완전히 unconditional love. 조건 없는
1: 맞아요.
0: 사랑이잖아요.
1: 네네.
0: 자, 그래서 요 내용 준비를 해봤고요.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1: 공개!

0: 오늘의 미션입니다. 첫 번째 미션은요. 우시면 안 돼요. 오케이?
1: 네.
0: 할머니, 손이 왜 주름져 있어요? 아, 아이가 얘기한 거예요. 네. 그게 결국 또 사랑이거든요. 네네.
1: 그죠?
0: 자, 두 번째 미션. 제가 열심히 일해서 예쁜 장갑 사드릴래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요게 두 번째 문장 되겠습니다.
1: 지금 저희 첫째가
0: 아.
1: 딱 요런 말을 막 하기
0: 아, 뭐. 너무
1: 시작했거든요.
0: 귀여울 것 같아요.
1: 할머니는 너무 예뻐요.
0: 아.
1: 할머니 오래오래 107살까지 사세요. 뭐 이런
0: 맞아.
1: 얘기예요.
0: 이게 숫자를 또 정확하게
1: 네.
0: 했습니다.
1: 타겟을 하더라고요.
0: 오케이. 자, 이 문장들 영어로 다 바꿔볼 거고요.
1: 네.
0: 그렇다면 미션 도전하러 가볼까요?
1: 좋습니다.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할머니, 손이 왜 주름져 있어요?
2: What are you saying, little girl?
1: Oh, yeah. Grandma?
2: Yeah.
1: Why your hand is wrinkle? Wrinkle,
2: Oh,
1: wrinkle. Yes.
2: because they have worked hard for many years, pumpkin.
1: Pumpkin?
2: They have worked hard for many years, pumpkin.
1: Pumpkin, 호박?
2: Pumpkin.
1: Pumpkin.
2: 예.
1: 제가 열심히 일해서 예쁜 장갑 사드릴게요. 제가 my job. I will very very hard work. And then I'll 저기 buy so pretty gloves for
2: Oh, for
1: you.
2: me,
1: 네.
2: they'll be the prettiest gloves. I'm
1: Ah,
2: sure I
1: pretty.
2: need some gloves.
1: Yes.
2: Oh, wrinkly.
1: But you are so pretty.
2: Oh, me,
1: Yay,
2: 땡큐.
1: beautiful
2: 아.
1: grandma.
0: 네,
1: 아이고.
0: 영어를 이제 또 배울 때는요,
1: 예.
0: 뭔가 감동 스토리로 배우면 또 흡수가 금방 됩니다.
1: 그렇죠.
0: Alright. 자, 일단 전체 대화 드릴 테니까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Grandma, why are your hands wrinkly? Because they have worked hard for many years, pumpkin. I will work hard and buy you pretty gloves.

0: They'll be the prettiest gloves.
1: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2: 네.
1: 미션부터 한번 가볼 거예요. 할머니 손을 딱 보면서 할머니 손이 왜 주름져 있어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2: 그렇죠. 갑자기 할머니 손이 이렇게 뭔가 내 손과 다르게 느껴질 때
1: That's right.
2: 어떤 느낌일지 궁금해요, 우리
1: 맞아요.
2: 아이들은. Grandma, why are your hands...
1: 네.
2: 왜?
1: 왜
2: 당신의 손이,
1: 손이
2: 주름지냐?
1: 그렇죠.
2: 주름이 져 있다.
1: 네.
2: 사실 주름은 영어로
1: 뭘까요?
2: Wrinkle.
1: Oh, you know.
2: 예, because wrinkle cream을 쓰고 있어요.
1: 아, because
2: 예.
1: wrinkle cream 쓰고 계시면
2: 저도 주름이 많거든요.
1: 맞아요. 근데 이제 예. 한국에서도 wrinkle care, 뭐
2: 맞아요.
1: wrinkle 뭐뭐 이렇게 해서 네. 좀 익숙하긴 한 것 같아요.
2: Wrinkle. So 그러면은
1: 어떻게 할까요, 스펠링?
2: 주름이 있어요니까 그냥 wrinkle로만 쓸게요.
1: 일단은 아는 단어로 써볼게요.
2: Wrinkle.
1: 네.
2: 주름이 거의 100개가 넘으니까 wrinkles.
1: 오케이. 예. 자, 품사를 너무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아는 한도 내에서 오케이. 그리고 아예 주름을 모르실 수도 있어요.
2: 예.
1: 하지만 오늘부터는 알아야 됩니다. 자, R로 시작을 해서 R-I-N-K-L-E-S,
2: Close.
1: is that right?
2: 예.
1: 오케이. 자, 보겠습니다. Grandma, why are your hands wrinkles? 정답은 wrinkly. 되겠습니다.
2: 아~
1: 자, hold on. 보세요.
2: 아, W가 있어요?
1: 손이 왜 주름들이에요?
2: 아~
1: 라고 한 거예요. 방금 한 거는 명사기 때문에.
2: 할머니 보내버리네요.
1: 그렇죠.
2: 너무
1: 왜 주름들이에요? 이러면
2: 미안해,
1: 기분이
2: 할머니.
1: 손 자체가 주름이라고?
2: 어떡해.
1: 그게 아니죠.
2: 죄송합니다.
1: 주름이 진. 아닙니다. 그래서 형용사라는 게 여기 나와야 되는데 자, 일단은 그것보다 네. 방금 슬기 씨가 말한 게 더 중요해요. 명사를 먼저 알아야 돼요.
2: 아~
1: 잘하셨어요. 근데 스펠링이 하나만 미싱이었죠.
2: 예.
1: 바로 W가 있어야 됩니다.
2: 그러네요.
1: Right. So wrinkle이라고 하는 건 주름. 그리고 얘는 셀 수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wrinkles.
2: 오.
1: Right. 근데 보통 one wrinkle 이렇게 얘기할 일은 없죠.
2: 무조건 wrinkles 복수로 쓰이겠네요.
1: I have so many wrinkles. 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든가. So wrinkle 주름. 그런데 여기서 나온 형용사가 바로 wrinkle입니다.
2: Wrinkly. 네.
1: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게 대부분 명사만 알고 있어요. 알아도.
2: 맞아요.
1: 네. 그래서 형용사로 wrinkly 주름진, 주름이 많은. 그래서 여기서 비동사랑 형용사 같이 쓰죠.
2: 네.
1: 상태를 얘기하기 위해서 왜 당신의 손들은 right? 손들은 wrinkly한 상태인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2: 네.
1: 자, 주름 나온 김에 혹시 눈가 주름이 영어로 뭔지 아세요?
2: 눈가 주름이면은 wrinkle eye.
1: Wrinkle eye.
2: Yeah.
1: 아, 주름 눈. 주름 눈.
2: 아, wrinkly eye겠네요. 아하. Eyes.
1: Wrinkly eyes?
2: Yeah.
1: 어? 그것도 사실은 나쁜 방법은 아닌데 굉장히 특이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crow's feet.
2: 에이?
1: crow가 어떤 새인 줄 아세요?
2: 아, 그 까마귀 아니에요?
1: 맞아요.
2: 오.
1: 걔가 발을 보면 어떻게 생겼을까요?
2: 아, 주름 엄청 많죠?
1: 아, 발에 주름도 있는데
2: 있어요.
1: 약간 이렇게 돼 있잖아요.
2: 네.
1: 그게 여기 있는 거.
2: 아, 눈가 주름이 이렇게.
1: 맞아요. 우리가 이렇게 많이 웃다 보면 여기가 자연스레 그런 모양으로
2: 맞아요.
1: 생기죠.
2: 네.
1: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So crow's feet 이러면은 눈가 주름. 뭐라고 할까? 정말 발.
2: 네.
1: 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고요. 사실 주름은 이거 말고도 뭐 라인이라고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은 있는데 사실 wrinkle 관련된 게 제일 많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지금 의문사가 나왔어요. 어떤 의문사 나왔어요?
2: 의문사 why.
1: why 나왔어요. 뭐 물어보는 거죠?
2: 왜?
1: 이유 물어보는
2: 네.
1: 거예요. 그래서 아이는 너무 순수하니까 손이 왜 wrinkle인가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항상 여러분 아시겠지만 의문사 나오면 뒤에 어순이 평소문인가요?
2: 아니요, 의문.
1: 그렇습니다.
2: 네.
1: 질문. 그렇죠? 질문 어순을 여러분들이 넣어서 왜 뭐뭐뭐뭐예요?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겠죠. So, for example, 와, 왜 눈이 이렇게 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
2: 네.
1: 눈이 엄청 크다 이러면서 자, 보세요. 너의 눈들은 그렇게 크니 앞에다가 왜를 넣는 건데
2: 예.
1: 자, 이거 헷갈릴 수 있지만 한번 해보세요. 왜?
2: Why?
1: Why? 너의 눈들은 크니? 그럼 어때요?
2: Why are your eyes big?
1: 자, 완벽해요. 근데 거기다가 그렇게 크니 그러면 so를 넣어주면 더 끝내줘요. 어떻게 해요?
2: Why are your eyes so big?
1: So big.
2: Uh-huh.
1: Not bad. All right. 자, how about this? 혹시 곱슬거리는 이라는 형용사 아세요?
2: Curly?
1: Curly.
2: Yes.
1: 컬리하다 이러잖아요.
2: 네.
1: Curly. 그러면 너의 머리는 왜 그렇게 curly하니? So까지 넣어볼까요?
2: Why are you

0: hair so curly?
1: 그렇죠. 자, 근데 여기서는 are your hair가 아니에요.
0: 어?
1: Your hair는 단수 취급이니까 is your hair.
0: 어, 그래요?
1: Right.
0: 방금 is your hair?
1: eyes는 복수죠.
0: 예.
1: hands도 복수니까 are가 들어간 거예요.
0: 도대체가 hair가 얼마나 많은데.
1: 그렇죠. 근데 네. hair는 희한하게 셀 수 있는 단어도 되고 못 세는 단어도 됩니다.
0: 아, 그래요?
1: 셀 수 있는 단어가 되려면 한 가닥 얘기할 때만 그런 거예요.
0: 어...
1: 그래서 그렇게 쓸 확률은 많지는 않아요.
0: 그래서 그냥 hair로.
1: 맞습니다. 네. 오케이. 그래서 한 가닥만 curly 아니라고 물어보는 거는 아니죠. 그냥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거고요. 오케이. So why is your hair so curly? Why are your eyes so big? 여기서 핵심은 why 뒤에 질문 어순으로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0: 네.
1: You got it? 오케이. 네. 자, 읽어볼게요. Why are your eyes so big?
0: Why are your eyes so big?
1: Why is your hair so curly?
0: Why is your hair so curly?
1: There you go. 그리고 이것도 해볼게요. Grandma, why are your hands wrinkly?
0: Grandma, why are your hands wrinkly?
1: 오, 실감납니다. 자, 이랬을 때 이제 그러면서 수년간 열심히 일해서 그렇단다가요.
0: 오, 우리 할머니 약간 다큐로 또 대답하셨네. 열심히 일한 증거란다.
1: 증거란다.
0: Because they, 여기서 they는 이제 hands들인가 봐요.
1: 오, 오.
0: They have worked hard. 너무 열심히 일을 했어.
1: 얼마 동안 했어요?
0: For many years. 엄청 수년간.
1: 수년간?
0: 예. 수년간 열심히 일해서. 그런데 아가야니까.
1: 아가야. 얘야. 이런
0: 아가야.
1: 거. 이런 거는 사실은 단어들이 많아요. 뭐, 만약에 본인 얘기라면, I라든가, 뭐.
0: 네.
1: 뭐라고 할까요?
0: 저는 yeah. 우리 애기들이 저한테 너무 달콤한 사랑을 주니까 허니라고 okay. 해볼까요?
1: 오케이.
0: 허니. 허니.
1: 허니 스펠 모르는 거.
0: 갑자기.
1: 아니, 깜짝 놀랐습니다.
0: 갑자기 부딪혔어요.
1: okay.
0: 예.
1: Because they have worked for many years, honey. Worked hard, right?
0: Yes.
1: 정답?
0: 아. 펌킨?
1: 자, 일단은 방금 허니 썼죠?
0: 예.
1: Honey, sweetie, baby. 다 괜찮아요.
0: 아.
1: 오케이, 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왠지 잘 뭔가 익숙하지 않을 것 같은 거 가져온 것 뿐이에요.
0: 근데 이거는 오케이. 뭔가 수년간 열심히 일해서 그래, 호박아. 이런 느낌이에요.
1: 호박? 그러면 이게 한국에서는, 예. 우리말에서는 호박이란 이미지가 왠지 호박이라고 하면, 못생겼다고?
0: 호박에 죽는다고 수박되니?
1: 맞아요.
0: 이런 말 때문에.
1: 그런 거에서 왔기 때문에.
0: 예.
1: 근데 영어에서는 이 펌킨이 귀여운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호박이 또 달잖아요.
0: 맞아요.
1: 먹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나쁜 이미지가 아닙니다.
0: 네.
1: 대신에 펌킨 할 때는 P 발음이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은 요 사이에 자음 M하고 K 사이에 샌드위치가 돼서 그래요.
0: 네.
1: 오케이? 자, 한번 해볼게요. U에 강세를 주고 이런 식으로요. Pumpkin, pumpkin,
0: pumpkin, pumpkin.
1: 좋아요. 그래서 얘야, 아가 이런 식으로. 이거는 애인 끼리는 쓰지 않아요. 보통 아이,
0: 애기한테.
1: 어리, 특히 어린 아이를 얘기할 때 씁니다. 자, 여기 지금 시제가 정말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0: 네.
1: 이거 왕초보 영어 처음 보시는 분들은 오늘 완벽하게 이해 못해도 괜찮아요.
0: 예.
1: 집중해 주세요. Because they have worked hard. 여기서 they는 진짜 아까 말했던 My hands입니다. 엄마, 할머니 손이 열심히 일했거든. 근데 단순하게 they worked. 만약 과거형으로 썼다면 they worked hard. 그럼 무슨 말일까요?
0: 과거에 일을 했었던 거고 지금은 안 하는 거.
1: 아니, 그냥 과거에 한번 했다고.
0: 예.
1: 열심히 손이 과거에 한번 했어라는 걸로 단순히 끝나버려요.
0: 예.
1: Right? 왜냐하면 과거형은 진짜 과거에 한번 벌어진 걸 얘기하니까. But then 여기 have PP가 나왔죠.
0: 오, 맞아요.
1: Have PP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얘는 제가 일부러 해석을 PP 했다 이렇게 안 해요.
0: 네.
1: 그러면 과거형이랑 너무 헷갈리죠?
0: 그쵸.
1: 그래서 PP 해온 상태다.
0: 오.
1: 자, 이거를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의미를 느껴주셔야 돼요. Right? Have PP는요.
0: 예.
1: 과거에 어떤 걸 한 거예요.
0: 응.
1: 인정. 그거 인정해요. 근데 걔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해서 결과적으로 그거의 결과가 현재 어떻다.
0: 아.
1: 현재가 더 중요한 겁니다.
0: 오.
1: 여기서는 뭐냐면 과거에 일을 했죠.
0: 네.
1: Right? 시작했죠.
0: 네.
1: 오케이. 그래서 그렇게 끝난 게 아니라 그때 과거 일해서 지금 쭉 일해서 현재 굉장히 내가 힘든 상태다.
0: 아.
1: 현재 내 손은 굉장히 일한 상태. 힘들게 일한 상태야. 그래서 wrinkly 한 거야.
0: 그럼 지금은 일을 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1: They have worked. 그거는 지금 당장 하고 있는지 아닌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0: 아.
1: 핵심 포인트는 현재 상태를 강조하는 거기 때문에. 오케이? So,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뭐 예문으로 준비한 게 아니라 나는 내 전화기를 잃어버렸다라고 할 때
0: 네.
1: I lost my phone. 과거형으로 쓰면 나 과거에 잃어버린 거죠.
0: 네.
1: 그 정보밖에 없어요.
0: 응.
1: 지금 다시 찾았는지 아닌지 몰라요.
0: 그죠.
1: 근데 만약에 제가 I have lost my phone. 그러면 뭘까요?
0: 오, 잃어버린 지가 꽤 된 느낌?
1: 아,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 잃어버렸는데
0: 네.
1: 걔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지금도 lost 된 상태다.
0: 그쵸.
1: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 없단 얘기예요.
0: 오.
1: 오케이? 그래서 have pp가 한국어에는 없는 시제이기 때문에 헷갈리는
0: 예.
1: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have pp는 과거에 뭐 했는데 그거는 인정. 일단 그거 인정. 근데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현재 어떤 상태다. 과거에 work를 한번 했다.
0: 네?
1: 그래서 지금 굉장히 힘들어 있는 상태다.
0: 아~
1: 얘를 강조할 때 쓰는 겁니다.
0: 오케이?
1: 자, 한번 이거 볼게요. 나 10년간 여기 살아온 상태야. 그러니까 10년 전에 살기 시작했다는 거. 그거는 인정인데
0: 네.
1: 중요한 건 다 합쳐서 결과적으로 지금 10년 차임.
0: 아하.
1: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 여기는 여기 살아온 상태다. 어때요?
0: I have lived here.
1: 그렇죠. I have lived here.
0: Yes.
1: 10년간.
0: For 10 years.
1: That's it.
0: Oh.
1: I have lived here for 10 years. 그럼 단순 과거가 아니라 지금 결론적으로 10년 차. 자, 그러면 이거는 그녀는 그 건물을 떠난 상태야. 어떻게 할까요?
0: She
1: has left.
0: She has left.
1: The
0: building.
1: That's it. She has left the building. 자, 보세요. 이거 그냥 과거 써도 돼요. She left the building. 과거에 떠났어.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떠나서 지금 여기 없다고를 상대방한테 강조하고 싶을 때. 이런 말 하면?
0: 뭔가 약간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의미가
1: 네.
0: 굉장히 굵직하네요.
1: 그러니까 이거예요. 내가 뭘 강조하고 싶은지에 따라
0: 네.
1: 쓰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그랬다라는 거 강조를 더 하고 싶으면 그냥 과거 얘기를 쓰면 돼요. 근데 have pp를 쓰는 거는 과거에 그랬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결론적으로 지금 그래서 이렇게 됐어.
0: 아.
1: 이거 현재를 더 강조하고 싶으면 have pp를 쓰는 겁니다.
0: 오.
1: So 얘는 굉장히 주관적인 거라고 볼 수 있어요.
0: 그러네요.
1: Right. Okay. So 이런 식으로 문장을 완성할 수 있겠죠. 그렇죠?
0: 네.
1: So 나는 여기 지금 총 10년째 살아온 상태. 그리고 그녀는 지금 여기 빌딩에 없음을
0: 네.
1: 떠난 상태니까. 이렇게 되고요. 자, 보세요. 열심히 일한다라고 하려고 여기 무슨 표현 썼어요?
0: Worked hard.
1: Worked hard, right?
0: Yes.
1: Work hard가 열심히 일하다라는 제일 기본적이고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거 말고 재밌는 표현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work, 뭐 예를 들어 work my fingers to the bone.
0: 오!
1: 이게 뭘까요?
0: 뼈가 으스러지도록 뭔가 한 것 같은데요?
1: 그죠? 뭐 네. 으스러지는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손가락이 뼈가 될 때까지 일하다.
0: 아~
1: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회화에서 많이 쓰진 않아요. 근데
0: 에이.
1: 이제 약간 문학책이나 뭐 소설이나 가사나 이런 데서 보면 살짝 등장을 합니다.
0: 약간 뭔가 시적인 문구로.
1: 맞아요.
0: 아하.
1: 그래서 알아두면 여러분 쓰라는 게 아니라 좀 들을 때 편해질 수가 있겠죠. 그렇죠?
0: 네.
1: 자, 그리고 보세요. Because they have worked hard for how long?
0: Many years.
1: For many years. Okay. 수년간이라고 했는데요. 여러분들 사실 many를 쓰면 많은 거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이 전체가 for many years 그러면 오랫동안 수년간이 되잖아요. 그렇죠?
0: 아.
1: 그런데 사실 many를 빼도
0: 오.
1: for years 이러면 수년간이란 뜻이 또 될 수 있습니다. 오케이. Okay, 이게 왜 이러냐면 years 앞에 숫자가 안 나와 있죠. 10년인지
0: 네.
1: 3년인지 2년인지.
0: 네.
1: Right? 그런 거를 그냥 빼버리고 오케이 복수로 해가지고 뭐 정확하게 몇 년인지 모르겠지만 1년보단 길어.
0: 그러네요.
1: 이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0: years니까.
1: for years 이렇게 해버리면 그게 느낌 자체가 for many years보다는 좀 강도가 떨어지긴 하는데 여전히 수년간이라는 뜻이 될 수 있어요.
0: 네.
1: 오케이. You guys 읽어보겠습니다. Because they have worked hard for many years.
0: Because they have worked hard for many years.
1: Very nice.
0: Pumpkin.
1: Okay, pumpkin까지 썼네요. Sorry. Okay,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Grandma, why are your hands wrinkly? Grandma, why are your hands wrinkly? 'Cause they have worked hard for many years, pumpkin. Because they have worked hard for many years, pumpkin.
1: Okay, 자 다음은요.
0: 네.
1: 이걸 딱 듣고 제가 열심히 일해서 예쁜 장갑 사드릴래요.
0: 오, 예뻐. 마음이 이렇게 예뻐요. I will work hard. 열심히 일하고.
1: 어디서 끝날까요?
0: And 전에.
1: Okay.
0: 그죠?
1: And
0: 열심히 일할 거고.

0: gloves. 너에게 사준다. 글러브스를.
1: 네.
0: 예.
1: 근데 그냥 글러브스인가요?
0: 예쁜 장갑이네요.
1: That's right.
0: So pretty gloves 할게요.
1: Okay.
0: Yeah. Pretty.
1: Okay, pretty. Right? 맞습니다.
0: Yeah.
1: Pretty, 예쁜. T를 플랩으로 해서 약간 리을 비슷하게 부드럽게 읽으면 더 좋고요. 꼭 굳이 안 그래도 pretty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Pretty, pretty gloves, right? 자, 여기 지금 보면 뭔가 길잖아요.
0: 네.
1: 근데 이건 단순하게 뭔가로 두 내용을 이은 것 뿐이에요.
0: And.
1: And로 이은 것 뿐입니다.
0: 네.
1: 그래서 and가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정말 문장에서 확장을 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Okay? So and라고 하는 거는 A and B인데
0: 네.
1: 이 A하고 B가 뭐 명사일 수도 있는 거고요. 아예 문장과 문장을 연결이 되는 거가 될 수도 있어요.
0: 네네.
1: Okay? 자, and 그리고 뭐뭐 하고. So 여기서는 I will work hard. 그리고 여기서는 I will이 생략이 된 겁니다. And I will buy you pretty gloves. 이렇게 확 연결을 해버렸죠. So 예를 들어 여러분들, 나는 집에 가서 쉴 거야. 이러면 나는 집에 갈 거야. 그리고 쉴 거야. 이렇게 하면 되겠죠.
0: 네.
1: 자, 나는 집에 갈 거야. I will what?
0: I will go home.
1: 자, I will go home.
0: And.
1: 그리고 and 동사만 쓰면 돼요. 왜냐면 어차피 I will이 또 나오는 거니까
0: 네.
1: 쉬다가 뭐가 있을까요? R로 시작하는 거.
0: Rest.
1: Rest. I will go home and rest. 이렇게 될 수가 있겠고요. How about this? 나는 마유에게 전화해서 그에게 물어봤어. 자, 이거는요. 나는 마유에게 전화했어. 어떻게 해요?
0: I called Mayu.
1: 자, 그리고
0: and
1: 그에게 물어봤어.
0: Asked him.
1: There you go. 여기도 사실은 I 써도 돼요. 또 I asked him. That's fine.
0: Yeah.
1: 이렇게 연결을 해줄 수 있다는 면에서 and는 굉장히 굉장히 중요합니다. Alright? 자, 읽어볼게요. I will go home and rest.
0: I will go home and rest.
1: I called Mayu and asked him.
0: I called Mayu and asked him.
1: 자, 본문 읽어볼게요. I will work hard and buy you pretty gloves.
0: I will work hard and buy you pretty gloves.
1: There you go. 마지막 문장입니다. 아, 그때 할머니 감동했어요. 아, 가장 예쁜 장갑이 되겠네.
0: 와, they'll be the prettiest 장갑.
1: 장갑.
0: So, 아까 나왔던 맞죠? gloves를 써볼까요?
1: 그렇죠. 한쪽만 착용하는 게 아니니까
0: 네.
1: 복수로 당연히 써야겠습니다. So, gloves는 이렇게 yeah. 완벽하게 완성이 됐습니다. Gloves. Right, so glove는 한쪽을 당연히 나타낼 수도 있겠죠. 뭐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그렇게 해서 단수 써도 되지만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복수로 쓰는 게 당연히 맞겠죠. 마치 pants처럼. 자, 그리고 그나저나 우리 손모아 장갑이라고 해서 이렇게 모여있는 게 있죠. 그렇죠?
0: 네네네네.
1: 자, 이런 것은 mitten이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단어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0: 이거 야옹이 아닌가요?
1: 야옹이?
0: 고양이.
1: 그럼 키튼이죠.
0: 아, 키튼이군요.
1: 아, 고양이 정답 아니라
0: 미튼입니다.
1: Right.
0: 예.
1: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S를 써주시고 I의 강세를 많이 줘서 사실 들을 때는 메은, 은처럼 들릴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미튼 해주면 좋을 텐데 메은 이렇게 많이 합니다. 미튼. 이거 발음 한번 해볼게요.
0: 네.
1: 메은, 메은.
0: Mitten.
1: Ooh.
0: Mitten.
1: That's right. 자, 그리고 여기서는 그냥 예쁜이 아니라 뭐라고요?
0: The prettiest gloves.
1: There you go. 최상급 형용사, 가장 뭐뭐하다라고 얘기를 할 때 앞에 더를 항상 붙여주는 센스. 가장
0: 예.
1: 형용사다. So, 예를 들어서 이것들은 가장 예쁜 신발들이다. 그럼 어때요?
0: These are the prettiest shoes.
1: 그렇죠. These are the prettiest shoes.
0: Yes.
1: 그는 가장 키가 큰 guy야 여기에서.
0: Oh. He is the tallest guy in here.
1: In here or here. 둘 다 괜찮습니다.
0: Yeah.
1: Just like that. 더를 넣어주세요. 읽어볼게요. They'll be the prettiest gloves.
0: They'll be the prettiest gloves.
1: There you go. 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I will work hard and buy you pretty gloves. I will work hard and buy you pretty gloves. They'll be the prettiest gloves. They'll be the prettiest gloves.
1: 네, 미션 정리할게요.
0: 네.
1: 할머니, 손이 왜 주름져 있어요?
0: Grandma, why are your hands wrinkly?
1: Wrinkly, 형용사, right? 자, 두 번째. 제가 열심히 일해서 예쁜 장갑 사드릴래요.
0: I will work

0: card and buy you pretty gloves.
1: There you go.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2: 그래마, why are your hands wrinkly? Grandma, why are your hands wrinkly?
3: Because they have worked hard for many years, Pumpkin. Because they have worked hard for many years, Pumpkin.
2: I will work hard and buy you pretty gloves. I will work hard and buy you pretty gloves.
3: They'll be the prettiest gloves. They'll be the prettiest gloves.
1: 네, 입으로 직접 참여하는 입영작 타임입니다.
0: 여러분, 이 패턴이지 마유 볼까요?
1: Alright. 자, 첫 번째는 의문사 why 활용하는 거. 중요한 건 질문으로 이어가야 됩니다.
0: 네.
1: 자, 목소리 키워주세요. 너 왜 눈이 그렇게 커? 왜 너의 눈들은 so 크냐?
0: Why are your eyes so big?
1: There you go. 두 번째입니다. 내 머리는 왜 그렇게 곱슬거려? Curly입니다.
0: Why is your hair so curly?
1: There you go. Your hair는 단수 취급이니까 is가
0: yes.
1: 맞겠죠? 자, 하나 더요. 할머니, 손이 왜 주름져 있어요? Wrinkly예요.
0: Why are your hair, why are your hands wrinkly?
1: Wrinkly, right? So, grandma 하고,
0: 이거
1: 이거 중요한 건 아니에요. So, grandma, why are your hands wrinkly?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읽어볼게요. Why are your eyes so big? Why is your hair so curly? Grandma, why are your hands wrinkly? 자, 다음은요. And 되겠습니다. 문장이 길어질 거기 때문에 보고 하셔도 괜찮아요.
0: 네.
1: 나 집에 가고 쉴래. 이건 직역이고요. 의역하면 집에 가서 쉴래.
0: I will go home and rest.
1: And rest. 나 마유에게 전화했고 물어봤어. 이게 전화해서 물어봤다는 거죠.
0: 네. I called Mayu and asked him.
1: There you go. 제가 열심히 일해서 예쁜 장갑 사드릴래요. 자, 저는 열심히 일할 거예요.
0: I will work hard.
1: 그리고요.
0: And
1: 당신에게 살 거예요. 예쁜 장갑들을.
0: Buy you pretty gloves.
1: Perfect. 읽어보겠습니다.
2: I will go home and rest. I called Mayu and asked him. I will work hard and buy you pretty gloves.
1: Alright, 자, 전체 대화 다시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4: Grandma, why are your hands wrinkly?
5: Because they have worked hard for many years, Pumpkin.
4: I will work hard and buy you pretty gloves.
5: They'll be the prettiest gloves.
1: Alright, 미션 해결할까요?
0: 네, 슬기롭게 미션
1: 해결!
0: Grandma, why are your hands wrinkly?
3: Oh, because they have worked hard for many years, Pumpkin.
0: Oh, I will work hard and buy you pretty gloves.
3: Oh, they'll be the prettiest gloves.
0: Yay!
3: Oh, I can't wait.
0: Oh.
1: 아, great job, you guys.
0: Wow.
1: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럼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0: 난 돈 벌려고 노력 중이야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I'm trying to make money.
1: There you go. I'm trying.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뭐 make money 대신에 뭐 earn도 가능은 한데요.
0: 네.
1: make가 더 자연스럽습니다.
0: 오.
1: 오케이, 자, 오늘 배운 입영작 패턴 간단합니다.
0: 네.
1: And. 바로 and입니다. 굉장히 문장을 길게 만들어주는데요. 활용해서 다음 영작해주세요. 나 학교 가고 공부할래. 이건 직역이고요.
0: 예?
1: 나 학교 가서 공부할래.
0: 자,
1: 다시 한번 드리면 직역을 나 학교 가고 공부할래.
0: 네.
1: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0: 좋습니다.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uesday, 화요일입니다.
1: 네.
0: 자, 오늘은 일상 영어, 정말 생활 영어에 가까운 것을 배워볼 건데요.
1: 맞아요.
0: 제목이요. 장마 끝 햇살이 너무 반가워.
1: 드디어.
0: 장마라고 하면 뭔가 꿉꿉함이라든가.
1: 그러니까요.
0: 아,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죠?
1: 약간 모이스처가 아니라, 뭔가 스티키.
0: 뭔가 끈적끈적하고.
1: 그리고 냄새.
0: 냄새.
1: 네, 맞습니다.
0: 그래서 오늘은 장마가 끝나고 해가 나온 상황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1: 아, 좋네요.
0: 오케이. 자, 일단은, 우리 미션, 우리말로 드릴 거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입니다. 마침내 3주 만에 해가 다시 났네.
1: 오,
0: 기분 얼마나 좋아요.
1: 맞아요. 장마가 또한번 가면은 진짜 막 2, 3주씩 쭉 그냥 비만
0: I
1: 오잖아요.
0: know, right?
1: 네.
0: 자, 두 번째 미션은요. 난 무조건 빨래를 밖에 넣을 거야. 뭔가 깨달은 겁니다.
1: 맞아요.
0: 안에 넣었다가 축축해진 걸 느낀 거죠.
1: 그리고 또 밖에 뭐 뽀송뽀송도 있지만 약간 얼룩진 게 햇빛을 세게 받으면 살짝 흐려져요.
0: 아, 진짜 그렇게 돼요?
1: 진짜요. 해보세요.
0: 이게 그냥 이렇게 건조기로 돌리는 거랑 또 다른 느낌인 건가요?
1: 달라요, 달라요. 뭔가
0: 오케이.
1: 살균 소독되는 느낌
0: 아,
1: 있습니다.
0: 뭔가 개운해요. 네.
1: 네네.
0: 자, 다 영어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미션에 도전하러 가볼까요?
1: 좋습니다.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어우, 마침내 3주 만에 해가 다시 났네.
2: Why are you so happy?
1: 자, 저기, sunshine.
2: Sunshine.
1: Sunshine, 3 weeks. Three weeks,
2: Three weeks.
1: three weeks later, sunshine.
2: Late.
1: Everyday rain, cloudy,
2: Oh, for three
1: windy, but
2: weeks.
1: today's sunshine, yeah.
2: Don't jinx it.
1: 응?
2: Don't jinx it. Clouds are forming again.
1: Jinx?
2: Don't jinx it.
1: 응.
2: Clouds are forming again.
1: Forming again?
2: Look, the clouds.
1: 클라우드 온다고? 아니야. 난 무조건 빨래를 다 밖에 넣을 거야.
2: 응?
1: 난 무조건 빨래를 밖에 넣을 거라고.
2: You like the clouds? You don't
1: No,
2: like the
1: no, no.
2: clouds?
1: Do,
2: Boo!
1: do, no, no. Sunshine. Sunshine, I believe. So, I, laundry.
2: Are you gonna
1: Laundry outside.
2: hang out the laundry?
1: Yeah. Sunshine.
2: Don't blame me if
1: 응?
2: it pours again.
1: 아, 정말?
2: Don't blame me if it pours again.
1: 아직 저주를 퍼붓네.
0: 아, 오늘은 제가 좀 사과를 드릴까요?
1: 그러시던가요?
0: 조금 솔직히 말해서 애매한 것들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1: 그죠.
0: 문법으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도 좀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대신에 사과의 뜻으로 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 좋은 생활 표현 많이 나와 있으니까요.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Finally, the sun is back after 3 weeks.
4: Don't jinx it. Clouds are forming again.
3: I'm hanging laundry outside no matter what.
4: Don't blame me if it pours again.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자,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1: 네.
0: 자, 마침내 3주 만에 해가 다시 났네. 기분이
1: 우후.
0: 너무 좋은 거예요.
1: Finally, finally. 왠지 finally는 이렇게 읽어줘야 될
0: 너무
1: 것
0: 기분
1: 같아요.
0: 좋으니까.
1: Yeah. The sun is after 3 weeks. 3주가 후에. 예,
0: 왜?
1: 3주 지나서 the sun is 났다. 다시 났네. 다시. 그러면은 예, 다시 났네. Sun is
0: 써니 어디 갔었잖아요.
1: 그죠?
0: 근데 어떻게 된 거예요?
1: Rain is back처럼 다시 돌아왔네요. 그럼
0: 모든
1: sun,
0: 거 노래와 관련이네요.
1: sun is back으로 하겠습니다.
0: 오케이. 알라이트. Finally, the sun is back after 3 weeks. 정답. Perfect.
1: 와우.
0: Very, very nice. B-A-C-K. 이건 조금 제가 의역을 해놔서
1: 네.
0: 당연히 틀릴 수 있습니다. 자, back은 돌아온이라는 정도가 느낌.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you know, I'll be back.
1: 예,
0: 하도 많이
1: 알죠.
0: 봤을 거기 때문에
1: 예.
0: 아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after이라고 하는 거는 전에 후에예요.
1: 후에요.
0: Right. So 3주 후에 드디어 the sun is back, right? Okay.
1: 오.
0: So after 뒤에 시간이나 기간을 쓰게 되면 그런 시간이나 기간 후에 정도가 될 수가 있겠죠. So 예를 들어서 6개월 후에 그게 지나서 그럼 어떻게 해요?
1: After 6 months.
0: 그렇죠. 그러면 10년이 지나고 나서 so 10년 후에
1: After 10
0: there you
1: years.
0: go. Then we are going to make sentences using
1: Yes.
0: this. 자, 우리는 만났어. 6개월이 지나고 만났다. 후에 만났다.
1: We met after 6 months.
0: 그는 돌아왔다. 10년이 지나고 나서 돌아왔다. 자, 그러면 현재형으로 쓰세요. He is로.
1: He's back after 몇이요?
0: 10년? 10년?
1: Ten years.
0: Beautiful.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Alright. So 주어 동사 이 어순 제대로 살려 주시고 그다음에 after 어떤 시간이나 기간.
1: 네.
0: Yes. 자, 낭독해 볼게요. We met after 6 months.
1: We met after 6 months.
0: He is back after 10 years.
1: He is back after 10 years.
0: Mm-hmm. 자, 본문도 finally 이것도 네. 괜찮고요. Finally, the sun is back after 3 weeks.
1: Finally, the sun is back after 3 weeks.
0: Yes. 자, 이랬을 때 아직 하도 장마가 오래 졌었잖아요.
1: 그죠.
0: 그러니까 왠지 이게 완전히 온 건지 또 잠깐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1: 그쵸?
0: 그래서 상대방이 아, 설레발 치지 마. 구름 다 입히잖아. 이런 거 있죠.
1: 그죠, 그죠. 네. 이게 사람이 말이 무섭거든요.
0: 맞아요.
1: 너무 그렇게 뭔가 막 촐랑촐랑 하면요. 네. 그게 또 돌아왔던 운도 달아나더라고요.
0: 이상하게 축구 게임 같은 거 보면은. 오! 왠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친구가 야, 이긴 거야? 이긴 거야? 이러면 불안하잖아요.
1: 맞아요.
0: 하지 마. 이렇게 돼요.
1: 그러면 상대방이 골을 넣더라고요.
0: 그렇죠. 에이. 영어에서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 오! 징크스인데 저거요? Uh-huh. Don't jinx it.
0: Okay.
1: 구름이 다시 끼잖아. 뭐, or forming again.
0: Uh-huh.
1: 아, forming은 저건데요?
0: 뭐 하는 걸까요? Form 하는 게?
1: Cleansing form.
0: 아, 그거는 foam이고요.
1: 아, 네, foam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Forming. 이거 처음 봐요. 예. 네.
0: 오케이.
1: 그러면 구름이니까.
0: 일단 구름이 없네요.
1: 그럼 구름이니까 clouds 할게요. Already 나왔으니까 이제 지금 뭐 헷갈리지 않습니다.
0: Not bad, not bad. 네. So, hey, don't jinx it. Clouds are forming again.
1: Mm-hmm.
0: 볼게요. Clouds.
1: Oh.
0: Perfect. So, cloud가 구름이죠.
1: 네.
0: 셀 수 있는 단어입니다. Mm-hmm. 그래서 cloud들이 막 끼고 있어.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서는 지금 cloud들이 form하고 있어 라고 해서 동사를 썼는데요. 사실 구름이 낀이라는 형용사도 있습니다.
1: Oh.
0: 자, 뭘 것 같아요?
1: Cloud form.
0: 형용사로 cloud에다 뭐 하나만 더 하면 돼요.
1: Cloudy.
0: Yes.
1: 아하.
0: 그냥 형용사로 바꿔주는 것도 방법이죠. Alright. 그래서 구름이 낀이라고 하면 한번 써보실래요?
1: 네.
0: Okay.
1: Go ahead. Cloudy.
0: That's right. 정답.
1: Yes.
0: Yes. So 구름이 낀, 뭔가 흐린이라는 형용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지금 구름이 끼었다라고 하는 걸 만들었는데
1: 예.
0: 이거는 form이라는 동사를 활용한 것뿐이에요. So form이 동사로 뭔지 아세요? Form.
1: Form.
0: Mm-hmm.
1: 끼다겠네요.
0: 끼다겠네요.
1: 예, 끼다.
0: 형성하다라는 뜻입니다.
1: 아~
0: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1: 아~
0: form, right?
1: Form,
0: yes.
1: Yeah.
0: So, form이라는 거 형성하다를 의역을 하니까 어떤 구름 같은 것들이 끼다로 의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구름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Make sense?
1: 아, 이게 platform 할 때 왠지 form?
0: Platform, yes,
1: yeah.
0: yes, yes. 뭔가 모양, 상태가 있어야 되잖아요,
1: 네.
0: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 지금 이 부분 보이죠?
1: 예.
0: 이게 진짜 제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jinx it 이라고 하는 거 얘는 it이 거의 변하지가 않습니다. 도대체 왜냐면은 도대체 어떤 거에 대한 설레발을 치는 건지를 이미 말하는 사람 듣는 사람 다 알기 때문에요.
1: 네.
0: 그냥 jinx it 이라는 게 하나의 동사로 설레발을 쳐서 뭔가를 부정타게 하다라는 느낌. Right? 그래서 아, 괜히 그런 얘기하지 마. 오히려 운 안 좋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든가. 그래서 사실 jinx it 이라고 하는 거 평소문에도 넣을 수도 있는데요. jinx it 하지 마라고 해서
1: don't
0: 이걸 쓸 확률이 거의
1: yes.
0: 99%라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jinx it이 이거라고 했잖아요.
1: 네.
0: 이거 한번 만들어 보세요. 나 설레발 치고 싶지 않아. 한마디로 그거 부정타게 하고 싶지 않아. 나 아무 말 안 할래. 그럼 나 하고 싶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해요?
1: I don't want.
0: I don't want. 그 다음에 얘 동사니까 I don't want to
1: jinx it.
0: That's it. I don't want to jinx it. 이런
1: 오.
0: 느낌. Alright. 이렇게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1: 근데 우리가 사실 징크스 하면은 뭐 너 시험 보기 전에 뭐 징크스 있어?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저희는 명사화해서.
0: That's right.
1: 그러면은 나는 시험 보기 전에 머리 감으면 안 돼. 그러면 내가 공부했던 걸 다 잊어버리는 느낌이야.
0: 그렇죠.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 그러네요.
0: That's right. 그거 생각난 김에 나중에 그거 활용한 또 제가 대화문도 만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1: Very nice. 제가 하나 드렸어요.
0: 아, 감사합니다.
1: 예.
0: 또 까먹을 것 같긴 한데. So don't jinx it, right?
1: 네.
0: 자, 여기서 그러면은 우리 jinx it은 거의 고정이 됐기 때문에 변할 일이 많이 없으니까요.
1: 네네.
0: 얘를 활용해서 한번 우리 패턴 만들어보면
1: 네.
0: Don't do something. 이게 무슨 말이에요?
1: 그거 하지 마.
0: 하지 마라. 그렇죠? 여기서는 jinx it 하지 마. 굉장히 심플하지만
1: 네.
0: 많이 쓰는 그런 패턴이죠. So don't 뒤에 동사 원형 하면 동사 원형 하지 마. 참고로 동사 원형이 비동사의 원형인 be일 수도 있습니다.
1: 네.
0: 그렇죠? 자, 예를 들어서 이거는 많이 쓰죠. 너무 너무 많이 기대하지 마. 아이, 별거 없어, 별거 없어. 이렇게 할 때 기대하다가 뭘까요?
1: Expect.
0: Expect, right? 너무 많이가 뭘까요?
1: So much.
0: 더 부정적인 느낌.
1: Too much.
0: Too much.
1: Yes.
0: 그러면 너무 많이 기대하지 마라.
1: Don't expect too much.
0: 그죠? Hey, don't expect too much. Mm-hmm. Right? 자, 이건 어떻게 해요? 그 문 열지 마. 밖에 몬스터가 있는 거예요. 예. 괴물이 있어요. So, 그 문 열지 마.
1: Don't open the door.
0: 그렇죠. Don't open the door. 얘네들은 일반 동사의 원형을 썼기 때문에 네. 나름대로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so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 네.
0: Hey, don't expect too much.
1: Don't expect too much.
0: Hey, don't open the door.
1: Don't open the door.
0: But 여기 아까 전에 비동사 원형도 들어갈 수 있다고 했었죠.
1: 네.
0: 그건 어떤 경우에 그럴까요? 비동사 원형으로 쓸 때는 뒤에 뭐가 나올 때?
1: 형용사.
0: That's right.
1: 예.
0: 형용사는 혼자 못 쓰기 때문에.
1: 예.
0: 자,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1: 네.
0: 이거 제가 몇 번째 하는 건데 아마 단어 여러분들이랑 기억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욕심 많은 게 뭘까요? 욕심을 내는 거. 형용사로 욕심 있는, 욕심 내는.
1: 욕심.
0: 아, 몰라. 네. 자, greedy.
1: 아, greedy.
0: Right? 그러면 아, 욕심 내지 마.
1: Don't be greedy.
0: 그렇죠. Don't be greedy.
1: Mm-hmm.
0: Don't be greedy.
1: Yes.
0: So 얘는 욕심을 내는, greedy. 욕심이 있는.
1: 이렇게
0: yes. 뭐 욕심쟁이인 이 정도의 뜻이 있습니다. 근데 얘는 형용사니까 비동사의 도움을 받아서
1: Don't
0: 사용한 거죠.
1: Greedy.
0: 그렇죠? So 이제 여러분들 제가 예문으로 selfish라는 단어 많이 내거든요.
1: 네.
0: 이기적인 거.
1: 네.
0: 근데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좀 암기가 되셨을 것 같아요.
1: Mm-hmm.
0: 그래서 이제는 요거 연습하기. 아시겠죠?
1: 네.
0: Alright. 읽어보겠습니다. Hey, don't be greedy.
1: Don't be greedy.
0: Alright. 본문 읽을게요. Hey, don't jinx it. Clouds are forming again.
1: Don't jinx it. Clouds are forming again.
0: There you go.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Finally, the sun is back after 3 weeks. Finally, the sun is back after 3 weeks. Don't jinx it. Clouds are forming again. Don't jinx it. Clouds are forming again.
0: 네, 자 다음은요. 난 무조건 빨래를 밖에 넣을 거야.
1: 그럼.
0: 교훈을 얻은 거예요.
1: 그렇죠. Uh-huh. 지금 너무 이게 꿉꿉한 상태에서 빨래를 널어서 약간 질린 것 같아요.
0: 그리고 또 그게 또 있겠네요. 진짜 네. 오랜만에 해가 딱 또 여기 기회다.
1: 무조건이죠.
0: 무조건 밖에다. 네.
1: 근데 또 마른 하늘에 비가 그렇게 와요.
0: 아,
1: 조심해야 되거든요.
0: 네.
1: I am laundry outside.

0: No matter what.
1: Uh-huh.
0: 왠지 여기서 끊어볼까요?
1: Okay.
0: 예. 나는
1: 밖에
0: 밖에 빨래를
1: 런드리를
0: 널 거야. 어, 널다.
1: 널다.
0: 널다.
1: 이 널다.
0: 널다. 이렇게.
1: 영어가 더 헷, 아니, 그러니까 한국어가 더 헷갈려요, 사실.
0: 그쵸.
1: 너는 게 어디다 뭘 어떻게 하는 게 너는 거예요?
0: 펼치는 거.
1: 펼치는 거야?
0: 예.
1: 바닥이에요?
0: 아니요. 건조대,
1: 그러면은
0: 건조대.
1: 뭔가
0: 예,
1: 그
0: 걸단가 보다. 아, 행이다, 행. I am
1: 굉장히 직관적으로 느껴줘야 돼요.
0: yes, hanging. 아, 그치,
1: Okay,
0: B-I-N-G.
1: I'm hanging.
0: I'm hanging
1: 한다.
0: laundry outside, no matter what. 와, 이거
1: 오.
0: 진짜 이거
1: 오케이.
0: 너무 맞을 것 같아가지고
1: 그러니까요.
0: 지금.
1: 우리말로 널다? 뭐 다른 단어가 있나 생각이 들수 있는데, 자,
0: 아.
1: 이거 보겠습니다. I'm hanging laundry outside, no matter what.
0: 와, 이, 뭐 맞았다.
1: 퍼펙트입니다. 틀리셨어도 괜찮아요.
0: 와.
1: 괜찮아요. 자, 그래서 hang이라는 게 원래 무슨 뜻이라고요?
0: 거는 거요.
1: 거는
0: 걸다.
1: 겁니다.
0: 예.
1: 그래서 영어에서는 이거를 변형해서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똑같이 써요. 뭐 너는 거든 거는 거든 똑같은 행위로 치는 겁니다. 그래서 H-A-N-G, hang. 근데 이거 오늘은 이걸로 입영작하진 않을 텐데요. 비동사 ing 쓴 케이스입니다.
0: 네.
1: 진행형이 아니라 확정된 미래 사실을 얘기를 할 때, 나 진짜 팩트야, 확정됐어, 나 이제 건다 이런 느낌의 말투입니다. 이거는 오늘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Alright, so I'm hanging laundry. 이렇게 했는데, 자, 건다라고 할때 H-A-N-G잖아요.
0: 네.
1: 과거형, PP형 혹시 알고 있을까요?
0: 어, 이거 했었잖아요. 행, 헝, 헝.
1: 오,
0: 후후!
1: 나이스.
0: 예.
1: 행, 헝, 헝.
0: 아함.
1: 자, 한번 써볼까요? 스펠링을
0: 네.
1: 한번 써볼게요.
0: 어, 그래요? 근데
1: 아,
0: 이거 왜 이렇게 칸이
1: 아니,
0: 많죠?
1: 이거는 그냥 밑줄인
0: 아,
1: 것뿐이에요.
0: 그래요?
1: 네.
0: 예, 헷갈렸어요. 여러 가지 장치를 많이 드시네요, 선생님.
1: 이제는 조금
0: 예.
1: 속여야 되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자,
0: 네.
1: 정답. 맞습니다. Hang, hung, hung. 아, 이게 약간 주의하셔야 돼요. Hang이라고 하는 단어가 과거형, PP 형태가 다른 의미에 따라 달라질 때가 있어요.
0: 아,
1: 그래서
0: 그래요?
1: 어쩔 때는 Hang의 과거가 Hanged가 있습니다. ED.
0: 같은 의미인데요?
1: 의미가 달라요.
0: 아,
1: 그래서
0: 그쵸?
1: 그거는 아예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요걸로 유지를 해 주시고요.
0: 네.
1: 자, laundry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laundry는 뭐죠, 여기서? 그쵸,
0: 빨래.
1: 빨래예요. 세탁물,
0: 네.
1: 빨래. 이것을 바로 laundry라고 하는데, AUAW는 발음할 때 O예요, 어예요? 어에 더 가까워요. 완전
0: Yes.
1: 어는 아니지만, 이 모양을 O보다는
0: Why?
1: 벌려야 됩니다. 그래서 laundry. laundry가 아니에요. 자, 가봅니다. laundry. laundry.
0: Laundry, laundry.
1: Laundry, right? So, laundry를 outside에 hang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런데 아까 슬기 씨가 제대로 끊어줬어요.
0: 오.
1: 어디서 끊어줬어요?
0: Outside 다며.
1: No matter what. 이거
0: 예.
1: 솔직히 원어민들 얘기하는 거 들어본 적
0: 아, 이거
1: 있나요?
0: 너무 익숙한데요?
1: No matter what. No
0: 예.
1: matter what. 굉장히 많이 쓰는 덩어리 표현입니다.
0: 뭐가 됐든, 막
1: 맞아.
0: 약간 이런 느낌?
1: 그거예요. No matter. Matter는 문제가 된다라는 뜻인데, 중요하다는 뜻인데,
0: 네.
1: 문제가 되지 않는다. No matter, right? 중요하지 않다.
0: 예.
1: What 해서 뭐가 됐든 중요하지 않다가
0: 오.
1: 의역을 하자니까 결국 바로 그렇죠.
0: 무조건.
1: 무조건 무슨 일이 있어도 no matter what이 되겠습니다.
0: 그 무조건이란 노래를 No matter, no matter why. 짜라짜라짜라 찬찬찬. 이렇게 하는
1: 그렇게
0: 곡인데요.
1: 하나요?
0: 아니요.
1: 아, 그렇군요.
0: 틀리시오.
1: 아, 아니, 저 되게 진지했는데. 아,
0: 예.
1: 그거 하나 내도 될것
0: 그,
1: 같은데. 오케이.
0: 예.
1: So,
0: 한번
1: no matter
0: 트라이 해볼게요,
1: what.
0: 제가. 예.
1: 오케이. 자, 비동사 ing로 이거 해볼게요. 나 가. 나 간다고. I am.
0: I am going.
1: I'm going. 자, 그러면은, 나 무조건 가. 나 무조건 간다.
0: I'm going no matter what.
1: 그렇죠. I'm going no matter what.
0: Yes.
1: 자, 이번에는 좀 강력하게 must. 해야만 한다. 이거 한번
0: 네.
1: 해볼게요. 우리는 떠나야만 해. 무슨 일이 있어도 말이야, 무조건 떠나야만 해.
0: We must leave no matter what.
1: 그렇죠. 오늘 안 떠나면 큰일 나거나
0: 그러게요.
1: 뭔가. 그래서 we must leave no matter why. 네, 이래서 얘는 변하지 않습니다. 요렇게 정해져 있어요.
0: Yeah.
1: 자, 같이 한번 여러분 해볼게요. I'm going no matter what.
0: I'm going no matter what.
1: Alright, we must leave no matter what.
0: We must leave no matter what.
1: Alright, 자. 본문도 읽어볼 겁니다. I'm hanging laundry outside, no matter what.
0: I'm hanging laundry outside, no matter what.
1: There you go. 자, 마지막 문장 나와 있습니다.
0: 네.
1: No matter what 계속 생각나서 큰일
0: 그죠?
1: 났네요, 이거. 네.

0: 자, 다시 비 쏟아져도 날 탓하진 마. 너 지금
1: 오,
0: 징스한 것 같아. 이런
1: 그렇죠.
0: 느낌이죠.
1: 예. Don't me. 여기서 끊어볼까요? If it pours again. 이게 막 쏟아 붓는 건데요.
0: 오.
1: 날씨니까 또 it이 나왔나 봐요. 예. 다시 쏟아 부어도, 붓는다 그래도,
0: 그러면
1: don't,
0: 날 뭐 하지 말래요?
1: me. 탓하는 거예요. Don't
0: 그게 영어로 뭘까요?
1: 탓하다. 나를 미워하지 마로 갈게요.
0: 오.
1: 예. 그것도 말
0: 괜찮아
1: 되잖아요.
0: 아이디어. 괜찮아 아이디어.
1: 내가 경고했어. Don't hate me. Yeah.
0: 오케이. Don't hate
1: 나
0: me.
1: 미워하지 마.
0: Okay, you know what? It kind of works. 말이 되기도 해요. 그나
1: 네.
0: 싫어하지 마라. 그또 이래도. 자, 그런데 저는 이거 괜찮다고 했어요.
1: 네.
0: 그렇지만 정확하게 탓하거나 누구를
1: 그쵸.
0: 비난하거나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아마 보면은 아, 맞다, 맞다 이럴 거예요.
1: 어?
0: 바로
1: 아,
0: blame.
1: 알죠, 알죠.
0: Alright, so
1: 예, blame.
0: blame, blame이라는 동사. 이거는 뭐 사전을 찾으면 비난하다 이러니까 너무 세 보이지만
1: 네.
0: 회화체 같은 데에서 있잖아요. 아, 나한테 뭐라 하지 마. 이런 거 얘기를 할때 편하게 구어체로 blame
1: 네.
0: 쓰기도 합니다. Alright, 자, so blame을 탓하다, 비난하다. 자, 그런데 보세요. 뭐 하더라도 비난하지 말라 그랬냐면 if it
1: Pours
0: pours again,
1: again.
0: right? pour 하는 게 무슨 말이에요?
1: 이렇게 쏟아 붓는 건데요.
0: 맞아요,
1: 예.
0: 맞아요. 근데 벌써 느낌은 왔죠, 그쵸?
1: 예.
0: pour 한다는 거는 쏟아지다인데, 비가 진짜 쏟아지다, 엄청 내린다라고 할 때, rain이라는 동사 대신에 pour 쓰기도 합니다. P-O-U-R, right?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뭐, oh man, it's pouring, right? 그러니까
1: 예.
0: 물론 어떤 사람들은, oh, it's raining hard, it's raining a lot, 이라고도 하지만, oh man, it's pouring. 이러면, 오, 이 사람 영어를 좀, 잘하는구나. 이
1: 아,
0: 생각이 좀들 수가 있겠죠.
1: 예.
0: 그래서 pour 썼고요. 자, 여기서 뭐 하나만 봐주세요. 이거는 제가 아마 왕초보 영어에서 저도 처음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1: 네?
0: Don't blame me if it pours again. 얼핏 딱 보면은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1: 예.
0: 문제 없어요, 실제로.
1: 네.
0: 근데 if가 원래 무슨 뜻이에요? if요.
1: 뭐뭐
0: 그쵸?
1: 한다면,
0: 뭐뭐 한다면.
1: 네.
0: 비가 온다면 나를 블레임 하지 마. 약간 한국어로 어색하게 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 조금 뭔가,
0: 비가
1: 예.
0: 오면 날뭐 하지 마. 이게, 그러니까 그런 조건이 벌어지면 나한테 뭐 하지 마. 좀 이상해서. 원래는 우리말로도 비가 와도, 오더라도 뭐라 하지 마. 이게 조금 더
1: 예.
0: 자연스럽잖아요.
1: 그래서 if를 저 고등학교 때는 그렇게도 배웠던 것 같아요. 뭐뭐 할지라도.
0: 맞아요.
1: 예.
0: That's what I'm about to tell you.
1: 예.
0: Okay? So, if라고 하는 거를 무조건 뭐뭐이라면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even if가 뭐뭐
1: 아,
0: 할지라도거든요.
1: 그래요?
0: 그거에서 even을 생략한 거다.
1: 빼고.
0: 그렇게도 가끔 쓴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이게 자주 등장하진 않는데요. 이게 은근히 와요. 그래서 if 형성은 이거는 원래 예전 그냥 일반적이었으면 제가 뭐뭐이라면 했을 텐데 뭐뭐이라도
1: 뭐라도.
0: 막 pours 하더라도, don't
1: Yes.
0: blame이야. 이렇게 된 거죠. 그쵸? 그래서 예를 들어서, if you fail, 그러면 당신이 실패한다면, 이라고
1: 네.
0: 원래 해석했는데,
1: 네.
0: 어떤 경우에는 당신이 실패 할지라도
1: 할지라도.
0: 하더라도,
1: 예.
0: 그리고 if you lose, 그러면 당신이 진다면도 되지만, 당신이 지더라도,
1: 지더라도.
0: 이렇게도 맥락에 따라 될수 있는 거예요. Let me just show
1: 네.
0: you.
1: 예.
0: So, hey, don't blame me if you fail. 너가 실패하면, 만약 실패하잖아? 그럼 난 don't blame 하지 마. 이것보다는 하더라도.
1: 네.
0: 뉘앙스가 비슷해요. 그리고, don't be sad if you lose. 너가 지더라도 sad 하지 마라.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So, 얘 같은 경우에 오늘은 뭐 무조건 알아야 된다. 이런 거는 아니에요. 근데 좀 추가적으로, 나는 조금 업그레이드 하고 싶다.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죠?
1: 그럼요.
0: Alright. 읽어볼게요. Don't blame me if it pours again.
1: Don't blame me if it pours again.
0: Very nice. 또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I'm hanging laundry outside no matter what. I'm hanging laundry outside no matter what. Don't blame me if it pours again. Don't blame me if it pours again.
0: 네, 우리 미션 정리할게요.
1: 네.
0: 마침내 3주 만에 해가 다시 났네.
1: Finally, the sun is back after 3
0: 아,
1: weeks.
0: 자, 두 번째는요. 난 무조건 빨래를

0: laundry outside no matter what. I'm hanging laundry outside no matter what.
1: Don't blame me if it pours again. Don't blame me if it pours again.
0: 네, 이병작 타임입니다.
2: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0: 네, after 뒤에 시간 기간 붙여서 얼마 후에 해보겠습니다.
2: 네.
0: 우린 6개월 후에 만났어. 우린 만났다?
2: We met.
0: 6개월 후에.
2: After 6 months.
0: That's right. 자, 그가 10년 후에 돌아왔어. 그는 돌아왔어. 현재형으로 해주세요. He is
2: back.
0: All right. 10년 후에.
2: After 10 years.
0: Beautiful. Mm-hmm. 자, 마침내 3주 만에 해가 다시 났네. 자, 마침내.
2: Finally.
0: 그 해는 돌아온 상태다. 현재형으로.
2: The sun is back.
0: 3주 후에.
2: After 3 weeks.
0: 아주 좋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We met after 6 months. He is back after 10 years. Finally, the sun is back after 3 weeks. 자, 다음은요. No matter what 문장 뒤에 붙여주세요. 나 무조건 간다. 비동사 ing로 해볼게요.
2: I'm going no matter what.
0: Alright.
2: Yes.
0: 우린 무슨 일이 있어도 떠나야 해. Must로.
2: We must leave no matter what.
0: 좋아요. 난 무조건 빨래를 밖에 놓을 거야. 나는 빨래를 걸어 밖에.
2: I'm hanging outside.
0: Hanging?
2: I'm hanging laundry outside.
0: 자, 무슨 일 있어도요.
2: No matter what.
0: That's right. 읽어보겠습니다. I am going no matter what. We must leave no matter what. I'm hanging laundry outside no matter what. 자,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Finally, the sun is back after 3 weeks.
4: Don't jinx it. Clouds are forming again.
3: I'm hanging laundry outside no matter what.
4: Don't blame me if it pours again.
0: 미션 해결할게요.
2: 슬기롭게 미션
0: 해결!
2: Finally, the sun is back after 3 weeks.
1: Don't jinx it. Clouds are forming again.
2: I'm hanging laundry outside no matter what.
1: Don't blame me if it pours again.
0: Yes.
2: Wow.
0: Good job, you guys.
2: 네.
0: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까요?
2: 나 학교 가고 학교 가서 공부할래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I will go to school and study.
0: There you go. And를 활용을 했죠.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입니다. No matter what. Alright,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무조건 그걸 끝내자. 무조건 그걸 끝내자.
2: 오호.
0: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2: 네, 여러 번 영어 문장 완성해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보십시오.
0: 네, 틀려도 상관없으니까 많이 도전해주세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2: See you.

평상시에 읽기에 대해서 읽기 텍스트를 다양하게 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그 소재에 대해서 먼저 알고 있다면 그것을 읽어 나가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하지만 배경 지식이라고 하는 그 소재에 대해서 잘 모른다면 앞뒤 내용들을 통해서 이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추측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문맥을 파악해서 빈칸에 알맞은 것을 고르는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문장들이 있을 때그 문장들을 서로 잘 연결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글 속에서 나타나는 상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빈칸에 들어갈 말들을 찾는 연습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계속해서 했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지난 시간에는 앞부분에 있었던 내용들을 주로 다루어 봤다면,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1지문, 2문항에 대한 연습들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우리가 살펴보면서 기출 유형 학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첫 번째 그 문장을 보시면, 전자레인지는 짧은 시간에 음식을 따뜻하게 하거나, 익힐 수 있어 매우 편리하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핵심 키워드는 전자레인지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그럼 빈칸이 어디 있는지를 또 살펴봐야겠죠? 빈칸은 따라서 전자레인지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뭐뭐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힌트로 삶을 수 있을 것 같은 따라서라고 하는 표현도 있고요. 그리고 그런데라고 하는 표현들. 여러분, 이러한 표현들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시면서 동그라미를 치고 그것을 더 한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반대되는 내용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따라서라고 했기 때문에 앞에서 나왔던 내용의 결론이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알고 접근을 하시면 문제, 지문에서 정답을 찾는 것이 굉장히 쉬워집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짧은 시간에 음식을 따뜻하게 해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매우 편리하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알루미늄 호일이나 금속 성분이 있는 그릇을 넣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전자레인지는 마이크로바가 음식 속에 물 분자를 흔들어 열을 내는데 금속이 이 마이크로파를 반사시켜 불이 날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있기 때문이다 또 뭐예요, 여러분?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전자레인지를 사용할 때 그릇을 넣으면 안 돼. 그러니까 금속으로 만든 그런 그릇들은 주의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불이 날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결론적인 이야기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뒤에서 더 주제문에 가까운 내용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힌트가 되기 때문에 전자레인지를 사용할 때 그릇의 뚜껑을 닫아야 한다. 자, 그릇의 사용에 주의해야 한다. 쇠로 된 그릇을 사용해야 한다. 그릇에 물을 잘 닫고 넣어야 한다. 이 중에서 여러분 우리가 쉽게 정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릇의 사용에 주의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사실 뚜껑을 닫아야 하고 쇠로 된 그릇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은 아예 여러분 어때요? 불이 나니까 사용하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릇에 물을 잘 닫고 넣어야 한다는 이야기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릇의 사용에 주의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따라서라는 말로 다시 한번 전자레인지 사용 주의해야 합니다라는 것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2번 그릇의 사용에 주의해야 한다라는 말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요,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지문을 읽고 두 개의 문제를 풀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듣기 시험에서도 하나의 지문을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피갑격을 위한 최고의 선택, 강서영입니다. 여러분, 읽기 텍스트는 지금 3급에서 한 6급 정도의 수준으로 시험에서 제시가 되는데요. 6급 정도의 텍스트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자주 접하지 않는 아주 생소한 주제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듣고 두 개의 문제를 푸는 연습들을 했었는데요. 듣기와 읽기가 좀 다른 것은 듣기는 두번 들려줍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듣고 하나하나 문제를 풀수 있는 연습을 하거나 아니면 한번 듣고 두 개의 문제를 빠르게 푸는 연습들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읽기는 듣기보다는 조금 더 여러분들이 시간을 갖고 그리고 내가 잘 모르는 내용이 있다면 다시 한번 가서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읽기는 부담을 덜 가지고 문제를 푸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치만 듣기도 그렇고 읽기도 그렇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점은 이 문제의 유형, 그러니까 문제에서 무엇을 묻고 있는가 그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지문을 접근하시는 것, 지문을 읽어 내려가는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지문이 꽤 길어요. 여러분들 어때요? 헉, 갑자기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선생님과 함께 천천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문장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빈칸이 어디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빈칸의 앞뒤 문장을 먼저 좀 읽어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18세기 후반 영국은 산업혁명으로 산업구조의 큰 변화를 겪었다. 자, 여러분, 지금 산업구조의 변화를 겪었는데 무엇으로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과거 수공업의 생산 방식에서 여러분, 수공업이 뭔가요? 손으로 만드는 것이죠. 아주 옛날에는 지금처럼 기계가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사람이 손으로 어떤 것들을 만들기도 했지요. 그랬을 때 수공업 생산 방식에서 새로운 기계와 에너지 자원을 활용한 무엇이 뭐뭐 하기 때문이다 라고 해서 또 어떤 결과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다음 내용들을 읽어 나갈 때에는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힌트가 되는 표현들 체크하고 또 기존에는 그죠? 그리고 이로 인해 라는 표현들을 우리가 좀 찾아가면서 아, 이 앞문장과 뒷문장이 뒤에 있는 문장이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자,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처럼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산업 구조를 포함해서 사회 전반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점에서 산업혁명은 단순한 기술적, 혁신적 아닌 인류 문명의 전환점으로 평가받는다. 그러니까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결론이 짓는 내용으로 구조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올라가서 과거 수공업의 생산 방식에서 새로운 기계와 에너지 자원을 활용한 무엇이 뭐 변화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으로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그러나 이 시대에 이루어진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때는 산업 구조뿐만 아니라 생활 방식이나 사회 구조까지 바꿔 놓았고 수공업자나 농민들이 자신의 집에서 노동과 생산을 했지만 산업혁명 이후에는 뭐가 여러분, 여기 힌트가 나옵니다. 공장이라고 하는 곳으로 출퇴근을 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장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마도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변화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한다는 것이죠. 자, 예를 들면, 값비싼 물건을 매매했기 때문에, 그다음, 공장 생산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그다음 기존의 방식으로 유지되었기 때문이다. 정치 제도가 급속히 발전했기 때문이다라는 키워드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여러분, 여기에서는 사실 산업의 구조 변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손으로 만드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어떤 공장이 생기면서, 그죠? 새로운 변화들이 생겼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뒤에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정답은 공장 생산으로 전환되었기

기 때문이다라는 공장에는 이런 기계, 에너지 자원을 활용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연결된 문제를 보시면 윗글의 주제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라는 문제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우리가 아직 배우지 않은 유형입니다. 읽기 유형에서도 이렇게 주제를 선택하는 유형이 나오는데요. 이 유형은 12 유형에서 나오기 때문에 조금 뒤에서 배우겠지만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보통 주제문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나오느냐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처음 부분 혹은 중간 부분 혹은 끝부분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간 부분보다는 첫 문장이나 끝부분에서 보통 주제문이 나오는데요. 자, 아까 우리가 사실 앞에서 서로 그 앞에 나오는 힌트가 되는 이런 표현들을 동그라미 치면서 살펴봤었는데요. 자, 뒤에 어떠한 내용이 나오냐면 이처럼이라고 해서 앞에서 산업혁명으로 산업 구조의 큰 변화를 겪었다라는 내용들을 설명하면서 이처럼 산업구조를 포함해서 사회 전반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는 점에서 이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단순한 기술적인 혁신이 아니라 인류 문명의 전환점으로 평가받고 있다라는 것을 아주 주제문으로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제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선택지에 제시되어 있는 내용과 일치하느냐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내용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내용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혁명 이후에 노동자 계급이 권력을 갖게 되었다? 아니죠. 산업혁명은 역사적으로 실패한 혁명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사실 이 내용도 아니지요. 오히려 인류 문명의 전환점으로 평가받는다라는 거알수 있고요. 그다음 세 번째. 산업혁명으로 기계화된 공장은 대량 생산을 가능하게 했다라는 내용은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겠지만, 연결시켜 볼수 있겠지만, 주제문으로 삼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자, 4번. 산업혁명은 새로운 삶의 형태와 사회 구조를 가져왔다는데 의의가 있다라고 했던 것처럼, 이 새로운 삶의 형태, 그러니까 집에서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공장으로 출근하게 되는 그런 변화들, 그리고 사회 구조. 예를 들면 이런 공장이 위치한 도시로 인구가 몰려서 생활 기반이 발전하거나 혹은 정치 체계도 변화를 맞이했다라는 전반적인 내용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주제로는 이렇게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조금 어렵게 생각하게 되겠지만 여러분 뒤에서 이 문제에 대한 유형을 우리가 다시 한번 파악해 볼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자, 다시 우리가 빈칸에 들어갈 말을 찾는 문제로 연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등을 돌리는, 등을 떠미는, 가슴을 울리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앞서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관용 표현을 찾는 문제들이 꼭한 문제씩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좀 연습을 해봐야 될 텐데요. 최근 일부 음악 경연 프로그램에서 참가자의 실력보다 감동적인 이야기가 더 화제, 그러니까 더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죠. 주목을 받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여러분, 이에 대해, 그죠? 그리고 이로 인해 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음악 전문가들은 참가자의 음악적 재능보다 사연, 그러니까 감동적인 이야기가 더 강조되면서 프로그램의 본래 의미가 흐려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걱정하는 것이죠. 자, 이로 인해서 대중들이 음악의 본질보다는 사실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노래 실력이 더 좋아야 하는 것인데 이런 경연대에서는 그런데 이야기에만 어떤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 감동적인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이 감동적인 이야기와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을 찾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등을 돌리는

리는 등을 떠미는 가슴을 울리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감동적인 이야기라고 했을 때 가슴을 울리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지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감동적이다라고 하는 거뭐 감동받으면 눈물도 나고 그죠? 뭔가 이 마음속에 깊은 울림이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우리는 가슴이 울리다라는 표현으로 다시 의미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가슴이 두근거리는 이라는 것과 조금 비슷하지만 다르죠, 전혀. 어떤 놀라거나 그리고 뭔가 기대되는 상황이 있을 때 우리가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슴이라는 단어가 두 개가 나오지만 이것과는 3번이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 사회에서 고령화, 여러분, 나이가 많이 든 사람,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살게 되는 그런 사회 고령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랬을 때 독거 노인의 증가, 혼자서 사는 노인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그것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빈칸을 보시면 그러므로라고 하는 내용들로 연결이 되어 있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므로 정부와 복지기관이 함께 정부와 복지기관이 함께 뭐 해야 돼요? 이러이러한 정서적 안정을 돕는 정책을 마련해야 된다, 힘써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과 비슷한 발을 빼고, 손을 떼고, 발목을 잡고, 손을 맞잡고가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사실 이 내용을 다 읽지 않더라도 우리 회가 집중해야 할 부분은 이렇게 정부와 복지기관이 함께 한다는 것을 담고 있는 의미. 손을 맞잡고라고 하는 표현을 보통 쓰게 됩니다. 서로 협력해서 무언가를 할때 손을 맞잡다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여러분, 발을 빼다, 손을 떼고, 발목을 잡고. 발목을 잡고는 어떠한 것을 하려고 할때 발목을 딱 잡는 것은 뭔가를 더 못하게 하는 형태들이 되지요. 뭔가 방해하는 느낌. 그리고 발을 빼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에서 그 일을 그만하게 하는 형태입니다. 발을 빼다라는 표현을 쓰고요. 손을 떼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일을, 어떤 일을 하고 있을 때, 일을 이제 그만해야지라고 했을 때 손을 떼다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요. 여러분, 많은 청소년들이 학업 부담과 경쟁으로 인해서 놀이나 휴식, 또 예체능 활동 등을 전혀 하지 않고 공부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빈칸이 그러나라고 하는 표현과 같이 묶여 있는데요. 그러나 이렇게 공부만 하는 현상을 두고 교육 전문가들은 공부가 아닌 모든 일에 무엇을 빈칸을 자, 담을 쌓으면 열을 올리면 고개를 숙이면 귀를 기울이면이라는 표현 중에 어느 것을 넣어야 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자, 뒤에 있는 내용까지만 같이 읽어 볼게요. 청소년기의 발달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성적에도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쉬지 않고 활동이 적으면 몸에 피로가 쌓여서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공부만 하는 것이 좋지는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답은 담을 쌓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담을 쌓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나 어떤 일에 관심을 끊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는 가장 적합한 것을 고르면 담을 쌓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열을 올리다라고 하는 표현은 여러분 보통 우리가 다른 일에 대해서 어떤 열정을 가질 때 열을 올리다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고개를 숙이다라고 하는 표현은 두 가지의 의미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무언가 사과를 해야 하는, 미안함을 전달해야 되는 의미일 때 고개를 숙이다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의미로
고개를 숙이다라고 하는 표현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귀를 기울이다라고 하는 것은 집중해서 무언가를 들을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공부 외에 아무것도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표현들로 담을 쌓다라는 표현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에서는 예로부터 문이나 벽에 복주머니, 까치, 호랑이 그림 등 다양한 전통 장식을 걸어두는 풍습이 있다라는 문장입니다. 여러분, 복주머니. 제가 여러분들이 복주머니를 혹시 아실까, 모르실까 싶어서 이렇게 사진으로 준비했는데요. 아마 명절과 관련된 한국 문화에 대해서 배웠을 때 이러한 그 복주머니를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런 복주머니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행운과 재물을 가져온다. 그러니까 뭐돈 같은 것들이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설날이나 특별한 날에 문에 걸어두었고요. 벽에 걸어두기도 했고요. 까치와 호랑이가 함께 있는 그림은 집을 지켜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장식품들은 단순한 인테리어나 미적 목적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인데요. 자, 여러분, 예술적인 감각. 앞서 미적 목적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이 정답이 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자연과의 조화, 장식 문화의 변화, 이런 이야기들은 위에서 나오지 않았지요. 자, 여러분, 인생의 희망과 안녕이라고 하는 거, 뭔가 건강하고 무사히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안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디 행운과 재물을 가져준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런 것에서 좀 비롯된다. 집을 지켜주는 의미라는 것들을 통해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희망과 안녕이라고 하는 내용들로 이 부분으로 우리가 정답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문제입니다. 여러분, 현대에는 어느 나라나 우체통이 거의 빨간색이지만 원래는 우체통의 색깔이 다양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결국이라고 하는 단어와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우체통이 빨간색으로 통일, 같아진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왜 같아졌을까라는 부분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약 200년 전 서양에서는 초록색으로 만들었고, 한국에서도 노란색과 파란색 우체통을 볼수 있었어요. 그러나 뒤에 반대되는 내용이 나오겠지요? 먼지가 많이 쌓이거나, 해가 져서 어둡게 되면 잘 보이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어서 결국에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언제든지 눈에 띄도록, 그러니까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우체통이 빨간색으로 통일되었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학습하는 이 유형 11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좀 다양한 문제들을 다시 한번 연습해 봤습니다. 자, 지금 1쯤은 1문항, 1쯤은 2문항이 섞여 있는 문제였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1쯤은 2문항에 해당되는 주제를 찾는 문제와 같이 연결되어 있는 6급 수준에 해당되는 문제를 풀어 봤습니다. 자, 여러분, 이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 점수를 높게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6급 수준에 나와 있는 문제들, 긴 지문들 같은 경우에는 이문 구조들을 살펴보는 것을 미리 좀 해보시면 도움이 되겠지만, 오늘 연습한 또이 부분, 관용 표현의 의미를 아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미리 학습을 해두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뭐 관용 표현들, 가슴을 울리다, 귀뚱으로 듣다, 눈 감아주다, 여러 가지의 표현들이 있을 텐데요. 여러분, 전략 부분에 나와 있는 중요한 부분들만 우리가 오늘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슴을 울리다라고 하는 부분, 우리가 앞서서 기출 유형 문제에서도 살펴봤었는데요. 깊게 감동시키다라고 하는, 뭔가 감동을 받았을 때, 나 지금 가슴을 울렸어 라는 표현들로도 사용할 수가 있겠고요. 보통 이런

0: 그런 가슴을 울리다라고 하는 거, 뭐 공연이라든지 아니면 책과 관련된 내용들에서 꾸며주는 역할들로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귀등으로 듣다. 여러분 어때요? 원래 어떤 소리 이런 것들은 귀로 듣는 것인데, 귀등으로 듣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들어도 못 들은 것처럼 행동할 때에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귀의 등이라고 하는 잘 듣지 않고 잘 들었지만 못 들은 것처럼 행동할 때 우리가 이런 표현을 사용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다음 눈 감아주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른 사람의 잘못을 알지만 그것을 안다고 말하지 않고 그냥 모르는 척 해줄 때, 그냥 내가 아무것도 못 봤어라는 것처럼 눈을 감아주다라는 그 뜻에 살려서 눈 감아주다가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머리를 맞대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여러분, 손을 맞잡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연습 문제에서도 같이 살펴봤던 내용인데요. 서로 같은 목적을 가지고 협력할 때 손을 맞잡다라는 표현을 쓰지만 머리를 맞댈 수도 있습니다. 머리를 맞대는 것은 여러 사람이 모여서 같이 고민하고 의논할 때에 쓸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머리를 맞대다, 손을 맞잡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같이 하면서 의견을 이야기하고 또 같이 협력할 때 손을 맞잡다라는 표현을 구분해서 좀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러한 표현 외에도 여러분 우리 전략에 아주 상세히 자주 출제가 되었던 그 관용 표현들을 소개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도 읽기 텍스트 혹은 또 시험을 봤던 학생들은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는 것들이 있을 텐데, 이런 관용 표현들은 사실상 그 단어의 의미를 안다고 해서 의미를 생각해낼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평소에 정말 여러분들이 이러한 관용 표현에 관심을 갖고 미리미리 정리를 해두시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한국 사람들이 말할 때에도, 대화를 할 때에도 자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잘 알아듣기 위해서라도 이런 관용 표현들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빈칸에 맞는 말들을 찾는 내용들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어떤 부사어들, 자주 사용하는 부사어들 살펴봤다면 이번 시간엔 전략으로서 하나의 관용 표현을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들 여러분들 잘 정리해 두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집중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1: 바야흐로 글로벌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E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 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E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2: EBSE는 0세부터 1학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0: 토끼니, 너 이 불맛 나는 도토리 먹어봤냐?
1: 아니, 처음이야. 요 불맛 나는 도토리 한번 맛보면 그냥 도토리는 못 먹는다며?
0: 아, 당연하지. 내가 이 맛에 캠핑 온다니까. 그럼 우리 이거 있는 동안 놀고 있을래?
1: 그래, 댄스 댄스.

0: 사람이랑 폭행이 오늘 캠핑 간다더니 좋겠다.
1: 그러게. 맛있는 것도 먹고 노래도 부르고.
2: 그럼 우린 더 신나게 놀아야지.
0: 맞아. 오늘도 힘차게 셋, 둘, 하나, 렛츠고.

0: 요정들 안녕.
1: 지아 안녕.
0: 요정들 어제 이 뒷산에 불 난 거 알아?
1: 진짜?
2: 그래서?
3: 어떻게 됐는데?
0: 다행히 소방관들이 출동해서 금방 불을 꺼주셨어.
2: 다행이네. 119에 신고 전화 빨리 했나 보다.
4: 아휴, 그러게. 아휴, 어제 사하라 사막에 퀴즈만 내려가지 않았어도 우리가 그 산불 다 끌 수 있었는데.
0: 요정들이?
4: 우리도 가끔 소방관으로 변신하거든.
3: 보여줄까? 딩동댕 삼총사 소방관으로
1: 변신! 소방관 변신 완료!
0: 우와, 멋지다!

0: 구조 요청이야. 자, 네, 딩동댕 119입니다. 말씀하세요.
1: 불이 났어요. 도와주세요.
0: 자, 불난 곳이 어디인가요?
1: 여기 도도숲 캠핑장이에요. 그리고 바로 옆쪽 숲길이에요.
0: 알겠습니다. 지금 당장 출동하겠습니다.
2: 가만. 도도숲 캠핑장이라면
3: 바람이랑 토끼가 캠핑 간 것 같은데?
4: 그럼 방금 전화한 게?
2: 우와, 큰일이다. 어서 가보자.
3: 딩동댕 소방관
5: 출동!

0: 아, 어떡해.
1: 살려주세요.
2: 여러분, 우리가 왔습니다.

0: 화재진아.
1: 와요!
2: 와! 고마워, 딩동댕 소방관! 이렇게 빨리 와주다니, 정말 최고야!
3: 이게 다 너희들이 119 신고 전화를 빠르게 해줬기 때문이야. 다람이, 네가 전화한 거 맞지?
2: 어, 맞아.

0: 먼저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 침착하게 잘 이야기해 줬고.
1: 여기 도도숲 캠핑장이에요. 계곡 바로 옆쪽 숲길이에요.
0: 이렇게 우리는 위치를 자세히 설명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빠르게 출동할 수 있었어. 잘했어, 다람이.
2: 내 친구 멋져.
3: 자, 다들 기억하자. 불이 났을 때 신고 전화는 몇 번?
4: 1,

0: 우리가 믿음직하냐고 다음에 또 불내고 그러면 안 된다.
1: 이런 화로 사용할 땐 조심해야지. 이렇게 넘어뜨리면 큰일 나.
2: 아니야. 이 화로 우리가 넘어뜨린 거 아니야.
3: 이거 너희가 한 게 아니야?
2: 응, 우린 안 건드렸어. 우린 그냥...
4: 도토리 있는 걸 기다리면서 신나게 놀고 있었는데
2: 이렇게 된 거야.
0: 그렇다면 이 화로가 저절로 넘어졌거나 아님 누군가 이 화로를 넘어뜨렸다는 건가?
2: 그러고 보니 이 화로에 굽고 있던 도토리들이 사라졌어.
5: 그럼 그 유명한 불맛 나는 도토리 못 먹는 거야? 안 돼!
1: 그렇다면 이건! 너희들이 신나게 노는 사이 누군가 화로에 있는 도토리를 훔쳐가려다. 그만 실수로 화로를 넘어뜨려 불이 난 게 아닐까?
3: 그럴듯하네.
2: 혹시 또 그 녀석인가?
6: 누구?
2: 얼마 전부터 계속 우리 도토리를 훔쳐가는 녀석이 있었어. 한두 번이라서 봐주려고 했는데 캠핑장까지 쫓아와 불까지 내다니.
7: 다람아, 우리 이번엔 참지 말자.
2: 그래, 당장 경찰에 신고하자. 이 경찰 신고 번호가 몇 번이더라?
8: 119 아니야?
3: 아니. 경찰서 신고 번호는 112.
1: 맞아. 수상한 행동을 하거나 누군가 괴롭히는 사람을 발견하면 112로 전화해야 해.
0: 불이 나거나 아픈 사람, 다친 사람을 구해야 할 땐
6: 119!
0: 나쁜 사람을 경찰에 신고할 땐
6: 112!
9: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할아버지!
0: 자, 이럴 땐 어디로 전화하지?
2: 할아버지가 많이 아프신 것 같으니까 119?
0: 맞아. 아픈 사람을 구해야 할 땐 119.
10: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9: 사람이 물에 빠졌어. 도와주세요!
1: 이럴 땐 어디로 전화하지?
9: 도와주세요!
8: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야 할 땐 119 같은데?
0: 맞아! 사고로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해야 할 땐 119!
8: 고마야, 아저씨가 맛있는 거 사줄게. 가자.
10: 모르는 사람인데.
8: 아저씨 좋은 사람이야. 가자. 가자!
9: 수상한 사람이다.
3: 이럴 땐 어디로 전화하지?
2: 저 아저씨 나쁜 사람 같아. 경찰에 신고해야 해. 112.
0: 맞아. 수상한 사람을 신고할 땐 112. 맛있는 거.
3: 이럴 땐 어디로 전화하지?
7: 도리야! 남의 물건을 훔친 사람은 경찰에 신고해야지. 112.
0: 맞아. 나쁜 사람을 신고할 땐 112.

0: 나쁜 사람 신고잖아? 1, 1, 1. 여보세요? 네, 저희 도토리를 자꾸 훔쳐가려는 녀석이 있어서 신고하려고요. 여기가 어디냐면요, 도도스 캠핑장이요.
1: 토깽이가 112에 신고전화 했으니까 범인이 곧 경찰에 잡힐 거야.
2: 그럼 우린 범인이 잡힐 때까지 퀴즈를 풀면서 기다릴까?
3: 좋았어. 댕댕이
2: 동동이와 함께하는 119
3: 112 퀴즈.
2: 불났을 때 신고전화 112. 어? 9가 없네. 이 중에서 9를 찾아봐. 시작. 찾았다. 9.
3: 경찰에 신고 전화 1 1. 엥? 2가 없잖아. 이 중에서 2를 찾아봐. 시작.
2: 이제 119.
3: 112. 잘 기억할 수 있지, 친구들?
4: 도토리 도둑 잡혔을까?
5: 그러게.
0: 얘들아, 얘들아. 범인을 잡았어.
5: 우와.
3: 그게 누구였는데?
0: 이건 바로
6: 나.
0: 옆 동네 너구씨. 너희 말대로 구운 도토리를 몰래 훔쳐가려다 그만 불을 낸 거였어. 어?
7: 범인 검거.
5: 우와!
4: 잘 해결돼서 정말 다행이다.
0: 이게 다 딩동네 요정들이 경찰 신고는 112라고 알려준 덕분이야.
5: 우와!

0: 1192.
1: 꼭 기억하자. 1192.

아이부터 어른까지 원사이즈 양말 폴프렌즈에서 원사이즈 양말 세트를, 성장기 우리 아이를 위한 더데이에서 칼마디 비타민 세트를 드립니다.

0: 아기 고라니 소변.
1: 무슨 냄새 이게? 지하 간호사 또 방귀 꼈어?
0: 아니야, 아기 고라니 소변 검사할 거야. 소변 냄새 아니야?
1: 어? 어우, 아우, 오줌 냄새가 아닌데. 배 아프면 화장실을 가.
0: 아니라니까. 오늘의 환자 소똥구리. 서로 자기 똥이라고 싸웠어요.
2: 내놔.
3: 내 거라고.
2: 제발 줘.
1: 아니, 왜 이렇게 상처가 날 정도로 싸워요?
3: 아니, 이거 제 똥이거든요. 근데 얘가 자꾸 자기 똥이라고 우기잖아요.
2: 아유, 아니에요. 이거 진짜 제 똥이에요.
1: 병원이 아니라 경찰서에 먼저 가시지.
4: 아니. 아, 귀한 분들이 다치면 안 되죠. 병원부터 잘 오셨어요.
1: 귀한 분들?
4: 소똥구리는 소똥이나 말똥이 있어야 사는데 요즘은 풀밭에서 소나 말을 잘 안 키우잖아.
2: 맞아요. 그래서 소똥 말똥도 사라지고 우리 소똥구리는 지금 멸종 위기라고요. 그러니까 두 분도 말씀 조심해 주세요. 저 예민해서 멸종할 수도 있거든요.
1: 네.
3: 진짜 어렵게 구한 똥으로 똥구슬을 만들었더니 그걸 뺐냐?
2: 왜 거짓말해? 누가 할 소린데?
1: 근데 똥으로 뭘 하길래 똥이 있어야 산다는 거지?
3: 궁금하세요? 그렇다면 문제로 우리 소똥구리들은 이 똥으로 무엇을 할까요? 1번 먹는다.
2: 2번 똥으로 짝을 찾는다.
4: 설마 똥을 먹을까? 정답은 2번.
2: 정답은 2번 똥으로 짝을 찾는다.
4: 우와, 내가 맞췄다.
3: 그리고 1번도 정답이에요.
1: 뭐? 똥을 먹는다고?
5: 우린 소똥 말똥 같은 초식동물 똥을 먹는데요.
6: 냠냠, 똥에는 생각보다 영양분이 아주 많이 들어있거든. 엄냠, 맛난다.
7: 우리도 좋아해. 냠냠, 쩝쩝쩝.
1: 정말 맛있나 봐. 똥 속을 막 파고 들어가네.
5: 그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똥구슬을 만들려는 거예요.
6: 말랑말랑, 지금이 똥구슬 만들기 딱 좋아.
2: 좋은 똥구슬이 있어야 여자친구의 선택을 받을 수 있거든요. 똥구슬을 예쁘고 단단하게 잘 만들어야 짝을 만나 짝짓기를 할 수 있거든요.
1: 그렇구나.
3: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4: 중요한 거?
3: 우린 이 똥구슬에 알을 낳거든요.
4: 알도 낳는다고?
5: 소똥구리 수컷과 암컷이 사랑을 하게 되면
3: 짜잔!

0: 암컷이 똥구슬에 하나의 알을 낳고 똥구슬을 더 단단하게 다져요.
1: 그리고 그 똥구슬을 땅속에 묻죠. 알에서 깨어난 소똥구리 애벌레는 안락한 똥구슬 보금자리에서 똥을 먹으며 자라다.

0: 멀쩡하기 직전이야.
1: 참으세요, 참으세요.
2: 도대체 누가 거짓말을 하는 거야?
0: 진짜 똥자리 얘가 거짓말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 똥구슬을 만들어서 굴려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문제가 생각나네.
1: 문제?
0: 우리 소똥구리들은 이 똥구슬을 어떻게 굴릴까요? 1번, 물구나무 서서 뒷다리로 굴린다. 2번, 똥구슬 위에 올라타서 서서 굴린다.
2: 힘들게 왜 물구나무 서서 굴려?
1: 맞아, 똥 위에 올라타서 편하게 굴릴 것 같아. 정답은 2번!
0: 정답은 1번이지. 정답 공개도 뺐냐?
3: 아, 이거 내 거라고.
4: 내 거야.
3: 거짓말 좀 하지 마.
4: 거짓말 하지 마.
3: 제 눈이 지금 거짓말 하는 것 같아요.
2: 맞죠?
3: 제 눈이 지금 거짓말 하는 것 같아요.
4: 거짓말 하는 것 같아요.
3: 제 눈 좀 보세요.
0: 진짜.
3: 제 눈을 한번 보세요.
0: 이렇게 거꾸로 서서 뒷다리로 똥을 굴리며 가죠. 그런데 그때,
5: 야, 똥구슬 잘 만들었다. 똥 내놔.
0: 뭐? 안 돼. 이 똥은 내가 만든 거야.
5: 내놔.
0: 뒤 저리 가.
5: 가. 이 내가 포기할 것 같냐?
0: 미치기. 가. 똥구슬을 직접 안 만들고 이렇게 뺏는 똥구슬 도둑들이 있거든요. 그건 정말 똥 튀기는 싸움이었어요.
5: 어버 튀기!
0: 내 똥!
5: 이 똥은 이제 내 꽃!
0: 그렇게 똥차리가 뺏어간 거라고요!
3: 아니라고요. 이거 정말 제 거라고요. 억울해.
1: 누가 진짜 똥 주인이야? 아, 기습 질문. 동시에 대답하세요. 이 똥구슬을 무슨 똥으로 만들었죠?
2: 하나, 둘, 셋.
3: 말똥, 말똥.
2: 어? 응? 똥찬 씨. 좀 늦게 말한 것 같은데?
3: 아유, 아니에요. 오해해요, 오해. 정말 제 거라고요. 아유, 너무 억울해서 멸종하기 직전이야.
1: 싸우지들 마시고요. 그럼 이 똥구슬을 반으로 딱 갈라서 가지는 건 어때요?
3: 오, 좋다. 뭐야? 이 소중한 똥구슬을 반으로 가를 순 없어. 그럴 바엔 차라리 똥찬이를 주겠어요.
0: 오, 정말?
1: 잠깐. 똥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보면 진짜 주인은 똥구씨 같은데?
3: 아니라니까요. 자꾸 왜 그러세요. 이거 진짜 제 거라니까요.
2: 도대체 누가 진짜 주인이야?
1: 정말. 응? 아, 근데 똥구슬에 저거 꽃인가?
0: 아, 이거 민들레 꽃반지예요.
2: 어? 와, 진짜 꽃반지다. 어?
3: 민들레 꽃반지.
0: 이거 제가 암컷 만나면. 우와, 예쁘다.
6: 프로포즈를 하려고 똥구슬에 숨겨놓은 거예요.
0: 오. 자, 이렇게 똥에 숨겨서. 본 사람 없겠지? 우와.
3: 연기 진짜 잘한다. 이 반지는요?